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7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전역의 주민들에게 자흐라니 강 이북으로 대피하라며 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이스라엘군에 페달을 더 세게 밟으라며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세대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보잉 대신 스웨덴 사브의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각 27일 오타와에서 열린 방산회의에서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미국의 보잉사도 경쟁 후보에 올랐으나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이 제기되며 최종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군사 장비 지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낮 사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전국 모두 5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행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 속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와 관계 없는 사람, 낯선 사람과는 거의 갈등을 겪질 않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오죠.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오래 알고 자주 보고 깊이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나와 가깝다고 느낄수록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몽땅 끊을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어떻게 마주하느냐 하죠. 상대는 내가 아니기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에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내 생각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 갈등이 아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목요일이네요 벌써. 9984님, 김서중님, 임근재님 일찍부터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안진수님, 설용민님, 김형화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아마 여러분이 받을수록 좋은 것일 텐데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요. 증시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벌어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 돈은 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이것 수익률 0.8%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아진 셈이죠. 좋게 보면 주가가 빨리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나쁘게 보면 이것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한 주당 현금 이것 지급액이 372원이었습니다. 한 주당. 1년 전보다 1.9% 정도 늘었는데요.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기업이 벌어서 남긴 돈으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슬보라고 할 거야. 아, 세 글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증시 일단 우리 코스피 어제 달렸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정도 하락한 8,10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 1% 하락한 1,10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6, S&P 500 0.02, 나스닥 0.07%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0: 그리고 어제 증시를 휩쓸었던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국한되긴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출시된 날 흥행이 엄청났다면서요.
2: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운용사마다 상품을 좀 내가지고 16종이 있거든요. 근데 대충 보면 수익률이 비슷해요. 어쨌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8%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5.5% 정도 올랐습니다.
0: 그러니까 종가로만?
2: 네. 본주에 2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하루하루 2배를 추종하는 거니까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보니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본주에 2배로 떨어집니다.
0: 그렇죠.
2: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2.6% 지금 본주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도 좋지만 떨어질 때도 두 배로 떨어진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5천억. 거래량이 4억 1,600만 자. 합산 시가총액 벌써 5조.
0: 요 그 두 가지의 단일 종목 ETF만 하루에 거의 10조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그 예전에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하루 전체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였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와, 엄청납니다.
2: 그리고 이제 이 ETF 상품 중에 사실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코덱스라는 브랜드 아마 많이 보셨을 네. 것 같아요. 삼성 자산운용이 하는데 여기서 내놓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요거 하나만 4조 4천억. 국내 전체 ETF 가운데 1위고요.
0: 야, 네.
2: 네. 네, 그렇습니다.
0: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네. 물론 이제 투자 책임도 본인이 다 지면서 하는 거겠습니다만.
2: 네. 근데 요게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타이거라고 해서 요거 이제 미래에셋 브랜드거든요. 네. 요거 두 개의 종목 회전율을 봤더니 200%가 넘습니다.
0: 회전율이요?
2: 네, 회전율.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전체 상장 주식수로 나눠서 산출한 지표예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단타를 했다라는 의미죠.
0: 그러니까 100%면 100주가 있으면 하루에 100주가 다 사고 팔렸단데 네. 200% 뭐 그 두 배로요. 네. 엄청난.
2: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일단 종가 기준 제가 아까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18% 넘게 올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급등 마감하게 됐는데 오전 중에 최고가 3만 650원을 찍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매입한 사람들은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증권사 앱 커뮤니티에 가면 요즘은 요 얘기밖에 없어요. 두 배는 조심해야 돼요. 행보만 해도 돈이 다 녹아요. 라는 그렇죠. 글. 그리고 굉장히 메타인지가 가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전 국민이 지금 도박에 빠졌어요. 라고 이제 글을 올리신 분도 있었습니다.
0: 아이고 그러게. 그러니까 씁쓸하긴 하죠. 사실은. 네. 이게 또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허용을 해준 네. 건데.
2: 이 금융당국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달러가 자꾸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내놓게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심화 교육을 1시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0: 그렇죠.
2: 근데 여기 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하거든요. 이용자가 급증해서
0: 사이트가 그냥 마비가 됐더라고요.
2: 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수록 원금이 장식되는 음해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투자금 녹아내릴 수 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만 뭐 그게 관계없이 인기는 인기입니다.
0: 그러게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도는 이제 아셔야겠죠. 이게 ETF 영향일 수도 있는데 보통주랑 우선주, 본주와 우선주 사이의 그 가격 괴리가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2: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네. 요게 27일 기준으로 보니까 괴리율이 26%, 올해 초에 26%였어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는 37%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우선주 괴리율은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 가격이 얼마나 할인 거래되는지를 의미해요.
0: 네.
2: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인 거래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어쨌든 할인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우선주 괴리율이 올 초에는 30%였는데 최근에는 59%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우선주는 현대차 본주보다 60%나 싸게 거래된다는 네. 거죠. 왜 이럴까를 보자면요. 일단 지금 최근 이제 코스피 장세를 보자면 그냥 투자금이 대형 보통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작은 우선주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ETF 중심으로 수급구조가 재편이 됐어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200 그리고 무슨 ETF 하면은 다 일단 시가총액 큰 대형주 본주로만 융통성이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선주의 핵심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데 배당을 그닥 많이 주나? 그러면 배당이 별로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배당 확대 정책을 추진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배당 확대 속도가 시장 기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예 우선주 투자해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네. 보자면 단기 매매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자면 아까 제가 회전율 200%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활발한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타, 이른바 단기 매매, 단타를 할 때는 거래량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 거래가 없는 우선주보다는 거래가 활발한 본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목적에 따라서 달리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든지 수급의 요인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본주고 나는 그보다 더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우선주고.
2: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우선주 투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괴리율이 너무 커서.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뭐 배당이라든지 네. 안정적인 현금으로보다는 역시 아직은 자본 차익, 시세 차익. 네. 이렇게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요즘 금에 대한 투자 관심은 어때요?
2: 한때 다들 금금거렸는데.
0: 그리고 요즘 얘기해 본 지가 꽤 되었어요.
2: 네, 맞아요. 이제 5대 은행에서 1월부터 5월 22일까지 월별 골드바 판매액을 봤습니다. 1월 달에 900억이었어요. 물론 그 이번 달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250억 정도예요. 엄청 줄었죠.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0: 네.
2: 사실 적금 드는 것처럼 금을 모아가는 방식 있잖아요. 요거 잔액도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 인기가 식었을까?
0: 네.
2: 당연하죠. 금 팔아서 지금
0: 네. 주식으로
2: 주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금값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국제 금 시세를 보니까 1월 말 기준으로 이제 1월 말에 트로이 온수당 5,35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최근에는 아마 금값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4,500달러 선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16% 떨어졌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코스피 지수 거의 90% 올랐나요? 네.
0: 근데 사실 그 금값이 워낙 단기간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까지도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온스당 4,500달러 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네.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2: 그래서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0: 아, 그럼요.
2: 접근해라.
0: 애초에 금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봐야지 시세 차익으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죠.
2: 위험한데
0: 아니고.
2: 지난해도 몰라서 시세 차익으로 그랬죠. 들어갔죠. 네.
0: 그리고 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의 영향. 오늘도 좀 일부 열차 운행에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2: 네,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률이 82.3% 수준입니다. 전날보다는 좀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지 구간이요. 행신역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 331회에서 255회로 76회 운행 중지됐습니다. ITX 새마을 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요. 352회에서 307회로 45회가 줄었습니다. 운행조정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에는 위약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열차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혹은 철도 고객센터에서 열차 시각, 운행 상황 확인하시고 나가셔야지 헛걸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그 안타까운 게 서소문 고가 무너지기 거의 한 12시간 전부터 어떤 뭐 좀 붕괴 신호가 있었다면서요.
2: 이게 사고 당일에 이제 외부 전문가, 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안전진단을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2.9cm 주저앉은 받침대 요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상판을 떠받치는 받침대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무너져버린 건데요. 이 새벽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서 안전진단 관련한 사람들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조 증상 나타나서 고가가 무너지기까지 12시간 동안 아무런 현장 통제가 없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들 그 밑을 그냥 지나다녔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팀대와 같은 보강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 브리핑에서 고가 밑을 지나는 철도 탓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철로가 횡단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피방호벽을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0: 철도를 막아설 수 없으니.
2: 네, 맞습니다. 7년 전에 이미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수명을 다한 고가였는데 붕괴 가능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현장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근데 또 안타까운 이제 사망 사고로 이어졌으니까 경찰도 이거 뭐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2: 네, 경찰청 광역 수사대가 나섰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이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 철거 작업 도중이 아니라요. 이상 징후가 확인된 다음에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치마 확인 이후 현장 조치의 적정성이 아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한복판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네, 네. 여기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 남우호 피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실상 이란을 공격의 주체로 지목을 했어요.
2: 네. 이제 4일에 발생했잖아요. 미상 발사체 두 개가 이제 이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게 10일 날 1차 조사 결과 발표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공격 주체 특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다들 이란을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뭐 사실 이란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란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25척 우리 선박 갇혀 있잖아요. 만약에 이란을 직접적으로 지목을 하면 그 선박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타결 임박해 보이잖아요. 호르무즈해협 통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괜히 이란을 자극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남우호 피격 23일 만에 이뤄진 어제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이란에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나서 이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선박 피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요.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0: 근데 인정은 안 하던데요.
2: 네. 그 쿠제치 대사가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선박에 발생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만 했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지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인지라고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적대국들의 가짜 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0: 그리고 삼성전자 그 노사의 임금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 노조 내에서도 투표가 이제 가결이 됐어요.
2: 뭐 예상한 대로 어제 오전 6시에 마감했고 10시 반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이 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95.5%. 제가 본 투표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0: 아무래도 당사자들이니까
2: 관심이 예. 많았다라는 네. 거죠. 그 노조 규약에 따르면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뭐 합의안은 확정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파업 사태는 마무리가 됐어요.
0: 네.
2: 그런데 조직 내 노노 갈등, 아 이건 끝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라면서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사 분쟁 계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이 지금 촉발되고 있잖아요.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라면서 토론회를 제안한 건데요. 이게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해서 사회적 대화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 이걸 이제 조금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0: 삼성전자가 먼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2: 네. 국가적 역량 결집의 산물인 반도체라고 지금 반도체가 정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그런데 이걸 이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요거를 과연 삼성전자만의 몫이냐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에 응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익을 임직원들만 독식한다? 이거는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회사가 인식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사장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서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차, 3차 중심의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고요. 산업재해 기금을 조성하고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 기업 방식은요.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0: 5년 동안 5조 원이요?
2: 네. 1년에 1조.
0: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또 기여를 하겠다라는 삼성의 모습이고 아 요즘에 그 반도체 성과급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고 그 지역 집값이 진짜 움직인다면서요.
2: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안 꺼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식 팔아서 뭐하니 집 사지라는 말씀들을 자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까운 이거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강 벨트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0: 반도체 벨트.
2: 예.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 값이 올해만 5억 원 가까이 올랐대요. 상승세 중심에 누가 있냐? 젊은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역대급 성과급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과급도 성과급인데
0: 네.
2: 좋은 복지 혜택이 바로 저금리 사내 대출. 요게 이제 수요를 만들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보다 30% 줄었고요. 용인, 수원, 성남 등 다른 반도체 벨트 매물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니까 아마 전세 월세난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더욱더 높일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 성과급 규모가 약 67조 원. 이 돈이 아,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들어갈 것 같아서요.
0: 참 돈의 흐름이라는 네. 게 참 무서워요. 자, 그리고 다음 달에 BTS 콘서트가 이제 부산에서 있어요. 투어, 부산 투어가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참 최근 부산 지역의 바가지 숙박비 논란이 좀 뜨겁더라고요. 대통령도 한마디 했고.
2: 네,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부산 지역 숙박시설 135곳을 조사해봤습니다. BTS 공연주 주말 1박 평균 요금이 44만 원. 이는 전주 차주 대비해서 2.4배 높은 가격입니다. 모텔 평균 연금이 32만 원이에요. 평소에 3.3배입니다. 모텔, 호텔, 펜션 가운데 업종별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모텔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원래 주말에 비싸기는 한데 그 비싼 주말보다 2.4배 더 높게 받더라.
2: 정도가 좀 심한 거죠. 네. BTS 리더 RM이 팬 라이브 방송에서 속상함을 토로했어요. 뭐 성수기, 비수기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아, 부산 숙박업소 관계자를 향해 적당히들 하십시다. 라면서 예, 적당히들 하입시다. 부산 사투리를 당부했고요.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런 와중에 부산에서는 숙박시설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공정 숙박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템플스테이 같은 곳들이 공공 숙박으로 참여하는데요. 동참객실이 요게 100개가 넘고요. 수용 인원이 400명 이상이랍니다. 요금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최대 13만 1000원 수준 이라고 합니다.
0: 그러게요. 부산 지역 숙박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한철 장사만 하고 끝날 건지. 왜냐하면 또 일각에선 다시는 가지 말자 이런 또 맞아요, 맞아요. 반발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게 손해지 않습니까?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 혹은 뭐 세 글자도 좋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그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같이 늘지 않으면 시가 요율, 비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최근에 0.8%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요. 주당 지급액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 이것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좋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것 리율이 떨어진 거고, 나쁘게 보면 주가도 오르고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더 많이 늘리고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6351님이 저는 못 받았지만 저희 아이가 받고 있어요. 부러워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배기명님, 비 오는 오늘도 성공 예감과 함께라면 내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보내주셨네요.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8519님은 코딱지만한 이 금액에 늘 화가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그래도 1373님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은 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6463님이 어부들도 고기 수확량에 따라서 이 금이 달라집니다. 풍어를 해야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역시 곳간이 좀 차야 됩니다. 예, 곳간에서 인심이 나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 두 글자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젊은 층 사이에서 쓰는 SNS 애플리케이션도 항상 변합니다. 이게 잠깐의 유행일지 그 모바일 트렌드를 한번 또 배워보실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제 어릴수록 카톡 잘 안 쓴다면서요.
3: 네, 맞아요. 요즘 되게 재밌는 앱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이제는 보면 이제 기성세대가 많이 쓰는 앱이 됐고 맞아요. 요즘엔 좀 어떤 걸 써요?
3: 요즘 이 10대, 20대 모바일 화면 들여다보면 처음 보는데 하는 싶은 그런 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 우리 SNS가 좀 나를 잘 연출해서 보여주는 좀 무대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덜 꾸미고 더 가볍게 연결되는 앱이나 사이트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순간의 기분이나 또 일상 속의 아주 작은 불편함을 좀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초경량 앱들이 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초경량 앱.
3: 네.
0: 뭐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라
3: 네네.
0: 그만큼 쉽게 쉽게 가볍게 돌아간다는 거겠죠. 네. 브이로그를 같이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3: 네.
0: 이거는 뭐 어떤 방식이에요? 브이로그 어떻게 같이 찍죠?
3: 처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는 거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0: 예.
3: 예, 요즘 SNS에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이 짧은 영상들이 좀 조각조각처럼 이어져 있는 콘텐츠를 아마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0: 저희가 KBS 콩이랑 유튜브 채널로도 보실 수 있게 영상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3: 네.
0: 이게 각자가 찍은 게 알아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3: 맞아요. 콜라주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건데 최근에 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셋로그라는 앱입니다. 이게 기존의 브이로그처럼 정성스럽게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방을 하나 만들어서 매 시간 알람이 울리면 한 2초 정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상을 찍어내는 그런 앱입니다.

0: 앱에서 알람이 오면
1: 네.
0: 스마트폰 카메라 켜서 영상을 찍고
1: 네.
0: 그러면 그게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가 되고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앱에 대한 반응이 엄청난데요.
0: 그래요?
1: 출시 세 달 만에 사용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고요. 지난달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대기업 앱들을 제치고 전체 무료 앱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앱의 핵심 특징은 나의 친구들과만 함께한다라는 이런 폐쇄적이고 좀 날것이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화려한 필터라든지 편집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침대에 누워있든 아니면 독서실에서 초췌하게 공부를 하고 있든 그냥 그 순간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만의 일일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점에서
0: 화장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1: 그쵸? 네.
0: 밥 먹고 있을 때도
1: 네.
0: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알람이 뜨면 나는 지금 침대야.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1: 네.
0: 근데 그거는 본인의 의지랑 다르게 알림이 오면 친구들이랑 네. 또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1: 생각보다 좀 귀찮긴 해요. 실제로 해보니까.
0: 해보셨구나.
1: 네, 그런데 네. 가장 핵심적으로 이 앱을 쓰는 이유는 기존의 SNS에 대한 피로감 때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기존 SNS가 어느 순간부터 좀 순수한 소통 공간이 아니고 나를 잘 보여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무대가 되면서요.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기에 지친 청년들이 아주 평범한 순간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담 없이 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탈출구로서 이 앱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개 범위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좀 많이 노출되는 기존의 SNS와 다르게 내가 허용한 정말 친한 친구, 소수의 친구만 좀 가볍게 좀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피로감도 해소를 할 수 있죠.
0: 아, 친한 친구들끼리만 할 수 네. 있고 우리끼리만 네. 유대감을 또 가질 수 있고.
1: 네.
0: 근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면서요?
1: 네, 아무래도 좀 관계 과시형 SNS로 또 변질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0: 아, 이것도?
1: 네, 왜냐면, 저 친구들이랑 했네? 나랑은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네, 좀 이 앱의 화면이나 이런 참여 장면을 다른 SNS에 다시 또 인증하면서 우리끼리 친하다 하는 이런 친밀한 사이를 드러내는 문화가 또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작용도 좀 우려가 있죠. 네.
0: 그러게요. 또 그 알림 뜰 때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거 방해받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쟤는 누구랑 끼리끼리만 한대 막 이렇게 또. 얼마 전에 고백을 하자면 저희 딸 아이가 이거 앱 깔겠다고.
1: 네.
0: 근데 제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1: 오.
0: 네 시간을 네가 지배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0: 해서 리셋 로그라는 걸 깐다면서요. 그럼 네네.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1: 알람이 그게? 피곤하죠 이건. 네, 근데 좀 또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면도 있어서 많은 젊은 소비자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게요. 근데 또 요 비슷한 거 예전에도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유행이 또 얼마나 이런 할지. 것도 있고.
0: 네, 한번 좀 봐야겠고. 네. 도파민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또?
1: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요즘 가짜 배달 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0: 배달을 안 해줘요?
1: 네. 실제로 음식을 주문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이제 딱 확인을 해서 네. 결제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사이트입니다.
0: 그러니까 실제로 네. 시켜서 먹는 게 아니라
1: 아니고
0: 시키는 것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1: 주문하기 버튼만 누르고 예, 진짜 배달이 오는 게 아니고 가상의 라이더가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하는 이런 가짜 알림 팝업창이 뜨는 겁니다.
0: 아니 그 라이더
1: 네네.
0: 배송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도 보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가짜로.
1: 네네. 가짜로.
0: 시뮬레이션이에요.
1: 네. 오지 않습니다. 음식이 오지 않아요.
0: 이거 왜...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런데
0: 먹을 수도 없는데
1: 우리가 야식을 너무 먹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장난이나 유희를 넘어서 좀 가성비 대리만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 진짜 음식을 먹기에는 밤에 살찌고 부담스러우니까
1: 그렇죠.
0: 그냥 시켰다 치고
1: 네.
0: 먹었다 치고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 죄책감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재밌다. 점에서 좀 소비 직전의 즐거움 이거 아 나 치킨 먹어야지 하는 이 소비 직전의 즐거움 도파민만 쏙 빼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요. 괜히 뭔가 진짜 주문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0: 치킨 시킨 것 같고.
1: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0: 이거 유료예요?
1: 아니요. 아니요.
0: 안 내요? 결제는
1: 네.
0: 안 해도 돼요?
1: 네네.
0: 19,900원, 23,500원 결제 안 해도 돼요?
1: 결제 안 하고 그냥 가짜로 오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1: 네네.
0: 진짜 배달앱 켜느니 이거 켜자.
1: 그렇죠. 그렇죠.
0: 괜찮은데요? 아니 심지어. 담배를 가짜로 피우는 그런 앱도 있어요?
1: 네. 이거는 좀,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큰 위로를 주고 있는 사이트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담타라는 사이트인데요.
0: 이거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 네.
0: 유튜브로도.
1: 네.
0: 실제로 이 담배처럼 생기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1: 맞아요,
0: 보여요.
1: 맞아요. 태워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실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라도 좀 온라인 화면 속에서 가상의 담배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트입니다. 전 이걸 딱 보자마자 아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숨을 돌릴 시간이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좀 안쓰럽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퇴근하고 싶다. 뭐 부장님 때문에 힘들다. 시험 망쳤다 하는 이런 넋두리를 또 남기는 그런 댓글 창도 있어서 일종의 온라인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겁고 복잡한 인간관계는 맺기 싫지만 여기 같이 접속해 있는 이 사이트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좀 느슨한 연대감만으로도 좀 일상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0: 아,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참 많네요.
1: 네.
0: 사실 저 담배 끊은 지 저는 뭐 한 거의 10여 년?
1: 네.
0: 10년 넘었습니다만, 사실 그거죠. 잠깐의 여유. 한숨 쉬러 나가고.
1: 그렇죠.
0: 예, 바람 쐬러 나가고. 사실 그런 건데.
1: 네, 맞아요.
0: 예, 당연히 건강이 안 좋으니까 끊어야
1: 네.
0: 되는데, 그냥 디지털로라도 내가 그 시간을 잠깐 보내고 싶은 마음.
1: 맞아요.
0: 좀 씁쓸하긴 하네요.
1: 네.
0: 차라리 좋은 풍경 보는 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또 현대인들이 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1: 맞아요. 네.
0: 내비게이션, 이 지도 앱도 요즘에 좀 달라지고 있어요?
1: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살펴볼 것은 테마형 지도 앱인데요. 최근에 그 두촌쿠가 유행하면서 두촌쿠 맵 이런 것들이 또 나왔었잖아요.
0: 그렇죠. 그거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잔고라고 해야 될까?
1: 두촌쿠가 남은 수량을 네,
0: 잔량,
1: 좀 알려주는.
0: 수량 남아있는 네네. 거 알려주는 앱이 또 인기였죠.
1: 맞아요. 그래서 판매점 위치를 찍어주는 이런 지도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네. 최근에 또 핫한 앱 맵이 나왔습니다. 바로 야장 맵입니다.
0: 야장?
1: 네. 요즘 선선하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야외 좌석이나 루프탑 또 테라스 포차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일반 지도 앱에서는 이 야외 자리가 있는지 일일이 타 블로그를 검색해서 봐야 하지만 이 야장 맵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지도 위에 그런 가게들만 싹 모아서 보여 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어디가 야장을 펼쳤는지 뿐만 아니라
1: 네.
0: 야장 그 앞에 테이블이 비어 있는 게 있는지
1: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는 가게들이 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런 맵들이 또 성행을 하고 있고 또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가성비 전문 맵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한 끼에 1만 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알짜배기 식당들만 따로 지도로 모아둔 이런 사이트들이 인기를 끄는데요. 이용자들이 직접 이런 가격과 메뉴판을 인증하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라는 점에서 광고가 좀 없고 또 너무너무 가성비 메뉴들이 가득하다라는 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0: 요즘 뭐 또 날씨 좋으니까 어디가 야장 펼쳐놓고 있는지 자리 어디 있는지 어디 갈까 찾아보는 또 재미도 있겠네요.
1: 네.
0: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지도나 네. SNS에서도 뭐 맛집 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별도의 앱을 또 다운받고 또 쓰는 이유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1: 아무래도 포털 사이트는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검색의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요즘 맛집 하나 찾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게 진짜 후기인지 광고나 협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검색에 쓰게 되죠. 그런데 테마형 지도 같은 경우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딱 내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걸러진 정보만을 주기 때문에 야외 좌석이 있는 곳만, 만 원 이하인 곳만 이런 명확한 기준으로 선택 장애를 없애준다라는 점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광고비를 받고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광고성 콘텐츠에 지친 젊은 층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을 이런 플랫폼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왜 애플리케이션도 사람들이 표현할 때 너무 네. 무겁다.
1: 맞아요. 네.
0: 가볍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또 요즘에는 그 AI? AI 이용해서 코딩하는 것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쉬워지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나 앱을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도움일 수도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개인들이 이 AI 툴을 좀 많이 활용해서 뚝딱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제는 이런 플랫폼 트렌드를 이끄는 주체가 대형 IT 기업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앱이 또 등장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 좀 힘들잖아요.
0: 네.
1: 날짜 조율하기.
0: 아.
1: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본 한 대학생 개발자가 화가 나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 하면서 약속 조율 앱을 또 만들기도 했고요. 또 출퇴근 지옥철에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언제 내릴지 좀 궁금하잖아요.
0: 그
1: 눈치 게임을 하는 통근러들을 위해서 승객들이 내릴 역과 호차를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공유하는 빈자리 품앗이하는 그런 앱들도 재미있게 또 나왔어요.
0: 나 무슨 지하철
1: 네.
0: 몇 번째 칸
1: 네.
0: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데
1: 맞아요.
0: 난 무슨 역에서 내려요.
1: 네네네.
0: 그거를 또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야, 이것도 귀찮을 수 있는데 하나의 또 재미예요.
1: 그렇죠. 재미죠.
0: 재미로.

0: 볼 수 있겠고.
1: 핵심 기능 하나.
0: 네. 요즘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 피로감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은 과잉 정보들은 우리 소비자에게 맞아요. 또 피로감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덜어내는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 덜어내는 여유. 네. 뭔가 더 요약해주고 간결하게. 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는 간결하게 나갑니다. 네. 같이 이제 듣고 와야 되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오시죠.
2: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며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미군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등이 담긴 초안 내용을 보도하자 미국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내용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또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선거철 되면 각종 여론조사 발표되고 가끔 또 그런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투표하러 가는 길에는 또 어떤 심리가 담겨 있는지 심리학 개론 시간에 또 한번 재미나게 들어보실까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그 여론조사 전화 많이 걸려오는데 그걸 아예 그냥 스팸으로 등록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3: 대부분 그렇죠.
1: 귀찮게 네. 생각하시고 뭐 한 5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응답을 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떤 마음일까요?
3: 이분들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다양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욕구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내가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뉴스에도 혹은 선거 분석에도 아하.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끝까지 이제 참여를 하고 싶고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 있잖아요. ARS 방식이랑 전화 면접 방식.
1: 네, 네, 네.
3: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ARS는 본인의 이게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니까.
1: 기계음이니까.
3: 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확고하고 정치적 확신이 강한 분들이 쭉 끝까지 하시고요. 반면에 전화 면접은 미안해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1: 그분들도 고생하시고.
3: 네. 네.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자기 표현 욕구도 있고 정치에 대한 또 참여 의지가 네네. 있어야 또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 또 응답을 해 주실 수 있고 뭔가 그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3: 네. 그분들 이제 정치 고관여층 이렇게 부르는데
1: 네.
3: 일단 정치 고관여층의 대표적인 특징은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확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의견은 이러이러하고 그래 이게 맞는 이유는 뭐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1: 거고. 또 자기의 거거든요. 주장. 네. 주장 강하고.
3: 또 하나는 성격적인 영향도 있는데
1: 예.
3: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헥사코라는 성격검사에서 보면 컨시엔셔스니스라고 성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높은 분들이 질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대답을 하세요.
1: 네. 성실성 네. 높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뭐 한 10% 언저리라고 해요. 이게 사실 높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의 9배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끊는 사람이 더 네. 많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냥 바빠서 그런 걸까요? 또 어떤 마음일까요?
3: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의견이 노출되는 거 이게 싫어서 이걸 피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아서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에 모두 다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 그때 나오는 질문

0: 질문들이 마치 시험 문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지 하면서.
1: 힘들고 귀찮고.
0: 네.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끝까지 대답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노출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꾸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정치 성향을 밝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대강 중립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1: 좀 피하고 싶은 네. 거겠네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 출구조사 때에도 그렇고 사전에 그 여론조사 때도 그렇고 A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B 후보를 찍는 사람들도 네. 있다면서요.
0: 네. 있으시죠. 네.
1: 왜 그러는 걸까요?
0: 투표는 원래 원칙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밀 투표잖아요.
1: 네.
0: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밝힐 필요가 없고
1: 그렇죠.
0: 네. 네. 그거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론조사나 특히 이제 전화 면접은요.
1: 네.
0: 반공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결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밝혀야 된다면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응답을 선택합니다.
1: 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0: 네네. 그게 내 생각과 같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할 때는 본인이 최대한 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실제 투표를 할 때는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성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 결정을 그냥 설명하는 거고요.
1: 네.
0: 결정하게 만드는 건 감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일단은 마음으로.
0: 네네.
1: 또 왜 그 여론조사 같은 게 항상 이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는 게 문항 속의 질문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네, 네. 따라서도 이게 확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0: 네. 이거는요. 사실 심리학에서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인간이 본인의 의견이 확고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은 기본적으로 맥락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어떤
1: 순간적으로도요?
0: 네.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하세요.
1: 아하.
0: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붙이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라는 걸 언급하고 나면 응답이 확 바뀝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프레이밍 효과.
1: 네. 프레임을 네. 잡는다.
0: 네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너무 유명한 그 실험 사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1: 네.
0: 미래 세대를 위해서 탄소 분담금 지불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응답이 달라집니다. 분담금은 어차피 이거를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런
1: 거라?
0: 느낌이 있는데 탄소세라고 하면 세금이잖아요.
1: 아하.
0: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은 왠지 좀 피하고 싶어합니다.
1: 거부감이 들어서.
0: 네. 그래서 이렇게만 바꿔도 굉장히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다른 거 하나는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1: 프라이밍이요?
0: 네. 프라이밍은 무언가를 이렇게 미리 던져줘서 점화한다는 의미거든요. 생각을 미리 좀 이렇게.
1: 한쪽으로 치우치게.
0: 네네.
1: 슬쩍.
0: 네. 이게 이제 질문 순서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항목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지지율을 물어보는 거고요.
1: 아하.
0: 지지율을 물어본 다음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요청하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1: 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론조사 어느 업체마다 또 뭐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막 달라진다고 하는 이유가 그 내부에서 항목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인
0: 네네.
1: 거예요.
0: 네네.
1: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뭐 어디에서 뭐 법이나 규정으로 딱 못 박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0: 그럴 수도 없죠.
1: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또 다양성이 있는 거고. 야,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갈 때 같기도 하고. 또 왜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아 이게 역시 민심이구나라고 네. 하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네. 그럴 리가 없어. 조사가 잘못됐을 거야.
0: 네.
1: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0: 네. 뭐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늘 그래왔습니다.
1: 네, 네, 네,
0: 항상
1: 누구나.
0: 그래왔는데 네.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우리 인간은 사실

0: 기반에서 판단하지 않고요. 내 감정이나 내 정체성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합니다. 이게 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코끼리와 기수론. 가는 건 실제로 코끼리고요.
1: 네.
0: 기수는 코끼리가 왜 이렇게 가는지를 그냥 설명한다는 거죠. 코끼리가 감정이고요. 기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뭐 어차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1: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0: 네네.
1: 보고 싶은 것만 보고.
0: 네.
1: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많을까요?
0: 꽤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실제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네.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은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보고 영향을 받기도 하세요. 그뭐 여러 그 용어들인데 대표적으로 밴드웨건 효과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1: 사람들이 몰리는 쪽으로
0: 네 대세인 쪽으로 몰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때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호 중에 멋찍 뭐 이거 있습니다. 누구를 찍으면 누가 된다거나 누구를 찍으면 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구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걸 이용해서 전략적인 투표를 유도하는 거죠.
1: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을 하는 네. 거기는 한데
0: 네.
1: 아 이거 속보 하나 알려드려야겠네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 날인데 금리가 동결이 됐군요. 예. 신현송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고 첫 번째 금통위였는데 시장이 예상대로입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연 2.5%로 동결 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김태훈 교수랑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럼 네.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좀 알려주세요.
0: 이거 여론조사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 네.
0: 다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항으로 어떤 대상에게 조사를 진행했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 얘기가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항상 출렁일 수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매일매일 여론조사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거든요.
1: 추이.
0: 네, 추이들. 전체를 네. 모아서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그러니까 항상 단편적인 누군가의 프레임에 내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0: 네.
1: 그래서 내가 좀 종합적으로 챙겨보려는 노력.
0: 맞습니다.
1: 힘들지만
0: 네.
1: 또 그렇게 또 편향을 또 이겨나갈 수 있겠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2부에는 또 증시도 보고 조선시대로 또 떠나는 날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왕족, 왕자랑 공주들은 조선시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짜 잘 살기만 했을까요? 반전도 좀 있거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극단 멋진 친구들의 단원 조태한입니다. 멋진 친구들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저는 단원이 된 지 15년이 됐고요. 연극 공연을 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연극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4: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은 더딘 편입니다. 비의 양이 적은 지역이 대부분이라 낮에는 조금 더워지는 지역도 꽤 있겠습니다. 여름이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데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서울 기준 30도의 낮 기온에 근접해 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계속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서울 강릉이 27도, 대전이 25도, 전주가 23도로 상대적으로 충청호남 지역이 기온이 낮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쪽만 가끔 높은 구름이 드리워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로 내일은 오늘에 비해서 일교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맑아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가 오키나와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앞으로 오키나와 남쪽을 향해 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을 걸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안개 대부분 해상에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며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27일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 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군의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 드론 여러 대도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오늘 새벽 1시쯤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 동쪽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몇 분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평소의 8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120일에 감소한 562회로 운행률은 82%라고 밝혔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 열차의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과 서울역에서 청량역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오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TV 토론에 나섭니다.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부동산 공급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주제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시간 동안 열리는 토론회는 KBS, SBS, MBC에서 생중계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모여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아시아안보회의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23회를 맞는 이 행사는 영국 국제전략무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립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특히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행사 이틀째인 30일 연설을 통해서 이 지역 각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회에서 해그세스 장관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우리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들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쿼드가 미국의 일극 지배 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 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은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통해 1kg 넘는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0: 가동한 이후 60일 동안 환각제와 대마류 등 1159.3g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전국 우편 집중국 5곳에서 하루 약 3만 9천 건의 국제 우편물에 대해 마약 반입 차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 원을 가로챈 아시아계 다국적 투자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시아계 다국적 세탁조직의 세탁총책, 관리책 등 주요 가담자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유튜브, 틱톡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 앱에 가입하게 한 뒤 추천 종목 등을 알려주며 투자금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지방간 환자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치료나 정밀검사를 받는 비율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한양대학교와 차병원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남은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사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 일요일에는 서울의 수온주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지금은 10시 5분이고요.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상을 한 대로, 시장이 예상을 한 대로 기준금리는 2.5%로 8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역시나 반도체를 비롯한 그 수출 호조 영향이 담겨 있죠. 그리고 또 내년 전망치가 1.8%였는데 이 또한 2.1%로 높였다라는 소식도 한번 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요. 배당 혹은 배당금. 입니다. 기업이 벌어서 남긴 돈 중에 주주에게 돌려주는, 나눠주는 그 금액을 말하죠. 사실 자본을 투자해준 주주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생산 혹은 판매해서 실적을 얻은 그 기업들의 이익을 같이 나눠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배당 성향도 지속적으로 좀 높아져야 하고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그 회사 순이익에서 얼마를 배당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낮은 거의 꼴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나가야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른바 시가배당률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주가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오르고 배당은 그대로라면 상대적인 시가를 바탕으로 한 배당률은 좀 낮아지는 그런 일종의 착시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버는 만큼 배당금도 늘려야 한다. 그게 또 숙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요. 김선아님, 배당금의 매력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다는 거죠.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노동의 가치도 소중하고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번 돈을 축적을 해서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어오게끔 만드는 것. 양 날개로 날아야죠. 1788님, 자사주를 강제로 샀다가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는 바람에 폭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죠. 그냥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회사 주식을 사라고 해서 우리 사주 조합에 출자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느 회사는 대박이 나고 어느 회사는 반대로 가고. 주식 투자 자체에도 그렇고요. 또 운이 많이 또 지배를 하는 영역이 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또 이제 주식 투자 실력도 같이 키워 나가야겠습니다만. 6938님이 언제쯤 배당으로 노후를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배당이 높아지는

0: 행보는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 기업들도 배당 성향 계속해서 또 높여나가야 한다는 게 그 숙제라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배당으로 그러니까 막 부동산 막 투기하지 않아도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이지호님 많이 샀어야 하는데 이 소심함 유유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항상 또 주가가 오르고 나서 보면 또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하죠. 오늘 증시는요. 아 코스피가 지금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했네요. 아까 1% 이상 떨어지다가 지금은 0.27% 약보합 상황인 8206까지 오늘은 좀 약보합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 내린 1108포인트에 있네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 빠지는데 하이닉스는 1.38% 올라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1%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2.5%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 강세,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은 강세네요. 다만 방산주는 좀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금융지주사들도 2%대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3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또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노후를 준비하려는 거고 또 자산을 키우기 위함인데 왜 그런 이야기 하죠? 금수저들은 좋겠다. 다이아몬드 수저들은 참 쉽게 산다. 그러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왕의 자식.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그 이상일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했을까?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 번쯤 그래도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1: 그렇죠.
0: 작가님도 꿈꿔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왕족이었다면.
1: 근데 저는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예. 왕자나 공주들의 인생이 참 굴곡이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고개도 돌아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로맨스 쪽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그런 걸 보면 항상
0: 멋지게 나오죠.
1: 그렇죠. 왕자하고 공주하고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근데 저는 그때 보면 이제 눈을 이렇게 보게 되죠. 힘들 텐데.
0: 아, 그 왕자가 왕이 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1: 그렇기도 하거니와 워낙 그 박진감이 넘치는 인생들을 많이들 살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풍랑이 치면 그 옆에 앉아 있어도 그 물을 맞게 돼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네.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0: 결코 그래요. 우리의 지금 삶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왕족보다는. 오늘은 그래서 왕자와 공주 특집입니다. 예. 조선시대.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술을 사랑한 왕자가 있었다면서요.
1: 예. 바로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입니다.
0: 안평대군.
1: 예. 곧 이제 영화가 개봉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제 박보검 씨가 안평대군을 맡고 네, 김남길 씨가 그 형인 수양대군 역을 세조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은 형제인데
1: 예, 친형제고
0: 바로 아랫동생?
1: 예. 그 수양대군이 둘째, 안평대군이 셋째인데 둘이 연년생 형제입니다. 네. 약간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남자 연년생 형제면 사이가 좋을 가능성이 나 나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0: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1: 네, 편견일 수 있지만요. 예. 근데
0: 성향도 많이 달랐다면서요?
1: 아주 극과 극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부모 밑에서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안평대군은 그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그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문화재 같은 거 수집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을 지금 북악산 기슭에 무계정사라고 해서 지금 터만 남아있는데 네. 그곳에 집을 지었는데 이게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오. 아침이 되면 이제 안개가 끼고 그러면 이제 그 기암절벽이 이제 보이고 복숭아 나무를 한 1000그루 정도 심어가지고 이게 보면 복숭아면 옛날에 그 무릉도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걸 딱 펼쳐놓고 그래서 그 새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약간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는데
0: 북악산에다 무릉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평대군이.
1: 네. 문제는 그 집이 그 아름다운 풍경 위에 모든 걸 다 포기한 집이라서 교통 되게 불편하고.
0: 아, 힘들겠죠.
1: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같이 놀았는데 같이 놀러 간 사람들이 유명한 사육신들. 아. 성산문이나 박팽년이나 이게 그리고 김종서나 아니면 이제 훗날 이 세조편에 붙었지만 이제 역시 문인으로 유명한 서거정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당대에서 글 좀 잘 쓴다 싶으면은 모두 이제 안평대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정말 문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세종의 신하들이었고
1: 예. 예.
0: 안평대군도 어쩌면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예. 같이 또 이제 풍류를 즐길 수도 있었고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았네요.
1: 그렇죠. 게다가 왕자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펑펑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예술하는 이런 표현 그렇지만 한량.
0: 한량이라고요?
1: 예, 예. 왜냐하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일은 아니 물론 안평대군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모에게 이제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정말 플렉스 확실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수집한 그 예술품 목록에 나와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중국 왕위지의 글씨라든가 그런 골동품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진짜 박물관 수준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왕자님이라서.
0: 예. 근데 그 정도로 풍류를 좋아했고 예술을 사랑했고 근데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1: 그 재미있는 게 그 안평대군이 그 약간 좀 좋게 말하면 백성들을 사랑했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좀 많이 넓은 편이라서 가끔 이제 아버지나 이제 형이 그 용양 갔다 오는 와중에 이제 한양을 이제 대신 다스릴 때나 관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신하들하고 그러니까 선비들하고 관리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평대군은 거기에 대해서 평을 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 이거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말 안평대군이 눈치를 보고 나면 그냥 조용히 아 무슨
0: 일인가.
1: 예, 그럴 때.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친 그 노비들이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남자하고 여자 노비들인데 그걸 또 안평대군이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뭔가 사연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숨겨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당시 이제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승려가 이제 체포돼서 잡혀가는데 그거 풀어주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0: 아, 좀 민심을 많이 얻었던 인물이네요.
1: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안평대군이 시회, 그러니까 시지는 모임을 가지면. 정말 그 당대의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던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뭐 머지않아 개봉되는 영화에서 그걸 박보검 씨가 연기했다고 하니까 예. 안평대군 역할을 후대에서도 또 인기 있게 더 보겠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시죠. 수양대군은 정말 올해 욕 정말로 많이 먹겠다고.
0: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1: 예, 근데 이제 박보검 씨가 이제 살해당하는 게 바로 수양대군 때문이 아니 박보검 씨가 아니고 안평대군이 바로.
0: 이건 이제 역사가 스포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평 좋은 소리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0: 근데 그 예술을 사랑하고 낭만적이었던 안평대군한테도 시련이 있었다면서요?
1: 예, 예. 그 이 사람이 첫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물론 그 안평대군은 왕자였기 때문에 11살 때 이미 결혼은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11살이니까 나중에 철들고 나서 자기 동생인 광평대군의 집에 있다는 여정을 보고 마음이 되게 돌아오고 상사병을 앓습니다.
0: 그 안평대군이 11살에 장가를 들어요?
1: 예, 예.
0: 근데 그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누구 좋아해서?
1: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왕족들은 그냥 일단 나이가 차면 결혼시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머리가 자라고 나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동생 집에 종이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11살에 결혼하고 나서
1: 네, 네.
0: 한참 후에?
1: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뭐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상사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모가 보다 못해서 그 어머니인 소은왕후한테 알렸고 소은왕후는 또 아빠 세종대왕한테 가서 우리 셋째가 이렇게 되는데요라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0: 그러니까 종.
1: 예.
0: 노비예요, 노비.
1: 예, 노비죠, 노비.
0: 그러니까 여자 노비를
1: 좋아하게 되는데
0: 우리 왕자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영화 같은 얘기인데.
1: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니 뭐 괜찮겠지 그냥 허락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종이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그냥 발작하는 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예, 안 되겠다. 그냥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병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니 부모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랬는데 그다음에 안평대군이 아주 오래 진하게 상사병 알아서 힘들어했다고 이야기가 합니다. 근데 야. 이게 안평대군의 이게 그 창피한 역사가 드러나게 된 건데 이걸 그 세종이 얘기해서 알려졌어요.
0: 네.
1: 근데 세종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또 안평대군 밑에 동생이 정말 말썽꾼이라서 맨날 여자 사건을 벌이던 이명대군이었거든요.
0: 이명대군.
1: 예. 그래서 그 동생이 야 동생이 맨날 기생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안평대군한테 이런 일이 있었거든이라고 해서 괜히 가만히 있던 안평대군은 자기 창피했던 일이 밝혀지긴 했는데 한편으론 그렇게 그 사랑이나 정에 휩쓸리는 예술이나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감수성 풍부하고
1: 그쵸.
0: 사랑에 쉽게 빠지고.
1: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그 시도 잘 쓰고 뭐 그랬었겠죠.
0: 근데 그 세종대왕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1: 그 22명 정도였는데 네. 문제는 그중에 10명을 왕비가 혼자서 낳았고요. 또 그중에 8명을 후궁 혼자서 낳아서 이거
0: 뭐 후궁이 그렇게 많았던 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1: 아니 많긴 했는데 거기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 같으니 다
0: 아 그래서 이게 참 무슨 대군 외우기도 되게 어려운데
1: 예, 예, 예.
0: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세조가 된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의 바로 위 형이고
1: 그렇죠.
0: 계유정난이 벌어진 게 또 안평대군이랑도 엮여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신들이 단종을 쫓아내고 안평대군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들을 죽였다라는 거였거든요.
0: 그러니까 안평대군 세력이 단종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1: 예.
0: 내가 먼저 쫓아내겠다.
1: 아니요. 나는 단종을 지키겠다라는 명분을.
0: 아, 처음에 명분은?
1: 그렇죠. 그랬는데 물론 나중에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나이가 왕되고 싶었는데 그리고 안평대군도 미우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하고 너무 성향도 달랐고 왜냐하면 수양대군은 욱하는 성격이었고 말 대신 이게 손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라서 사람들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평대군은 시집고 노래 짓고 뭐 그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0: 한 살 차이인데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도 다르고 하지만 둘째하고 셋째이다 보니까 왕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이제 위더른이고 다 자기 지지하는 세력도 따로 모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수양대군은 이제 안평대군이 역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평대군이 나쁜 사람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해놨습니다. 안평대군의 음모를 꾸몄다. 자기가 왕되려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부인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그러니까 수양대군 쪼개서 꾸며낸
1: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모순이 돼요.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분명한 것은 예술 좋아하는 한량이었고 그리고 안평대군의 어떤 점이 수양대군의 그런 컴플렉스 같은 거 아주 그냥 핀포인트로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너무너무 미워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미워했던 것도 있겠고
1: 예.
0: 뭔가 좀 안 맞는 지점도
1: 예.
0: 있었을 테고.
1: 연년생 동생인데 자기랑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수양대군 이게 성격 급하고 남을 때리지만 안평대군은 예술적인 성향도 뛰어나고.
0: 그게 얼마나 또 그러니까, 비기 싫었겠어요.
1: 그렇죠. 나는 못한데 쟤는 잘한다.
0: 인기도 있고.
1: 그렇죠. 그래서 그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나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강원도로 귀향을 보내고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의 두 어린 아들들, 자기 조카들죠. 그들도 죽여버려요.
0: 오, 사약 내려서요?
1: 그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어떻게 죽인지 모르지만 안평대군은 뭐 사사했다 그러는데 아마 사약이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세조는 자기 할아버지 태종도 못한 친동생 죽이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0: 근데 그 앞에서 안평대군이 11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아무리 왕자여도
1: 예.
0: 예전에 왜 꼬마 신랑 막
1: 그쵸,
0: 역사 속에서는 부르기도 했었는데 예. 그 나이에 10대 초반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1: 보통 그 세자나 세자빈들은 10살이나 11살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그때쯤 결혼하거든요.
0: 아니 물론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해도 10살, 예. 11살이면 진짜 애인데.
1: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금 애였지, 지금은 애인데 그때도 애였더라고요.
0: 그렇죠. 결혼했던 뭐 내용들
1: 보면,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선 결혼 자체는 중매로 어른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그 나이 좀 맞는 애들 서로 찾아서 서로 이제 사주 보고 궁합 보고 해서 괜찮다 그러면 야 결혼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신랑 신부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 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 이제 기록을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그 사도세자와 결혼했던 해경궁 홍씨입니다. 네. 9살에서 10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하니까 아유 이제 각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결혼을 하니.
0: 아니 해경궁 홍씨가
1: 10살에.
0: 10살에?
1: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뽑은 게 얘가 간택을 통해서 뽑거든요. 그 나이 또래 양반 집안에 여자애들을 모아다가 맨 처음에 이제 9명 정도 뽑고 그다음에 7명 뽑고 맨 마지막에 최종 후보로 3명을 뽑는데 이건 삼간택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그 세자빈이 결정되는데 그게 바로 해경궁 홍씨였던 거죠.
0: 그거는 그냥 부모님이?
1: 부모님이 아니고 이게 왕족들이 보고 때 결정이 왕궁에 가서 심사를 보고 거기서 딱 뽑힙니다.
0: 집단 면접 뭐 이런
1: 거. 예, 예, 예. 딱 그런 식이에요. 온갖 그 궁경 어른들 다 보고. 예. 그러니까 그때 왕궁의 어른들 다 하나하나 만났는데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뜩 겁에 질려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온 다음에 너희 간택됐다. 그러면 이제 상궁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옷치수 재고 이렇게 살림 알리면 그러면은 이제 세자빈이 된 해경궁 씨 막 웁니다. 무서워서. 이제
0: 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누가 저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와 결혼할지 너 가서 면접 보고 와라.
1: 예예예. 예, 예. 그렇죠.
0: 10살짜리가 얼마나 무섭겠어.
1: 그쵸. 게다가 일단 간택이 되고 난 다음도 문제였습니다. 네네네네. 그 당시 9살, 10살이니까 네. 세자빈도 아직 어려서 해경궁 씨도 어려서 엄마랑 같이 잤거든요.
0: 누가요?
1: 해경궁 홍 씨가.
0: 아, 자기 엄마랑?
1: 엄마랑? 예, 엄마랑 같이 누워서 잤던 거예요.
0: 어디? 그 궁에 들어가서도요?
1: 궁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0: 아, 직전에.
1: 그리고 또 애가 무서워하고 하니까 이모들도 와서 같이 자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예. 상궁들이 딱 와서 그 다음서부터 엄마랑 같이 자는 건 왕궁의 법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떨어져 자니까 해영궁 씨가 그게 또 서러워서
0: 궁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자는 연습을 예, 예, 하라고 했던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요. 딱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해경궁 홍 씨가 그 서운해했던 게 간택이 되고 이제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네. 옛날엔 사촌들이 야 너 왔어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놀았는데 간택이 됐다고 하니까 전부
0: 거리두기.
1: 예, 거리두기.
0: 무서워서 이제
1: 걱정이 되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속상하고
0: 이제 세자빈이 되실 뭐
1: 예,
0: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존댓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울어요. 계속 울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결혼한 경우가 이제 나중에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를 일찍 죽은 효문세자는 예. 효명세자.
0: 효명세자?
1: 예. 11살에 결혼했는데 네. 애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남긴 기록도 보면 세자가 자기 결혼식 날에 막 뛰어노는데 콧물이 줄줄줄 흘러요.
0: 피치랑이. 아, 추웠나 보죠.
1: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애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냥
0: 10살, 11살이면 거예요. 지금 뭐 동네에서 그쵸. 뛰어노는 애들인데.
1: 예, 그에 비해서 그 신정왕후 조씨 나중에 그 조대비라고 해서 흥선대원군과 손을 잡는 여자인데 이때도 얘도 어리니까 계속 그리고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 엄마 아빠 형제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0: 되니까.
1: 계속 우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그래서 그러게. 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고. 근데 이제 결혼식이 되게 재미있는 게 11살짜리 신랑이 네. 기러기를 딱 안고 와가지고 이제 장모님한테 인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서 유모한테 근데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궁이 아예 장모님이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세자는 이제 뛰어노는데 그 장모하고 장인 된 사람들은 상대방이 세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그 부담이 돼서 말도 못 걸고 이제
0: 우리 집에 저 웬 애가 와서 뛰어놀고 있는데 네. 제가 세자래요. 이렇게.
1: 아니 그렇게 되고 이제 넘어질까 다칠까 걱정이 되니까.
0: 우리 집 와서 괜히 뛰어놀다가 세자가 다치면 또 큰일 나니까.
1: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뛰어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세자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0: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결혼을 시키는 상대방 집안이 그쵸. 되는 거기는 한데.
1: 결혼했는데 아까 얘기하면 10살, 11살짜리 애가 그 혼례 다 치르고 집안의 그 집안이라고 하지만 왕궁의 우더른들 다 인사하고 그런 거 다 참여하면 당연히 애들이 힘들죠. 그래서 그래서 혼례식 치른 다음 그날 이제 어린 세자랑 세자비냥 전부 떡이 돼서 자고 있으니까
0: 힘들어서.
1: 예. 그러니까 어른 그 집안에 그 여러 가지 효의 왕후라든가 그러니까 우더른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서 아기들 자고 있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나가더라고.
0: 그러니까 그렇죠. 10살, 11살 아이들이 예. 혼례 예. 사실 뭐 예전에 뭐 전통 혼례도 그렇습니다. 막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죠. 길었을 거고.
1: 게다가 왕실의 그 대례를 그 어리애들이 치르니까요.
0: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다행히 이 효망세자와 그 신정왕후 조씨는 금슬이 좋아서 나중에 애를 많이 낳고 살지만 그래도 이 10살, 11살짜리 애들이 그 대례를 치렀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0: 근데 그 왕자라면 좀 괜찮겠습니다만 세자빈이 되려고 하면 뭐 혼례 치를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혜경 공씨도 그렇고 네. 이제 신정왕후도 그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돈 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데 그 왕실에 거기에 맞게 뭐 이거저거 준비하려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할 돈이 보통은 없으니까요.
0: 많이 들겠죠.
1: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돈 꾼 것도 꾼 것이지만 이 혼례가 결정되자 전국 각지의 수령들이 네. 그 혼례 그 폐백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선물로 보내주더라고요.
0: 재물을 막 갖다 바쳐요.
1: 그렇죠.
0: 나중에 잘 받아달라고.
1: 그렇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국혼이다 보니까 이제 대주는 거죠. 그 덕분에 어찌어찌 하긴 하는데 그냥. 그 보면은 나중에 장인 장모 되는 세자빈의 부모님도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정말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만 봐도 되게 아 이게 결혼하는 게 좋지만은 않구나.
0: 아니 근데 누구 집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됐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혼례를 치를 예정이다라고 하면 네. 전국에서 사람들 엄청 몰려들었겠네요.
1: 그렇죠. 혜경궁 홍 씨도 얘기하는 말이 자기가 간택이 되고 나서 처음 보는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 너희 친척이다 인사 좀 하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0: 줄 많이 섰겠네요.
1: 예. 네.
0: 왕자들의 이야기 들어봤고 그러면 왕의 딸 네. 공주들은 어땠을까요?
1: 이게 그 공주는 이제 그 왕비가 낳은 딸이 공주고 후궁이 낳은 딸은 옹주입니다.
0: 옹주.
1: 예.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왕의 딸이다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시댁하고 좀 힘의 구도가 요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친정이 빵빵하니까 어떻게 하긴 어렵죠.
0: 그쵸, 그쵸.
1: 그 예를 하나 들자면 그 효종의 딸 숙명공주라고 있습니다.
0: 네. 효종의 딸 숙명공주. 예.
1: 그 효종이 그 딸이 한 대여섯 명 됐는데요. 그 중에 셋째 딸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숙명공주는 그 심익현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0: 심익현.
1: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당대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네. 근데 나중에 보한 거 그 효종하고 이제 그 딸하고 편지 보낸 거 보면 원래 가족끼리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마 즉 사위를 부를 때 익현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아명을 부릅니다.
0: 그러니까 아명이라고 하면은
1: 어릴 때 부르던 이름.
0: 오.
1: 그러니까 효종이 어릴 때부터 걔를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0: 오.
1: 그러니까 이 숙명공주는 부모님, 자기 아버지인 효종과 어머니 왕비하고 여러 편지를 주고받아서 그걸 이제 묶음으로 해놨는데요. 효종이나 그 왕비나 전부 한글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주님의 시집살이 아니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0: 오, 근데 왕의 딸이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살이를 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1: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세자가 아닌 왕의 자식들은 결혼하면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0: 물론
1: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시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통 공주가 결혼할 때나 왕자가 결혼할 땐 자가를 한 채 하고 가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왕이 그 자식을 특히 사랑하게 되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서 그 멀쩡했던 집들 쫙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대저택에서, 예, 대저택을 세워서 결혼할 때 줍니다. 그러니까
0: 그치, 뭐 공주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가를 가지고 결혼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시댁 사람들 눈치를 안 볼 것 같기는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보긴 어렵죠. 그래서 숙명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집을 갔는데 그 아버지 효종이 편지를 보냅니다. 너 결혼했는데 시집한테 잘한다며. 근데 왜 맨날 고양이만 끼고 노니.
0: 고양이를 키웠어요?
1: 예, 고양이 키웠습니다. 고양이를 또 그렇게 그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그 숙명공주가 시댁에 일이 생겨서 네. 친정 그러니까 왕궁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또 편지를 보내요. 이게 전부 네 남편이 잘못한 거니까 네 남편이랑 좀 싸워봐라. 그래, 네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왔잖니. 아빠를 왜 얼굴을 왜 못 봤니.
0: 아, 궁궐에서 우리 딸 보고 싶은데 예. 아빠 좀 보러 와라. 효종이.
1: 예. 예. 그러면서 남편이 한번 싸워봐라 라고 했는데 공주가 진짜 남편이랑 싸웠어요.
0: 아, 부부 싸움해야지 친정 오니까.
1: 예. 네, 진짜로 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효종이 또 편지를 보냅니다. 예. 진짜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대체 어쩌라는 예. 건지. 그래서 효종이 정말 좋은 아빠였던 게 이런저런 딸이 문제를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랬습니다.
0: 그렇죠. 내 딸 시집 가서 시집살이 당하는 거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효종도 왕이지만 한 예. 명의 또 아빠였고.
1: 그렇습니다.
0: 숙명공주 그러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어요?
1: 예, 지금 왕비이자 친정어머니 인선왕후였는데요. 이쪽도 재미있는 게 딸한테 편지 보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합니다. 그 읽을 소설책 보내고 귤 보내고 그리고 얘 이번에 뭐 보낸다 좀 받아라. 그리고 여동생이나 다른 가족 얘기합니다. 이번에 네 동생 임신했는데 넌 언제 낳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0: 그런 이제 사소한 이야기들 편지로 오간 게 다도 역사 속에 남아있고 기록으로.
1: 예. 그것도 재미있는 게 대한민국 및 조선의 자식들이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엄마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 말. 아이고 내가 그냥 일찍 죽어야지 오래 살아도 이게 무슨 꼴을 보냐. 그 얘기를 왕비가 편지에 썼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아 진짜 선생님 옛날 나쁜 기억 올라온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숙명공주가 아들을 둘 낳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이 외갓댁에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네. 외갓댁이 왕궁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그 왕비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외할머니한테 떼를 씁니다. 떡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집이면 아 먹을 쌀 없다는데 여기는 왕궁.
0: 아유 그렇죠. 궁궐에 그렇죠? 들어가서.
1: 그러니까 아침부터 애가 그 외손자가 떡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 걸 이제 줄줄줄 얘기를 하니까 아침서부터 떡을 만듭니다. 그 인선 왕후가. 그래서
0: 인선 왕후가 왕비가 직접 떡을 만들었다고.
1: 그건 아니었을 것 같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그 딸한테 편지를 보내요. 얘가 아침서부터 떡 먹고 싶어서 떡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웃기다. 아. 이렇게 그렇게 편지를
0: 하기가 또 외손자들이 놀러 오면
1: 귀엽죠.
0: 그걸 밖에서 살고 있지만 네. 또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외손자들도 그 본명이 따로 있지만 그 외할머니인 인선 왕후는 아명으로 보면서 우리 누구 그래서 오니까 그렇게 애들이 온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오는 거 너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뻐하고 막 그랬습니다.
0: 아 그래서 뭐 손주들 예뻐하는 거 시집간 딸 걱정되는 거는 왕이든 왕비든
1: 그쵸.
0: 우리네 뭐 부모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고 사실은 그쵸. 반대로 공주였지만 가장 비운의 삶을 산 공주는 누굴 꼽아볼 수 있을까요?
1: 그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서 고생한 공주는 여럿 있지만 그중에 진짜로 가장 고생한 사람을 꼽는다면 역시 단종의 누나 경혜 공주가 있습니다.
0: 단종의 누나 예. 경혜 공주. 사실 잘 모르는 이름이기는 한데.
1: 예, 근데 네. 몇 년 전에 한번 그 사극으로 나와서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주의 남자 어떤가 그러는 것 같은데 워낙 문종의 하나뿐인 공주이자 단종의 하나뿐인 누나였는데.
0: 아 문종에게 딸이 한 명이었어요?
1: 예예. 아니 다른 딸도 그 선녀도 있었는데 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 무위에 연루가 돼서 귀향을 가는데 그럼 이 공주가 나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귀향지인 광주까지 같이 가요.
0: 네네네.
1: 근데 결국 남편이 처형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경혜공주도 이제 신분이 폐서인 되고 뭐 노비가 되고도 그랬지만 그 외아들이 있습니다. 외아들하고 딸하고 하나 있는데 이들을 키우면서 그 자기 외아들을 일부러 세조의 왕비였던 그 정희 왕후한테 보내버려요. 그래서 정희 왕후가 자기 아들을 키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정이 들면 자기 아들을 해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혜 공주는 잠깐 비구니까지 됐다가 아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일찍 간 남편 뒤를 따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경혜 공주는 자기 남편도 죽고

0: 동생도 죽고 심지어 자기 외할머니도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겪었지만 그 마지막까지 이 유언서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경의공주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 긍지를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 근데 또 그 단종과 네. 세조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운명을 또 피할 수가 없었던 경혜공주의 사연이었고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왕자는 누굴 꼽아볼 수 있을까요?
0: 역시 이 분야 원탑으로는 그 광해군의 동생 영창대군이 있겠습니다.
1: 광해군의 동생?
0: 예, 예. 선조의 하나뿐인 적자였습니다. 네. 그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형 광해군과는 나이 차이가 30살 정도 그렇게 나요.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영창대군은 그 광해군의 왕자리를 위협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적자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조는 내내 그 적자가 없이 전부 후궁이 낳은 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왕비였던 의인왕후는 그 애도 못 낳았고 선조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의인왕후가 죽고 나서 이 선조가 새 왕비를 들이는데 이게 임모왕후인데 그 아들 그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린 새어머니였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랬는데 임모왕후가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게 하필 또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워낙 나이 차이가 많고 또 광해군은 18살 때 세자로 첩봉되고 나서 이미 12년 가까이 세자로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이라는 되게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서 그렇죠. 인심도 좋고 그다음에 능력도 이미 검증을 받았거든요.
1: 오히려 선조보다 조금 더 임진왜란 때 더 스타가 됐던 광해군이라고.
0: 그렇죠. 아예 그 신하들이 이렇게 된 거 그냥 광해군한테 왕이 물려주고 물러나쇼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1: 선조한테.
0: 그렇게 되니까 선조가 광해군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도망가서 이게 숨어 있는데 그 아들 세자는 정말 적진 한복판을 돌아다니면서 의병들을 지휘하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은 광해군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은 도망갔는데 세자는 고생하고 있으니까.
1: 근데 그렇게 해서 광해군이 왕 자리에 올랐잖아요.
0: 근데 그 거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는 광해군을 되게 미워해서 정말 괴롭혔거든요.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괴롭혀도 될까 싶을 정도로요. 보통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난 인사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오지 마라. 나 너 보기 싫다.
1: 자기가 세자로 해놓고?
0: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이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세자한테 심지어 광해군한테 너는 명나라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세자도 못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야사이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를 토했다 했을 정도로요.
1: 근데 나중에 광해가 왕이 된 거는 선조가 시킨 건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조는 한동안 계속 광해군을 괴롭히면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삼을까 말까 그렇게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죽기 직전이 되니까 제정신이 든 거죠. 아 그래도 나라를 안전하게 하려면 역시 광해군을 세자로 삼아야지 라면서 광해군 다음 왕이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그 선조의 그 정치 노름에 넘어가서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창군을 지지했던 관리 한 사람이 죽어가는 선조를 붙들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영창대군 왕으로 삼으셔야죠. 라고 해서 심지어 선조의 유언장을 훔쳐서 위조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1: 그러면 근데 아까 영창대군이 좀 비극적이었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된 거예요?
0: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래서 광해군이 왕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광해군의 왕자리가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그 광해군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형이 있습니다. 임해군이라고. 근데 아무도 임해군을 세자로 삼지 말자고 할 정도로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말썽군에 폐악질 부리고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범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는 세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임해군이 여기에 원한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세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1: 그래도 옆에서 또 광해군은 동생 입장에서 그게 또 스트레스였을 테고.
0: 스트레스였을 뿐만 아니라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예, 예. 실제로 그 명나라에서는 왜 왜 큰아들이 왕이 안 된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다 보니 광희군이 결국 임해군 형, 자기 형이 임해군을 죽이고 그리고 영창대군도 그 어머니와 떨어뜨려서 그 강화도에 귀양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야사이긴 하지만 그 어린 영창대군 그때 9살 정도 어린애였는데 일부러 그 뜨거운 방에다 넣어놓고 계속 바닥을 뜨겁게 지피게 해서 아이가 발을 동동거리다 지쳐 죽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1: 그건 야사예요.
0: 야사입니다.
1: 근데 광희군이 그렇게 형제들을
0: 네.

0: 계급들이 워낙 많아서서 광해군이 약간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일단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복가되는데 광해군 자신이 여유를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영창대군은 어린 나이지만 되게 똑똑해서 광해군이 자기를 안 안아주니까 형님이 날 미워하는 건 내가 남자애라서 그런 거야. 난 여자애로 태어났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되게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1: 30살 차이 나는 형님. 형을 보면서
0: 예.
1: 그때는 이제 광해군이 당연히 세자였을
0: 예,
1: 때고
0: 예, 예.
1: 근데 본인이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걸 그러면 어린 영창대군은 생각을 못했죠.
0: 아니, 아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적어도 여자로 태어났어야 된다.
1: 아,
0: 그럼 형이 날 예뻐했을 거야. 라고 해서 애는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지.
1: 애는 착해. 근데 예. 왕자로 태어났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을 잡지 못하면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0: 예.
1: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 유배를 보내지고
0: 예.
1: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되고
0: 사약을 받은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 그 영창 그 광해군의 신하들이 알아서 죽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광해군이 쫓아내는 인조 반저의 명분이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근데 영창대군은 정말 죄 없이 죽은 거기 때문에 여론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선조 때부터 자식 교육을 좀 잘했으면
0: 이거는 선조가 잘못한 거예요. 선조가 설령 이제 그 영창대군이 아무리 예뻤어도
1: 예.
0: 힘을 광해군한테 살려주고 광해군한테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 우쭈쭈 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1: 그러게요. 왕자로 태어났어도 공주로 태어났어도 그렇게 기구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역사 속에서 배워봤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니입니다.
2: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서문 고가차로 붕괴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의 취소와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철거가 끝나야 선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말 목표 포트폴리오로는 최대 19.9%까지만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가 크게 오르며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4.5%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3: 네, 7700님. 컨센서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셨습니다.
1: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식 이야기하면서 컨센서스라는 네.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컨센서스는 공동체 의견 일치 또는 합의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회사의 실적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그 평균 값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게 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될 때 실적이 잘 나왔어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3: 네.
1: 근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주식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3: 네.
1: 그래서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도 선반영하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미래의 실적이 얼마나 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가. 를 알아야 되는데
3: 네.
1: 그걸 가늠하기 위한 일종의 잣대가 컨센서스라는 거죠.
3: 네.
1: 다음 질문은요.
3: 네. 0367님. 국민연금은 왜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져 있나요? 부분적으로라도 팔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1: 오늘 오후에 의결을 한다고 하는데
3: 네.
1: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제한 한다라고 보면 좀 안 돼요. 그럼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3: 네.
1: 자산을 배분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비중을 정해놓는다. 원칙을 세워놓는다라고 보는 거죠.
3: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적으로 14.9%까지 국내 주식을 갖고 있게 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전술적으로 배분 더 할 수 네.

0: 있게 되어 있고 모르긴 몰라도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해서 거의 한 30%에 육박할로 추정이 되는데
1: 네.
0: 그러면 원칙적으로 14.9% 더 늘려서도 19.9%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팔도록 할 것이냐
1: 네.
0: 아니면 그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거의 30%까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바꿀 것이냐 그 기로에 네. 이제 서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연기금이니까 우리나라 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하죠.
1: 네.
0: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당초에 한 2% 남짓이었습니다. 그게 많이 또 올랐으니까 아마 5%, 6%, 7%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좀 늘릴 것인가? 이 기준을 정해야 하는 거죠. 저는 좀 그 후자가 맞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14%대에 딱 맞춰서 진작에 주식을 다 비우고 팔았다면
1: 네.
0: 지금 이렇게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왔을까요? 안
1: 그러네요.
0: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1: 네.
0: 움직이는 것도 좀 유연성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네. 배분 관점에서 원칙은 또 확고하게
1: 네.
0: 세워놔야 하고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1: 네. 김지수님이요. 다른 나라에서도 양극화 얘기를 할 때 K자를 쓰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이 K자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이 용어는 코리아의 K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알파벳 K의 모양 그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라고 하네요.
0: 네. 여기까지 만 들어야겠네요.
1: 네.
0: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왔는데 신현숙 총재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점검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인상이냐 동결이냐 인하냐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경기 개선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걸로 또 풀이가 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윤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 잘했다.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여성이 강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글쓰기의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장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간호와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흩뿌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낮 기온이 상대적으로 오늘 낮겠습니다. 25도 미만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모두 개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곳곳에 일사가 강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내지는 높은 단계인 곳이 오늘부터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 27도로 일교차가 제법 벌어지겠고요. 대전이 25도, 전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23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풍 영향이 미미하게 있는 동해안 쪽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은 강원 산지에도 지속되면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서해안도 역시 안개가 짙어서 이쪽 운행하시는 분들은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7도 등 13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22도에서 28도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0: 제6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린 뒤 이달까지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춘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 내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 특정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이란 군사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군이 현지 시각 27일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겨냥해 공습했으며 이란 공격용 드론 4대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미군의 조치들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자 휴전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평소의 8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조정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121회 감소한 562회로 운행률은 82%라고 밝혔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의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입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장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저녁 세족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7,093억 달러로 전 세계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올해 사상 첫 수출 5강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수온주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글로벌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모가 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공개한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로켓 발사 서비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그리고 AI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스타링크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초대형 로켓 스타쉽과 XAI 사업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 CEO가 제시한 비전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향후 4경원 규모의 우주 AI 시장을 겨냥하면서 미래 수익의 80%를 AI 서비스에서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운전면허 교환을 중단한 데 이어서 올해부터는 현지 면허가 없는 외국인의 운전을 무면허로 간주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민사회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 핵무기 포기 관련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은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토적 권리를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오만을 향해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공습을 예고하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7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전역의 주민들에게 자흐라니 강 이북으로 대피하라며 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이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방어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원 속도가 러시아의 위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긴 가운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양측은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핵 우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요나스 가르스페르 노르웨이 총리는 현지 시간 27일 현지 매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가 핵 영역을 포함해 대규모 재무장을 하고 또 다른 유럽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유럽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온 대표적인 친미국가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가세하면서 독자적인 유럽 핵 우산을 구축하려는 프랑스의 구상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12일 앞두고 비싼 티켓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가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티켓을 판매하며 좌석 등급 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등 팬들을 기만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표가 실제 좌석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데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월드컵이 뉴저지 주민과 방문객을 착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안개 속 협상.
1: 네, 여전히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이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이란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도 또 쏟아냈습니다. 네, 하루하루마다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예고했던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 까지 파괴하는 대규모 공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가 돼서 화제입니다.
2: 네.
1: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제재 완화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선을 좀 강하게 그었습니다.
2: 네.
1: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돼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이란 내부나 뭐 제3국에 대해서 그곳에서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2: 네.
1: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이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감시하겠지만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2: 네, 계속 상황이 좀 반복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일단은 물밑 협상에서 벗어나서 이 합의 초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두 나라가 줄다리기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분위기입니다.
2: 네.
1: 백악관 내각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외교적 경로를 선호한다. 협상이 성공하도록 모든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약간의 희망이 돋아나는 듯 했는데 향후 몇 시간, 며칠 동안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덧붙였어요. 다만 만약 만들어질 수 있는 합의가 있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실제 의견차를 좁히는 건 아직 이들의 희망사항 수준이라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뭐 끝장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민간 인프라 공격까지 시사하면서 이란 압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서 이란과의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뜻도 예, 밝혔습니다.
2: 왜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1: 아, 네, 굉장히 신경이 네. 반대로 쓰인다는 네. 말처럼 들리는데 네, 이란이 이제 이런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약점 삼아서 협상 지렛대로 쓰는 걸 일단은 용인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 네.
1: 또 핵심 쟁점들 이외에도 신경전이 계속되고는 있는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이제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푸는 조항이 포함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2: 네.
1: 여기 이어서 철수 대상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주둔한 기존 병력까지인지 아니면 전쟁으로 추가 배치된 전력만인지 향후 협상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날조된 거다라면서 전면 부인에 나섰고요. 또 이란 파르스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전했는데
2: 네.
1: 이 쟁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당국자들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미국이 먼저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여론전까지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이런 상반된 입장은 양측이 합의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 다음 키워드 노라고 100번 말했다.
1: 네, 아니라고 답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그렇다고 하면 누구든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2: 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중동 국가들에게 압박했다는 소식 이번 네. 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분했다. 네, 외신들이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1: 네,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압박만큼은 꾸준히 막아왔었는데요.
2: 네.
1: 한 소식통에 따르면 왕세자는 이번 통화 이후에 더 격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에게 노라고 이미 100번이나 말했는데 앞으로 또 100번을 말해야 할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1: 네. 네. 물론 이 빈살만 왕세자는 이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우디의 이 핵심 이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 세대로 통합니다. 한마디로 국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나름 네, 실리를 좀 추구하는 타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대가로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논의를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합의에 근접은 했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끝내 거부하면서 결렬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사우디는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이제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까지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우디 내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2: 네.
1: 어찌됐든 노라고 해야 되는 입장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사우디를 향한 트럼프의 압박을 두고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완전히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요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2: 내가 할 말만
1: 하는
2: 그런 스타일입니다.
1: 네.
2: 예, 다음 키워드 패싱 앤 패싱으로.
1: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라고 하는데 네. 이 개정을 위해서 오는 7월까지 멕시코 정부와 세 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합니다.
2: 네.
1: 현지 시각 27일 멕시코 현지 일간과 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 정부, 여기서 양측은 미국과 멕시코인데요.
2: 네.
1: 오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멕시코 시티에서 경제 안보와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을 주제로 USMCA 개정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USMCA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기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해서 타결된 협정인데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뼈대입니다. 일몰 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7월이 그 시한이라고 합니다.
2: 네.
1: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식 협상에 앞서서 현지 시각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체, 농민, 목축업자, 노동자, 서비스 공급업체 등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협상할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제프 고트먼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끌 예정이고요. 멕시코 측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조율과 또 아시아산 부품 의존도를 축소를 논의하는 대신 미국이 부과한 철광과 또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협정의 한 축인 캐나다는 이야기가 없죠.
2: 네.
1: 네. 3국 협정인데 미국과 멕시코만 마주 앉은 게 좀 이상한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로 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는 평가입니다.
2: 네.
1: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이제 미국 당국은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에 맞관세로 보복을 하고 미국산 주류를 매대에 치우는 등 강경하게 버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지금까지 표출해 왔습니다.
2: 네, 패싱의 패싱으로 키워드였잖아요.
1: 네.
2: 캐나다가 반격을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마크 카니 총리는 27일 오타와 방산 회의에서 차세대 조기 경보기로 미국의 보잉 대신 스웨덴의 사브에 글로벌 아이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 네.
1: 미국 거 안 쓰고 우리는 스웨덴 거 쓰겠다.
2: 그러네요.
1: 네, 이야기를 한 건데요. 경쟁 후보였던 미국의 보잉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로 탈락을 일단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북극권 전역의 위협을 감지하는 핵심 자산이 될 거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북극 감시를 미국에 크게 의존해온 캐나다가 독자 노선을 선언한 것으로 읽힙니다.
2: 네.
1: 캐나다 군사 장비 지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이 바꾸겠다고 공언해온 총리는 기존에 계약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 전투기 뭐 88대 구매 축소와 또 스웨덴 사브 그리펜 병행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건 줄이고 스웨덴 건 늘리고
2: 그러네요.
1: 네, 이렇게 네. 이야기

0: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당연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1: 네.
0: 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캐나다와의 양자 국방회담을 연기했고 캐나다가 국방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네, 패싱 앤 패싱으로 말처럼 미국과 캐나다 간 신경전이 점점 더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주 쟁탈전.
0: 네, 미국과 중국이 누가 먼저 달에 기지를 세우느냐 이걸 두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달 기지 건설 또 유인 달 착륙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사는 블루 오리진 등 민간 우주 기업들과 장비 제작 계약을 맺고 우주 비행사에 앞서서 달에 보낼 로봇 착륙선 또 수송 차량 등의 세부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달 남극에 장기 체류 기지를 세우는 문베이스 계획을 3단계로 공개를 했는데요.
1: 네.
0: 첫 번째 단계는 로봇 착륙선과 드론을 먼저 보내서 달 표면을 탐사하고 지도화하는 건데 블루 오리진의 착륙선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나사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역사상 최초의 민간 자금 기반 달 착륙 임무가 될 거다라고 밝혔고요.
1: 네.
0: 2단계에서는 착륙선이 갔으니까 이제 차량을 투입하게 됩니다. 500kg 이상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착륙선 그리고 달 탐사 차량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물자 수송 체계를 갖출 예정인데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행 가능한 이 차량 등을 통해서 2029년까지는 약 25차례 발사 또 4톤 규모의 화물을 달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3단계에서는 달 남극의 얼음 자원을 조사하고 네. 핵분열 원자로와 태양열 발전 시설을 갖춘 반영구 거주 시설까지 구축할 단계라고 합니다.
1: 네.
0: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전까지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목표를 세워서 이제 가서 착륙선 그리고 움직이는 거 기지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쯤 이후에는 사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최근 유인 우주선 도킹까지 성공을 하면서 매섭게 추격 중인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로
1: 그렇겠죠.
0: 보입니다.
1: 네. 네.
0: 하지만 이제 우주 탐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이 당장의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곤 합니다.
1: 네.
0: 계획은 창대한데
1: 네.
0: 현재 미국은 달 표면에 인간을 내려놓을 핵심 착륙선 개발을 스페이스X 오프닝에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던 스페이스X 등과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잦은 차질로 인해서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착륙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먼저 인간을 달에 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치열하게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각 분야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성과급 비상.
0: 네, 지금 인공지능 특수에 힘입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1: 네.
0: 이런 와중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의 TSMC가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직원 성과급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루머에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1: 동요할 만하네요.
0: 네, 아니 이렇게 잘 팔리는데
1: 그러니까요.
0: 우리 성과급을. 네,
1: 뭔가 네.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0: 맞습니다. 네.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텐데 이 웨이저자 TSMC 회장이 그래서 출장도 취소하고 이 민심을 동요하는 거를 진화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27일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이 웨이 회장은 당초 예정됐던 출장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에 직원들과 회의를 가졌고요. 올 한 해 성과급이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각 공장의 강당 회의실 등에서 수용할 수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회의에 참석할 직원들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과급 급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이 신청이 30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됐다고 하고 근데 이제 회의 공지가 전날 퇴근 시간 이후에 나왔고 중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콘서트 티켓 잡듯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1: 그러네요. 네.
0: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웨이 회장은 직원의 고가 평가와 또 작년과 같을 경우 올 한 해 성과급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을 할 거다라면서 증가폭이 지난해 30% 수준을 넘어갈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위 직원의 임금 상승 폭이 주요 책임자보다 높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회장은 TSMC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서 이런 전환기에는 이윤 분배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직원, 주주, 사회적 책임 등 이 세 부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1: 네.
0: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직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의견 속에서 파업 문턱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가운데 대만 온라인상에서 TSMC의 성과급이 15%가량 줄어들 수 있다면 하면서 파업을 요구하거나 노조를 만들

0: 들자는 목소리가 앞서서 나온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업계에서는 이 TSMC의 직원 복지위원회가 있긴 한데 노조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파업이 발생하긴 어렵다고 보면서도 이 내부 소통 문제로 직원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언론의 경우에는 웨이 회장의 이번 소통 이후에 익명 플랫폼에서 회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늘었다라고 전했는데 한 직원은 향후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많은 돈을 벌어도 급여 최대 인상폭이 30%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이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1: 네.
0: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왔는데 상호 신뢰 기초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통회의가 아니라 발표회 아니었냐.
1: 아.
0: 소통 의사가 없었다라면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노력할 필요가 없이 다 못한 일은 그럼 내일 하면 된다는 뜻 아니냐라는
1: 그렇죠.
0: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합니다.
1: 사기가 좀 저하된 모습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자, 월드컵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0: 네.
1: 마지막 올해 우승국은 이거 알아볼까요?
0: 네. 독일의 경제학자 요하힘 클레멘트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하힘 클레멘트.
0: 네. 이 사람이 누구냐.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3회 연속 우승국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1: 네.
0: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 화제가 됐던 문어. 파울을
1: 네,
0: 기억을 하시죠.
1: 네네. 네,
0: 이 파울도 한 대회에만 적중을 했었는데 이 경제학자는 무려 3위 연속 네, 우승국을 맞췄다고 합니다.
1: 경제적으로 뭐 분석을 한 걸까요?
0: 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한지 그 분석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1: 네.
0: 일단 이 사람이 뽑은 네. 북중미 월드컵 우승국에 지목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1: 네덜란드요?
0: 네. 참고로 네덜란드는 역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1: 그렇죠. 잘하긴
0: 네, 하는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은 없다고 해서 네. 과연 맞을까. 일단 이 사람이 예상한 대회 전체 흐름도 흥미로운데
1: 예.
0: 이 클레멘트는 32강에서 일본이 브라질을 꺾는 이변을 예측했고요. 한국은 스코틀랜드를 누른다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잉글랜드는 준결승까지 가지만 포르투갈에 막힌다라고 점쳤는데 어떤 모델을 썼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1: 그냥 감인 건지 정말 네. 어떤 근거가 있는
0: 맞습니다.
1: 건지
0: 맞습니다. 경제학자라 그래서 솔깃한데
1: 네네.
0: 근데 이 예측 모델의 시작이 좀 재밌는 게 클레멘트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학자들의 오만함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풍자로 시작을 한 건데 3연속 맞아버려서
1: 맞춘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자기 모델을 너무 믿지 말아달라고 방문을 했는데요. 나머지 50%는 운이다라면서 뭐 컨디션, 심판 판정, 골대를 맞히느냐 안 맞히느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1: 네.
0: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예측을 믿고 네덜란드 우승에 돈을 건 동료들이 여럿 있다고 해서 네, 만약에 네덜란드가 탈락하면 그 다음날 자기는 재택근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어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미군이 이틀 만에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공습하고 공격용 드론 넉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방어 목적으로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호르무즈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수단은 이란산 대한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서울 소소문 고가철로 붕괴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의 취소와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철거가 끝나야 선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의 막판 협상이 어젯밤 결렬됐습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김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보겠습니다. 노현재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말레이시아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공휴일이 연달아 겹치는 역대급 황금 연휴 보내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수요일 이슬람 명절부터 이번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월, 화요일까지 공휴일이 이어집니다.
0: 네.
1: 직장인들은 연차를 쓴다면 최대 일주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어제는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축하하는 이드 명절이었습니다. 아랍 국가에서는 희생제라고 부르는 이드알 아드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독특하게 하리라야 하지라는 이름으로 성지 순례인 하지를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데요. 축하 방법은 똑같습니다. 소나 양, 염소나 낙타를 잡아 희생제를 드리고 고기를 3등분해 가난한 사람, 친척, 가족이 똑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중동에서는 일주일가량 길게 쉬는 시간은 하루만 쉬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러나 곧바로 휴일이 이어집니다.
0: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하루만 쉬게 되고 중동 지역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제 길게 쉬는 행사인데요. 말레이시아가 사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민족의 명절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 예전에 해주셨잖아요. 또 어떤 명절이 이어질까요?
1: 네, 31일 일요일은 태국과 스리랑카, 말레이시아가 남방불교 달력 베사카에 따른 석가탄신일 베싹인데요.
0: 네.
1: 우리나라는 북방불교력으로 대체로 보통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0: 네.
1: 다음 날인 6월 1일은 국왕탄신일로 실제 국왕의 진짜 생일은 다른 날이지만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날은 영국의 전통을 6월 첫째 주 월요일을 공식 국왕탄신일로 정해놓고 국가적인 공휴일로 기념하는데요.
0: 네.
1: 올해는 전날인 일요일 베삭데이가 주말이라서 대체 휴일로 하루를 더 지정해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완성될 것입니다.
0: 네, 연휴가 길다 보면 우리 명절 때나 좀 약간 분위기 비슷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1: 직장인들은 올해 달력이 나오자마자 이번 연휴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0: 네.
1: 연휴 시작 첫날인 어제는 남도로에 220만 대의 몰리고 톨게이트마다 엄청난 몸살을 뿐만이
0: 네.
1: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국공립 학교들은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학기 말 방학인데다 인종과 문화가 다른 보르네오 섬은 한 해에서 가장 큰 추수 감사절 축제 카마탄과 가와이까지 열려 지금 온 나라는 축제공화국 같습니다.
0: 그럼 지금 뭐 말레이시아 방문하게 되시면 정말 어디든 좀 붐비는 분위기겠네요.
1: 그렇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역대급 인파에 매우 혼잡한 상태로 교통국에서는 특별히 모든 비행기 이용 승객들은 출발 최소 4시간 전에 공항 강력히 권고했고
0: 네.
1: 공항으로 가는 모든 도로가 정체가 심해서 가급적 공항 철도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경찰과 교통부는 도로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은 적발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0: 네.
1: 순찰차와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에 바디캠과 최신형 스마트 단속 카메라, CCTV를 장착하고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0: 네, 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단속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최근에 외국인 면허 교환 정지 지침과 맞물리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지금 말레이시아 외국인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외국인 운전면허 교환 정지입니다.
0: 네.
1: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은 상호 협정을 맺고 장기 거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국가별로 자국 운전면허를 현지 운전면허로 교환을 해주는데요.
0: 네.
1: 말레이시아는 작년 5월 외교 직원과 MM2H라는 이민 비자를 제외한 워킹 비자나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운전면허 상호 교환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빨리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이론 강의를 듣고 필기, 실기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소비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 말레이시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현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모두 무면허로 간주하고 고액의 벌금에 차량 압류까지 가능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대부분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1: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정에 따라 국제 운전면허증을 입국하면 나라별로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만료일인 최대 1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허용해 줍니다.
0: 네.
1: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그 사용 기간을 90일로 제한해서 규정을 변동했습니다. 또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자 기다렸다는 듯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국제학교 앞에 경찰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기 위해 현지 규제원을 파견한 외국 회사들은 급하게 직원들을 단체로 운전학원에 등록시키기 위해 웃돈까지 얹어준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국의 대사관은 정부 단속 예고 전에 서둘러 공지와 지침을 전달했지만 대한민국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공지는 뒤늦게 나오면서 현지 교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현재 FTA 협상이 최종 타결돼 정식 발효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해 활발히 교류하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알겠습니다. 생업을 위해서는 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이 문제 좀 빠른 시일 안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0: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다음 달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는 스페이스X가 하는 사업과 비전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글로벌 증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스페이스X가 조만간 상장을 하게 되네요. 드디어.
1: 네.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투자자들에게 조

0: 라는 공모 금액 기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상장 일정이 확정된 건데요.
1: 네.
0: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심사 서류가 최초로 공개됐고요. 다음 달 4일부터 기간 투자가 설명회를 시작하고 다음 달 11일에 공모가를 확정해서 월드컵 개막 다음 날인 6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1: 네.
0: 원래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CEO의 생일인 6월 28일에 상장할 거란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1: 아, 네.
0: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속전속결로 해주면서 상장 예정일도 훨씬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1: 네.
0: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처음 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24년간 비상장 기업으로 운영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체를 외부에서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 베일을 벗고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1: 네. 뭐 스페이스X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어떤 네. 회사인지 좀 오늘 알아보죠.
0: 네. 이번에 공개한 증권신고서 첫 장을 보면 회사의 어떤 정체가 좀 굉장히 명확하게 써 있는데
1: 네.
0: 한 300장 정도 되는 영문 서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좀 재밌게 살펴봤는데
1: 네.
0: 우주 탐사 기술을 가진 주식회사다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런 상장 신고서에는 잘 있지 않은 굉장히 멋있는 우주 사진들을 많이 신고서에 네. 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앞쪽에 보면 회사의 사명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어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겠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
1: 네.
0: 사명이 적혀 있는데 그 사명을 제가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1: 네네.
0: 우리의 임무는 지구 생명체가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공지능 개발과 궁극적으로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1: 확실히 평범하진 않네요.
0: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네네. 들지 않습니까?
1: 예. 저도 그동안 기지를 건설한다. 네.
0: 저도 그동안 이런 어떤 증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증권 신고서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좀 장황해 보이는 서류는 처음 봤습니다.
1: 네.
0: 핵심만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가 하는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먼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다시 착륙하는 로켓을 이용한 발사 서비스가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으로 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사업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2월 스페이스X가 머스크가 만든 AI 모델 회사인 XAI를 인수하면서 새로 편입한 AI 산업이 있습니다.
1: 네,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아니면?
0: 연관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게 서로 무슨
1: 따로따로인 것
0: 관계가
1: 같은데?
0: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톱니바퀴처럼 서로 밀접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 스페이스X 쪽의 설명인데요. 위성, 우주통신, AI 서비스 산업을 하나로 묶는 수직 계열을 통해서 우리는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전략입니다.
1: 네.
0: 뭐 저렴한 위성으로 일단 우주에 위성들을 막 쏘아 올리고요.
1: 네.
0: 이 위성으로 전 세계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 다음에 우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서비스까지 우리는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스타링크 사업 같은 경우엔 이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우주에 약 9,6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전 세계 164개국의 가입자 1,030만 명을 확보해 연간 6조 원 이상의 영업 흑자를 내는 알짜 사업, 현금 창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로켓 발사 서비스나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입니다.
1: 네.
0: 스페이스X가 한 번에 150톤 이상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고 한 번 쏜 다음 발사대로 다시 회수를 해서 또 쏘아 올릴 수 있는 초대형 발사체 로켓인 스타쉽 개발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이 개발에 쏟아부은 돈만 20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연구개발비가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스타쉽 개발은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뿐만이 아니라 우주 데이터 센터, 달 기지 건설, 화성 이주 등을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핵심 관건이거든요. 일단 그렇죠. 우주로 보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안 되면 저렴하게 우주에 가는 일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의 AI 산업도 현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어떤 좀 비판을
1: 네.
0: 좀 받고 있는데요. XAI가 갖고 있던 AI 모델인 그록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 경쟁력이 경쟁사인 오픈 AI의 챗GPT나 엔트로피 클로드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다만 스페이스X가 최근 엔트로픽이 보유 중인 엔트로픽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2029년까지 장기간 임대해주면서
1: 네.
0: 매달 2조 원에 육박하는 뭐 일종의 월세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AI 코딩 스타트업으로 좀 잘 나가고 주목받고 있는 커서라는 기업을 우리가 새로 인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그동안 비공개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상장을 하는 걸까요?
0: 말씀드린 대로 로켓 발사 서비스와 AI 사업이 아직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시장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1: 네.
0: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0: 그렇다 보니까 스페이스X도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증시사상 최대 투자금인 112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1: 네.
0: 이런 스페이스X의 공모 금액은 2019년 역대 최대 규모로 상장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2.9배, 2014년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알리바바의 3.4배에 이릅니다. 2012년 상장한 페이스북과 비교하면은 이번에 스페이스X가 조달하겠다고 하는 투자금 규모는 거의 5배 가까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근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0: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도 스페이스X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네.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과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또 스페이스X의 CEO이자 CTO, 최고기술 책임자, 회장을 다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1: 네.
0: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걸어온 어떤 궤적을 살펴보면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던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을 정말 성공시켜서
1: 그렇죠.
0: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머스크가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1: 네.
0: 또 로켓 재사용 재발사 기술도 처음엔 다들 말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주에 쏘아올린 로켓이 다시 지구에 돌아오냐. 그랬는데 스페이스X의 로켓 추진체가 지상의 발사대에 다시 내려앉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미래 청사진을 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1: 네.
0: 이것도 좀 황당한 면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부어서 28조 5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4경 2,600조 원 규모의 와.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건데요.
1: 예.
0: 이 금액이 이렇게 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아니라 우리는 우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우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1: 네.
0: 우주의 독점 사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1: 이런 생각도 아무나 못 하긴
0: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좀 현실 가능할까라는 네. 생각이 전 당장 들긴 하던데요.
1: 네. 네.
0: 근데 물론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스페이스X가 스스로를 뭐 화성에 뭐 식민지를 건설한다,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그런 어떤 우주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1: 네.
0: 실제 미래 수익의 약 80%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를 통해서 벌겠다라고 제시하고 있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정말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1: 네.
0: 우주에서 지구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정체를 설명하는 데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1: 우주에서 지구로.
0: 맞습니다.
1: 자, 비전은 참 큰데 투자 네. 위험 요소들 좀 살펴볼까요? 있겠죠? 위험 요소들?
0: 위험 요소가 많고요. 네. 이런 게 이제 현실화 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예.
0: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는 적자 기업이니까 스페이스X도 스스로 당분간은 주주 배당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만약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면
1: 네.
0: 배당은 기대하지 말고 주가 오르는 걸 기대해서 너희들 이익을 가져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술적으로 너무 이제 원대한 포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기회가 큰 만큼 위험도 크다.
1: 그 위험이.
0: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도 머스크가 된다 하는 게 얘기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최근에나 좀 이제 좀 궤도에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스페이스X가 워낙 좀 시장에서 고평가돼 있고
1: 네.
0: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의외로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예상 상장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2,600조 원 정도로 거론되는데요.
1: 네.
0: 이러면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글로벌 시총 6위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1: 오.
0: 이런 기업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스페이스X가 벌어들일 연간 매출의 87배를 곱해서 몸값을 네. 책정한 거예요. 보통은
1: 아.
0: 이 회사들이 벌어들일 순이익의 몇 배를 곱해서
1: 네.
0: 적정 가치를 구하긴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1: 아.
0: 그래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전망과 증시 과열 현상이 좀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미국은 원래 증시에 처음 상장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공모주 물량을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 공개가 되는 회사인 거잖아요. 정보가 많지 않고.
1: 그렇죠.
0: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전문 투자, 기관 투자가들이 받아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1: 네.
0: 한국만 좀 유일하게 워낙 일반 투자자들 개인들의 어떤 불만이 많이 제기돼서 공모주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반드시 개인 투자자한테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가 중심이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분배하는 구조인데
1: 네.
0: 머스크는 이번에도 좀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걸었어요. 뭐냐면

0: 날 기다려준 팬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네. 스페이스X 앞으로 잘 될 건데 내가 과실을 좀 나눠드릴게요. 이러면서 전체 공모주 물량의 최대 30%까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방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개인 수요가 많이 몰리면 뭐 나쁜 점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상장 직후에 시장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과 주가 변동성이 좀 극단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1: 네.
0: 이건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주식을 한번 확보하면 최소 몇 개월에서는 한 수년간 정도는 좀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1: 가지고
0: 많습니다.
1: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죠.
0: 그런데 네. 네, 네.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에 주가가 막 크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네. 단타로 차익을 좀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좀 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소위 이제 인터넷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좀 열릴 수도 있다. 극단적인 투기적 매매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1: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시장에서도 스페이스X가 워낙 몸값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장이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일단 이런 초대형 상장을 한번 하게 되면 신규 투자금을 확 끌어들이면서 투자 심리에 좀 불을 붙이는 그런 뗄감, 심지구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1: 그렇죠.
0: 반면 이제 우려도 나오는데 혹시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1: 마천루의 저주?
0: 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 도시에 초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어떤 건설붐이 일어나면
1: 네.
0: 그 이후엔 예외 없이 경제 불황이 찾아오더라라는 일종의 징크스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그럴듯하고 화려한 건물이 보통 시장 거품이 완전 정점에 이뤘을 때 주로 지어진다라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 네네. 네.
0: 그래서 마찬가지로 증시에서도 이런 초대형 상장 직후엔 시황이 악화되는 사례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 중국 알리바바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직후 미국 증시가 극심한 박스권 조정을 겪으면서 중국 증시도 버블이 터진 적이 있고요. 한국도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2022년에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려하게 상장한 직후에 코스피가 LG엔솔의 증시 자금 흡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 네.
0: 게다가 좀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는 부분은 올해 스페이스X 말고도 상장 대어로 꼽히는 오픈AI와 엔트로픽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1: 네, 네.
0: 세 회사가 나란히 역대 1, 3위 규모의 상장을 하면서 투자금 300조 원가량을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물론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 현재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자금, 여유자금은 매우 풍부한 상황이어서 신규 투자 여력이 큰 편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내가 투자했던 주식을 팔고 네. 이런 신규 상장 기업으로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또 게다가 요새 이제 금리 인상으로 시장 심리가 불안해졌다 보니까
1: 네.
0: 상장 기업들의 투자금 조달이 만약에 실패하면 아, 저 기업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1: 그렇죠.
0: 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악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X 공모주에 우리도
0: 네.
1: 참여할 수 있나요?
0: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많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1: 안 돼요?
0: 네.
1: 아.
0: 왜냐하면 개인이 미국 상장 회사인 스페이스X 공모주에 청약하려면 규제상 미국 영내 거주자여야 하고
1: 아, 네.
0: 미국 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이전에 국내 모 증권사가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배정받는 인수단으로 참여를 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를 직접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는 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혹시 공모주를 우리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1: 네.
0: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증권사 쪽에서 스페이스X에 우리한테 물량을 얼마 줄 수 있는지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가다부터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공모주 청약을 대중을 상대로 진행을 하려면 금융감독원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1: 네.
0: 서류 심사 기관이 좀 필요한데 스페이스X 상장까지 지금 물리적 시간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 그렇지.
0: 현실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0: 네.
1: 좀 정리해 주시죠.
0: 우선 스페이스X는 그동안 이제 좀 아주 멀게 느껴졌던 우주 산업이 주도권이 정부, 뭐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왔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1: 네.
0: 이번 상장을 계기로 국내에서 우주 산업이 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은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이에요.
1: 그렇죠.
0: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꺼질까 하는 부분인데 이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짓는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늘려서 네. 이 사이클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히 좀 앞으로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그 공모주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간접 투자 방법.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뭐 직접 투자는 네. 일단 불가능하니까 네, 그런 게 네. 아니라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주식을 일부 담고 있는 미국 상장 ETF가 있기도 하고
1: 아, 네.
0: 국내나 뭐 미국에도 우주 관련 ETF들이 있는데 상장하고 네. 나면 앞으로 이 스페이스X 주식을 담을 거예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 문제를 교통 혁신으로, 초격차 기술을 K-반도체 클러스터로, 주거 양극화를 공정한 주거로, 육아 부담을 육아 지원으로, AI 불평등을 AI 혁신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1: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력 있는 추미애가 해결하겠습니다.
2: 이제 걱정 없이 버스 탈 수 있어요.
3: 반도체 취업 꿈이 이루어졌어요.
4: AI가 이렇게 쉽다니까.
5: 우리 집이 있어서 행복해요.
6: 엄마 아빠 동생 갖고 싶어요.
7: 이제 장살만 갑니다.
1: 해본 사람 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걱정을 말끔히 해결하겠습니다.
0: 기호 1번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추미애.
8: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9: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8: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9: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8: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9: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8: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58분 날씨.
11: 아직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차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겠고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때문에 볕이 점차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와 부산 28도 등으로 중부지방과 경상도는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정도 높은 곳이 있겠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일부 지역은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을 비롯해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강원 산지에는 낮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일부 섬 지역도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 TV토론은 오늘 밤 11시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예고에 따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긴급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각국 외교관들에게 철수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연 2.5%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안전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골든크로스를 노리며 충남과 대구, 강원 등 접전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토목 안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 철근 누락 논란 등을 계기로 서울 안전 문제를 쟁점으로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어 정청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강동구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유권자를 만납니다. 오후엔 경북을 찾습니다.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도 오전에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엔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을 또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시도에 맞서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세와 관련해선 지지층 결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접전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소문고가 사고로 중단했던 유세를 오늘부터 재개한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남 논산과 금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또 대전에선 충남대 학생들과도 만납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와 충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원 원주와 횡성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편 오늘 밤 11시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이 열립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나눠줄 개헌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0: 사적으로 이용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사주일가와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개 법인이 대상인데 이들이 보유한 고가의 수입차가 90대에 이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 건축자재업체 사주 A씨는 회사 돈으로 고급 수입차 3대를 구입해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 가격만 6억 원. 회사 돈 유용도 모자라 이 차를 자녀 회사의 헐값에 넘겨 자녀까지 사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회사 명의로 수억 원짜리 슈퍼카 3대를 마련해 사주의 배우자에게까지 제공했습니다. 사주일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장이나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로 10억 원을 썼습니다. 총 36억 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45대의 수입차를 보유한 제조업체. 해외 유학 갔다 오는 사주 자녀의 귀국에 맞춰 3억 원짜리 수입차를 구입해 제공한 건설업체 등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주 일가 등이 회사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19곳의 법인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외제차가 90대, 탈루한 세금은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을 구분하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한동안 줄었던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이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탈세는 물론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다국적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금 세탁을 위해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또다시 코인으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지 기자입니다.
2: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160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 세탁총책 등 15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유튜브와 틱톡 등에 광고를 걸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연금을 골드바로 바꿔오라고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80여 명에게 가로챈 돈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범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시아계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직 안에서 동남아시아팀과 중앙아시아팀 등 대륙별로 팀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 자금 세탁을 위해 조직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여권을 받아두는 형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을 검거하며 5억 5천만 원 상당 현금과 골드바 11개를 압수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주요 조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방공망의 핵심 전력인 패트리언 미사일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지역을 공습해 어린이 2명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민간 상업시설 등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던 러시아는 이후 하루 평균 100여 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승절 직후 연일 수백 대의 드론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세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언제 또 고강도 공격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공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탄도미사일 요격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빨리 구축할수록 외교적 해결책도 그만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주재 각국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종용한 가운데 유럽연합 EU와 일부 서방 국가들이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키이우 현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미군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등이 담긴 초안 내용을 보도하자 미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0: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의 중인 종전 양해각서에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그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명칭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입니다. 초안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푸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항로를 지정하고 오만이 협조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국영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 핵심 인사들도 합의 조건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의 보루제르디 의원은 초안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 벨라야티는 합의의 실질적 담보물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며 이란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문서는 완전히 날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공습을 예고하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자흐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매우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서 처리한다면 불편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 결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했는데 이번엔 미국이 용납 가능한 장소로 보내란 뜻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오만을 향해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이란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 만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군은 미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 4대를 격추했는데 미 정부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이번 공격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0: 한국은행이 오늘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2.2%에서 2.7%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저녁 세종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7,093억 달러로 전 세계 여섯 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올해 사상 첫 수출 5강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평소의 8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121회 감소한 562회로 운행률은 82%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에 강원도와 충북, 영남 일부를 마지막으로 비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월드컵을 10여일 앞두고 비싼 티켓 가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가 국제축구연맹 FIFA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티켓을 판매하며 좌석 등급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팬들을 기만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뉴욕과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FIFA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결승전을 포함해 모두 8경기가 열릴 예정인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의 예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입니다. 먼저 뉴욕주는 표의 좌석 위치를 허위로 안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설명을 보면 FIFA는 처음엔 경기장을 가장 좋은 위치인 1구역부터 4단계로 구분해 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각 구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떼어내 더 비싼 표를 팔았습니다. 새 구역이 생기기 전에 표를 산 사람들은 해당 좌석 배정에서 제외됐고 불리한 좌석을 배정받았다는 겁니다. 뉴욕주는 이래서 4구역 배치도가 달라진 점을 포함해 전체 가격 결정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표가 실제 좌석과 일치할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데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월드컵이 뉴저지 주민과 방문객을 착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가장 비싼 티켓 가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파는 처음 판매를 시작한 이후 두 차례 가격을 올렸고 결승전 1구역 표값은 11,0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사가 FIFA의 표 판매와 관련해선 가장 심각한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FIFA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회 시작 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앞으로 실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대상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간단한 피부 시술을 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반복 처방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서울 강남 서초에서 피부 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병의원 27개소를 점검한 결과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점검 과정 중 여러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13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24 소스코드 개발 오류와 인증 취약점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정안전부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4곳과 수탁업체 1곳에 대해서 과징금 총 5억 4천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정부24의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1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 우편물을 우편 집중국에서 다시 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통해서 1kg이 넘는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마약 2차 저지선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60일 동안 환각제와 대마류 등 1159.3g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전국 우편 집중국 5곳에서 하루 약 3만 1000건의 국채 우편물에 대해서 마약 반입 차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간다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민주콩고와 맞댄 국경을 폐쇄하고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고 현지 시간 27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14일에 사망

0: 사망한 민주 콩고인 남성 한 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까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1,000건에 육박했으며 최소 220명의 에볼라 의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3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무려 8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한국은행은 왜 또 금리를 멈춰 세웠을까요?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본선거까지 이제 단 6일, 사전투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부울경 지원 유세에 나서며 선거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격전지 민심과 막판 변수는 뭐가 될까요? 목요일에 두 남자죠. 장성철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여의도 현미경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언제부턴가 이 TV만 틀면은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사랑을 찾는 청춘 남녀부터 또 이혼의 아픔을 겪는 돌싱들의 재혼 이야기까지 화제성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재혼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잠시 뒤 팩트는 숫자다 코너에서 우리나라의 재혼 풍경과 또 달라진 결혼관까지 숫자로 보죠.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꼭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한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물론 계시겠죠, 당연히. 자, 왜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은지, 반대로 절대 안 한다 는 분은 그 이유가 뭔지도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이야기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네,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프로그램의 첫 손님이기 때문에 임캐스터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4: 무조건 다시 합니다. 네, 한 채 망설임도 없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2: 야, 어떻게 이 질문을 예측한 거예요? 뭐
4: 오프닝 때부터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해왔는데.
2: 아, 생각했어. 네,
4: 지난번에 그 부부의 날 때 오프닝 때도 질문 주셨었잖아요. 집에 가서 크게 혼났었습니다. 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걸로 네,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 집에서 듣고 계신 분은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까? 안 좋으셨을까? 우리 부인께서는.
4: 지금 마지막 멘트를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일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2: 자, 오늘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또 가파르게 올랐는데 오늘은 어때요?
4: 네, 코스피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간 수급 공방 속에서 반등 모색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1.9% 8천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돌아오나 싶던 외국인이 다시 던지고 있고요.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고 국제 유가도 떨어졌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개장과 동시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4%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소폭 오른 1,500원 초반에서 흐름 탐색하고 있습니다.
2: 네, 8,089.41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살펴보죠. 급등락을 이제 반복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4: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입을 열 때마다

0: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전협상이 그래도 좀 가까워지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양해각서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선 어쨌든 협상은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WTI는 한 달여 만에 90달러 밑으로 80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브렌트유도 90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중동 리스크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1: 네. 이제 해외 주식 하시면서 국내 증시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꼭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한 마감 시한 다가오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이달 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조금 더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까지는 주문을 완료했어야지 온전히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고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29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증권사별로 매도 시한 시점이 다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이번 달에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서 7월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공제 수준이 좀 낮아지는 것이지 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네요.
0: 맞습니다.
1: 7월, 8월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현송 신임하는 총재 취임 후에 이제 첫 금통위가 열렸잖아요. 금리가 동결됐다죠?
0: 맞습니다. 큰 이변 없이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2.5% 8회 연속 같은 결정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플레이션 우려의 긴축 필요성이 커진 상태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탐색 기간을 가진 걸로 보이는데
1: 네.
0: 시장에서도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데 대한 이견은 더 이상 나오질 않고 있고요. 관건은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느냐 여기에 있는데 이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점검하며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통방문의 긴축 기조가 직접 언급된 건 1년 9개월 만이고요. 인상 기조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6개월 후 금리를 예상하는 이 점도표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21개 점 가운데 19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는데 대부분이 6개월 후 인상을 예상했고요. 연 3.25%도 2개가 찍힐 만큼 점도표대로라면 올 하반기 금통위에서 두 차례 인상 혹은 한 번에 0.5%포인트를 높이는 빅스텝 가능성까지도 열려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비둘기파가 우세했던 석 달 전 구도와 비교하면 이 매파적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 확연히 달라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1: 네. 보통 이제 마통이라고 많이 부르죠.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도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0: 네, 최근 보면 금리가 7%까지 가는 데도 있거든요. 평균으로 잡아봐도 5% 안팎이라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숫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불장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다 주식시장에 넣는 B2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요즘 반도체주 올라가는 거 보면 하루에만 주가가 10%씩도 오르는데 7% 금리가 대수냐 말할 만큼 최근 한 달 새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이 2조 원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전체로 놓고 보면요. 자그마치 4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주가가 오를 때야 괜찮다 해도 장이 주춤하기라도 하면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하고요. 특히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시장 변동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서 그런지 은행에서는 이제 정기예금 같은 수신상품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은행예금서 뭉칫돈이 줄줄이 빠져나가자 수신방어에 나선 모습인데요.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올렸고요. KB와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최근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장 흐름에 같이 좀 올라타보자 코스피 지수의 연동에 원금을 보장받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수 연동 예금 상품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실제로 은행에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3조 원 넘게 줄었고요. 정기예금도 몇 달 새 내리 감소세 보일 만큼 머니무브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1: 네. 자, 삼성전자 이제 성과급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끝이 났는데 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쟁이가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됐죠. 근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요?
0: 맞습니다. 일단 내부에서는요. 같은 삼성전자인데 성과급 격차는 100배까지 벌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

0: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메모리 사업부는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비반도체 DX 부분은 추가 성과급 없이 사실상 위로금 성격의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습니다.
1: 100배 차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부문 중심인 초기업 노조의 찬성률은 80%대였지만 상대적으로 이 비반도체 조합원이 많은 제2노조 전삼노는 불과 20%대에 그쳤습니다.
1: 네.
0: 아예 투표에서조차 배제된 비반도체 중심의 동행노조는 투표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주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주주단체는 세금도 떼지 않은 영업이익을 미리 성과급으로 약속한 건 위법이다.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태라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수는 막았지만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더 주목받는 거는 이번 그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이 업계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카카오가 곧 또 파업에 들어간다면서요?
0: 맞습니다. 노사는 어젯밤 늦게까지 8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급과 보상구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는데요. 4개 계열사 노조에 이어 카카오 본사 노조도 이번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카카오는 창사일의 첫 본사 파업은 물론이고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총파업 가능성까지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리고 삼성전자가 불을 지핀 성과급 논란은 이렇게 전 산업계로 번지는 모습이고요. 노동계에선 성과급 혜택을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실현하기 쉽지 않아서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분배 요구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열차 철로 위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있죠?
0: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운행 열차가 소폭 늘긴 했습니다. 코레일 측 설명을 보면요.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와 비교해 121회 적은데요. 운행률은 82% 수준입니다. 행신역에서 서울역 사이,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KTX 운행은 여전히 중지돼 있는데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코레일도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열차 상황을 확인해달라 당부했고요. 운행 조정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엔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 5,2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20% 가까이 늘었고요. 증가율만 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율도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93명을 기록해서 석 달 연속 0.9명대를 이어갔고 지난해보다도 상승했습니다.
1: 네.
0: 코로나 이후 미뤄졌던 결혼이 다시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혼인 건수 2년 넘게 증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난 점,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1: 네. 우리 그 아이들 물건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해외 직구 많이 활용하곤 하는데 이게 때때로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네요. 일부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 초과하는 그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0: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 저렴한 맛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들여다봤더니요. 어린이용품 32개를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1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우산과 우비 일부 제품에서는 나비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고요. 장난감에서는 날카로운 끌이 발견되는가 하면 일부 의류샤퍼에서는 피부 자극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 걱정인데 해외 직구하실 때는 케이스 인증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는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됐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해야 할지, 어떻게 하실지 여쭤봤습니다. 청취자들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886님, 저는 제 남편과 다시 태어나면 꼭 결혼할 겁니다. 저는 남자로, 남편은 여자로 태어나서 꼭 남편을 제 아내로 만들어 살아보고 싶어요. 이거 약간 무서운데. 지금

0: 그럼 저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4900님께서는 저는 결혼 안 한답니다. 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있네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셨고요. 9752님, 이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결혼했는데 결혼 후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결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닿지. 3313님, 결혼살이는 거친 바다를 향해 하는 것보다 항해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주셨고요. 7788님, 곧 나이 70입니다.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점쟁이 말대로 많이 싸우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지금 아내와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또 문구를 보내주셨습니다. 5378님, 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신랑 박세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21년 차에 아직도 내 사랑이라 불러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유닝구 아나운서님이 전국에 이름 알려주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5378님의 남편이신 박세정님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읽다 보니까 아, 이 결혼하신 분들의 그 내공을 느낄 수 있어서 네, 반가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6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관련 통제 구간인데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와 삼거리가 양방향 전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또 KTX 일부 노선 역시 운행이 중지되거나 구간이 변경되는 만큼 사전에 운행정보 확인 후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포대교부터도 지체 서행하고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남사 진이 5차로 작업 정체가 꾸준합니다. 이후로도 추풍령 일대로 1, 2차로 도로 포장 작업 여파 크게 봤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감곡 부근인 가남 졸음 쉼터 1차로에서 사고 난 화물차 견인 작업을 대형 크레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주 분기점 진입하면서부터도 9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2: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1: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그 보면은 데이트 프로그램들
2: 인기죠.
1: 네, 청춘 네, 인기죠. 남녀도 그렇고 네. 뭐 이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봐서 이걸 네. 왜 보나 싶다가 한번 봤더니
2: 보면 재밌어요.
1: 보면 재밌죠. 두 분도 보세요?
2: 가끔 저희도 봐요. 저희도 그걸 찾아보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어떻게 보다 보면
1: 함께 보시나 보다.
2: 예, 같이 봐요. 이렇게 같이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1: 네. 둘이서 같이 보다 보면 이렇게 두 분의 거리가 멀어집니까? 더 가까워집니까?
2: 무조건 가까워지죠. 네. 더 행복하자.
1: 약간 당황한 표정.
2: 아니.
1: 송수진 기자도 네. 즐겨보세요? 이런 프로그램들.
3: 아, 저는 그 처음에 그 좀 보다가요. 보다가 이제 이런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걸 볼 때 뭔가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2: 저희
3: 지금은 잘 안 봅니다.
2: 그래요. 예. 보다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안 구해줬으면 저기 지금 나가 있다고 저거고.
1: 아, 우리 정세배 기자 보고.
2: 네, 다른 방송사라서 못 나간다고.
1: 하여튼 뭐 그런 저 우리 예능 프로그램들이 오랫동안 또 인기를 계속 끌고 있던데 또 그러니까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또 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비단 미혼 남녀뿐만이 아니라 돌싱들 그러니까 한번 이혼 경험이 있으면 네. 다시 만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런 거 보고 또 현실 속에서도 재혼이 좀 늘었나 싶어서 봤는데 실제 통계는 딴판이라고요.
3: 네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미디어는 뜨거운데 현실은 차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처 자료를 보니까요. 재혼 건수는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8만 건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내려와서 지난해에는 4만 건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딱 반토막 난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결혼 중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16.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재혼 건수만 놓고 보면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1: 그래요.
3: 네, 그래서 뭐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재혼이 줄어드는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해야 재혼도 하는 것인데.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모수, 이 재료 자체가 줄어드니 재혼이라는 결과물도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죠.
1: 네.
3: 뭐 물론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가 24만 건 정도로 잠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긴 흐름에서 보면은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혼 건수도 지난해 8만 8천 건으로 줄었고요.
1: 네.
3: 그래서 여기에 또 주변에서 보면 뭐 굳이 서류상 도장을 뭐 다시 찍어야 하나 이런 인식들. 또 많거든요. 이런 인식의 변화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혼 전체 건수는 뭐 이렇게 줄었다고 하지만은 이혼율은 그 전에 비해서 꽤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혼 건수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좀 결혼관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좀 그 생각하는 바가 전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2: 반드시
1: 건가요?
2: 반드시 해야 하나 뭐 이런
3: 네.
2: 생각이 싶어요.
3: 그렇죠. 예.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걸 좀 꼽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처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민심의 변화를 딱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요. 이제 딱 절반 수준 52.5%입니다. 반면에 동거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뭐 결혼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1: 이거는 전체 국민 대상으로 물어본 거죠? 이게
3: 네.
1: 뭐
3: 맞습니다.
1: 재혼을 앞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3: 네네. 네. 국가 데이터처 조사고요. 2024년 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만 뭐 법적 구속력은 부담스럽다. 이런 정서가 이 재혼 통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족의 정의가 혼인신고라는 서류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 같이 살고 있나. 그러면 가족 아닌가 이렇게 좀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재혼을 한다면은 어떤 형태의 재혼이 많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하신 남자, 이혼한 여성분
3: 네.
1: 내 재혼이 많을까?
2: 반대도 있을 수 있고.
1: 예. 재혼, 이혼한 남성분 아니면 그렇죠. 초혼의 여성분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어떻습니까?
3: 재혼 남성, 초혼 여성 이런 조합 어떤 조합이 가장 많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1995년부터요. 가장 네. 지금 많은 재혼 비율은 재혼녀 초혼남 커플입니다.
1: 아 그래요?
3: 네네.
2: 95년부터요.
3: 95년부터 그랬습니다.
2: 30년이 네. 넘었네요. 벌써.
3: 네네 예. 맞습니다. 재혼남 초혼녀가 아니고요. 재혼녀 초혼남 커플이 예, 그 반대 조합을 추월했습니다.
1: 그렇군요.
3: 네네. 지난해 수치를 보더라도요. 재혼 여성 초혼 남성 비중이 26.9%였습니다.
1: 네.
3: 그런데 재혼 남성 초혼 여성은 18%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재혼 여성과 초혼 남성의 비율이 높은 거죠. 8%포인트 정도요. 네. 그래서 여성의 경제력 높아지고 또 사회적 인식 유연해지고 이러면서 남성들도 이제 배우자 고를 때 과거의 어떤 이력보다는 뭐 현재 매력 또 경제적 역량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예. 아마 이 이슈는 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임동영 님께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결혼할까 말까 망설이기보다는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3: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2: 명언이네요.
3: 네. 명언이네요.
1: 정세비 기자.
2: 예. 네. 전 후회는 안 하는데 명언이네요.
3: 크게 웃네요.
1: 아니, 솔직히. 솔직히. 그건 너무 저 모범답안 네. 같이. 예.
2: 아니요.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뻔했어.
1: 곤란한 네. 질문.
3: 윤은구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1: 진행하겠습니다. 네. 3531님. 결혼 얘기 할 말이 참 많은 68세 여성입니다. 두 번을 해봤는데요. 두 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편안합니다만은 자녀가 있으면 좋으니 또 정답은 애매모호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재혼 연령대가 또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3: 네네. 재혼의 중심추라면 이게 4050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재혼 연령이요. 남성은 52살, 여성은 48살 정도였는데요. 네, 거의 50대, 지금 중년이죠. 20년 전보다 무려 8살이나 높아졌습니다.
1: 네.
3: 특히 주목할 부분이요. 30년 이상 산 부부들의 이혼이 늘면서 자녀를 다 키워놓고 이제 그 이후에 인생 파트너를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대는 사실 현실적인 숙제가 또 많지 않습니까? 뭐 재산 그쵸. 분할, 뭐 상속, 자녀와의 관계 이런 숙제가 많다 보니까 마음은 합쳐도 또 혼인신고만큼은 끝까지 신중하려는 경향도 아주 뚜렷하다고 합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연령대에는 좀 인생 이막이라기보다는 좀 황혼의 결단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 또한 또 현실적인 벽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2: 신중하실 것 같아요.
3: 네네. 네.
1: 그러니까 재혼 앞둔 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시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3: 어렵게 사실 재혼을 결심하시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을 텐데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0: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37% 정도가 요 사소한 생활 습관, 가치관 차이를 꼽았는데요. 남성은 재혼을 뭐 일종의 책임의 관점에서 보고 여성은 어떤 공감과 일상의 관점에서 본다는 해석도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민간 조사긴 하지만요. 재혼 현장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1: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재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니까 전에 이제 그 결혼 경험을 하시면서 헤어지실 때 이런 문제들이 또 본인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선택
2: 더 신중하게
1: 결정을 할 때
2: 예.
1: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남녀 간에는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좀 책임감, 여성은 네. 이게 과연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얼마만큼 결혼 생활을 잘 공감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좀 조언을 하세요?
0: 네네. 그 한 번에 사실 아픔이 있는 만큼 이 재혼 부부들에 대한 그 조언에도 그 깊이가 좀 느껴지는데요.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을 생존 전략으로 택하라라는 조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 전혼 자녀나 아니면 경제적 상황을 내 기준으로만 재단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혼자 지레짐작하지 말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할 것 그다음에 따로 할 것의 선을 명확히 긋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자, 이성우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요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손잡는 재미로 운전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니까 결혼 후에는 욕하는 재미로 운전을 가르친다는 우분영 씨. 네. 괜히 읽어드렸나요? 네. 자, 이번엔 정세배 기자가 준비한 통계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2: 대세죠. 어디 가도. 예.
1: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많이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딥페이크라는 게.
2: 예를 들어서 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합성을 해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몸은 네. 정세배 기자 몸인데 얼굴은 제 얼굴을 갖다 붙여서
2: 맞습니다.
1: 다른 내용의 영상을
2: 아니면 이제 윤인군 아나운서 얼굴인데 뭐 목소리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배경이 다르다든지 예를 들어서 윤인군 아나운서가 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배경에 뭐 한 5만 명이 뭐 집결한 그런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다든지 물론 실제로 나가셔도 5만 명이 집결할 수는 있지만
1: 갑자기 두려워하지 그런 이미지를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이게 뭐 만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희는 뭐 저희 통계를 잡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숫자를 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 기준으로 당장 다음 주 선거가 있잖아요.
1: 네.
2: 선관위가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한 게 거의 만 건이에요. 매일 한 수백 건씩. 근데 이제 지난해 대선이 있었잖아요. 1년 전에.
1: 예.
2: 이때 한 1,5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선거 기간 생각하면 이제 대선보다 넘어갈 것은 좀 자명해 보인다 이렇습니다.
1: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 삭제를 하십시오라고 네. 요청한 게 10,000건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2: 네.
1: 이게 그러면은 이전 선거들과 비교하면은 훨씬 많아진 겁니까?
2: 이게 2024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388건밖에 없었어요.
1: 그러니까 뭐 그럼 그때는 이런 AI 활용이 별로 없었다는
2: 없었죠.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25배나 늘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고도 한 건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경고도 벌써 40건 가까이 됐고 고발이랑 수사 의뢰도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벌써 3건이나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근데 2024년 총선이었으니까 사실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불과 2년
2: 전. 안 됐어요, 사실. 네. 네. 그래도 그만큼 이제 AI 활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요즘은 놀이처럼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네.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네.
1: 누구나 이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사진을 합성한다거나
2: 네.
1: 뭐 후보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지어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2: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규모 지지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한다거나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예비 후보가 저희 시사주간지 타임 있잖아요. 유명한.
1: 네네.
2: 여기에 자신 실렸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1: 뭐 표지 모델처럼 이렇게
2: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력 인물처럼 올렸다가 고발당했어요.
0: 합성 이미지라고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2: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아마 선관위가 고발까지 갔겠죠. 이게
1: 예전에 놀이공원대 가는 그런 거 네. 찍어주고 그랬는데
2: 그건 지금도 아마 예,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선거용으로 활용하지만 않는다면 뭐 제가 등장해.

0: 뭐 제 소셜미디어 올렸다고
1: 아니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네. 누가 문제 삼겠어요. 제가 저거 또 이상한 짓 하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결국 후보 사퇴까지 했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그래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당마다 이제 그래프 색을 좀 다르게 표시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혼동스럽게 한다든지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2: 자 이게 그러면 뭐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텐데 네. 이게 뭐 검거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0: 사실 그래서 선관위도 이거 대비를 해가지고 지난해 12월부터 한 440명 규모로 특별 대응팀을 만들었고 국과수랑 같이 이제 딥페이크 식별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칼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악의적으로 깎아내린 거냐 아니면 단순 풍자냐. 단순 풍자를 처벌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이게 딥페이크가 선거운동 목적일 때 처벌한다는데 아 이건 선거운동 목적으로 올린 게 아니다. 재미로 올렸다. 이런 것들의 판례가 아직 안 쌓이는 거죠. 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이런 게 활성화되고 나서 처음 겪는 선거다 네. 보니까 기준이 좀 모호하다. 경계가 맞습니다. 모호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는 분명히 이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2: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0: 사실 그래서 모호한 경계를 좀 또렷하게 다듬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단속해봤자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지된다.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플랫폼한테도 이제 확산 전에 이런 것들 확산될 때는 책임을 너네가 먼저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명문화하면 플랫폼이 자체 단속에 나설 수 있겠죠. 예.
2: 그러니까 전에 그 우리 프로그램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네.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AI를 활용해서 네. 선거 비용을 좀 대폭 줄여서 후보들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좀 똘똘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실제로 주요 정당들이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2: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0: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 퇴근길 유세한다. 어디 아시겠어요?
2: 네.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이는
3: 유동인구, 네. 유동인구 많은 곳이요?
0: 유동인구 많은 곳. 지하철역 이런 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하철역에 서울시장 나갔다. 서울 유권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 AI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 그런 것도 AI가 분석합니다.
0: 맞습니다. 각 빅데이터를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뭐 국가 데이터, 저 통신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또는 연령, 성별 내가 어필해야 되는 그 인구 흐름에 맞춰서 유세차 어디 보내고 메시지 어떤 메시지 전하고 민주당이 이런 지리정보 플랫폼을 출시를 한 게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이 인공지능 화려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쫙 정리하고 가짜는 거르고 뭐 이걸 데이터를 좀 보기 쉽게 만들고 아까 개혁신당 이야기하셨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세 동선을 좀 최적화하는 건 물론이고 공약 설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넣으면 인공지능이 이런 맞춤형 공약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2: 네. 이제 뭐 이렇게 선거 때 되면은 후보들이 다 들고 나오는 단골 공약이 있는데 네. 올 지방선거 공약 중에는 유독 AI 관련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인공지능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이게 만약에 다 실현되면 공약은 실현돼야 되지만 전국에 이제 인공지능 수도는 6곳이 되고.
2: 아 그래요?
0: 예, 서울에 서울과 인천 제외하면 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들어서고 반도체 공장도 다 들어선다. 근데 이게 뭐 당마다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당에서도 이제 서로 하나 유치하는 거를 서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2: 네. 자, 오늘 팩트는 숫자다.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마칩니다. 2부에서는요. 여의도 해장국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난독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 표기할 때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사를 예로 들어보면 명사의 끝부분을 아이로 쓰는 것과 어이로 쓰는 것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표기형인지 고민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기구를 말하는 지게와 물건을 덮는 물건을 총칭해 부르는 덮개의 경우에 어느 것을 아이로 쓰고 어느 것을 어이로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말에서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로 아이를 쓰는 개가 있습니다.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일부 동사에 그런 일을 하는데 쓰는 기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어이를 쓰는 개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게, 집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 된 개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게, 집게와 같이 어이를 쓰는 단어들을 따로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곳곳에 비를 뿌린 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츰 모두 그치고 하늘이 개면서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와 부산 28도 등으로 중부지방과 경상도는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정도 높은 곳이 있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일부 지역은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을 비롯해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강원 산지에는 낮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일부 섬 지역도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7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철로 붕괴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의 취소와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철거가 끝나야 선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2.4% 느는 데 그쳤지만 소득 상위 20% 소득은 4% 넘게 늘면서 소득 분배 지표 격차가 6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19곳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보잉 대신 스웨덴 사부의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에서 캐나다를 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단 6일 남았죠. 사전투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격전지마다 단일화 변수와 흔들리는 표심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의 지원 유세까지 이어지면서 막판 선거판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남은 시간 동안 판세가 뒤집힐 곳은 어디일지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여의도 회장국 코너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정연경 소아청소 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글자를 자꾸 빼먹고 있거나 유독 읽기와 받아쓰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야기, 난독증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치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2: 네. 이제 선거는 6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실시되죠. 선거 막판 이제 전현직 대통령이 뉴스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 역사의 퇴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상식의 선이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을 먼저 하자면 탄핵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지금 선거에 나와가지고
2: 자중하셔야 특정, 한다?
5: 네, 특정 진영,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다닌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왜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겠냐고요. 그 법으로 금지해놓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세하고 선거운동하는 거 그거는 맞지 않아. 옳지 않아. 그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설령 잘하고 퇴임한 대통령일지라도.
5: 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저렇게 전국을 다니는 모습이 참 정치권의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으로 봤을 때 격전 지역만 다니고 계세요.
2: 네.
5: 대구, 부산, 울산, 그다음에 전북. 이런 데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여연대가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걸 좀 청와대나 민주당 분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근준일 평론가.
4: 네. 장성철 소장님.
5: 네.
4: 좌파입니까? 네? 저 좌파 유의재명. 네. 유의재명.
6: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백척간두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 지금 어? 우리 보수 후보들을 찍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예 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뭐 이거 진보든 보수든 뭐 어느 대통령이든 이제 선거에 개입을 이제 유세를 하는 거는 저도 좀 부적절하게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 규모는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지난 2024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지역이나 이쪽에 나왔다가 뉴스 나왔다가 이제 욕 엄청 먹고 또 이제 선거 결과가 결국은 안 좋았거든요.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한석 빼놓고 17석 국민의힘이 내주고 막 그래서 이제 안 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조국 좋아요만 눌러요. 이제 SNS에 딴 건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다 소환되는 이명박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 한번 청계천에서 만나고 지금 박형준 시장도 만나러 간다는 거잖아요.
2: 부산 간다 그러죠.
6: 예, 부산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환된다.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선거를 다 책임질 만한 스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2: 일단 마치 박 전 대통령이 약간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6: 아니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앙 선대위원장 위원장인데 오지 말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고 막 이러잖아. 서울 같은 데는 뭐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이번에 서울 안 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뭐 라이징 스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서랍에서 다시 꺼낸 건데 저는 선거의 여왕의 종지부를 찍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거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박근혜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뭐 대구주의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5: 비유하자면요. 망한 집안 그리고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집안이 마지막에 내놓는 게 폐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폐물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근데 폐물 팔면은 뭐 집안이 다시 일어섭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망했다라는 거를 전적으로 증명하는 모습이 아닌가.
2: 아니 근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현장에서
5: 자기 위안이에요. 왜냐하면은
2: 자기 위안은 누구? 박 전 대통령
5: 아니 후보들.
2: 후보들.
5: 후보들이 가면 그렇게 또 뭐 선거 운동원들 지지자 조금 그밖에 안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그래도 박근혜다 와 보러 가자. 그래서 자기가 유세하고 선거 운동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야 그래 나에게로 좀 새가 모이는 거 지지층이 결집하는구나. 자기 위안이에요. 근데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지 않더라도 지층 충분히 결집하고 투표장에 나옵니다.
2: 뭐 박 전 대통령 다녀가고 나서 추경호 후보 지지율은 좀 올라갔다면서요.
5: 그런데 또 아니라는 조사도 있어가지고 뭐 그걸 우리가 하나의 여론조사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거든요. 박근혜라는 과거가 이재명이라는 현재 그리고 뭐 한동훈이라는 미래 뭐 이런 것과 대비해 봤을 때 그렇게 후보들에게 긍정적일까? 좀 회의적이에요.
6: 그 참고할 만한 뭐 데이터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그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23일에서 25일 전국 18세 이상 2,001명 대상으로 지지 후보 정했냐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89.7%가 이미 정했다. 10명 중에 9명은 이미 정했고 8.5%만 못 정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 이거는
6: 이제
2: 지역 상관없이.
6: 네, 전국이야. 네. 전국 얘기하는 네. 거고 네. 지역 데이터까지는 제가 뭐 다 못 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럼 이 8.5%가 박근혜다. 난 이제 박근혜 이제 원래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찍어야지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큰 틀에서의 대세는 다 결정이 났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나는 오히려 국힘 찍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게 탄핵된 대통령이 웬 말이 안에서 진보 결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박근혜 효과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일정 부분 어느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 대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에 최종 2인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유영하 의원의 어떤 정치 경력이나 뭐 윤재옥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보다 훨씬 짧고 그런데 박근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러면 대구에서도 박근혜 막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원래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때문에 투표할 그분들은 원래 그냥 투표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대세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거의 여왕은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로 끝날 거다.
2: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뭐 바다의 날인가요? 그 행사 때문에 이제 부산을 방문하긴 했는데 지금 부산이 약간 또 이 접전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 뭐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대결도 그렇고 저쪽 북갑 또 그렇고 그래서 부산이 좀 중요한 지역이긴 한가 봐요.
5: 아,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닌 곳이 어딘지 말씀드려볼게요. 경북,

0: 전북, 서울, 대구, 울산, 경남, 부산. 경북 빼놓고는 다 접전 지역이에요.
1: 네.
0: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가서 좀 민주당 후보 편을 좀 들어주는 득표를 좀 올리려고
1: 내놓고는 할 수
0: 하는
1: 없지만.
0: 네. 그런 모습. 어, 파란색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 김혜경 여사 파란색으로 정말 눈에 확 띄는 파란색 입으셨고 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파란색 옷 입으셨는데 연 이틀 방문이잖아요.
1: 네.
0: 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어, 그러니까 뭐
0: 헌법상의 대통령 정치적인 중립 이런 규정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거든요. 선거 한 달 전부터는 지방에 시장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어요.
1: 거죠.
0: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지난번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지방 다녔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1: 할 말 없다?
0: 그거 되돌아봐라.
1: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2: 아니 뭐
1: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계속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
2: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점점 더 과거에 비해서 대통령들이 이런 행사에 더 자주 참석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총선 1월에서부터 4월까지 민생 간담회 24번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이제 대파 가격하고 이제 런종섭하고 이제 의대 정원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1: 묻혀버렸구나.
2: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분도. 네. 본인의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다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야당에서 선거 개입이다, 관권 선거다 얘기했는데 그때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니까 뭐 이거 국민의힘에서 전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을 조금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13일에 울산에 갔는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23일에 봉하마을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17기 추도식.
1: 네.
2: 그 26일에 이제 경남 창원에 갔는데 여기는 미래 국방 전략 위원회. 그리고 부산 어제 간 거는 이거는 바다의 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지? 민생 간담회처럼 쥐어짜서 만든 건 아니고 뭐 바다의 날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갈 수도 있겠다. 뭐 그 생각은 들어요.
0: 바다의 날에 부산을 계속 가셨었나요? 지금까지?
2: 바다의 날에 작년에
0: 가셨어요?
2: 회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0: 작년에
2: 어?
0: 가셨어요?
2: 얼마나 싱싱한지.
0: 작년에 네? 가셨냐고요.
2: 작년에 모르지 내가.
1: 기가 막히게 무슨 날들이 참 많게
0: 작년에는
1: 많더라고요.
0: 대선 전이어서 안 가셨어요.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후보 사퇴가 이루어져 이제 투표용지에 반영이 돼서 사실상 단일화라는 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하잖아요.
2: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투표 용지가 아니라
1: 투표 용지는 나갔고
2: 예, 이미 나갔고 거기에 선거구에 이제 기표소에 가면은 누구누구 후보 사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1: 그게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시한이라고 보는데
2: 예, 예.
1: 우리가 늘 뭐 여기 단일화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부산 북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단일화 안 돼요. 그냥.
1: 한동훈 박민식 물 건너갔다.
0: 박민식 후보가 이제 감정 악 깡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돼야지 이게 아니라 한동훈을 며칠 전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놓잖아요. 그것은 이제 한동훈 안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구차스러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장에 선거 유세 도와주러 왔을 때 옆에 막 이렇게 기웃기웃대고 옆에 있으려고 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자꾸 손으로 치우고 참 초라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여기는 최근 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박민식 후보가 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1: 네.
0: 3자 구도 하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지금처럼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쪽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출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본인 페이스대로 선거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99% 없다.
1: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좀 껄끄럽거나 뭐 이게 긴장이 됐을까요?
2: 아니, 껄끄럽죠. 뭐 딱히 좋을 건 없고 게다가 이제 박민식 후보가 징역 30년 구형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다라고 얘기하니 그거 윤석열이 한 거지 왜 내가 했다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뭐 매일신문이나 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뭐 조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수사팀장 특 특검,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 거기에 네. 이제 공판에 참여하고 이런 거에 제일 먼저 9명인가 검사 중에 한동훈 이름이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파견 나가가지고 그래서 구형을 한 거는 팩트죠. 그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윤석열 검사랑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어차피 상의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웃기 저는 일단은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2015년 6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면서 그때 얘기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국힘은 보수정당은 수렁의 배신자 찾기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탄핵 될 때마다 배신자 무슨 배신자 보수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박민식이 다시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를 또 끌어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 보수가 진짜 여전히 미래가 어둡구나. 게다가 이제 옛날 사람 박근혜 다시 끌어내고 그런 거고 윤석열 그럼 당선은 시키려고 왜 그렇게 뛰었어요? 30년 구형 같이 한 사람인데 다 뭐 거기서 장관도 하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배신자 타령 한동훈한테 하는 게 너무 웃기다. 예.
0: 그 투표 용지와 관련해서 좀 잠깐 설명을 네네. 드리면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6시까지 사퇴를 하면 사전투표 용지는 현장에서 인쇄를 해줘요. 그래서 투표 용지에 사퇴라고 표시가 되고요.
1: 네네.
0: 본투표 용지에는 이제 그런 것을 뭐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1: 다른 뭐 줄이
0: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소 앞에다가 뭐 장성철은 사퇴했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뭐 안내를 포스터 같은 걸 붙여요. 그래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1: 그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는 왜 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2: 김어준이 시키니까 했겠죠. 김어준이 시키면 뭐 인주당 민주당 사람들 다 절도하고 뭐 못하는 게 없는데 뭐.
1: 아니 근데 지금 그 한창 지역에서 선거운동 해야 될 때 아니에요?
2: 아 그러니까 뭐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제 또 진영 내에서는 영향력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노래 선거 유세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세송 한번 불러봐요 하니까 뭐 좀 뭐 질풍노동가 뭐 질풍가동가 뭐 이거 잠깐 부르다가
1: 아, 이게 이제 전화 연결이었어요?
2: 이게 출연? 전화 연결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한 번에
1: 네, 전화 연결.
2: 전화요? 전화. 아, 전화, 네, 전화. 예. 네. 그 헷갈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손털 아니 오빠 해보라고 해서 하정우 후보가 오빠 했잖아요.
1: 초등학생한테.
2: 예, 예. 그러니까 시키면 다 하냐고 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거기서 노래를 부를 계제가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 지금 전재수 후보를 찍었던 표를 지금 결집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실책과 막 이런 걸로. 근데 거기에는 보수지만은 내가 보수지만은 전재수는 사람이 괜찮아서 찍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볼까요?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좋아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하려면은 초반에 한 번 정도 나갔으면 됐는데 지금 맨날 전화하고 지금 연결하고 이게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급하니까 이제 뭐 지지층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안 맞아요 뭐가 제대로 지금 캠프가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
1: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는 좀 하정우 후보가 열세죠.
0: 예, 좀 하락 추세고 어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김어준 씨 방송을 진보층에서 많이 보니까 예. 거기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 전재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이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지층만 결집시키면은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다. 40% 넘고 거의 50% 가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죠. 김준일 평론가님처럼 아니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좀 뭐 분열되어 있는데 다 김어준이 하라고 하면 다 듣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진보층이 많이 보니까 최대한 지지층 결집시키자. 그거는 김어준 방송 얘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거기 나와서 하니까 후원금 금방 다 차버렸잖아요. 그런 효능감도 느낀 것이고.
1: 울산시장 선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주당하고 진보당 단일화가 또 한번 어그러졌다가 다시 오늘 뭐 그 조사 통해서 네. 결정한다고 하죠.
0: 네. 오늘 네. 하루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데.
1: 단일 후보가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그걸 다 승복하기로 했으니까 뭐 민주당 후보가 될지 진보당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과연 나올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 왜요? 그 후유증 때문에?
0: 그냥 아니면은? 좀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종은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 만약

0: 졌어요 이번에.
1: 네.
0: 아니 저번에 그냥 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김상욱 후보가 그냥 판을 엎어가지고 우리가 진 거다 화난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다면 이게 온전한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가 아닐 수가 있어서 단일화 하면은 어쨌든 진영이 좀 합쳐지니까 선거인 유리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 같아요.
1: 단일화 하면은 그 김두겸 후보를 앞설 승산이 있는 거예요?
2: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은 그냥 다자구도 단일화 하지 않고 각자 다 나와서 하는 거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에요. 김두겸, 김상욱 두 사람은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종원 후보가 여론조사마다 이건 다르지만은 10에서 20까지 나옵니다.
1: 꽤 나오는 거잖아요.
2: 예예예. 예, 예. 거기가 이제 울산이 워낙 이제 노동자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민주노총 조직과 뭐 이런 거가 거기는 이제 잘 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들 자체가.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무조건 있다고 봐요. 그게 얼마나 있을지 그게 완전히 온전히 좀 이렇게 이 과정에서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탈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일화가 되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이 보수가 우위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좀 그 더 잘 이제 싸우고 있는 데가 부산, 울산 같은 데요. 그러니까 광역단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지역도 넓고 각 네. 지역마다 이슈. 근데 이게 울산, 부산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다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아니면 지역 발전론이나 이런 게 잘 먹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단일화 안 해도 사실은 해볼 만하다고 김상국 의원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일화 네. 하면은 매우 유리할 거다.
1: 동의하십니까?
0: 뭐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쨌든 분열되면은 이기가 힘들고 합쳐지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1: 네.
0: 근데 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좀 분열되어 있으니까 사자구도 하더라도 뭐 집권여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2: 네. 국민의힘 그 박맹호 무소속 후보가 이제 예전에 울산시장에
1: 또 박맹호 후보가 또 있네요.
2: 예.
1: 그러고 보니까
2: 여기가 지금 사실은 먼저 저쪽에 이제 김두겸 지금 국민의힘 후보한테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5월 4일 날 그쪽에서 거절했다라고 해요. 박맹호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거기 지역에 나가시는 분들이 다 가서 지금 다 절하고 있어요. 지금 울면 108배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그 분위기예요. 네. 근데 이거의 뿌리가 뭐냐면은 김두겸 현 그 당시 시장을 공관위에서 단수공천하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최소한 경선까지 붙여줬으면은 2인제 룰 때문에 아예 못 나와요. 근데 아예 컷오프 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나왔다 지금.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의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금 보수를 다 어렵게 그러네. 하고 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가. 네.
0: 그러니까 박맹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됐는데 예.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나 이미 5억이나 썼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돈 문제도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울산시장 그 진보 진영의 그 단일화 김상욱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전희영 진보당 경남지사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네요. 그럼 단일화가 된 거죠 여기는 진보
2: 끝난 거죠. 예, 예, 단일화. 여기도 이제 창원 예전에 마창진이라고 불렀던 그 창원에 또 노동자들이 좀 있고 거제도 이제 노동자 조직표가 있고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대략적으로 2에서 3% 나와요.
1: 네.
2: 근데 경남 선거가 완전 초접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건데 조금 전체적 판세를 보면은 김경수 후보가 조금 고전하고 있어요 여기는.
1: 예. 아 그렇습니까?
2: 예예. 예, 예. 그래서 박완수 현 지사가 더 좀 제가 보기에는 더 유리한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1: 자 이제 그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가보죠. 어제 그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방송토론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희동, 조국혁신당 조국, 자유화혁신 황교안 이렇게 네 명의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 일단은 재미있게 봤고요. 그 확실히 좀
1: 김용남 후보가 후보에 공격을 대한, 많이 받았습니까?
0: 네.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검증이 각 후보들마다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감정에 호소하는 가족사 얘기 좀 하면서 그리고 무조건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지 뭐 명확하게 해명한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토론회를 통해서는요. 별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 그냥 각 지지층들이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네. 저 후보 나쁜 사람이네. 이제 이러한 생각만 좀 더 강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특이한 거는 황교안 후보가 네. 유이동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문수 뭐 명예선대위원장 유이동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이거든요. 아니 나를 지금 고소해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지금 힘든데 지금 나랑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냐고 막 혼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황교안 후보가 좀 당분간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거기도 이제 보수 중에서는 단일화가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이동 황교안?
0: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지지율을 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나가면 유이동 후보가 힘들죠. 합쳐지면은 유이동 후보도 이제 1, 2위를 다퉈서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는 좀 네.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갈라지면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1: 쉽진 않다. 김웅남 후보에 대해서는 역시 그 저 대부업 관련 공격이 많았나요?
2: 그러니까 일단 토론회가 지금 그 후보자가 평택시 선관위에서 주관한 것도 있고 CBS 라디오에서 한 것도 있어요.
1: 네네.
2: 평택시 선관위에서 한 거는 좀 점잖았고요. CBS 라디오에서 한 거는 완전 거의 난투 진짜 멱살만 안 잡았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패륜 정치 막 이런 단어들 나오고 정말로 와 이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고 특히 조국 김용남은 같이 갈 수 없고 김용남은 심지어 후보는 그 얘기일까 해서 내가 낙선하고 경쟁자랑 다 잘 지낸다. 손학규 뭐 아니면 김용진 후보한테 두 번 졌는데 소주도 먹고 그런데 조국하고는 나 앞으로 이제 못 보겠다. 이 정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서 그런 정도로 완전 세게 지금 붙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대부업 얘기하자면은 저는 뭐 대부업 얘기 는 뭐가 됐든 뭐 논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 나오려고 했으면 정리했었어야죠. 뭐 2020년에 동생이 하던 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인수를 했든 뭐가 됐든 이게 언론 보도 안 됐으면은 그냥 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2: 그러니까 보도가 됐으니까 폐업 신고 급하게 한 거잖아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완전 진영들도 감정이 다 상해가지고 조국 지지자와 김용남 지지자와 다 상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조국 후보도 흠결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뭐 웅동학원 왜 안 파냐부터 왜 법안 발의해서 그 국회의원은 주식 못 가지게 했는데 왜 부인 정경심 씨는 삼성전자 주식 왜 가지고 있느냐 막 이런 것까지 어제 막 난투전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서로 이제 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오늘 나왔는데
1: 네.
2: 단일화는 끝났다. 아, 이미 그래서 그냥 각자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황교안 후보가 나한테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지금 오늘 쉽지 않아 보여요. 네.
0: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그 대부 업체 관련해가지고 만사무사 대부 업체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인 보좌진 출신 한모 씨가 대표로 있는 건데
1: 네.
0: 본인은 이제 어쨌든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한모 씨가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해명하면 돼요.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자 이거는 김용남 후보랑 상관없고 이거 다 내 거다. 그리고 뭐 차명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용남 후보가 JTBC 토론회를 하는데 추첨까지 하고.
1: 네.
0: 그리고 후원에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한모 씨가
1: 에요.
0: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정말 그 순서 추첨이라든지 후원의 사무국장은요. 측근 중에 측근을 시킵니다.
1: 그러니까 보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0: 그렇죠. 근데 모른대. 명함판 것도 모른대.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것이 정말 참이 아니라면 이 사람 빨리 지금 숨어버렸으니까 찾아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줘라. 그러면 의혹 다 풀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 그런 의혹을 또 제기해봅니다.
1: 네. 자 서울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 결과는 두 후보가 똑같이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있어가지고
1: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여기도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비슷하게 나온 똑같이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 제가 눈여겨본 거는 뭐냐면 정권 견제론 40, 정권 지지론 43. 이것도 거의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영으로 쫙 갈려져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서울시의 표심이 시민의 표심이 나눠져 있다면은 여기도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1: 또 안타깝게도 그 서소민 고가 이제 붕괴나 뭐 최근에 있었던 그 GTX 그 철근 누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오늘 어제 이제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표 금지니까 두 개를 빠르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하나는 이제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26일, 27일 서울 805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무선 전화면접 조사인데 이거는 정원호 오세훈 39.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24일에서 26일 18세 이상 유권자 서울 800명 대상으로 한 거는 정원호 49.6, 오세훈 36.4. 네. 예, 그 오차범위 바뀌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널뛰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정원호가 다 앞서고 있거나 오차범위 내에서도 접전이거나 그래서 정원호가 추세에서 아직 앞서고 있는 거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오세훈 후보한테 큰 악재인 게 하나는 어쨌든 뭐 책임론도 있는데 그건 뒤에 얘기하고 오세훈 후보가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캠페인 중단해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주도하는 원하는 캠페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상황이 그냥 딱 프리징 얼음이 돼가지고 선거 끝날 때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책임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한국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는데 이 서소문 고가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거 입찰을 했는데 이거 6일 만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업체를 선정하는
1: 그러니까 게. 6일 만에 결정했다는 의미는 뭔 거예요? 뭐 공고하고.
2: 공고하고 6일 만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철거를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건설사에서 그 철거 전문 업체에서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용 얼마 나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급순위가 높지도 않은 경북에 있는 업체가 갑자기 6일 만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게 너무 졸속으로 된 거 아니냐 너무 급하게 이거를 지금 해치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 시장한테는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지금.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선거까지의 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 후보와 또 정원호 시장 후보의 판세.
0: 뭐 어디가 확실히 이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하여튼 투표율이 문제일 것 같고 또 막판에 각 후보 진영에서 후보들의 어떤 결정적인 말실수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선거 전에 아마 마지막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이죠? 밤 11시에 네. 두 후보의 토론이 있죠.
0: 그렇죠. 오세훈 후보 쪽으로서는 조금 좀 기세를 만회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원 후보는 뭘 잘 몰라요. 서울시장 깜이 아니에요. 그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쟁점은 뭐가 될까요?
0: 부동산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 안전사고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정원 후보가 정책과 관련해서 제대로 좀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 같습니다.
1: 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지금 김관영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그 얘기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 차단하긴 했는데.
2: 정확하게 이제 김관영 후보의 입장은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께 설명을 드렸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 왜 대통령한테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이미 프레임이 됐고 막 논란이 있다가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정화 통화 한 적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워낙 이제 막 대통령 선거에 끌어들이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근데 이거에 어쨌든 반정청 내 전선이 완전히 그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가 됐든 뭐 청와대랑 통화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연임. 시점을 놓고 이제 이거의 결과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겠다. 지금 지도부가 7번 갔거든요. 호남만.
1: 네.
2: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 다 팽개치고 호남만 가냐 지금. 이거 지금 다른 지역 만약에 패배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기가 완전 격전지가 돼버렸다.
1: 네. 우리가 이제 선거 전에 두 분 보는 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남은 6일 동안의 막판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한 분 한 분께 여쭤볼게요.
0: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율하고 말실수.
1: 말실수. 후보들의 말실수. 네. 김준희 씨는?
2: 네, 저도 뭐 투표율 중요하고 말실수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단일화 막판까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가 네. 어떻게 되는지.
0: 평택.
2: 평택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도 뭐 단일화가 있을 수 있는지.
1: 예. 네. 자 오늘 말씀드린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니까요. 전국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니까 신분증 갖고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해전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1: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면 내 육아, 내 교육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오늘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이제 유독 글자 자꾸 빼먹거나 줄을 놓치거나 읽기를 몹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난독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좀 알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 일단 근데 이 우리나라 글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대체 글을 어떻게 못 읽는 거야라고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게 유병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한 뭐 크게 보면은 5에서 10% 정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난독증은 같은 말로 읽기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때의 장애가 장애인 장애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잠을 못 자도 뭐 수면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1: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예, 맞습니다. 네. 이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진단 내려질 수가 있어요. 지능이 약해서 낮아서 이제 못 읽는 거는 그 지능 문제 때문일 테고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제대로 받아왔음에도 뭐 집에서 너무 교육 박탈이 이루어졌거나 그럼 못 읽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유독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보이는 질환 이것들이 이제 신경 발달성 학습장애에 속하는데요. 이걸 바로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1: 요즘 애들은 너무 책을 안 읽어서 그런 네. 거야 아니면은 뭐 집중력이 부족한 거야라고 치부하기는 이 난독증은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4: 네, 요즘 애들이 확실히 이제 글을 읽는 게 조금 서투르긴 해요. 단어 인식은 꽤 잘 되는데 긴 글 읽기를 하다 보면은 막 중간에 빼뜨리고 읽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단순히 이렇게 글을 읽는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애들은 단어 인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끼 이런 걸 보면 그냥 조끼라고 읽어요. 근데 난독증 애들은 그 자체가 좀부터 어려움 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읽기가 그냥 서투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키면 나아지는데 난독증 아이들은 단순한 그냥 많이 읽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은 읽기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라디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잖아요. 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뇌에서 순간 이것이 리을 아 니을 디귿 이 이응 오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재빨리 재결합이 돼서 머릿속에서 소리값 라디오로 인식이 되면서 읽게 되어요.
1: 네.
4: 계속 그래서 묵음할 때도 계속 그냥 읽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값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난독이 있는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라라는 단어가 리을과 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요. 만약에 눈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결합이나 소리값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글자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만약 그것들이 읽혀진다고 하더라도 뭉텅이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4: 그래서 엄마는 읽어서 문자 통으로 읽어가지고 엄마는 읽어도 엄지를 보면은 엄지를 또 못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난독증 아이들입니다.
1: 이게 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뭐 초기 신호는 어떤 게 있습니까?
4: 그냥 난동증이다.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만 그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한글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데요. 유독 좀 많이 틀리는 경우들은 있는데 뭐 그거야 뭐 하기 싫은 애들도 많이 틀리고 이러는데요. 한 그 미취학 아이들이나 학교 처음 들어오고 나면 끝말잇기 이런 거 애들 많이 하거든요. 네.

0: 엄마랑 차 타고 가다가 또 뒤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끝말 읽기가 너무 유독 너무 안 되고 만약에 라디오 끝나고 나면 올인데 라디오 끝나고 났는데 뭐 바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과의 첫 소리가 뭐야 이렇게 해서 다른 7살짜리들은 뭐 사라고 얘기하고 그거랑 비슷한 또 소리값은 뭐가 있어 사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를 못하고 바다에서 발을 빼면 뭐가 남아 이런 것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1: 네, 우리 청취자 8029님께서 7살 아이가 듣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요. 유독 읽기와 받아쓰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런 경우도 난독증 때문인가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0: 지금 7살이니까 만으로 보면 5, 6세일 텐데 이때는 미취학인데요. 이 미취학은 원래 글을 못 읽는 게 당연하고 받아쓰기는 아예 못해도 사실 정상입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래의 표준적인 교육 과정을 충분히 밟았음에도 유독 읽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7살이 아직 유창히 못 읽는 것은 어쩌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읽기 자체를 피하거나 위축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난독증이 정서적으로도 좀 영향이 큽니까?
0: 이거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것이 바로 난독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지나고 나면 읽기 자체의 어려움에는 아이들이 익숙하게 되는데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자존감 손상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난독이 있는 건 특히 진짜 미국이랑 너무 다르게 아이의 자존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모든 학습의 기본은 읽기에서 비롯이 되는데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도 읽어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학습 역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공부 못해도 되지가 아니라 이 학습이라는 것은 뇌 운동과도 같은 것이어서 성장기에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성인기에 보다 안전한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릴 때 개입이 필요한 진단명입니다.
1: 난독증은 왜 이게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뭐예요?
0: 네, 막 눈이 나빠서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특수한 렌즈를 뭐 사용하게 되고 이런 치료법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1: 단순히
0: 그런
1: 눈이
0: 것들은
1: 나빠서는 아닐 것 같은데.
0: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현재 가장 중요하게 알려진 원인은 음운 처리의 어려움인데 이 아나운서님께서는 음운 처리라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이제 좀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 아이들은 바를 보면 거의 자동으로 바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1: 네.
0: 난독증 아이들은 이렇게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즉 읽기 자동화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fMRI라고 해서 뇌를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해서 보면 읽기와 관련된 좌뇌의 언어 네트워크의 활성이 굉장히 좀 우리랑은 다르더라라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즉 난독증 아이들은 읽기를 처리하는 뇌의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1: 그러니까 이해 문제라는 거죠.
0: 예, 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뭐 렌즈 하나 낀다고 해서 달라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난독증이 비단 그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한테도 종종 난독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0: 네.
1: 이게 성인 난독증도 많습니까?
0: 많지는 않고 유병률은 비슷해요. 이제 성인 난독증이 존재하지만 먼저 이제 책을 읽으면 줄을 놓친다, 문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면 성인 난독증보다는 ADHD 유무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 감별 진단이 치료 방향성 설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전문의로부터 좀 제대로 된 진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성인 난독증이 맞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성인 난독증이라면 반드시 어려서부터 난독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갑자기 성인이 돼서 난독 증상이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던데 이런 게 요새 글이 좀 안 읽힌다 이러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좀 피로해서라든지 노안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난독이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아니 저도 이게 난독증인가 싶은데 가끔 간판이
0: 네.
1: 원래 그 글자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돌아보고 간판을 읽으면은 그게 아니.
0: 아니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글을 항상 굉장히 많이 읽는 직업을 가지시고 또 많이 필요하시다 보면은요 읽기 자동화라는 게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아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인식하는 단어가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들이 필요할 때 생깁니다. 아. 그래서 어렸을 때 난독이 있었는데 직업으로서 아나운서나 작가를 하신다? 그건 네. 거의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닐 겁니다.
1: 혼자 간판 보고 잘못 읽고 다시 보고 그

0: 건 유전된다라는 것이 난독증이 반드시 이렇게 무조건 내가 아빠가 있으면 아들이 생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1: 네.
0: 읽기 처리 방식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그런 취약성들이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있었어도 아이는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은 가벼웠어도 아이는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크면서 다 나아졌어. 그래서 애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 하는데도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정확한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1: 네. 4531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7세 남아인데 읽기도 잘하는데 한 번씩 좀 전에 알려준 걸 얘기해라고 하면은 잘 기억을 못할 경우가 있대요.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혹시 이건 뭐 어떤 현상일까?
0: 와,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이제 학교 다니기 미취학인데도 글자를 잘 읽는다. 참 우수한 친구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들었던 단어들의 목록이 적은 아이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 읽었던 것을 이제 바로 인출해내는 게 좀 자동화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자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읽는 것에 자동화가 조금은 안 이루어졌죠. 우리는 애플 글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애플을 봤을 때 애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애플 보면 애플로 전체적으로 읽히는데
1: 네.
0: 이게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한글로 한글에 있었을 때 7살짜리는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단어를 읽을 때 다 애플 이런 식으로 한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데 급급해서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남아 있어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굉장히 우수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6184님은 글을 읽을 때 내용은 다 이해하는데 문장에서 단어를 앞뒤를 바꿔 읽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가 보인다 해서 다바가 보인다
0: 네.
1: 라고 읽는데 이것도 난독증이냐고.
0: 사실은 좀 예, 증상은 맞아요.
1: 아, 그럴 수 있는
0: 예, 증상은 맞는데 이제 그 이 증상이 맞지만 어릴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는 게 뭐 바다 정도는 잘못 읽어도 이제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중고등학교에 가거나 이러면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문제 그 점수화가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제서야 이 문제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어렸을 때 이게 실생활에 문제가 덜 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늦는 거겠지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시점 정도면 꼭 좀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봐야 할까요?
0: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시기에 표준 읽기 학습이 이제 시작되었는데도 받침 읽기를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받아쓰기 1, 2학년 때 다 하거든요. 그때 10번씩 연습을 해서 가도 단순히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따옴표 이런 걸 틀리는 게 아니라 철자를 계속 틀리고 그다음에 익숙한 단어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받아 다발을 계속 반복해서 헷갈려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고요. 글자를 빼먹고 교체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적혀있기로는 밥을 먹고 나갔다인데요.
1: 네.
0: 밥 먹고 나갔어요. 이렇게 중간에 조사를 빼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종결 어미를 바꿔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다면 확인은 한번 필요합니다.
1: 이거는 창의적인 우수한 문장력 아닙니까?
0: 근데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읽어야죠. 내가 쓸 때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도요.
1: 읽을 때 문제인가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난독증 진단합니까?
0: 네, 굉장히 사실은 종합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아예 읽기 능력, 언어 자체의 단어 능력, 인지 기능, 주의 집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읽기 자체 평가인데 또래 평균이랑 비교한 정확도와 속도, 자동화 과정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 음운 인식 과정을 평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에서 첫 소리는 바람에서 발을 빼면 그다음에 이런 것과 비슷한 소리는 뭐가 있어? 그리고 제가 뭐 소라, 소리, 소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가 공통된 단어인지를 글자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1: 네.
0: 마지막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지능평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지적의 어려움인지 특정하게 읽기만 어려운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울러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해서 읽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ADHD 있으면 읽기 되게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안 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니고 확인 필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거든요. 또 책 읽기 경험이 너무 안 됐던 애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1: 네.
0: 발달력을 통해서 확인도 같이 해봐야 됩니다.
1: 아니 뭐 그 미국 빅데이터 그 유명한 팔런티어라는 기업의 CEO도 난독증이라고 하던데
0: 네.
1: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어른들도 종종 난독증이 있다.

0: 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인 난독증.
1: 성인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이제 뭐 좀 우리가 책 읽기 좀 안 좋아해요 요즘에. 근데 극도로 책 읽기를 싫어하고 또 스스로를 공부를 항상 못했고 게으르고 무식한 성격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시험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난독이 맞다면 성인기에도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는 성인이 되면 계약서를 일단 너무 많이 써요. 그러는데 이 계약서를 읽고 쓸 때 대충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0: 그렇겠네요.
1: 높고 예. 또 요즘 또 문제인데 요즘 다 생성형 AI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의 활용도 사실 문자 기반이 많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 이 AI 시대에 이게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편하다는 건지 아리송해 하시기도 합니다. 또 맞춤법 실수가 굉장히 잦아요. 근데 이 맞춤법 실수라는 것이 요즘에는 좀 패션적으로도 맞춤법 실수를 좀 해야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 건 있지만 당장 썸타는 연인과의 메시지 때에도 맞춤법 실수 되게 많으면 매력이 완전히 반감되는 문제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생각보다 나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잦은 맞춤법 실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난독 확인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난독증이라는 게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1: 그러면요. 이게 네. 병원에서도 보면 진짜 애들이 쑥쑥 자라는 걸 많이 보는데요. 난독증이 이제 조기에서 발견해서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글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난독이 많이 잘 호전이 돼서 그 해외 유병률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특히나 발달 중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읽기 회로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읽기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무작정 읽기를 시켜서 될 문제는 사실은 좀 아니고요. 음절 분해, 받침 처리, 비슷한 소리 구별 등 읽기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에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희망적인 일이 초등학교에서는 읽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난독 훈련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야
1: 예.
0: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말씀해 주신다면요.
1: 네, 뭐 이 아이들이 머리가 아빠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뇌 읽기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뭐 게으르다 왜 이것도 못하냐 하고 너무 이렇게 비난을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랑 연습을 하실 때 틀린 부분만 계속 좀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또 답하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시 읽어보자 요 한 줄 빼먹었어 뭐 이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처음 막 요리를 배워서 하려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마늘 편을 좀 더 쫑쫑 썰어야지 다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0: 생각만 해도 숨
1: 너무 싫어요. 예, 그러면 진짜 읽기가 싫을 테니까 아이들이 그냥 읽도록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많이 읽어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아지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들도 자동적으로 많아지니까요. 부모님들이 많이 읽어주셔서 지식체계를 좀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힘을 좀 써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난독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곡으로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띄워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구름이 걷히고 서울 등 중서부 지역부터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도 차차 구름량이 줄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벌써 경남 의령은 29.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대구와 부산 28도, 대전, 광주,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을 비롯해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조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는 오늘 핵심 승부처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밤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와

0: 관련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나눠줄 계엄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통위원 5명은 동결에 찬성했지만 2명은 연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제시했던 2.0%에서 2.6%로 상향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 사적으로 이용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사주 일가와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개 법인이 대상인데 이들이 보유한 고가의 수입차가 90대에 이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건축자재업체 사주 A씨는 회사 돈으로 고급 수입차 3대를 구입해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 가격만 6억 원. 회사 돈 유용도 모자라 이 차를 자녀 회사의 헐값에 넘겨 자녀까지 사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회사 명의로 수억 원짜리 슈퍼카 3대를 마련해 사주의 배우자에게까지 제공했습니다. 사주 일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장이나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로 10억 원을 썼습니다. 총 36억 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45대의 수입차를 보유한 제조업체. 해외 유학 갔다 오는 사주 자녀의 귀국에 맞춰 3억 원짜리 수입차를 구입해 제공한 건설업체 등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주 일가 등이 회사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19곳의 법인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외제차가 90대, 탈루한 세금은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을 구분하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한동안 줄었던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이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탈세는 물론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다국적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금 세탁을 위해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코인으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160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 세탁총책 등 15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유튜브와 틱톡 등에 광고를 걸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연금을 골드바로 바꿔오라고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80여 명에게 가로챈 돈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범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시아계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직 안에서 동남아시아팀과 중앙아시아팀 등 대륙별로 팀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 자금 세탁을 위해 조직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여권을 받아두는 형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

0: 또 해외로 도주한 주요 조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영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2: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과 관련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대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안전 문제를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좌담회를 마친 뒤 정청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은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돌았고 오후에는 민주당에게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을 찾아 오준기 경북지사 후보의 유세를 도울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2: 네, 국민의힘 정의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시도에 맞서는 선거란 겁니다. 판세와 관련해선 지지층 결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접전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중단했던 유세를 재개하면서 충남을 찾았습니다. 장 위원장은 충남 논산에서 시장을 방문했고 잠시 뒤 3시에는 대전에서 충남대 학생들을 만나 청년 현안을 들을 예정입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와 충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원 원주와 횡성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1: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제 하루 유세를 중단했었는데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
2: 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 후보는 당선되면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방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후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의 7배 효과가 있다며 안전 예산, 특히 예방에 쓰이는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살폈고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의 10주기가 오늘이라 오전에 구의역 추모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1: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 첫 TV 토론회를 하죠?
2: 그렇습니다. 오늘 밤 11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TV토론에 나섭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합니다. 오늘 선거에서 후보들은 부동산 공급과 청년 일자리 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되고 앞서 언급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등 안전 이슈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김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진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매우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서 처리한다면 불편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 결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했는데 이번엔 미국이 용납 가능한 장소로 보내란 뜻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오만을 향해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수 있다는

0: 미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 4대를 격추했는데 미 정부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이번 공격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미군 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등이 담긴 초안 내용을 보도하자 미국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의 중인 종전 양해각서에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그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명칭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입니다. 초안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푸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항로를 지정하고 오만이 협조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국영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 핵심 인사들도 합의 조건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의 보루제르디 의원은 초안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 벨라야티는 합의의 실질적 담보물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며 이란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문서는 완전히 날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공습을 예고하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자흐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공망의 핵심 전력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지역을 공습해 어린이 2명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민간 상업시설 등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던 러시아는 이후 하루 평균 100여 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승절 직후 연일 수백 대의 드론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세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언제 또 고강도 공격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공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탄도미사일 요격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빨리 구축할수록 외교적 해결책도 그만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주재 각국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종용한 가운데 유럽연합 EU와 일부 서방 국가들이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키이우 현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간추린 뉴스 이재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 내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 특정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부 24 소스코드 개발 오류와 인증 취약점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정안전부가

0: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4곳과 수탁업체 1곳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천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정부 24의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1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단한 피부 시술을 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반복 처방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서울 강남 서초에서 피부 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병의원 27개소를 점검한 결과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점검 과정 중 여러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13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실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대상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의료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처벌 강도도 높아져 기존에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가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6개월로 늘어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8만 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10만 5천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로 나타나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이 개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방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또 습도가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오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어느덧 8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후보자들은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 이것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틀에 박힌 선거운동 대신 이색 이것으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후보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플로깅 이것을 펼쳤다고 하고요. 또 대형 이것차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슈퍼맨 복장으로 눈길을 끈 후보, 또 점자로 제작한 공보물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광주의 한 후보는 직접 만든 노래로 버스킹 이것을 하면서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과 또 생활 밀착을 강조한 독특한 이것 방식은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실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것, 이렇게 풀이된 단어입니다. 초성인테 드리면 이응시옷이에요. 이응시옷. 선거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오늘은 정답과 함께 혹시 뭐 여러분도 지금까지 접했던 후보들의 선거 이것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일이 있으신지, 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어떤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유권자 입장에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중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교통상황 전해 듣고 전국일주 출발합니다. 임초희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팔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발안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좀 더 지나 매송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 정체고요. 더 가서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 그리고 다시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부근 5차로에선 작업 중이고요. 이후에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 반포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요. 동호대교부터 정체가 심한데요. 20분 이상 걸리고요.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4일째인 오늘 여전히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사이는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KTX를 포함해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된 상황인 만큼 이용 전에 미리 확인 잘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증권사와 상장사 등이 천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 조작을 해왔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NH투자증권과 DI 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단체 통장의 예금주 명을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지어 사기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권의 단체 통장 계좌명엔 단체라는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공항이나 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을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본격 가동한 이후 60일 동안 1kg이 넘는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전가된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나 지하철역 또 버스 정류장 등에서 선거 이것을 하거나 확성기를 단 이 선거 이것 차량이 이제 거리를 오가는 모습 자주들 목격하실 텐데요. 근데 요즘 시끄러운 확성기 소음과 또 단순히 명함을 배포하거나 거리 인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앞서 제가 잠시 뭐 언급했던 것처럼 체감형 소통 방식의 이것이 우리 선거운동 문화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권자 입장에서도 화려한 공약만 크게 외치는 후보보다는 주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두 글자고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영 님이 역주변 이것차 확성기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엔 더 짜증을 유발하게 되죠. 예. 이 적정한 수준으로 좀 들리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야 그 내용도 잘 들어온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332님, 선거 이거 탈 때 열정을 당선된 후에도 꼭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하고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선거 때만 이렇게 열심히 인사하고 악수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네. 5811님. 위험 지역이나 무분별하게 매다는 선거 현수막, 불법 주차까지 하면서 이것 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3110님은 당선되면 공약은 그야말로 공수표가 되던데요. 제발 본인이 외친 약속만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공약을 지켜주셔야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 비판이죠. 예. 공약이 그냥 공수표가 되지 않는 선거. 이런 게 이제 유권자들이 바라는 선거겠죠. 한 번만 더 볼까요? 1163님. 저는 큰길 사거리 인근 골목에 살고 있는데요. 방음이 안 돼서 그런지 선거 이것 소음에 시달리고 있네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요. 뭐 이 선거를 또 준비하는 측에서는 그만큼 널리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많은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춘천으로 갑니다.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춘천 오늘 날씨 어떤가요?
4: 네, 춘천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물러가고 강풍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뜨거워지며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0: 네. 이어서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들어야 할 텐데 오늘은 온몸으로 즐기는 마임 축제 소식 준비하셨네요.
4: 네, 춘천의 곳곳이 마임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제38회 마임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몸풍경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0: 네.
4: 신체 몸과 환경풍, 예술적 관계망인 경이 서로 스며들며 새롭게 느끼는 감각을 선물해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0: 네.
4: 주제는 같지만 올해는 관객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춘천 마임축제 이미영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5: 올해 축제의 주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몸풍경입니다. 2025년에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모든 몸이 모여서 축제하는 몸으로 춘천의 풍경을 만들었다면 올해 2026년에는 몸과 공간, 관계와 감정이 서로 스며드는 순간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올해는 더 큰 풍경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인 걷다 보는 마임과 도깨비 유랑단의 장소와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장소에서 관객들을 만나면서 모든 시민이, 모든 관객이 주인공이 돼서 즐기는 축제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그냥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마임을 즐기시면 어느 순간 춘천의 풍경을 같이 만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예, 정말 각자 어떤 풍경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건지 참 궁금한데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춘천 마임 축제하면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불리고 있잖아요.
4: 네.
0: 그런 만큼 또 이 외국 예술가들의 공연도 많이 만날 수 있죠.
4: 네, 맞습니다. 아시아권은 물론이고요. 그리스와 핀란드, 독일 등 많은 해외 공연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조르디는 클라운 마임 즉흥극을 기반으로 25년 이상 활동해온 예술가인데요. 독일에서 거리극 축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실력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0: 네.
4: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잠시드백이 있는데 3대가 서커스 단원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0: 네.
4: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 한국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에 고민 없이 오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 관객들이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기쁘게 공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6: 안산 사는데 놀러 왔거든요. 레일바이크 타러. 근데 친구들이랑 이제 봐서 너무 좋았고 진짜 너무 색다르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7: 대구역 레고랜드 간다고 놀러 왔다가 마임 공연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근데 제가 대구로 내려가야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8: 아기들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9: 서울에서요. 마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무섭더라고. 불이 팍팍 나오니까 처음 봤어요. 너무 재밌고 좋네요.
10: My name is Jamshid Beg from

0: Uzbekistan. I born in the circus family, the second generation artist.
1: 제 이름은 잠시드백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서커스 패밀리 2세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6살 때부터 서커스 퍼포밍을 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퍼포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 와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좋았고 제 공연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0: Call everyone. They come.
1: 앞으로도 춘천에 남아서 공연을 계속 할 텐데요. 그러니까 마음다운 춘천에 많이 와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And the incredible festival 춘천.
2: 네, 특히 관광지로 찾아가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3: 네.
2: 마임을 처음 본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축제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3: 공연장에서도 마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2: 네, 몸짓극장에서는 마임과 뭐 현대무용, 서커스, 클라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네.
2: 저도 감상을 해봤는데
3: 네.
2: 주제에 맞게 예술가만의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 호흡하고 관객의 무대에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핸드벨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클라운 비비의 핸드벨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았는데
3: 네.
2: 여성 클라운 비비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관객들과 하나가 된 맑은 소리의 핸드벨 공연 현장 가보실까요?

0: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춘천마임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연자로서도 너무 스태프분들이랑 해주시는 모든 게 잘 되어 있고 친절하시고 공연 준비도 엄청 잘 되어 있죠.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넓힐 수 있는 게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배우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많은 공연자분들과 그리고 다른 관람하러 오시는 관객분들까지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축제니까 모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지역에서 있는 축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알맞게 연기자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아이들이 오면서 엄청 집중하면서 잘 보는 아주 멋진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직접 참여도 해볼 수 있고 재밌었어요. 앞에 나가서 재밌었어요.
3: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도 호응이 너무 좋았고 되게 재밌게 공연해주셨던 것 같아요. 마임축제 너무 좋았고 매년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4: 춘천 마임축제
5: 예,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춘천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데 네. 마임축제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6: 네,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저녁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연예술난장 X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360분 동안 온몸으로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요. 토요일 낮 2시부터 31일 아침 5시까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몸짓이 모여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험이 되실 텐데요. 이번 주말 춘천에서 마임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춘천 마임 축제 소식 잘 들었어요. 이남희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순천을 연결합니다. 김희지 리포터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5: 네, 순천도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7: 오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북권 모두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24도입니다.
5: 네, 순천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7: 네, 오늘은 여수의 밤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는 특별한 거리 공연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수하면 밤바다와 함께 낭만적인 풍경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버스킹이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연인데요. 최근에는 지역 문화 매력 백선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전국적인 주목도 받고 있고요. 저는 여수시 공화동 또 해안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 낭만버스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네. 이 여수 밤바다는 뭐 노래 덕분에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여수시가 이제 버스킹과 결합하면서 관광 효자로 또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버스킹 현장 뭐 지금도 분위기가 뜨겁습니까?
7: 네, 제가 찾은 날은 이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 공연 시간인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나둘 해안공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하교하던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여행 중 우연히 버스킹 공연을 만나서 잠시 머물러 감상하는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여수 바다와 노을을 배경으로 뭐 발라드부터 힙합 그리고 마술 공연까지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현장 분위기와 함께 래퍼 뉴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0: Αγαθαρίσω σε μόνη μου, θα πει ρίχνω και ρόμουν σου ράδο νόμο να πουν οι πέντε ρυπόψεις στον όπκινο.
1: Ένα, τρία, σετ.
2: 일단 공연하는 장소가 바로 바다 앞이어가지고 공연할 때 일단 기분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도 꽤 계시고 보통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셔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놀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다들 호응도 엄청 좋으시고 분위기도 엄청 잘 맞춰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공연들을 항상 하고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3: 예. 그 여수 여행의 한 장면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객들의 반응 뭐 실제로 어떻던가요?
4: 네, 현장에서는 일부러 자리를 잡고 공연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해안공원에서 또 산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관광객들은 여수에 왔는데 우연히 이런 공연까지 만나게 돼서 더 좋았다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3: 네.
4: 또 관람객뿐 아니라 시민들도 버스킹 시즌이 시작되면 이 해안공원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낭만 버스킹이 이제는 여수 밤바다 풍경 속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런 문화가 됐다는 느낌이었 는데요.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5: 놀러 왔는데 그 지나가면서 버스킹 하는 거 항상 봤는데 너무 가수도 너무 목소리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 끝나고 와서 한 저녁 되면은 와서 앉아서 구경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 와서 하면 저기 근처에서 뭐 놀다가 저녁에 와서 뭐 감상한 적도 있고 발라드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아, 저는 광주에서 왔어요.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바다도 오래간만에 볼 수 있기도 하고 그것도 음악까지 있어가지고
7: 항상 지나다니면서 버스킹하는 거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앉아서 감상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8: 사실은 공연을 하는지 알고 온 거는 아닌데요. 그냥 해양공원 지나가다가 공연하고 있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냥 사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여수 가다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음악이랑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3: 예, 뭐 여수 밤바다와 어우러진 버스.

0: 참 좋네요. 그러잖아,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규모가 컸던가요?
1: 네, 처음에는 여수 밤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리 공연을 선보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 해안공원과 낭만포차 일대가 여수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공연 규모도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0: 네.
1: 특히 버스킹 공연이 여수의 야경과 함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수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그런 공연처럼 자리 잡게 된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또 국내 아티스트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 공연도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0: 네.
1: 노래 공연 외에도 뭐 밴드 퍼포먼스, 또 마술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해양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버스킹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올해는 이 낭만 버스킹뿐 아니라 또 시민생활 가까이에서 열리는 이 청춘 버스킹도 함께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0: 네.
1: 여문 문화의 거리나 웅천 상가, 또 소호 동동다리처럼 또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도 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과 연계해서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도 공연이 추가 편성됐고요.
0: 네.
1: 특히 올해는 2026 여수세계 선박남회와 연계해서 섬으로 찾아가는 버스킹도 또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수의 365개의 섬 중에 뭐 금오도와 개도 등 섬 지역 주민들과 또 관광객들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무대를 넓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여수시 문화예술과 김정미 문화예술팀장에게 들어보시죠.
2: 올해도 낭만도시 여수의 밤을 노래로 채워드릴 낭만 버스킹과 청춘 버스킹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먼저 낭만 버스킹은 해양공원과 낭만포차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청춘 버스킹은 여문 문화의 거리, 소동동다리, 웅천 상가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저희 버스킹이 11년째를 맞이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이번에 문체부 로컬 100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엔 버스킹 문화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춘 버스킹을 토요일 공연뿐 아니고 격주로 평일인 수요일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낭만 버스킹에서는 글로벌 버스커 초청 공연을 더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버스커뿐 아니고 해외 아티스트들이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섬 박람회 기간에 부행사장인 금오도와 개도에서 찾아가는 버스킹을 격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섬 박람회와 연계해서 섬에서도 박람회의 축제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여수의 낭만 버스킹은 이제 단순한 거리 공연을 넘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여수만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0: 네.
1: 이 바다를 배경으로 우연히 음악을 만나고 또 잠시 걸음을 멈춰 공연을 즐기는 모습 자체가 또 여수의 낭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올해는 공연 장소와 장르도 더 다양해진 만큼 더 풍성한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수를 찾는다면 이 밤바다와 함께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도 또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0: 네. 아,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아, 근사할 것 같습니다. 순천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청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뭐 저희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 그 확산세가 여전히 뭐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식물병으로 줄기와 잎이 그을린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인데요. 주로 사과와 배에서 발생합니다.
0: 네.
4: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릴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만 감염 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제 지침상 감염된 과수가 10% 이상이면 농가 전체를 폐허한 뒤에 모든 나무를 매몰하고 그 미만이면 감염된 나무만 제거하기 때문에 농가 피해가 막심한데요.
0: 네.
4: 특히 치료제도 없어서 최선의 예방법이라고는 살균제를 뿌리는 것이 전부라서 농민들은 매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0: 그렇군요.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도 일단 좀 짚어주시죠.
4: 네, 이 사과 주산지인

0: 충주에서 지난 15일 올해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도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충북 청주와 충주, 음성, 보은, 괴산 등 5개 시군의 누적 피해 규모가 약 8.96헥타르에 달하고요. 전국 30개 농가에서 과수 화상성이 발생했는데 이 중 20곳이 충북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와 세종, 강원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병이 빠르게 퍼지면서 농정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파악,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있고요. 전북과 강원 등 인접 시군 역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그 원인은 뭡니까?
0: 이른 더위가 또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올해 첫 발병은 농촌 진흥성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5일 정도 빠릅니다. 이 갑작스러운 더위로 병원균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1: 네.
0: 농촌진흥청은 발생 직후에 전국 화상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충주 지역은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화상병은 감염 시에 치료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예찰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현장 진단실을 운영하고요. 농가에는 과수를 수시로 살피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과수 농가들도 좀 계속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0: 6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이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간호인력 60여 명을 전담 간호사로 전환 배치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전담 간호사가 상당 부분 공백을 대신하고 있는 셈인데요. 응급실 역시 과거 20명 수준의 의료진이 현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진료과의 전문의 부족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과의 경우 업무 과부하와 교수 사직 등의 이유로 사실상 파행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최소 5명의 전담 의사가 필요한 권역중증외상센터는 추가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다음 달부터 교수 2명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이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 의료체계 전반에서 지역 거점 병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뭐 재정 문제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충북대 병원의 적자 규모는 2023년 151억 원에서 2024년에는 532억 원, 2025년에는 465억 원으로 급증했고요. 이는 국립대병원 11곳 가운데서도 적자 증가폭이 큰 편에 속합니다.
1: 네.
0: 원인으로는 환자 수가 줄어든 게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기준 충북대병원의 하루 외래 환자 수는 평균 2,190명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외래 환자 수가 1,840명 수준으로 약 16% 줄었습니다. 또 입원 환자 수도 같은 기간 27% 가까이 줄었는데요. 결국 환자 감소는 병원의 재정 악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 예.
0: 또 전공의 공백 이후 전문의 중심 의료가 중심의 진료가 유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요. 지방 국립대병원의 특성상 시설과 장비 유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 내부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경영진의 대응 부족, 인력 확보 의지 미흡,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되면서 지역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정상화를 또 촉구하고 있다고요?
0: 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충북대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또 정부와 충북도를 향해서도 이 같은 사태를 개별의 병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이달 초에 충북 청주에서 응급 상황을 맞은 임신부가 병원 40여 곳을 헤매다가 끝내 뱃속 아이를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모자 의료센터로 지정된 충북대병원은 중환자실 여유가 있었지만 이 산과 전문의 2명 중 1명이 해외연수로 야간 당직을 설 인력이 없어서 임신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비극 또 의료 공백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상당히 좀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또 이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에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1학년 교양 수업 과목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수업 중에 여학생은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교수가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0: 이 밖에도 학생들을 향한 폭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도 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참지 못한 학생들이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 설문조사 내용과 녹음본을 정리해서 학교에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아니 딱 들어봐도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니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계속 진행됐던 이유는 뭔가요?
0: 이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강의를 전면 배제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는 지난 1월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진행한 뒤에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0: 정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학교는 우선 교수에게 비대면 강의를 권고한 상태였습니다.
1: 네.
0: 다만 이 교수는 그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의를 대면으로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교수와 학생을 분리하지 않았고 이 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 근데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해당 교수가 오는 그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시장 후보 그 선거대책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지난 1일 약 800명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중 선대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이 교수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정호 후보 캠프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인지한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해당 위원을
1: 해촉이겠죠?
0: 해촉했다고 예. 해촉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규모 선거 조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이건. 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해촉이 됐다니까 뭐 그나마 이해가 좀 납득이 되네요.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충청권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T2 뉴스 유소라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과 관련해서 보내주신 사연들 또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8910님이 정당색이 뚜렷한 대구에서도 예전처럼 싸우거나 욕하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동네 사거리에서도 이것 차 뭐 노래소리나 소음이 크지 않아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네요. 조금씩 선거 이건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5899님은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데요. 후보 사진을 목에 걸고 자전거를 타면서 달리는 걸 봤습니다. 보통 트럭 등을 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요즘같이 뭐 유가가 비싸고 어려울 때는 뭐 자전거를 탄 이 선거 이거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내신 내용 또 2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1부 끝곡 띄워드립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제니퍼 로페즈가 함께 부릅니다. Kiss us, kiss us, kiss us.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하늘이 드러난 곳이 많은데요. 다만 아직 비구름이 일부 지역에 남아있어서 지금 충북 영동과 전남 강진 등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낮까지 충북과 경상 내륙, 전남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대구와 부산 28도, 대전, 광주,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비가 내린 뒤라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에 비롯해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강원 산지에는 낮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S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들 의견은 6개월 뒤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 사주 일가와 법인 19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목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이 집집마다 배달됐을 것 같은데요. 받아보셨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편물이 꽤나 두툼합니다. 후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본투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투표가 벌써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진행됩니다. 바로 내일 바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투표소부터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공보물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후보는 QR코드로 접속해서 공약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정말 뽑는 거잖아요. 예. 자, 어쨌든 오늘의 퀴즈 정답인 선거 이것에서 이것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응, 시옷 이렇게 초성 힌트까지 드렸죠. 관련해서 보내주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코너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내용들 좀 몇 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4276번 쓰시는 분은 동생이 지방에서 출마했어요. 매일 선거 이것 중인데 수도권에 사는 언니는 도움이 안 돼서 애가 타네요. 그런데 후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그리고 이 삼행시 짓는 거 이런 것들도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좋은 내용이 담기면 훨씬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4276님께도 선물로 드리고요. 6728님은 아직도 선거 때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던데 부디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전교 학생회장 선거 보고 얼마나 잘하는지 배우시길 바란다고 이제 따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선거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르죠. 정말 자기 얘기들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니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내세우면서 어필하는 경우 많은데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797님은 제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한 후보의 개인사를 두고 다른 후보가 공격적으로 선거 이것을 하던데요. 부디 정책 대결로 승부하고 도덕성을 따졌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선거철이면 누굴 뽑아야 할지 인물난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냉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냉담해지신다는 게 이제 더 관심이 더 사라진다는 얘기시겠죠. 아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투표율이 좀 높아야 사실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 인물들이 너무 많다 보면 또 이렇게 지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우리적 일꾼을 뽑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8910님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달라서 그런지 선거운동하는 분들의 인사도 외면하고 명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데요. 저는 운동원 분들께 먼저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저 역시도 사실 오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거든요. 아, 지하철역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안녕하세요 하면서 크게 외치시던데 참 그래요. 예, 참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걸 또 대면하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의견들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운전기사들이 이제 어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전국 건설 현장마다 비상이 걸렸다고요?
2: 예,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는 어제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양대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약 3,100명으로 추산.

0: 되는데요.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500명의 상당 부분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는 셈입니다. 이 핵심 인양 장비인 타워크레인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앞서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측인 타워크레인 안전협회와 10여 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법정 근로 준수를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이 노조는 이번 이 파업이 단순한 임금 교섭 차원을 넘어서서 저가 수주 구조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이 공사 일정 지연이라든가 입주 차질, 공사비 증가 등 연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인천시가 그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운영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0: 예, 인천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이 색동원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20일 색동원과 유관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이사장 겸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었던 김모 씨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김 씨와 별개로 폭행 혐의 등이 있는 색동원 전직 종사자 12명을 입건 전 조사를 통해서 일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1: 네.
0: 한편 강화군은 지난 3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요. 색동원에 잔류 중인 남성 이용자 15명 중에서 3명은 다음 달 중 인천시에 있는 두 곳의 자립 지원 시설로 전원하는 등 올해 하반기까지 색동원 시설에 남아있는 이용자들을 자립 또는 시설 전원으로 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충남 천안에서는 또 약 2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미를 반입하려 했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0: 예,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의 필로폰 6.05kg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적발돼서 태국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이 마약류를 이 외국인 선원과 이 외국인 유흥업소, 이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A씨의 거처인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 야바 4,212정을 발견해 이 전량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유통되기 전에 압수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충남 부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다른 당 선거사무원과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일이 있었다죠?
0: 예,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어제 오전 11시께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도중 다른 당 이 선거사무원들과 이 시비가 붙자 선거사무원 2명과 경찰관 3명 등 모두 5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처했는데요.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1: 네.
0: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0: 우리의 역사 이야기입니까?
1: 네. 이번 일요일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이 바다의 날을 정한 기준이 신라 때 해상왕으로 불렀던 장보고와 관련이 있는데요.
0: 네.
1: 828년 완도 장군섬에 청해진이 설치된 달이 음력 4월이어서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이 5월의 마지막 날을 정했고요. 또 5월이 바닷가에서는 각종 풍어제가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다의 날을 정했다고 해서 장보고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0: 예. 근데 뭐 장보고 하면 예전에 뭐 드라마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이 해상왕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청해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청해진이라는 낱말이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 일대에 설치했던 군사 기지 그러니까 군진이기 때문에
0: 네.
1: 청해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장보고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상권을 지고 중군의 해적을 없앴고요.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중계무역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많은 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장보고와 신라 왕위 계승전쟁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옛 부하이면서 신라 조정에 참여하고 있던 염장에게 암살당하게 됐는데요.
0: 네.
1: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도 아쉽게 청해진이 사라졌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0: 아, 재밌게 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동아시아 해상을 석권하고 그야말로 역사의 한가운데 있던 장보고인데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은 어릴 적 이름은 궁복. 으로 알려져 있고요.
0: 네.
1: 해도인 그러니까 남해의 섬사람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것으로 봐서 그 지역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궁복이라는 청년이 성공을 위해서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갔을 때 그때 이름을 장보고로 바꾸게 되는데요. 한자의 활궁자의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장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성씨를 장으로 하고 복의 발음과 비슷한 보고를 이름으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장보고가 근데 뭐 중국 당나라로 갔던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나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신라에서의 삶이 어려웠을 것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 산동 지역 일대에 신라인의 활동 공간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0: 어허.
1: 당시 이 지역에는 신라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일종의 코리아타운과 같은 신라방, 또 그들을 위한 절인 신라원, 관청으로서의 신라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기댈 곳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 네.
1: 중국으로 간 장보고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무령군 소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0: 네.
1: 그렇게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신라 말 혼란기에 갑작스럽게 귀국을 해서 청해진을 설치했던 거죠.
0: 그렇군요. 당나라에서 촉망받던 장교가 힘든 시절을 보냈던 신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럴 때는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겠죠?
1: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큰 꿈을 꾸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장보고가 활동할 때 당나라에서는 절도사 출신으로 고구려 인물인 이정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한때 4대 55년에 이르는 나라를 세울 정도로 큰 세력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런 모습을 보고 장보고는 신라에 가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 장보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1: 예를 들어 장보고는 청해진 설치 훨씬 전에 이소정이라는 인물을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었고 장보고 스스로도 일본에 다녀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당에 머물던 시기 중국과 일본의 일종의 무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신라로 귀국할 때를 조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828년이 신라가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장보고에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당시 신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1: 네, 신라는 이제 822년 김원창의 반란 그리고 825년 그 김원창의 아들인 김범문의 반란으로 공경에 빠진 상황이었고요. 아마도 왜구나 당나라 해적을 막기 위한 해상 방어, 해상 경비 체계도 무력화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아하.
1: 이러한 시기라면은 장보고가 가서 내가 청해진을 설치할 테니 이런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았고요. 실제로 신라 정부는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 즉 청해진을 설치하고 대사로 임명했는데
0: 네.
1: 아마도 신라 정부는 장보고가 서남의 해적을 소탕하는 대신 이

0: 과정에서 독자적인 군사활동, 경제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0: 실제로 신라 역사에서 청해진 대사란 벼슬은 이때가 유일하게 다른 시절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벼슬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뭐 청해진을 설치한 뒤에 장보고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것 같았겠는데요.
0: 네. 장보고의 활동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를 일본의 승려였던 엔닌의 사례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활동하던 시기에 중국에 머물던 승려 엔닌은 중국 곳곳에서 신라인을 만났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엔닌은 장보고의 추천장,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9년의 유학생활을 무탈하게 끝낼 정도로 장보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1: 대단하군요.
0: 네, 중국에서 만났던 뭐 장영, 왕훈, 임대사, 통혁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장보고의 명을 받거나 연락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해진을 설치하고 무역선을 보내 현지에 있는 상인들과 거래하는 이상,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1: 뭐 당시 장보고의 권력이랄까요? 이 영향력 상당한데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해진의 장보고는 당에 파견하는 무역선단의 우두머리를 대당 매물사, 그다음에 일본에 파견한 무역선단의 우두머리는 회역사, 마치 정부에서 보내는 공공 어떤 기관처럼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1: 네.
0: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거꾸로 이런 모습이 신라 조정에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1: 바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장보고도 그 안전장치로 신라 왕실과 좀 밀접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0: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반대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1: 네.
0: 당시 이제 왕위 계승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에서 신무왕으로 볼 때는 청해진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장보고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면 태자와 장보고의 딸을 혼인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1: 네.
0: 그런데 그 신무왕이 일찍 죽으면서 그 태자였던 아들이 문성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과 혼인하는 문제를 약간 부담스럽게 느꼈던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도 굳건한 신분제, 어떻게 왕족이 저쪽 서남에 있는 섬사람과 혼인을 하느냐 이런 어떤 골품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경주 사람이 어떻게 이쪽 완도 사람하고 혼인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귀족들이 볼 때 장보고의 세력을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상황이 장보고에게 전해지니까 장보고는 약간 불만스럽게 느꼈을 가능성이
1: 그랬겠죠.
0: 있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신라 정부가 두려워하면서 장보고의 예친구 염장을 자객으로 보내 장보고를 암살하게 되면서 청해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 그와 함께 그러면 뭐 신라의 해상 장악권도 이제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청해진의 역사적인 어떤 사라지는 것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옛 유적, 그러니까 청해진 있던 유적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완도의 서쪽 장자리 일대와 그 건너에 있는 작은 섬인 장도, 장군섬이 바로 1200년 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청해진 중심지로 추정되는 장군섬은 안에 성을 쌓고 주변 바다에는 참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목책의 흔적이 아직도 300m 정도 남아 있는데요.
1: 네.
0: 원래 이 섬으로 들어가려면 썰물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다리를 놓아서 최근에는 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장군섬에 들어가면은 누각을 얹고 있는 두 개의 문을 지나게 되는데 외성문, 내성문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지휘소가 있는데 주변의 물길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가 굉장한 요충지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참 뭐 여러모로 이제 아쉬움이 좀 남는데 어떻게 뭐 청해진의 어떤 찬란했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좀 재현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약간 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영토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바다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태평양을 향해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면에서 바다의 날에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아, 의미가 있네요. 자,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이 기념일의 주인공입니다. 이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유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일이니까요. 해가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장 레드파스가 부르는 매기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여성이 강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글쓰기의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0: 정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 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연극 젤리피쉬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27살 여성 켈리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가는 과정이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2018년에 영국에서 초연된 이후에 큰 화제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동아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 연극상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실제 다운 증후군 배우인 백지윤 씨가 켈리 역을 맡아서 더 큰 감동을 전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무대 연극 젤리피쉬. 오늘은 주인공을 맡은 배우 백지윤 씨, 제작을 맡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오세형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백지윤 배우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주인공이셨고요. 그리고 이 젤리피쉬의 제작자이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형 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연극상, 지난번에 동화연극상도 받으셨고 이 2관왕을 차지하셨습니다. 예. 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저희가 이제 충정로에 있는 모두 예술극장에서 이런 네. 공연을 만들고 보여드렸는데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0: 이게 모두 예술극장이라는 게 배리어프리가 이제 구현된 그런 극장이죠.
2: 네, 네. 예. 이제 작품을 두세 개 정도 제작을 해봤는데 몇 개 만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너무 격려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아주 엄청난 계기가 됐습니다.
0: 네. 사실 장애예술 작품으로는 첫 2관왕이라고 하던데 그 의미도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2: 네. 2관왕을 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네.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셨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정말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의무감을 더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0: 네. 이 젤리피쉬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2: 네. 젤리피쉬는 영국 작품인데요. 영국의 작가 벤 웨더리라고 하는 그 젊은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켈리라는 이름으로 가족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고요.
0: 네.
2: 그럼으로써 장애인의 새로운 면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네. 극 중에 여주인공이 다운 증후군인데 네. 이번에 실제로 이 주인공을 맡은 백지윤 씨, 네, 이 백지윤 씨 켈리라는 역할 맡았었죠. 켈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 켈리 역은 고집이 세고 강인하고 남자친구들 하고 사랑하는 중.
0: 아, 예, 고집 세고 강인하고 예, 남자친구를 또 사랑하고 본인하고 좀 닮았어요? 아니면 좀 달라요?
1: 달라요.
0: 어떤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지금이 낫다.
0: 아, 내가 더 낫다. 켈리보다는 백지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네.
0: 예, 자신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실 장애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부장님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이 젤리피쉬는 조금 다르게 다뤘다. 좀 다른 시각에서 다뤘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2: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장애인이 보통 이런 공연이든 영화 같은 데 출연하면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뭐 극복을 한다거나 장애를 네.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동정서사일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0: 그런데 네.
2: 장애인 그 자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사랑을 원하고 심지어 나도 나만의 아이를 키우면서 내 삶을 꾸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성이 있는 모습은 잘 못 그렸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2: 그런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많이 샀고 기존에 이제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이제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굉장히 네.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 수상할 때도 수상평에도
0: 네.
2: 그래서 아마 대중성 측면에서도 높이 봐주셨고 그걸 이제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작품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연극적으로도 우수하다 이런 네. 평가를 주셨습니다.
0: 사실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경우가
2: 많았죠.
0: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백지훈 씨가 직접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다운 증후군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고 또 다른 장애인분들도 직접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연출이나 연습하거나 공연할 때도 조금 그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던데 접근 방식에 있어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2: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극 다 전문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작업들인데 의사소통 방법부터 해서 연극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고 대사를 외우는 과정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0: 네.
2: 뭐 예를 들면 보통 연출이 작업을 하실 때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세요 하는데 그 설명도 지훈 씨한테 맞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와서 설명을 해주고
0: 네.
2: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줘야지만 서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출님도 굉장히 작업 방법이 색달랐다. 그리고
0: 네.
2: 다 개발해야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0: 네, 의사소통에 있어서 평소와는 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이 젤리피쉬가 원작이 원래 영국 그 작품이죠. 영국 공연에서도 이 주인공을 다운 증후군 배우가 직접 연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배우가 상당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사라 코디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사실은 작가분이 이 다운 증후군 사라 코디라고 하는 여배우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0: 아.
2: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작품을 쓴 거고요. 그래서 사라 코디가 올라가게 됐고 작은 극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의 국립극장에서 이거를 이제 초청을 해서
0: 네.
2: 본격적으로 공연을 했고 다 매진됐었습니다.
0: 전성 매진을 네네네. 이룰 정도로.
2: 이후로 예. 이제 방송이나 영화 같은 곳으로 이 사라 코디는 계속 출연을 하면서 유명세를 네. 이제 얻게 됐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성 매진에다가 백지훈 배우가 아주 그냥 스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2: 스타가 이미 됐습니다.
0: 네.
2: 저희도 다 매진을 시켰고.
0: 네. 그렇군요. 네.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신데 백지훈 씨, 요 연극 젤리피쉬에서 백지훈 씨 말고도 또 출연하는 장애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1: 범진 오빠가 정신장애를 역할을 받고 있어요.
0: 범진 오빠. 아, 범진 오빠가 그러니까 그 저신장
2: 네.
0: 배우이죠.
2: 예. 대본에는 이제 지적장애로 되어 있는데
0: 네네.
2: 제가 캐스팅을 하면서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신장 장애인 김범진 배우가 맡게 됐고
0: 네.
2: 그 도미닉 역을 그래서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0: 네네. 그 배우에 맞게 네네. 좀 캐릭터를 바꿨군요. 같이 연기할 때 어땠어요?
1: 범진 오빠랑 조금 다퉜던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0: 아, 둘이 많이 싸워? 너무 솔직하게 거르지 않고.
2: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0: 예. 진짜 안 싸워요?
1: 안 싸우는 건 아니고
0: 네.
1: 대사가 꼬이거나 동선이 얘기할 때 조금 예민해요.
0: 아, 그럼 왜 안 그렇겠어요. 예,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백지훈 씨가 발레를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했어요?
1: 저는 원래 후드깎이 인형을 보고
0: 네.
1: 동작을 흉내내고 발레를 하고 싶었다고 발레학원에 엄마가 보냈는데 6-7개월이 지나서 발끝으로 서 있는 동작이 못해서 그만뒀어요.
0: 아, 원래는 발끝으로 서는 거 못해서 그만뒀는데 근데 또 어떻게 다시 했어요? 대학도 가고 막 그랬다던데? 예.
1: 유명한 발레리나 강서진 언니 보고
0: 네.
1: 실제 만나서 조언도 듣고 그랬어요.
0: 강수진 발레리나를 만났어요? 강수진 발레리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요?
1: 강수진 언니가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0: 아,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좀 친구들이 랑 어울리는 게 많이 힘들었었다고요? 어땠어요?
1: 학교에서 왕따도 많이 당했고 신발 던지기도 했었고
0: 친구들이요?
1: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전 일반 그 뭐지? 그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부터 네. 고등학교까지는 엄청 많이 세게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 다니기 되게 싫었어요.
3: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친구들이 발레도 하고 연극도 하는 우리 백지은 배우님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부러워할 것 같아.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1: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겁이 많이 나요.
3: 아직도 그때 받은 상처들이 있나 봐요. 사실 다운 증후군 발레리나는 백지훈 씨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입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3: 예, 대학 가기 어려웠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1: 그래서 알아봤어요.
3: 예.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1: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알아봤어요.
3: 아,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군요. 사실 백지훈 씨 덕분에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이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백지훈 씨가 남긴 소감이 정말 멋졌나 봐요.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졸업하면서?
1: 졸업하면서요?
3: 네.
1: 발레리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는 방해물이 아닌 동반자예요. 무대에서 행복하게 춤추는 발레리나로 영원히 남고 싶어요.
3: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야, 발레리나 하는데 장애는 방해가 아니다. 동반자다. 나랑 같이 가는 거다. 또 배우로도 활동했다면서요?
1: 네.
3: 어떤 작품 또 나왔었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두 가지 하고 있고요.
3: 네.
1: 그 다음에 곧 9월, 10월에 젤리피쉬 공연이 지방 공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3: 와, 스케줄도 굉장히 바빠요. 예, 사실은 원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보통 다른 사람들도 다 쉽지 않거든요. 예, 오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발레를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은 체형이 변하면서 못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3: 발레 못하게 됐을 때.
1: 네.
3: 그때 뭐 했어요?
1: 몸이 계속 아팠어요.
3: 몸이 아파서.
1: 관절, 제가 다운증후군이고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3: 여기저기가 아파서. 그래서 발레를 못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젤리피쉬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1: 젤리피쉬 같은 경우에는
3: 네.
1: 하지아 선생님이 소개로 시켜줘서 그거 젤리피쉬 오디션 보게 됐고
3: 네.
1: 그래서 민선 연수님하고 협정 PD님이 해주셨어요.
3: 아, 우리 오세영 부장님은 사실 이 젤리피쉬 작품의 이제 제작 처음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쭉 참여를 하셨는데 백지훈 씨 오디션에서 보신 거예요.
2: 네.
3: 그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2: 저희가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배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3: 네.
2: 예, 그 다운증후군 여배우를 찾는다라고 공고도 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됐고.
3: 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우셨어요?
2: 일단 이 대본이 켈리라는 역할이 대사가 한 600개 정도 되고
3: 네.
2: 전체 대사가 한 1500개 정도

0: 연기해내려면 커뮤니케이션, 소통 네.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1: 네.
0: 소통 능력이 잘 되는 배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었어요.
1: 그렇겠네요. 네.
0: 그리고 또 무대에서까지 해야 되니까.
1: 예.
0: 지윤 씨를 만났을 때 너무 말을 잘해서 오늘은 좀 긴장했습니다만.
1: 오늘 밖에서 아까 어머니가 쫄지 마 그러셨는데.
0: 아니 근데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1: 네.
0: 저는 장애를 못 느낄 정도였어요.
1: 그 정도, 예.
0: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오디션을 제대로 봐보자라고 했는데
1: 네.
0: 그것도 잘 통과를 했고 그래서 캐스팅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미소가 참 아름다워요. 예,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피부도 어쩜 저렇게 백옥 같은지 예. 그런 얘기 칭찬 많이 들었죠?
2: 너무 많이 들어서 귀 아파요.
1: 와, 야, 자신감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2: 엄마 닮아서요.
1: 엄마 닮아서 예. 이렇게 깜찍발랄한 게 원래의 모습인데.
0: 항상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1: 그 장애인 배우들과 사실 같이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리는 게 좀 쉽지 않고 좀 암기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0: 그래서 전 뭐 연출부터 해서 조연출 전 제작진이 붙어서 켈리한테 맞춤형 대본과 이제 무대와 세팅을 다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본도
1: 네.
0: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석도 달고 장면이 한 15개 나오는데요. 그게 여름인지 해변가인지 방인지 다 붙여놓고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1: 네, 네.
0: 그래서 켈리가 그 화면을 보거나 벽에 붙어있는 걸 보면 아, 이거 방이구나. 아, 여기 여름이구나. 그럼 바로 본인이 이제 몰입이 되니까.
1: 네네.
0: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1: 백지윤 씨, 그 켈리 역 연기할 때 어떤 대사가, 어떤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잘 안 외워지고?
2: 너무 많아서.
0: 하나만 소개해줘요.
1: 네.
2: 마지막 엔딩이 더 힘들어요.
1: 마지막 엔딩. 엔딩 한번 해볼까요? 안 할래요? 네. 너무 힘들었군요.
2: 그 마지막 엔딩 때
0: 마지막에 뭐라 그러지?
2: 좋은 엄마가 될 거야.
1: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아, 엄마가 되는 상상을 좀 그전에도 해보셨어요?
2: 없어요.
1: 안 해봤어요? 상상해보면 어때요?
2: 안 할 것 같아요.
1: 왜요? 막 지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2: 엄마 상상을 해봤는데 엄마 상상하면

0: 젤리피쉬에서는 막 뜨겁게 사랑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1: 없어요.
0: 없는데 그럼 상상해서 연기하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1: 힘든 거는 뭐 잘 보내겠는데
0: 네.
1: 이거는 그냥 젤리피쉬고 그냥 대본이기 때문에 그냥 공과사분을 하고 있어요.
0: 네, 공과사를 구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연기를 뭐 다 해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연출 기법을 도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연습을 하면서 첫 공연을 이제 올리셨을 텐데 그때 그 첫 공연 올리시고 어떠셨는지요, 부장님?
2: 전 제작진이 드디어 해냈다라는 이제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죠. 사실은 공연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0: 아.
2: 네, 아주 뭐 만반의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0: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2: 전혀 뭐 예상할 수 없고 켈리가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무대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 그런 것들을 지키기 쉽지 않고 언제든 본인이 힘들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줬고요. 그래서 대사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많아서 힘들어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첫 공연 때 유지해 줘가지고 다들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2: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지만 저희와 같은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관객에 대한 의무 이런 건 쉽지 않거든요.
0: 네.
2: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관객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무대 중간에 나 못하겠어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텐데
2: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무대를.
0: 예. 그런데도 어떻게 무대에서 끝까지 있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백지훈 배우님?
1: 끝까지 힘든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1막에서는 몰랐었는데 1막에서는 괜찮았다가 2막이 딱 시작할 때마다 오발트로
0: 토하기까지 했어요? 중간에 그 정도로 힘이 들었던 거예요?
2: 긴장됐던 거죠. 떨리고 네. 그 떨림의 정도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찾아오고
1: 대본이 그러니까 젤리피쉬 대본이 총 1700개고 남아 나오신이 900개예요. 그게 많은 소화량 되게 힘들었었는데
0: 그 단어가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2: 대사량이.
0: 대사량이.
2: 대사 개수가.
0: 그거는 진짜 정말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떨렸겠어요. 그렇죠? 부담도 되고.
1: 부담은 사실 지방 공연 때가 배 걱정이 돼요.
2: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1: 지방 공연 때가 제일 걱정.
0: 지방 공연이 왜 그럴까요?
1: 또 이런 상황이 터미션이 또 올까 봐.
0: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중간에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걸 이겨내고 연극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 연극 마치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때요? 연극을 하면서 내가 좀 성장한 느낌이 있나요?
1: 고집이 없어졌다?
0: 예전에는 고집을 피웠는데
1: 맞아요.
0: 왜 없어진 것 같아요?
1: 젤리피쉬 하면서 대인 관계도 좋아졌지만 그래도 같이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만의 단점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어요.
0: 이야, 이게 연극이 주는 힘이네요. 협업이잖아요. 네, 그 협업을 하면서 내 것만 주장하던 거를 내려놓기도 하고 정말 큰 성장을 하셨네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오세영 부장님? 장애 예술이 대중성을 같이 갖고 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2: 맞습니다.
0: 예, 근데 그걸 연극 젤리피쉬가 해냈단 말이죠. 그것도 장애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성공 비결 뭐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솔직하게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 예를 들면 켈리도 정말 긴장해서 중간에 뭐 토도하기도 하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한데 저희가 압박

0: 급하지 않고 다 기다리면서 제작진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추지 않고
1: 네. 네,
0: 다 드러내면서 그 프롬프터가 그런 거거든요.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뭐 그러실 경우에 무대 위에서 같이 불러줍니다.
1: 네.
0: 근데 거기서 좋은 게 저희가 발견한 게 지은 배우가 대사를 다 외우고 자신감이 생기면 드디어 본인의 연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잠깐씩.
1: 네.
0: 굉장히 아름다웠고 관객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쩔 때는 켈리였다가 어쩔 때 정말 백지훈 모습이었다가 그걸 보시면서 따뜻하게 무대를 봐주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게 꼭 뭐 장애인들의 고연 이걸 떠나서 삶의 어떤 비밀 같은 걸 보게 된 듯한
1: 네.
0: 그래서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 그러니까 뭐 좀 나 이거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관객들에게는 더 신선하고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요즘 이 장애인들의 예술가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2015년에 생겨서 이제 10년간 네. 넘은 기관이고요.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좀 어려우니까 공연장하고 전시장을 서울에 마련을 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1: 네.
0: 장애인 관람객도 오셔가지고 좋은 공연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매년 수십 편의 작품이 올라가고 있고
1: 예.
0: 장애인 출연자도 많아지고 있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장애인 역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네.
0: 장애인 문화예술의 육성, 활성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동안에 어떤 공연 예술의 배리어프리 하면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다가갔다가 이제는 배우들 입장에서도 이게 배리어프리가 실현이 된 그게 이제 모두 예술극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예, 거기서 이제 정말 장애 예술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따로 올려지던 것들이 관객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저희가 사실 모토가 뭐 장애인만을 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동등하게 작업할 수 있게 컨디션을 만든다. 이게 네. 이제 사실은 모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사실 불편하고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작업 못한 게 많고 창작 활동을 못한 게 많거든요. 저희는 똑같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심지어 뭐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동등하게 작업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1: 예.
0: 접근 방식이거든요. 당당하게 동등하게. 이게 아마 저희의 표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더 일반 관객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시면서 공감을 하신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 뭐 방향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젤리피시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사회가 이런 어떻게 보면 따뜻한 포용적 환경 장애인들도 똑같이 발표 활동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기다려 오셨던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따로 이제 가려서 또는 그들만의 어떤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같이 보고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이 느껴졌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변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미션입니다. 저희가.
1: 네.
0: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참여 기회가 굉장히 적고 거의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으로 조금 더 보급하고 확대하고 그게 이제 차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극장도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1: 네, 네. 백지우 배우님 연극 젤리피시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 나쁜 신사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2: 나쁜 네. 시선을 안 봤으면.
1: 나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군요, 아직. 우리 젤리피시 앞으로 지방 공연도 이제 쭉 예정이 돼 있다고요?
0: 네. 네. 9월, 10월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세 곳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상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상을 받고 나니까 조금 더 인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고
1: 네.
0: 그리고 저희 모두예술극장에서도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만들어보려고 네. 합니다.
1: 예. 배우들의 또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무리하게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귀한 기회가 될 텐데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연극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갈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올해 백상예술.

대상에서 연극상을 수상한 연극 젤리피쉬에서 여주인공 켈리 역을 맡은 국내 1호 다운증후군 연극배우 백지윤 씨 그리고 연극을 제작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 개어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 많은데요. 다만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도 차츰 모두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오르면서 대부분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비가 내린 뒤라 습도도 아직 높은 상태여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대구와 부산 28도, 대전, 광주, 제주 25도 등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6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닷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400포인트 가까이 낙폭을 키우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 보이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3.41포인트 하락한 8,185.29에 코스닥은 28.77포인트 하락한 1,104.3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종일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15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 상승 반전하며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를 필두로 MLCC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2차전지주 강세가 돋보인 가운데 LG이노텍과 K뱅크, 현대백화점과 LG화학, 네이버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전선 및 전력설비주,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에너지 관련주와 철강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D&D 파마텍과 펩트론은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한국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전통시장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부담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말차와 녹차 라떼 6개와 밀크티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메리카노 한 잔의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임산부가 두 제품을 하루에 두 잔 섭취하면 임산부의 카페인 1일 최대 권고 섭취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사주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분석해 법인 19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의 사주는 회사 돈으로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석대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자녀에게 저가에 양도했고 또 다른 업체는 회사 명의로 7억 원의 슈퍼카 석대를 대여해서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 개로 이용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집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집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48만 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날이 개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방에서 인체 유해한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또 습도가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죠.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오늘은 시황이 크게 흔들렸지만 어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 시총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투톱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덕분에 어제 코스피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대부분 종목의 주가는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하는 주도주 쏠림 현상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오늘 증시 변동성이 정말 컸다고 하는데 예. 오늘 좀 정리해 주십시오.
2: 오늘 코스피가요. 7,841까지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장 초반에 했었고 오늘 마감가는 0.5% 하락을 해서 8,185. 8,000선도 회복을 했고 아까 7,800선대까지 내려가니까 어우 이거 오늘 7,700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왔는데 5%만 넘겨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오후장 2시 정도부터 빠르게 낙폭을 줄여서 0.5%까지 거의 뭐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물론 마이너스 2.5% 하락해서 1,104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거의 6% 가까이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1: 많이 내리네요. 예,
2: 그것도 많이 줄여서 절반 이상 줄여서 오늘 낙폭을 1,100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됐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급락도 하고 오후장 들어서 급반등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는데 급락 배경은 중동 상황이 다시 좀 악화된 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도 좀 급등을 했고 국채금리도 다시 좀 오른 거. 4.5% 다시 넘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뉴욕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오르긴 했는데 마이크론도 장 초반에 비하면 낙폭을 많이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너무 미국도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쯤 되면은 뭐 이익은 어느 정도 냈으니 좀 차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작용했던 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늘 한국은행에서 신현성 총재가 처음으로 금통위 주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애매모호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뭐 분명하게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예, 그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오늘 그 부분도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오전장, 오후장 초반까지 시장을 좀 힘들게 했던 이유라고 좀 봐야 되겠고 뭐 여기에 또 우리 국장도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던 거에 따른 좀 불안 심리 이것도 작용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낙폭을 축소했던 거는 일단 코스피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에 3조 6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의외로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저가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의 4천억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2.4% 30만 원을 회복을 못했고 하이닉스는 오늘 2%가 올라서 228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 근데 미국하고 이란 전쟁은 종전 단계였던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예.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2: 일단은 그 엊그제까지만 해도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인만 하면 돼. 뭐 도장만 찍을 일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가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굉장히 좀 강경하게 좀 바뀌었는데 뭐 이를테면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 뭐 끝장을 낼 거야. 이런 식의 좀 강도 높은 표현들을 좀 쓰기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트럼프 입장이 좀 강경하게 바뀐 배경에는 이란이 최근에 좀 언론 플레이를 좀 세게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의안이 나왔다. 그래서 뭐 이게 이대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먼저 선수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느꼈던 부분 같고 왜냐면은 내가 트럼프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끌려가는 것처럼 일하네 그런 모습을 자꾸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중간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이렇게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 곤란해질 거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나 중간선거 저든 뭐 이기든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갈까. 이런 식으로 좀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 오후에 낙폭을 좀 회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쪽에서 들려온 소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은 러브탭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러브탭이라는 말이 네. 미국에서는 그냥 친한 사이에서 어깨 툭 치는 정도 애정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 결국은 또 타코가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면서 국제유가도 상승폭이 2%대로 줄었고요. 국채금리도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서 어쨌든 뉴욕 선물도 낙폭을 줄였고요. 결국은 좀 이란 상황은 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까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게 필요하다 좀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내용을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2: 네. 몇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신 총재의 발언을 말씀드리긴 낫겠는데 물가 얘기를 했고 경제성장 얘기를 했고 환율 얘기를 했고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금리와 관련된 네 가지 주요 매크로 상황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아예 썼고요.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목적이 서로 상충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봤을 때 내가 한국은행 총재로서 지금 금리를 인상할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한다. 이거를 명확히 했다는 얘기고요.
1: 네.
2: 또 하나는 총재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금통위원들 7명, 물론 총재까지 포함입니다만 7명의 의견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확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2월 달만 해도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하나 정도가 일테면 나왔다고 치면 이번에는 21개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19개가 인상에다가 무게를 두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통위 내부도 금리 인상에 거의 좀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통위원 들 얘기는 두 번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데 목소리가 가장 많았고요. 그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심지어 세 번 올해 안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지만 7명 중에 2명이 아예 대놓고 금리를 올려야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한국은행에서 좀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표명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부동산 시장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주식시장 상황이 이런 좋은 상황이 쉽게 방향성이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신현성 총재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이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분배지표 관련해서 업데이트 좀 해 주십시오.
2: 네. 오늘 국가데이터처에서 2분기 가계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일단 1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목이고요.
1: 네.
2: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냐는 건데 이건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냥 뭐 말만 증가하지 사실 제자리였다.
1: 물가가 2% 올랐기 때문에
2: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근로소득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했을 때는 1분기에 1.7% 오히려 좀 뒷걸음질을 쳐서 2024년 1분기 이후 2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1: 아, 근로소득은 마이너스 1.7%.
2: 실제 근로소득은 이 물가를 감안해서.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이 이렇게 뒷걸음치는 좀 과정에서 보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이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명목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보통 1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237만 원으로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예,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소득 5분위 같은 경우는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2% 이상 명목소득이 증가되는 예가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를 나타내는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6.59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득 5분위와 소득 5분위가 소득 1분위에 비해서 6.59배 더 월소득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올 1분기에 명절 상여금 또 성과급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근로소득 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합의 나오고 통과된 이후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노조에서 이 성과급을 이 영업이익으로 분배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대기업들이 요즘에 더 실적이 좋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런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상이 좀 됩니다.
1: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1: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혹시 CF100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과 정부가 자주 꺼내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CF100은 Carbon Free 100%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자는 약속인 거죠. 어? 그럼 아리백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리백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백은 여기에 원자력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만으로는 공장을 24시간 돌리기 힘들 때가 있죠. 이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함께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것이 CF100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CF100이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AI 산업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전기를 화석 연료로 만들 경우 탄소 배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 뿐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었는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앞으로는 수출이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F100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기업들에겐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F100,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도주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요. 앞으로 반도체 섹터로 더욱 수급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시장을 봤을 때 거품의 징후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섹터들은 과연 상승 여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주도주 쏠림 현상과 투자자들은 현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김효진 신영증권 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1: 네,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그런데 지금 또 시장이 주도주 쏠림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는 지수가 8,400을 넘기도 했었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도 나왔어요. 네, 레버리지 맞아요. ETF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은 뭐 외국에 삼성 닉스라고 요즘은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 삼성 닉스요?
2: 네. 삼전 닉스.
1: 삼전 닉스. 네. 네.
2: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는 사실 두 배, 세 배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출시를 했고 사실은 아주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이제 가열찬 상승에 조금 더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이벤트가 어제는 사실 주가가 올랐지만 오늘은 또 빠졌잖아요.
1: 네.
2: 그래서 당분간 수급에 좀 교란은 있을 텐데 좀 상승세를 더욱 자금이 몰리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렇게 종목별로 양극화가 네.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네, 맞아요.
1: 지금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은 이 증권사? 아니, 증권사가 아니죠. 여의도에서 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쏠림인 것 같아요.
1: 네.
2: 쏠림이고 좋아하는 단어는 확산.
1: 그렇습니까?
2: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데 요즘은 아마 확산이라는 단어를 증권사 레포트에서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쇼 같은 유익한 채널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두 종목 반도체로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사실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쏠림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떤 상승이 건강한 상승일까요? 요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가 가진 종목만 쭉 가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1: 네.
2: 아, 너무 좋은 상승이죠. 너무 건강한 상승인데 시장이 오래 가려면 뭐 저희 투자를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만 반도체가 좀 쉴 때는 다른 주자가 좀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페이스메이커가 옆에서 좀 뛰어주면 사실 마라톤 같은 것도 저 러닝은 잘 모르지만 좀 더 아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산. 여러 종목이 두루두루 오르는 게 경제가 건강하다라는 반증도 되고 그리고 경제가 건강하다라는 반증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로 이 반도체 특히 두 가지 종목에 너무 이 매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걱정은 이렇게 너무 쏠리면 뭔가 이 정점에 다다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나는 얼마 못 벌었는데 다 왔다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의 쏠림은 사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요 시장의 강세장의 길이를 좀 짧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럼 지금처럼 쏠림이 심할 때
2: 네.
1: 그 쏠리지 않은 그런 거를 변두리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변두리 주식들과 쏠림이 있었던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좀 반복됐던 패턴들입니까?
2: 이거는 저희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이익이 얼마로 추정되고 사실 용어도 영어도 되게 많이 섞어서 쓰기도 하고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 쓰기도 합니다. 뭐 EPS
1: 네.
2: 그로스가 어떻고 PER

0: PR이 어쩌고 하면서 되게 어려운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 의견을 드리는데 네. 이 강세장이 시작될 때 중반부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패턴들은 이거는 심리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들 때문입니다. 아마 그 자료에서 이 페이지를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 애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네. 엔비디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아주 핫하고 우량한 기업들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그 기업들에서 저는 뭔가 이 강세장의 끝에 신호가 나올까 약간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1: 주도주에서는 네. 강세장의 끝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닐 것 같다.
0: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교 1등, 뭐 전국 1등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뭐 어떻게 네. 공부하셨나요? 그럼 뭐 교과서 위주로 했고 만약에 그 학생이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건 지역명을 들면 안 되겠다.
1: 괜찮습니다.
0: 최 대표님 고향인 네. 제주도에서 제주도입니다. 공부를 하건 네. 똑같은 성과를 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등이 어떻게 잘했는지 얼마나 잘할 건지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결국 가장 치열한 건 중위권 학생들이거든요.
1: 아, 그렇죠. 네,
0: 저도 학부형이지만 중위권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패턴은 이 중심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을 찾고 싶죠.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 코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1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위권 혹은 하위권 학생들에게 답을 찾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아, 굉장히 소름이 돋는 해석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그 버블에 대해서 또 네. 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꺾인다거나 네. 발주가 좀 안 나온다거나 하면서 앞만 네. 보고 있는데
0: 네.
1: 지금 김혜준 박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이야 네. 하위권 네. 변두리를 먼저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른 거네요 지금.
0: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마 뭐 중위권 하위권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진짜 그런가? 주식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돈 걸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1: 네.
0: 최근의 장세를 닷컴 붐하고 많이 비교하죠. 2000년대,
1: 아.
0: 90년대 후반 2000년대 있었던 닷컴 버블, 닷컴 붐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를 보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2000년 3월이 닷컴 붐의 주가의 고점이었어요. 그럼 그 전에 3개월 동안 만약에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렇게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들의 뭐 가이던스가 꺾이던 투자가 꺾이면 장이 꺾일 거야라고 한다면 이들의 주식, 그 당시에 대장을 했던 주식들에서 이렇게 삐걱삐걱 파열음이 나와야지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같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3개월 동안 나스닥 지수, 그때 대장이 나스닥이었었거든요. 나스닥 지수는 지수가 4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8,000이잖아요. 8,000 넘었네.
1: 예.
0: 8,000인데 3개월 뒤에 12,000이에요.
1: 와.
0: 너무 행복하죠.
1: 엄청난 거죠.
0: 예, 그런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무슨 시그널이 나왔었겠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1: 아,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0: 네.
1: 때 시가총액 대장주들이 쭉쭉 뿜고 있었으니까
0: 거기서는 뭐가 없었을
1: 위험의
0: 거라는.
1: 신호는 하나도 없었을
0: 예.
1: 것이다.
0: 그 대신에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되게 단순한 그냥 수익률 차트인데
1: 네.
0: 너무 볼 때마다 재밌는 것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다우존스하고
1: 네.
0: S&P500은 마이너스였어요.
1: 아... 다우와 S&P500이 좀 변두리였나요?
0: 개중.
1: 아, 개중에.
0: 개중이 이제 변두리였었던 거. 왜냐하면 이때는 온갖 기술주들이 지금은 나스닥에도 들어있고 S&P도 들어있고 다우존스에도 들어있지만 그때는 나스닥에 거의 온리 들어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돌려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돈은 정말 냉정한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식에 넣은 거예요.
1: 예.
0: 제가 만약에 주식을 진짜 안 한 예전에 크게 디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쓸 수 있는 돈을 다 주식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두 종목만 잘 가. 아, 근데 그래도 나는 약간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샀는데 점점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보통 그거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좀 비리비리한 종목들을 팔고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로 갈아탑니다. 그럴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1: 아, 지금 저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지금
0: 네.
1: 굉장히 한기가 돌고 있습니다.
0: 네, 에어컨이 좋네요. 네. 여기.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기업이 얼마나 잘 될

0: 할지, 장기 계약을 얼마나 할지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전 모든 투자자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다른 종목이나 업종 지수 혹은 국가 지수가 마이너스 가고 있지 않은,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마이너스 간 거 되게 많은데 코스닥도 그러니까요. 별로잖아요. 그러면 끝인가요? 라고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1: 네. 저 지금 완전 사슴눈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0: 눈이
1: 있습니다.
0: 눈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근데 한국은 뭐 여러 업종들, 요즘 최근에 부진한 업종들도 있지만 반도체 있잖아요. 전력도 있잖아요. 네. 조선도 있고요. 네. 방산도 있고요. 로봇도 쬐끔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이렇게 네. 최근에 핫한 업종에서 그래도 내세울 만한 기업을 이렇게 많이 가진 국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 답을 찾긴 좀 어려울 것 같고.
1: 그렇군요.
0: 네, 저는 한국이 네. 이번 장에서 지금 올해 1등, 작년에도 1등인가요? 근데
1: 맞습니다.
0: 네, 계속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특정 국가를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AI에서 가장 먼 국가 어디 있을까? 예를 들면 터키 네. 너무 먼가요?
1: 멀죠.
0: 예, 뭐 프랑스.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로존 지역들 국가들 조금 멀어 보입니다.
0: 예, 그리고 같이 동남아라고 하더라도 그냥 후공정만 집중이 돼 있거나 한국처럼 네. 딱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아닌 국가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가 가져야 아 이거 시장에서 돈이 진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 돌았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닷컴 붐 때 한국도 무슨 뭐 무슨 닷컴 무슨 통신 이름 다 잊었는데 뭐 그 종 목들이 몇 배 갖다 상폐되고 이런 그 무용담들을 저 입사했을 때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코스피는 그때 이미 마이너스였어요. 국가 지수 자체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 그래서 그 정도 마이너스. 내가 가진 거 어떤 건 플러스인데 어떤 건 되게 마이너스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지 네. 마시고요. 국가 단위 아니면 지수 단위에서 마이너스 가는 애들이 꽤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운 거 아닌가? 그런 가늠자로 삼으시기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좀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럼 사실 질문 시작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쏠림이 우리나라 증시의 절반 이상 시가총액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네. 지금의 사이클을 AI 사이클 전체로 보시면서 네.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쏠림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오는 현상들이 이 사이클의 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뭐 포모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제 막 그 불나방처럼 투자하고 저도 증권에서 그래도 좀 다녔지만 이 주가 지수가 8천 몇백이고 막 하루에 5%씩 오르면 좀 무서워요. 이거를 내가 조금 이렇게 워닝을 드려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고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좀 팔아야 되나? 이러다가 다 물리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근거 있는 그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근거 있는 버블인 거냐 아닌 거냐 우리가 중심에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변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뭐 그렇게 중심이죠. 마이크론 20% 오르는 거 봐도 우리가 중심이죠.
1: 네. 근데 네. 한국은 중심인데 한국 네.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변두리 마음을 느끼고 있지
0: 맞아요.
1: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실까요?
0: 이거는 긍정 부정을 떠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은 별론데 비전이 되게 좋아, 전망이 되게 좋아라고 예. 한다면 어떤 투자자들은 나는 전망만 가지고는 투자는 못해, 나는 가치주 싼 거를 찾아가겠어라고 하면서 이 종목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 종목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이익이 굉장히 빵 빵하고 이미 많이 벌고 있고 가시성이 되게 들어와 있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쏠림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지금의 쏠림은 근거 있는 쏠림이다.
0: 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익의 비중이 너무 높기 네, 때문에요.
0: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오래 하신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 투자 뭐 10년 이상 했지만 요즘 그래서 많이 버셨겠네요. 그러면 벌었는데 무서워요. 막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서워요. 근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도 싸 보여서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뭐 숫자 같은 거는 들어있지 않지만 지금 시장의 현상을 되게 잘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럼 혹시 네.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있지만 이게 뭔가 펀더멘탈의 근본을 두고 있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전자와 닉스가 좀 더 올라서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특별히 싸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그때는 좀 확산이 될까요?
1: 확산이 되려면 너무 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익이 너무 많고 이익의 가시권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당분간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몇 번 그리시죠?
1: 6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싸다라는 논리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매출이 1단계 늘어야겠고 이익이 좋아야 그 주식을 우리가 사잖아요. 예. 그런데 요 보여드리는 그림이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에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고요. 네. 오른쪽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를 뺀 나머지의 수출 금액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 전체 수출에 육박하고 있어요.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꼭 유튜브로 접속해서 보셨으면 하는 게 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89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0: 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1: 얘기예요? 정말로 이거 90도인 것 같아요. 89도의 네.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이죠. 그때 한국의 이제 5월 수출이 또 발표가 되는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대비해서 200%가 늘었어요. 그래서 90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수출도 막 90도까지는 안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꽤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라고 하면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머지 올라오고 매출이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이익도 개선될 업종들 종목들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왼쪽에 반도체 수출이 89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반도체를 뺀 수출은 이제 팬데믹 때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요.
0: 네.
1: 그래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싸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 조금 긍정적인 거는 만약에 반도체 수출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반도체를 뺀 수출이 다 마이너스예요. 이거 아까 중하위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만 잘 되고 AI에서 상관이 없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반도체 사면 되지 뭐. 가 아니라 전체 경제의 체력이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0: 네.
1: 한국만큼 요즘에 좀 환율도 좋아서 이렇게 우수한 상품을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 수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수출이 전 세계 경제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 역할을 해주거든요.
0: 네.
1: 근데 쟤네 뭐 반도체 잘 되는 건 알겠고 다른 것들은 수출이 줄어? 그럼 이거 경제가 괜찮은 거야? 라고 외국 회사들의 월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0: 네.
1: 그런데 다시 6페이지의 그림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반도체를 뺀 수출이 팬데믹 최고치까지밖에 못 간 건 아쉽죠. 예, 아쉬우나 작년에는 이게 줄고 있었어요.
0: 아,
1: 수출이 반도체를 예. 빼면 그러면
0: 그렇군요.
1: 아 이게 뭐 반도체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한국이 주식이 더 갈 수 있을까 약간 갸웃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올해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들의 수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막 바톤 터치가 순조롭게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클의 길이를 좀 길게 할 수 있겠죠.
0: 아 그러면 네. 전자닉스가 가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산업들도 지금 돌아서서 수출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1: 네.
0: 그것을 본다면 좋게 해석할 수 있으면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길어질 네. 수도 있겠다.
1: 네. 이게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가려면 누가 봐도 이제 얘네도 치고 가네 라는 정도 있었는데 아직은 거기에는 좀 못 미치지만
0: 네.
1: 아 이거 반도체 빼면 확 꼬꾸라져. 그런 정도의 체력은 아니다. 딱 중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지금 박사님은 지금이 뭐 완전한 그런 버블의 정점이라거나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기보다는
1: 네.
0: 좀 다른 상황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예.
0: 맞습니까?
1: 지금 일단 버블입니까 아닙니까? 네.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버블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0: 아, 버블입니까?
1: 네. 근데 지금 또 다른 눈이 네. 커지는데 우리는 흔히 버블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게 버블 되게 그 부정적인 단어로 쓰죠.
0: 예.
1: 그런데 펀더멘탈하고 자산 가격의 가격이 같이 가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0: 아,
1: 사실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한국 너무 좋죠. 그런데 한국 수출이 올라온 것보다 한 3배, 4배의 증가율로 지수가 한 1년 만에 한 3배, 3년 만에 한 3배가 올랐는데 이게 버블이 아니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 버블인데 다만 예. 이 버블이 한두 달 가지 않아요. 길면 막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렇군요.
0: 버블, 이게 버블이냐라고 버블이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게 아니라 아 이게 이제 물을 탔군. 분위기를 탔군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블이 터지 그래서 저는 사실 붐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1: 붐.
0: 예. 닷컴도 닷컴 버블 하면 이제 터졌으니까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 거지 닷컴이 네. 좋을 땐 닷컴 붐이라고 불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굳이 말씀드리면 이렇게부터 얘기할 걸. 지금 AI 붐.
1: AI 붐이군요.
0: 예, 붐이라고 생각하고 네. 버블의 양상,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저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보면 버블이 아니라고 하기는 냉정하게는 힘들겠어. 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게 곧 꺼지는 걸 의미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약간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1: 그러면 붐하고 네. 붐이 뭐 시작이라고 보고 버블이라는 단계는 꺼지는 단계라고 본다면 네. 그 경로에서는 어떤 것들이 관찰이 돼요?
0: 지금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이런 주식의 가파른 상승, 소수 종목의 급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1: 네.
0: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사실 붐의 크기는 그게 버블이 됐건 붐의 크기가 됐건 그거는 계속 벙벙벙 커지거든요.
1: 네.
0: 보통 이거를 꺾어내는 거는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아, 닷컴 붐 때는 기업들이 실체가 없었어. 뭐 투자가 과도했어. 이거는 다 나중에 이야기이고요. 뭐 금리가 상승한달지 물가가 상승한달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퍼컷을 날리는 외부 충격이 항상 동반이 돼요.
1: 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0: 닷컴 붐 때를 그럼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기업들이 비전이 되게 좋아. 그때 Y2K, 너무 옛날 단어네. Y2K도 있고요.
1: 네.
0: 그 집집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여서 망을 엄청 깔아야 된대요. 실물, 그래서 그에 맞는 기술도 나왔고 소재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있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놓여서 이 매출에 대한 가시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광통신망을 막 깔고 거기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보내는 그런 닷컴 기업들이 나왔었죠.
1: 네.
0: 닷컴 기업들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럼 닷컴 때도 망도 그러니까 실물 투자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Y2K라는 큰 되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진 붐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그런가 봐요. 중간까지 하면 좋은데
1: 네.
0: 제가 더 잘하고 싶잖아요. 돈을 더 벌고 싶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내가 100의 주문을 받았는데 102의 투자를 하고 105의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나는 같이 우리 실리콘밸리 창고에서 우리가 같이 창업을 했는데 저는 아직 준비는 안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최상욱 형님이 포르쉐를 막 색깔별로 막 사는 거예요.
1: 잘 돼가지고.
0: 네, 잘 막 색깔별로 사고 막 뭐 크기별로 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부럽잖아요. 근데
1: 네.
0: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너도 상장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좀 그럼 저는 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러면은 저 이런 비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장을 이제 무더기로 했던 거죠. 게다가 그때 금리가 낮았었어요. 금리가 낮을 때 붐이 많이 형성이 되죠.
1: 예.
0: 한국인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것 같은데 97년도 8년도에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체력 대비해서 미국의 금리가 낮았어요.
1: 네.
0: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투자도 되게 많이 되고 증시도 좀 과열된 것 같고 아시아 외환위기 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얄밉게도 미국은 그렇게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리를 올리자 느낌도 아니고 정상화를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만큼은 좀 올려볼까? 그래서 올렸는데 이 눈덩이처럼 커진 모래성 위에 쌓은 레버리지가 한순간에 터진 게 닷컴 붐의 붐과 버블을 제가 짧게 요약드린 거거든요.
1: 네.
0: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지금하고 되게 엄청 다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 지금이랑 좀 비교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지금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장 공통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1: 네.
0: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의 기업들은 그냥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날라리 기업들이었던 거죠.
1: 아, 허상이었나요?
0: 그런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1: 네.
0: 물론 우량한 기업들도 많았지만
1: 네.
0: 나중에 보면 이익도 진짜 없었고 뭐 이런 기업

0: 기업이 무슨 상장을 했어? 지금 이름을 찾아보면 다 없어요. 예.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은 저희가 M7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누구 해서 그 제품들을 내가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하고 돈을 또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래서 맞죠. 돈이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더 길게 가고 있기도 하고 네. 더 길게 갈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1: 네,
0: 그거는 하나 큰 차이점인 것 같고
1: 일단 지금 이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일단 가슴을 한번 쓸어 내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허황된 기업들이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닷컴 시기와 비교했을 때 붐 네. 버블 비교했을 때 아직 다행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0: 네.
1: 것 같네요.
0: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건 한국한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조금 어떨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닷컴 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때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거 뭐 이상한 기업들 확 상장하고 말도 안 되게 주식 올랐다가 그냥 꺼진 거 아니에요? 뭐 네덜란드 튤립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광통신을 해저에 깔고 여기다 깔고 저기다 깔고 그 실물 투자가 되게 많은 부분 동반이 되긴 했었어요.
1: 아, 네.
0: 그 지금도 데이터 센터에 되게 많은 실물 투자가 동반이 되고 있죠.
1: 아.
0: 사이즈는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해요.
1: 네.
0: 지금 데이터 센터가 더 핫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1: 네.
0: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그래도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1: 그 부분은
0: 있고.
1: 그 부분은 공통점이군요.
0: 네, 컨셉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 그래 닷컴 붐 얘기도 알겠고 뭐 주도주가 더 가는 분위기구나 나오는 사람마다 다 비슷하게 얘기하네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장 물어보고 싶으신 거는 언제까지 이거는 언제까지 가는 건가요?
1: 아.
0: 그러니까 아마 제일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걸 끌어가는 AI에서 굉장히 기스가 나서 이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1: 네.
0: 되게 중요하게는 금리를 보고 있어요.
1: 아 금리군요.
0: 네.
1: 저도 금리 부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때랑
0: 네네네.
1: 금리랑 지금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요.
0: 네. 같은 점은 다른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궤적이
1: 어이?
0: 앞으로 예상되는 궤적은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준이 금리를 좀 내리다가 동결을 하고 있어요. 동결을 하고 있고 새로운 총재가 이제 의장이죠. 새로운 의장이 취임을 했죠. 그래서 뭐 내릴 거야 올릴 거야 말이 많은데 지금 제일 많은 확률은 올 연내에 그냥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게 월가의 전망이에요.
1: 예.
0: 전망이고 닷컴 붐 때는 금리를 한 대여섯 번 꽤 올릴 때까지도 시장은 우리는 비전이 되게 밝고 수요가 되게 확실하고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상한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인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동결될 때까지 동결이 되는 한 주가에 그렇게 크게 뭐 파도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혹은 뭔가 지정학적인 뭐 그런 것들이 고조되어서 유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뭔가 주식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익절을 하건 손절을 하건 고민하면 되지 않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최근 5월에 그
0: 네.
1: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0: 네.
1: 유가가 올라가면서
0: 네.
1: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작동을 했는데
0: 네.
1: 그럼 이 부분도 과거 90년대 그 닷컴 버블 붐 버스트 때와 뭔가 유사한 경로입니까?
0: 그때는 국제 유가가 제가 차트를 다시 봐야지 되는데 아시아 외환위기가 났고 수요, 실물 수요에서는 되게 그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어서 유가
1: 네.
0: 같은 것들이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그때 미국 경제가 한 4%, 3, 4% 정도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3, 4% 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2% 이렇게 가져가면 너무 뒤에 물가가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1: 네.
0: 그때는 정상화 컨셉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것 같고
1: 네.
0: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도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예전에 0%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3.5% 이러니까 예전보다는 높지만 유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뭐 미국 여행 간 사람들 뭐 말 들어보니까 뭐 순두부를 먹었는데 10만 원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0: 보통은 경제가 또 어느 정도 되니까 올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조금 사실은 주식에서는 금리 올릴 때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네. 합니다.
1: 아까 그 과열이 시작되는 붐에서부터 네. 꺼지는 과정에 소위 헛기업들이 뭐 상장도 많이 하고 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랑 비교하면 그거는 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연말에 뭐 이런저런 기업들 상장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특히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네. 그 클로드를 팔고 있는 엔트로픽도 네. 이제 10월, 11월에 상장 희망하고 있고 오픈AI는 올해 상장하고 싶은데 안에서 내부의 교통정리가 좀 안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내년으로 좀 밀릴 것 같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돈을 잘 벌고 있는 스타링크를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비전만 있는 회사는 아니 물론 아. 천문학적인 돈을 스페이스 화성으로 막 쏘아올리고 해야 되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건 맞는데 네. 스타링크 위성에서 계속해서 매출하고 그것도 단기 계약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매출이랑 현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그럭저럭 예, IPO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부터 약간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과 오픈AI 세 개의 예상되는 시가총액을 보면 날마다 바뀌는데 3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아, 엄청나네요.
0: 네, 크죠. 예. 네, 크고 지금까지 연간으로 IPO 진짜 많이 했던 해가 해도 뭐 1.5조 달러? 모든 기업 합쳐서
1: 네. 네,
0: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요 세 기업만 합쳐서 3조 달러라고 하면 사실 아무리 미국 주식이 좋고 다 우량하고 대단한 기업들이지만 이 주식의 공급인 거잖아요. 주식의 공급이 확 풀리는 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도 되고 특히 스페이스X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링크가 들어있으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1: 네.
0: 이 엔트로픽과 오픈 AI로 넘어가면 이거는 프론티어 AI 랩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사람과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클로드하고 제미나이를 섞어서 쓰거든요.
1: 네.
0: 섞어서 쓰는데 좀 비싼 거를 써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른 조합으로 29만 원이라고 하면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이 지금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 엄청난 순위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 예상컨대 저한테는 그 30 얼마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못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하는데
1: 예.
0: 더 올리면 사람들이 뭐 좀만 느려요. 그럼 막 뭐라 하고. 답을 왜 이상하게 뱉어내? 그럼 뭐라고 하고 토큰이 왜 이렇게 짠 거야? 그럼 또 뭐라 하고 이러니까 아마 원껏 진입장벽을 너무 높일 수는 없으니까 원껏 좀 비용을 못 받고 있을 것 같아서 이들은 돈을 지금 막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 저도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니까
1: 예.
0: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도 다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거를 막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자 대규모 기업들이 아무리 되게 우량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IPO가 잘 통과될 수 있을까? 그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아마 가을 겨울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 그렇군요.
0: 미리 좀 듭니다.
1: 그럼 지금이 AI 붐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좋다는 건 알겠지만 주도주 쏠림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과거 붐이 꺼졌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네. 되는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0: 네.
1: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유념하면서 하반기를 보고 계신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아까 뭐 금리를 올릴 때가 되면 진짜로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1: 네.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이죠.
1: 아.
0: 그런데 기준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도 국채금리는 영향을 받지만 물가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가다가 튀면서 주식을 괴롭힐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요.
1: 네.
0: 채권 작용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뭐 단체가 아니고요.
1: 네.
0: 채권 시장에서의 집단적인 투매를 뜻하거든요.
1: 네.
0: 집단적 투매를 뜻하는데 이게 발동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네.
0: 첫 번째는

0: 부채 부담이 많을 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이 약화되었을 때,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때. 제가 주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미국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저거 미우나 고우나 대안이 없으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뭐 유가가 오른달지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오르면서 그 국채금리가 퍽퍽 튀면서 가다가다가 주식을 괴롭힐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조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아, 마지막까지 정말 경계해야 네. 될 부분을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김효진 신영증권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맞죠? 박사님과 네. 이제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중에서는 곽정민 님이 실적이 있으면 버블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5월 28일 그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욱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항상 윤지호의 경제쇼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 표기할 때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사를 예로 들어보면 명사의 끝부분을 아이로 쓰는 것과 어이로 쓰는 것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표기형인지 고민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기구를 말하는 지게와 물건을 덮는 물건을 총칭해 부르는 덮개의 경우에 어느 것을 아이로 쓰고 어느 것을 어이로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말에서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로 아이를 쓰는 개가 있습니다.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일부 동사에 그런 일을 하는데 쓰는 기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어이를 쓰는 개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게, 집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 된 개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게, 집게와 같이 어이를 쓰는 단어들을 따로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위가 이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동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27도에서 30도 사이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북창원이 오늘 30.8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역시 경상권의 기온은 가장 높았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5도로 어제보다는 올랐고 평년 이맘때보다 1.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조금씩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되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전, 광주,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세종 26도 등으로 대부분 26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 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휴일은 더 더워져서 경상권 중심으로 모레 토요일부터 더위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부분 2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대구와 포항은 일요일에 33도까지, 서울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쪽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은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는 오늘부터 4개월간 운영되고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2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 사건들은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점도 유죄로 봤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과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3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17살 A군과 18살 B군, C군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제방 3개를 운영하며 여성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임신 중절 관련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이 교사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생모래 제품 절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에 판매 중인 생모래 제품 18개를 한국과 일본의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 9개에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모래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구류 제품이고 소량의 성면에 노출되더라도 치명적인 성면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6%포인트 내린 0.2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26%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27일 오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중동의 미 공군기지를 표적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 기지의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쿠웨이트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48만 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10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로 나타나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 개로 이용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 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 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을 거치며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승부처인 서울 한강벨트와 전북을 찾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과 보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격전지인 부산 북구가 후보 토론회가 오늘 낮에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6.3 지방선거 쟁점과 주요 현안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판세 분석과 막판 선거 전략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승래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만나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민주당은 오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거를 막 계기로 한 것 같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누락 사태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누락 사태도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까지 말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김수민 평론가님 네. 좌담회를 왜 열었을까요?
2: 아, 이거는 뭐 심각한 사고기 때문에 당연히 연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돌발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구조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그 전에 제도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정치권이 가장 앞장서서 이 해결책을 도모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좌담회를 당연히 열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좌담회 개최 배경 김기흥 대변인.
4: 제가 볼 때는 뭐
1: 좀 좋게 좀 말씀해 주세요.
4: 아, 좋게요?
1: 예. 아니 생각대로.
4: 아니,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를 짓는다면, 네. 시설물을 짓는 법은 되게 많은데. 사회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요.
1: 네네.
4: 그 부분에 좀 동의하는 게 지난해 11월에 울산에 있는 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해체 작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붕괴돼서 네. 작업자 가운데 7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해체. 시공은 잘 지으면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해체는 짧은 시간 내에 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생산적인 어떤 논의가 되면 좋은데 답을 좀 정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최근에 요즘 쇼츠나 영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 네.
4: 그 국토위에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위원장이 서울시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반말을 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른바 저기 GTX-A 삼성 구간 관련해서 왜 자료를 내지 않았느냐 다그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 철도 공단에 여섯 차례 냈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막 반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알고 보니까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난 이 그 삼성역 GTX-A 그 관련해 가지고요. 그 민주당 위주로 해서 상임위에서 한 12일 동안 서울시 간부들을 계속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느 정도 했냐면 12일간 자료를 562건 내라고 하고 서류만 한 8,000장 서류를 만들어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어떤 여력이 네. 국정감사 시즌2처럼 여기에 매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역의 GTX-A 관련해가지고 처음에는 은폐 의혹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국가 철도공단을 6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은폐 의혹은 해소가 됐고 그렇다면 그게 위험하느냐의 문제를 봤을 때 시정 조치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20여 차례의 어떤 현장 조사와 그 이외 보강 조사를 보강 통해가 덧대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30억 추가로 비용하는 거는 현대건설이 다 하기로 했고요.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국토부가 인지한 상태에서 17번의 안전 시범 운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고 오늘도 보면 GTX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의견처럼 시설물을 짓는 법은 많은데 사회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적용 법이 없다 했다면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입법부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입법부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11시부터인가요?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새벽까지 토론회가 가는 건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이 언급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일단 뭐 사람이 다치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뭐 금방 됐으면은 모르겠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안전 문제에서 진척된 바가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정원우 후보가 맹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자연스럽게 최근에 제기했었던 철근 누락 관련한 그 논쟁하고 함께 세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죠. 또 오세훈 시장 최근에 행정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강버스 문제인데 한강버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 단계에서 같은 당의 윤희숙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던 주제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글쎄요. 막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이 아닌 이상은 한강버스를 굳이 옹호를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 출퇴근에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앞으로 더 낸다고 하는데 속도를 더 내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 한강버스 때문에 주변에서 레포츠 하시는 분들이 물결이 쳐가지고 레포츠를 못하고 심지어 이제 한강에 수상 사찰이 있어요. 그 사찰에서 108배 하시는 분들 다 멀미 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정원우 후보는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러면 무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정원우 후보 관련 해서 예전에 과거에 관련한 의혹 이런 것들로 좀 그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이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세력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뭐 그런 점을 또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부동산 문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비영 대변인.
4: 우선적으로 뭐 앵커께서 부동산 문제 얘기했으니까 그거 잠깐 짚고 안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투기 세력으로 딱 규정을 했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정은호 후보에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견과 같다고 하는데 자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거주자도 비거주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이 없으면 1가구 1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실거주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 이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투기 목적이 아니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역반응이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결을 같이 하다가 다시 지금 선거 때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입장을 바뀌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안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 10주기라고 하면서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오세훈 시장은 이런 곳에 안 오냐 그렇게 막 질타하셨는데요. 10주기는 오늘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갔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이라는 것을 정쟁으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참 역설적인 게 스크린도어를 전 역사에 설치한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걸 비용과 상관없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99% 설치는 0%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 설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스크린 도어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37명이 1년에 해마다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지금 0이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스크린 도어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역 스크린 그 현장 10주기 때 왜 안 오냐. 본인이 다른 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한다 못했다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이슈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되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5: 자, 어쨌든 뭐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그 판단하냐, 여기에 이제 그 서울의 선택은 이제 달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과 모레, 즉 금요일, 토요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됩니다. 이렇게 선거가 부쩍 다가왔군요. 아, 그리고 우리 네. 김기웅 대변인 목이 약간 싱거운데 예, 요즘 유세 좀 오늘도 방송 끝나면 또 갑니까?
4: 네, 하고요. 어제도 밤에 유정복 시장과 송도일대를 예. 막 하면서 저야 뭐 절박하게.
5: 아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목이 네. 목소리가 이게 선거 막판감 그렇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야 정청래 대표도 열심히 다녔구나 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딱 김기영 대변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중간에 얘기가 좀 끼어들었네. 국민의힘 정의용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6: 지금 민주당의 폭주가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를 장악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도 행정부를 집행부도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파괴 악법이라든지 또 노란봉투법 공소취소 재판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둬도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알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네. 정의용 사무총장 이제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사실상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당은 내란 심판, 야당은 독재 저지. 자,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진영 대결 양상이 또 어느 때보다 되게 뚜렷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아니 선거는 원래 진영과 세력의 대결인데 그들이 무엇을 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치, 의제, 철학, 정책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점점 지방선거가 최근으로 올수록 가치 실종이 두드러진다. 너무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5: 지방의원 선배로서 지금 네. 한 말씀.
2: 유권자로서 예. 길거리를 가다가 연설을 들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럼 도대체 지금 뭐 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을까 의아해지는 예. 그러면 연설을 하면 결국에 계속해서 중앙정치 얘기만 하고 있고 뭐 저쪽을 심판해달라 이 구호로만 선거를 치를 거냐 네. 상당히 안이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걸로 선거 끝까지 시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과거의 정치권은 적어도 선거 때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설령 그거에 소위 뻥공약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무리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중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선거 막판에는 뭐가 나옵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냥 했던 얘기 되풀이하고 이런 수준이고 그리고 그놈의 지지층 결집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한 그런 선거예요. 계속 지지층 결집을 하고 있는데 마치 누가 보면 지지층이 50% 내지 60%인 줄 알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정치권 관계자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인들 지지층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걸 확장을 실패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이 원래 많은데 투표장이 안 나와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들 각자가 할 일이 없고 그냥 내부에서 정해져 있는 규율과 교리에 따라서 누가 이걸 내부에서 더 잘하나 이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제가 다 실종이 돼 있는 그런 셈이고 지금 좀 큰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부디 바라는 것은 그래도 지방의원 후보분들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와닿는 그런 의제들을 지금 대화하고 유세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5: 네네. 자 어떤 미래의 가치라든지 어떤 정책 공약, 정책 개발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진영 간의 싸움으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아쉬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상황 지금 선거 대립 구도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내란 세력 첫 계열이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지방선거인데 지역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란 하는 거죠. 아니 내란 극복했다면서요. 근데 내란 잔당을 척결해야 된다는 상호 모순적인 워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 일꾼을 뽑는 거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말하는 건 공언이죠. 허언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그냥 누구 써준 거 읽으면 그게 아 맞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의 가장 기본이 뭐죠? 토론입니다. 근데 토론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제가 볼 땐 토론 회피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하지 않고 오늘 급기야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 사전선거 사전투표일인데 7시간 앞두고 이뤄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유권자한테 아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다 믿고 따지지 마. 묻지도 마. 따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이제 중도층은 진영 논리나 이념보다 권력의 태도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느냐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느냐 아니면 권력을 절제하느냐. 그러니까 권한 이런 것들을 위임된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채 폭주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중도층이 분명한 어떤 제동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인가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수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이제 당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 행보가 주목되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대통령 일정을 선거 행보를 이제 해석할 수는 있는데
4: 네, 예, 예.
5: 여튼 대통령의 또 일정입니다. 그리고 간담 행사 간 다음에 바다의 날 행사 간 다음에 시장 가는 건 민생 경제 행보다 하면 그것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자 근데 부쩍 영남 지역 행보가 많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0: 라든지 김해 뭐 창원도 있었나요? 부산 이틀 연달아 뭐 이렇게 쭉 있었어요. 자, 자연스러운 민생 행보입니까? 아니면 역시 선거 개입입니까?
1: 이제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격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대통령이 그러면 선거 때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고, 언니 어차피 야당 입장에서도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행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죠. 평가에 따라서 이번에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야권에서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행을 해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반대 표심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관권 개입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을 동원한다거나 또 정당의 어떤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거나 또 선거법상의 대통령의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어느 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호소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는 국한시켜야 된다. 그 외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차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고 호불호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 전에 여러 대통령들이 그 행보를 통해서 이제 축적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각지를 다니면서 민생경제 뭐 개발공약 이런 것들을 각지에서 던지면서 그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관권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 그건 그것대로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통령의 행보가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관권선거라고 하는 이제 그 시대는 갔다고 봅니다.
0: 네. 관권선거라고 보는 건 무리다. 김경 대변인.
2: 저는 그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의 연장, 국정을 했다고.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는 부쩍 선택적 어떤 분노나 선택적으로 이런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했을 때 특히 서소문 고가 사고가 났을 때 세 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여야 공이 오세훈 정원호 후보가 낮은 자세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도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회를 드시면서 웃으셨죠, 많이.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으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서울에서는 이런데 부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웃고 떠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비군이 숨졌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다가 갑자기 죽음으로 돌아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별의별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SNS 올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왜 이런 것들은 나몰라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뭐 정도의 문제긴 한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산이 어려우면 부산, 대구가 어려우면 대구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민주당의 경선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이른바 명픽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정원호. 아니,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함으로써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겁니다. 이거 좀 정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두 번째. 그리고 박찬대 후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시장합니다 해서 시장 후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그 한준호 의원. 이분도 감사장 하면서 올려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결국 후보는 안 됐죠. 이렇게 명픽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0: 자, 반면에 보수 진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작으로 충청, 부울경, 오늘은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청계천을 뭐 걷긴 했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1: 원래 좋아하던 사람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나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반응이 좋다. 이번에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표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그 현상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했었나요? 절대 다수가 찬성했었죠. 거의 8대 2 정도의 스코어였고, 시간이 지나서 동정론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게 뭐 동정론이라고 해봤자 40% 50%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층을 왜 아직까지 결집시키고 있는지도 의문인 거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직 덕분도 있어요. 전직들 덕분. 예, 전

0: 전직 대통령들 차례대로 불명예스러웠었고 최근에 전직 대통령 3명 중에 2명이 탄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사실 제가 국민의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에서 그런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실체는 어느 나라에든 다 있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마치 어떤 종갓집 같은 그런 존재인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띄워서 역사를 새로 써나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띄우는 거에 골몰을 하고 어느 정도 긍정평가할 수는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걸 너무 띄우고 간판으로 붙이고 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는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왔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내세우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면 또 유권자들은 한편으로 만약에 언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면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거 유세에 나오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또 탄핵 때도 국민들 다수가 그것도 여러 정당이 같이 공동으로 탄핵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거를 다시 깨트리고 오기를 부리듯이 역사 수정주의처럼 그때 다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 후배라고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자중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네.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모든
1: 김기현 대변인님.
2: 상대적이죠. 공간이 생겼고 네. 명분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저는 탄핵 관련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탄핵을 받을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최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재판받았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본인 재판 관련해서 조작 기소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그런 공소 취소하는 그런 모임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짓이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죠. 제동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권하면 선거 이기면 자기 지은 죄 없던 걸로 하는 겁니까? 최소한 이제까지는 잘못했으면 재판 받았습니다. 재판 안 받잖아요. 재판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1: 누가 더 헌법 질서를 아니, 유린하는 그럼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2: 최소한 잘못하면 재판 받아야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부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내란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폭주와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 사법부를 뒤흔드는 것, 어떻게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뒤흔듭니까? 있을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내란내란하니까 위축이 됐죠. 근데 지지율도 오르고 이게 과연 살아있는 권력이 이 내란 프레임이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계속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엇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지지율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반은 지금 서울이든 대구든 경북이든 경북 대구 경북은 거긴 다 내란 세력입니까? 여전히 내란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중도에 있는 사람마저도 왜 그래 저번에 대선을 통해서 그리고 헌재 결정을 통해서 결과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일단락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까지 가진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그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등장이 있는 겁니다.
0: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일단락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락이 됐으면은 역사의 저편으로 다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현재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막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같은 거에 원조 정당 아니냐 이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선조 싫다고 해서 연산군 복권 운동하는 것이다.
2: 아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나 이런 걸 하기가 더 편해질 거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2: 이미
1: 김기영 대변인 짤막하게
2: 예. 그 사법의 어떤 판단을 구해서 사면이 된 사람과 지금 본인이 가장 힘이 세서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실제적 현쟁 진행형과 어느 게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어느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까?
0: 근데
2: 지나간 것이 아니라
0: 정리를 못
2: 지금 진행되는
0: 않았습니까?
2: 부분인 거죠.
0: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거든요.
2: 아니 지금 진행

0: 네. 되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1: 자,
0: 지금 유세뿐만이
1: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 김수인 평론가님이고 자, 김기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할 공간이 생겼다는 거고 그 두 분 말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 정보 센터 박서정 리포터 나와 주세요.
2: 네, 지금 퇴근길 정체 늘어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 6km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김제 부근에선 사고가 났는데요. 영업소 진입하는 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목포 방향으로 진출하는 부근인데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1km 정도 어렵고요. 팔탄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이후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원효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영동대교부터 여파를 길게 받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선 아직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 수도권의 평택을로 한번 가볼게요. 평택을이 사실 제일 막판에 이제 불거진 게 김영남 민주당 후보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 이거였는데 이 부분이 김수민 평론가님 어느 정도 사안으로서는 잦아들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네. 남아있다고 보세요?
4: 남아있죠. 그래. 내역 공개를 하니까 조국 후보도 그렇고 유희동 후보도 그렇고 의혹이 끝나지 않았다. 내역엔 비어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대부업체가 자회사잖아요.
1: 네.
4: 그 본회사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방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떤 사법적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당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서 뭐 부정부패 뭐 불법 이런 게 없었다 치더라도 정치를 하는 분인데 이렇게 자꾸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가. 사실 가족 법인으로 땅을 사들인 부분도 같이 있는 거고. 근데 김용남 후보가 원래 검사를 하시다가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럼 계속 공직에 몸담는 인생을 살아왔던 건데 근데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은 이렇게 돈이라든지 재물 또 이권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산가라면 오히려 이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거악스럽게 달려들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품위와 이미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설령 이게 뭐 불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찜찜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마지막으로 만난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1: 자,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사채꾼 의혹 후보에게 평택을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고발을 아마 상대 네. 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선이 됐는데 그걸 재판 받았는데 어느 수준 이상의 형이 나오면
0: 네.
1: 또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0: 있죠.
1: 거예요?
0: 그렇죠. 안산의 양문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대출 불법 대출 관련해서 선거 때 이미 의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원직이 박탈이 됐죠. 근데 요번도 제가 볼 땐 농후하다. 왜냐하면 녹취

0: 3, 4억 이익이고 배당은 다 내 것이다. 본인 입으로 한 내용이 있고요. 또 동생은 뭐라고 얘기했냐. 정치할 사람이라면 차명으로 다 해. 이 얘기가 동생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본인 녹취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얘기입니다. 이게 녹취가 다. 진실은 본인 입과 가족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다 성립이 된 거고요.
1: 네.
0: 저는 대부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극도로 싫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김상욱 의원 대법 임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성매매 의혹 관련해서는 저는 제기하는 분의 어떤 신빙성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행 간 건 나왔습니다. 그 여행에 대법자 관계자랑 같이 갔어요. 관련이 있죠. 왜 갔을까? 그리고 또 지금 평택을에 나오는 김영남 후보까지 대법 관련해서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차명으로 대부업을 하느냐. 이익은 자기가 가지고.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을 할 사유가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후보 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고 보고 이거는 단순히 평택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 구도에 있어서 민주당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저희는 유희동 후보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하도 조국하고 조국 후보하고 김영남 후보가 많이 싸우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어떤 중도 보수의 민심이 있다. 그래서 저는 평택을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유희동 황교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0: 되는 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1: 일단은 아닌가 보죠.
0: 일단은 네.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1: 아, 촉구 기자회견이었군요. 자, 요거는 김수민 평론가한테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자, 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이 평택을 선거 과정에서 좀 많은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빈정 상하고 잘못하면 이게 약간 앙금으로 남을 수 있고 조국 대표는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연대와 통합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또 냉소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평택을 선거 과정이 향후 두 당의 어떤 그 손을 잡는 움직임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2: 조국 후보가 이기든 지든 간에 예. 두 당 간의 관계는 순탄치는 않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가 진다.
1: 예.
2: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조국혁신당에게 통합하자고 손을 내밀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떨어지는 이상만 주어가겠다. 이 정도만 돼도 되는 거고.
1: 네.
2: 근데 사실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현재로서는 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이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탈당은 안 하더라도 뭐 사실상 같은 당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다음 선거 때까지 어차피 기다리면은 비례대표 자리는 민주당이 또 더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서두르지 않을 거다. 근데 반대로 조국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국 후보의 입지가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너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상 합당 협상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몸값을 크게 부를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하자라는 쪽이 있고 그 통합하자는 쪽도 조금 셈법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조국 후보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가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밖에 있으면 골치만 아프지 빨리 집안 식구로 들여야 통제가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근데 조금 더 뉴이재명이라든지 요게 가까운 쪽은 사실 그 조국 후보하고 손잡아서 우리가 뭐 한단 말이냐. 별로 쓸데가 없다.
1: 오히려 네. 합당이 돼도 더 골칫거리가 될 거다. 당내.
2: 내부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외연 확장에도 저해가 된다.
1: 저해가
2: 그러니까
1: 된다.
2: 조국 후보가 이제 단점이 정치인으로서의 단점은 2030 세대에서의 호감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드시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대남 현상 이대녀 현상에 그래도 민주당에서 뭐 조국 후보라든지 뭐 이쪽 어떤 분위기보다는 뉴이재명 쪽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당장에 딱 떠오르잖아요. 누가 반대할지.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합당 얘기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고 전당대회에서도 크게 쟁점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 오늘 낮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잠깐 좀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2: 네, 토론을 못 봤습니다.
1: 아,
2: 네.
1: 못 보셨구나. 네, 네.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물어볼 수가 없네, 내가. 자.

0: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한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걸 물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당사자 아니었냐? 그 사실은 약간 박근혜 대통령 지원 유세다 아닌 이런 거를 의식한 질문 같아요. 박민식 후보가 그랬더니 검사로서 공직자의 소임을 다했다.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김기웅 대변인한테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자,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보수가 분열한다. 한동훈 후보, 박민식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돕는 표가 될 것이다. 이 공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우선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다 찍으면 안 됩니다. 박민식 후보만 그런 사람인가요? 박민식 후보를 찍으면 하정우 후보하고 이재명 정부를 돕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보수란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 박민식 후보는 가짜 보수고 장동혁 지도부를 포함한 사람들은 이제 가짜 보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만 엄연히
0: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의 어떤 그 나오는 수치
1: 그렇죠.
0: 수치를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뭐 양강 뭐 이런 얘기가
1: 수치를
0: 아닌가 싶어요.
1: 통해, 아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니, 일종의 사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정우를 1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내 표를 가져가지 마. 당신 표를 가져올 테니까 당신은 내 표를 가져가마자 선거 전략이긴 합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저는 전략상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제가 한동훈 후보라면 좀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전 박민식 후보가 본인을 비판하더라도 믿고 가는 거죠.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유권자들이 아, 이쪽이 좀 통이 크구나. 아, 이쪽이

0: 후보가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정우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화이팅 인사한 거 가지고 한동훈 쪽에서는 이거 단일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공학적인 단일화는 이미 끝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를 해서 압박하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강하게 억지 춘향으로 힘을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 좀 더 여유롭게 크게 사고를 해서 그렇게 하면 본인이 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전략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 자, 김수인 평론가님.
2: 네.
1: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가끔 하는데 누가 여기 당선된다. 나는 이 사람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2: 예측인가요?
1: 네.
2: 국가. 왜 하필 이 지역구에? 저는 사실 평택이랑 묶어서 말씀드리는
1: 거예요. 그래요. 예.
2: 그래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2: 네, 참고로 저는 예측이지 지지의 의사가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1: 예.
2: 저는 평택은 조국 후보, 부산 북갑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이 그렇게 잡혔고
1: 흐름을 보니까 그래요.
2: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뭐 단일화할 필요 없이 독자 구도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당선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 정도 그 길로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선거 막판이 좀 특별한 악재가 없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네. 1등으로 앞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여러 진영에서 한꺼번에 다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2: 아마 이제 사실은 조국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살짝 뒤에서 2등 하다가 쇼트트랙에서 마지막에
1: 치고 나오는 거
2: 딱 다리
1: 그게
2: 내밀어서
1: 제일 좋은데
2: 예,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1: 네.
2: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너무 이르게 1위 후보 인상을 주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막판 변수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국 한동훈 두 후보가 각각 당선이 되지 않을까
1: 네.
2: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1: 자, 저희가 뭐 한동훈이 1위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뭐 좀 2강을 네. 지금 형성한다. 근데 뭐 수치 나오는 것도 또 그 오차 범위 내면 또 앞서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2: 그렇죠.
1: 오차 범위 내 네. 이런 건데 자 김기영 대변님 예측 좀 해주세요.
0: 저는 이 북후갑이 지금의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북후갑이 과하게 너무나 여론조사가 많이 돌려졌어요.
1: 네.
0: 이게 보면 500명 샘플로 했을 때 5% 하려면 3%만 하더라도 15,000명입니다. 그런데 북구 주민이 11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여 차례 넘어서 한 30여 차례 가까이 이루어지다 보면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 네네.
0: 의외로 여론조사 하는 사람과 여론조사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론조사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는 사람은 여론조사 받지 않아도 투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단독으로 재보궐선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0: 그래도 민주당 후보,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전제수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95%까지는 저는 전제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정으로 갈 수 있다 보고. 그러면 지금보다의 지금 국면에서 보여준 수치가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만남도 그렇고요. 또 본인이 삭발하고 어머니가 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작용했을 때.
1: 어머니가 이게 머리를 깎아줬죠.
0: 그렇죠. 네. 삭발을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끝까지 절박하게 호소하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1: 지금 울산 진보 진영 단일화 안 나와가지고 제가 또 예정되지 않았던 질문을 또 할게요. 자, 전북지사.
2: 네.
1: 만약에 무소속 김관영이 이긴다면.
2: 네네.
1: 정청래 대표에게 어느 정도 타격입니까?
2: 엄청난 타격이죠.
1: 그래요.
2: 만약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예.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승리한다. 그리고 영남 지역 5개 단체장 중에 3개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라고 해도 전라북도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이겨버리면 정청래 대표 타격입니다.
1: 그래요.
2: 예,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이겨도 정청래 대표는 타격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근데 전라북도 선거는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그 후보가 네. 잘해서 이긴 거라고 다들 얘기할 거예요.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진 건 뭘로 설명할 거냐. 예, 사실 김관영 후보는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이 현직 단체장이라는 건 높은 인지도라는 것이고 또 현직이라는 거는 견제하거나 심판할 거리들 뭐 잼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하고 대적해가지고 더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1: 네.
2: 명청 갈등이라고 불렀던 예, 거기서 또 한 번의 승부가 펼쳐지는 거고 전당대회의 어떤 전초전 성격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자, 김기현 대변님 반대로
0: 네.
1: 대구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장동혁 지도부에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입니까?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0: 우선 뭐 가정이긴 하지만
1: 네.
0: 가능성이 희박하다.
1: 아 그래요?
0: 아 맞습니다. 이깁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만해서가 아니고요.
1: 네.
0: 이게 보면 저는 선거를 앞두고 부침이 몇 번 있는데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냐 아니면 올랐다가 떨어지는 국면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기세는 크게 어떤 주요 변수가 없으면 꺾일 수 없다. 피벗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동혁 대표는 서울 부산입니다. 서울 부산 두 곳인데 그 두 곳을 이기면 대구하고 경북 이기는 거고요. 경남하고 울산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서울 부산을 얘기했던 건 단순히 두 곳이 아니라 그걸 기점으로 최소한 네다섯 군데를 이기겠다는 그런 거고요. 제가 네. 잠깐 전북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1: 네.
0: 이게 전북을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잖아요. 그럼 타격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만약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긴다고 분석을 하는데 정원호 후보가 졌을 때 이게 참 애매해요. 명픽한 정원호.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됐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거 개입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존재함으로써 마냥 전북이 김관영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그게 정청래 대표의 탓이냐.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가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간극 그거를 어떻게 보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나는 정청래 대표가 있으면 복귀하지 않겠다 복당하지 않겠다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좀 흡수하는 전략을 쓰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서울시장의 어떤 정원호 후보의 어떤 실패 이게 네. 역설적으로 저는 정청래 대표를 구제할 수 있다 봅니다.
1: 자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한 1분 이내 정도씩만 대답을 해주세요. 민주진보당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선출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결정됐습니다. 자, 이 단일화로 김수민 평론가님 많이 네. 유리해졌다? 어떻게 보세요?
2: 이거 단일화 안 했을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매우 유리해졌죠. 그리고 김종훈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만

0: 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었고 두 자릿수 득표율 지지율까지 나타내던 후보였거든요. 단일화로 상당히 유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민주당 진보당이 어쨌든 울산에서 세력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조직적인 효과도 날 것이다.
1: 네.
0: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 박맹우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김두겸 후보하고 단일화 할지 이 부분은 조금 관건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김두겸 후보가 최근에 뉴스타파 기자와의 폭행 시비 말린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스로도 페이스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그런 사건으로 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1: 자 울산시장 진보 진영 단일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기영 대변님?
2: 우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힘든 게 맞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심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뻔히 보이는 수입니다. 항상 그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 내에서 보여주는 건데 저는 김상욱 후보가 보여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당내 그 지역에서 평이 별로 좋지 않다는 부분 무엇보다도 울산 남구에서 자기가 있던 지역에 있어서 지금 재보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보궐이 이루어진 지역은 그 광역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저희가 끝까지 절실하게 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가 놓아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내일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로 출발해 전국적으로 13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또 그 밖에 대전

0: 25도로 예상되고요. 서울과 같은 기온 예보돼 있는 곳은 강릉과 대구로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일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가 비상입니다. 내일 낮에 전국 거의 모든 곳이 매우 높음, 특히 이보다 더 높음 단계인 전남과 경남, 제주는 가장 높은 보라색 위험 수준이 예보됐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내일 오후에 높겠고요.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경상권 중심으로 더워져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경상권의 기온이 상당할 텐데요. 서울은 토요일 28도, 일요일은 30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일요일에 포항이 34도, 강릉 33도 등으로 동쪽이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쪽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질 전망이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맑겠고 모레와 글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붕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 사주 일가와 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2% 중후반대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했지만 인상의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된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됐고 당장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됩니다. 여야는 전국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모시고 현재 판세,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4: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예, 조승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예, 사무총장 겸 총괄선대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참 바쁘실 텐데 또 저희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드립니다.
4: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 자,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되니까 뭐 이제 막 투표가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체 조사도

0: 계속하고 계실 텐데 뭐 자세히 말씀은 못 해주시더라도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예, 그건 뭐 제가 뭐 오늘도 그렇고 뭐 며칠 동안 계속 그 언론의 관심이 네.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판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지금 현재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한 6곳 정도가 접전이라고 본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이렇게 6군데가 대체적으로 접전이라고 보고 경북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크게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한 40%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9군데 정도는 우리가 조금 리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언론에다가는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조금 리드하는 걸 줬어요. 조금이라는 말을 아주 작게 말씀하셨고요. 자, 나머지 그 지역에서는 리드한다고 보고 계시고 접전지 전북까지 6군, 경남 전북까지 6군데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뭐 그래서 우리가 아마 뭐 몇 개를 갖고 올 거다 이런 거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좀 부담이 되실 테니까. 자, 대구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1: 대구는 실제로 이제 대구 시민들이
0: 네네.
1: 이제 큰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경제 문제라든지
0: 네네.
1: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기 4년 남은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0: 네.
1: 또 경륜과 경험 능력을 갖고 있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를 위해서는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과 국민의힘이 대구마저 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제 호소와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4년 동안 일할 대구시장이 김부겸 후보일 때 훨씬 더 대구에 많은 현안들, 뭐 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구를 뭐 AI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로봇을 특화한 뭐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든지 각종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 지능을 위한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김부겸 후보가 훨씬 더 대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설득하고
0: 네.
1: 또 호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자, 대구는 그렇고요.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요즘 약간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 곳이 이제 전북지사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공천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를 이제 정면 비판하고 있고요. 김관영 후보의 이런 주장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1: 형평성 주장을 김관영 지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 김관영 후보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어떤 모임 자리에서 가방을 가져오라고 비서한테 시키고 그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서 거기 참석자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돈을 살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현장이 CCTV에 찍혔고
0: 명확하게 화면에 나왔고
1: 그게 고스란히 방송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김관영 후보는 우리 당이 제가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공천 신청한 분이 3명이었습니다. 김관영 지사, 안호영 의원,
0: 네.
1: 이원택 의원 이렇게 3명이 공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공관위 심사를 거쳐서 3명이 경선하는 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0: 네.
1: 당초부터 경선자로 배제를 했으면 김관영 지사의 말대로 자기가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선 주자로 3명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에서 곧 이제 경선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금을 살포하는 CCTV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이 현금 살포 행위에 대해서
0: 네.
1: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당이 그런 현금 살포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생생하게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됐는데 그 후보를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0: 자, 근데

0: 그거는 이제 본인도 사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김관영은 바로 그렇게 빠르게 제명? 왜 이원택은 거기 명자 돌림으로 구명했냐? 뭐 이런 너무 빠르게 그 혐의를 벗어줬다.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빠르게 혐의를 벗어준 게 아닙니다. 빠르게 혐의를 벗어준 게 아니고 예, 예. 당시에 경선이 시작되던 시점이었는데 그 경선을 배제할 수 있는 팩트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취약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경선은 진행을 하되 경선 중에라도 문제가 확인되면 당연히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있는 윤리감찰단에서는 심야에 긴급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관계자들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도 계속 진행을 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김관영 후보가 본인의 현금 살포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 불법 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지 그거는 본인의 문제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 때문에 징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 기회를 우리 당에서 못 받은 것이지 그분을 뭐 그런 이유가 없었으면 배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경선 대상으로 결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0: 네. 자, 예민한 문제에서 김관영 후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뭐 교감 취지 발언했다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통화하거나 청와대가 뭐 교감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했고요. 자, 근데 발언의 진위 여부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차치하더라도 당 안팎에서는 전북지사 선거를 친명, 친청 구도로 보는 이제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은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예, 그러면 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구도로 판을 짜려고 했으면 네. 다른 사유를 가지고 경선 대상에서 컷오프 시켰겠죠. 컷오프 아닙니다. 컷오프가 아니고 경선 대상으로 확정이 됐던 사람이고
0: 네.
1: 그 과정에 경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행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친명 친청이라는 본인의 프레임으로 그걸 자꾸 끌어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이
0: 네.
1: 대통령께 마치 무소속 출마를 재가를 받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 발 빼는 거죠.
0: 네.
1: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런 프레임을 그러니까 허위의 프레임을 짜야 하니 그 프레임에 대통령까지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당 지지자들의 또 분노가 있는 것이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위고요. 심지어는 그 김관영 후보 측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이런 그 이미지까지 돌아다닙니다. 뭐 무소속 그러니까 뭐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소속 당선되면 전폭 지원. 뭐 이런 식의 대통령이 한 말처럼 소위 그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행위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0: 그게 이제 김관영 후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건
1: 관련성은 그건 모르겠으나
0: 지지자들이
1: 예. 그럼 뭐 지지자들로 예. 보여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위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이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전라북도 선거는
0: 네.
1: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고 예를 들면 새만금에 9조 원을 현대차가 투자하기로 했으면 9조 원 투자를 실제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냐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와
0: 네.
1: 관련된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고 대안을 만드는 선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이런 허위의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아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의도는 정말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합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0: 네. 자, 평택을 잠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김영남 후보가 상대 측 후보로부터 뭐 여러 의혹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명 대법 의혹인데 자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후보가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난사당하고 있는데 정말 잘 버티고 있어서 고맙다. 하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이거는 법적으로나 크게 문제가 안 될 사안이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일단은 차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차명이 아니라는 것이고 왜냐면 2020년 인수를 한 거니까요. 그 모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자회사까지 동시에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라는 무슨 탄핵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관련해서 그 운영에 관여를 했느냐 혹은 그로 인해서 무슨 배당이라든지 뭐 소득을 거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저희 당에서 그 김영남 후보 측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0: 네.
1: 그 대부 업체라는 곳에서 김영남 후보에게 이전된 그런 자금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해서 대부 업체의 계좌를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의 계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 업체의 계좌에서 김영남에게 간 것이 있는 건가를 다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그 대부 업체의 계좌에서 간 게 없다라는 금융사의 확인 증명서가 제출이 됐어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런 그 이러저런 재반의 사정들을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습니다만 그 의혹들을 뒷받침할 만한 그래서 후보직을 뭐 거취 문제를 고민할 정도의 그런 것은 없지 않냐. 그런 게 저희 당의 판단이고
0: 네.
1: 일각에서 당이 뭐 검증을 안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에게 소명서를 계속 받았고 그런 각종 다양한 증빙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0: 네.
1: 그 김영남 후보가 냈던 그 예적 그 저 입출금 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게 당이 요구해서 만들어 받은 자료인 겁니다. 당이 요구한 자료예요. 그걸 본인이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당내에서도 그런 검증 절차나 그렇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선거 이후 국회 등원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나서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통합에 합당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일각에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좀 노출된 두 당 간의 갈등이랄까요? 두 후보 간의 갈등 이런 게 향후 뭐 연대나 통합 이런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은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0: 예.
1: 그런 이제 감정적 골짜기가 생기죠.
0: 예.
1: 근데 정치가 또 감정적인 골짜기를 또 메우는 게 또 정치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 국면에서 했던 경쟁으로 인한 감정은 또 그걸로 끝내버리는 게 좋겠죠.
0: 네.
1: 그런데 그거는 그 정치를 하는 또 일선에서 뭐 의원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그런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를 갖고 가겠지만 지지자들끼리는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지도자들 대표자들끼리의 이 논의는 훨씬 더 뭐 좀 편한 측면이 있는데
0: 네.
1: 이 지지자들끼리 이 감정의 고리라는 거는 메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또 좀 안타까운 것이 조국혁신당이 평택 의뢰 출마한 뭐 판단은 그 본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1: 다만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일관했던 거는 그건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검증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그거를 조국혁신당이
0: 막 선제적으로
1: 예, 그렇게 예. 네거티브로 네거티브 일색으로 하는 것은 과연 적절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울산시장 선거 진보진영 단일 후보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세요?
1: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승리 가능성을 단 1%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4년간 울산시정을 이끌면서 일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썩 그렇게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김두겸 시정에 대한 심판이 분열로 인해서 희석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힘을 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이러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내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해 주신 김상욱 또 김정은 후보 두 후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두 번의 결단을 해 주신 김정은 진보당 후보에게 정말로 존경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약간 공동정부 구성 개념인가요?
1: 그게 진보당과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3자가 같이 네. 시민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선 본격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충청권, 부울경, 그다음에 강원까지 갔는데 지방선거에서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좀 이렇게 관측을 하고 계십니까?
1: 글쎄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금전적 또 비리와 또 관련 지어서 또 수용생활을 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탄핵을 찬성했던 많은 국민들이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에 와서 그 결정을 그 뭐 번복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미 역사적으로나 또 국민적으로 심판과 판단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좋게 또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는 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저승래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요 관련해서 봤는데 뭐 거기에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민주 진영의 이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결집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더 유리한지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결집,
0: 네.
1: 그리고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상식적 국민들의 결집이 있겠죠. 결집은 꼭 한쪽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0: 여러 형태로 올 수 있다.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자, 조국 혁신당은 고인정치의 매기가 되겠다면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깨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부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서황진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의원 쪽에 좀 자기네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전 이게 지금 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1: 일단은 그 지금 이제 호남 지역이
0: 네.
1: 그 주로 그 국민의힘 계열은 별로 이렇게 힘을 크게 못 씁니다.
0: 네.
1: 대신에 무소속과 진보당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의석도 많이 배출하고
0: 네.
1: 그리고 단체장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 전북이 기초단체장 14개고
0: 네.
1: 저 전남 광주가 광주는 일단 한 번도 그 무속이 된 적이 별로 없으니까
0: 예, 예.
1: 일단 빼고
0: 예. 전북 전남.
1: 전남이죠. 전남으로 예. 하면 전남이 22개 그러니까 예. 36개입니다.
0: 네네.
1: 36개인데 36개 중에서 2018년도 경우에
0: 예.
1: 그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이 된 게 12개쯤 돼요.
0: 그렇게 많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야, 저도 잘 몰랐는데.
1: 예, 2022년도에도 뭐 한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지금 그 순천시장도 무소속인데요.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담양이죠?
0: 네.
1: 거기 지금 조국혁신당 현재 군수 아닙니까?
0: 담양군수. 그렇죠.
1: 예, 예. 그런데 담양군수 지금 우리 당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전남만 하더라도 한 6개 안팎에 22개 중 6개 안팎에 다른 정당 많게는 한 10개까지도 가거든요.
0: 네, 네.
1: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뭐 혹은 무소속.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광역 기초 의원의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비민주당 계열이 뭐 당선되거나 또 네. 당선권을 위협하는 것이 그게 이번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옛날에 늘 있어 왔던 겁니다.
0: 근데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당이니까 그 공간에 이제 시도를 하는 거네요.
1: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네. 그 전체적인 파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0: 예.
1: 비민주당 계열의 파이가 있다면, 그 파이 내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니까 진보당 파이가 우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줄어들었고
0: 네.
1: 그 줄어드는 파이에서 이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진보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이렇게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0: 민주당이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맞지만 그 무소속이나 다른 당이 들어올 뭐 보수당은 아니지만 들어올 그런 공간은 늘상 늘 있었다.
1: 그게 한 예.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지도부에 대한 비토다 막 이런 식으로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고요.
0: 그러니까 민주당 예. 입장에서 지금 좀 이렇게 선거 끝나봐야 알겠지만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거네요.
1: 오히려 그때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자,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 뒤에 민주당 대변 아마 강준현 대변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그랬더니 대변인이 아 자기가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헤아리지 못했다 하고 약간 사과하면서 좀 바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스타벅스 이용 뭐 자제랄까요 이런 부분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 회장 사과 이후에도 같은 정치네요. 그 민주당의 입장은 그대로입니까? 스타벅스 관련.
1: 일단 그 강준현 대변 수석 대변인의 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 당시가 언제냐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하던 거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하던 시점에서
0: 예, 예.
1: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속보로 타이틀을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제 예. 이것만 보고 약간 좀 빨리 좀 발언을 하신 면이 좀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그래서 충분히 다 전후 사정을 살피지 예, 못하고 예.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것이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스타벅스 문제에 대해서는 스타벅스라는 회사 문제겠습니까? 회사의 문제가 아니죠.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그 마케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일그러진 혹시 그런 그릇된 가치관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라고 저희들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진정 어린 또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뭐 원인 규명이라든지 뭐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용진 회장이 본래부터 보여왔던 어떤 그 스탠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니, 말씀하신
1: 그거는 예. 그 정용진 회장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스탠스에 대한 뭐 소위 자기 고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0: 예, 예.
1: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5.18 관련된 단체들이 네. 진정성 없는 사과다. 우리를 우롱하는 거다. 2차 가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나 그 피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 정서나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0: 그래요. 하나만 짧게 더 질문을 드리면 야당에선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대통령 뭐 어떤 역사인식의 올바른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것까지는 좋은데 정부 부처 집권여당까지 나서서 사실상 불매운동의 취지로 가는 건 개인들의 어떤 판단이나 개인들의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약간 전체주의적인 약간 뉘앙스도 풍긴다 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거죠?
1: 근데 뭐 전체적인 전체주의적 분위기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 뭐 해가지고 인증샷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매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네. 캔 있잖아요. 캔.
0: 네.
1: 캔 그거는 신세계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지방선거 전에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논의가 뭐 한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됐는데 광주 전남은 성사됐고요.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 이제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자,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핵심 비전으로 5극 3특
1: 그렇습니다.
0: 중심 국가균형 발전 이거 제시도 했고요. 자,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이거는 추진이 되는지 추진된다면 한 어느 시점부터 이게 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세요?
1: 일단은 그 대전 충남 통합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법안이 예. 현재 당론으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저희들이 당론을 뭐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하신 부분 시기와 관련해서는 김부겸 후보는 2년 내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공약을 하셨고요.
0: 네.
1: 그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그때 그 이장우 뭐 현 대전시장 그 김태흠 현 뭐 충남지사가 추진하다가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발을 뺐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론화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0: 네.
1: 그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자. 뭐 이게 현재의 그 추진을 하되 약간 그 속도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0: 네.
1: 5극 3특의 그 국가 비전 또 지방주도 성장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 통합이 좀 필수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0: 네네.
1: 그 통합된 광역 단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여전히 좀 담보가 돼서 그걸 종잣돈 삼아가지고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좀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0: 네. 어쨌든 행정 통합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네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엔 본투표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금방 금방 이제 다가왔는데. 자,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어떤 점을 특히 유권자들에게 호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1: 예, 이번 선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일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선거라는 것이 첫 번째 본질이고
0: 네.
1: 두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여전히 윤 어게인을 꿈꾸고 심지어는 뭐 박 어게인까지 다시 하려고 하는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내랑하고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현재 광역단체 기준으로 11곳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그대로 출마를 했는데
0: 네.
1: 이 무능한 지방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원과 무능한 과거 회기 세력 지방 세력에 대한 심판 이게 저희들은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셔서 대통령도 응원해 주시고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기가 63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사실상 금리 인상 예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네. 이번 금통위 결정이 겉으로는 금리 동결인데 내용상으로는 네.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8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다만 시장 분위기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올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의 배경엔 물가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물가 압박도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20%를 넘었거든요. 게다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크게 올려잡기도 했고요. 네. 내년 물가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0: 자, 성장 전망도 올려잡았어요. 여기엔 결국 반도체 경기 회복 이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예상했던 성장률의 거의 2배 수준인 건데요. 시장에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올렸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했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긴축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최근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점도 하는 입장에선 좀 부담입니다. 미국에선 연준이 금리 인하 대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인 한국은행만 반대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시장의 관심은 과연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시기라는 건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금 어떤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최근 하는 내부 발언들을 보면 사실상 네. 시장에 사전 경고를 보내는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는데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달 초,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공개석상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 의결문과 총재 기자간담회 표현 하나하나를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지금 한은의 고민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까지 오른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가 철도 운행에 지금 영향을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차 운행은 평상시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1: 네, 오늘도 일부 열차 운행이 축소됐는데요.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서울 도심 철도 운행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집계가 됐는데 평소에는 약 680회 넘게 다니고 있는데 120회 넘는 열차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운행률로 보면 약 82% 수준인데요. 어제보단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특히 어느 구간에서 운행 차질이 가장 큽니까?
1: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구간은 서울 도심을 지나는 일부 핵심 노선인데요. 우선 고속열차는 행신역과 서울역 사이, 또 서울역과 청량리역 사이 구간에서 운행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열차는 아예 해당 구간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일반 열차도 종착역이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ITX 새마을과 ITX 마음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수원역까지만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궁화호도 대전역이나 서대전역까지만 운행하는 편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소처럼 서울 도심까지 바로 들어오지 못하는 열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차 이용객들은 반드시 출발 전에 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예매 많이 하잖아요. 그 예매한 승객들도 많을 텐데 환불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1: 네. 코레일은 이번 운행 조정으로 영향을 받은 승객들에게 대해 별도 위약금 없이 환불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운행이 중지되거나 조정된 열차 승차권은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가 되고요. 별도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좀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반응도 승객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고 복구가 아직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어서 서울시 네. 복구 작업 속도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이 추가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코레일도 네. 반드시 사전에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이동 수요까지 겹치면 서울 도심철도 혼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가 지금 나와 있죠?
1: 네. 청년 고용시장이 취업이 어렵다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구직 자체를 멈추는 청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0: 네네.
1: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5세에서 29세 사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7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3만 7천 명이 증가한 건데요. 4월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주목되는 건 인구 자체는 줄고 있는데 노동시장 이탈은 더 빨라

0: 빠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인구가 1년 새 7만 2천 명이 줄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10만 9천 명이나 감소한 겁니다. 시장에선 특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지쳐서 멈추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고 네. 있는데 예전엔 일단 취업 준비 상태라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엔 구직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겠냐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눈에 띄는 게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쉬었음.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네. 쉬었음이라는 것은 단순 실업 상태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네. 지난달 20대 후반 쉬었음 인구가 22만 8천 명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3만 1천 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 역시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취업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기업들이 신입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선호를 좀 강화하면서 취업 준비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 반면에 학교에 남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또 있어요. 학교에 많이 남는다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0: 네. 청년층에서 일단 학교에 더 남아있자라는 흐름도 함께 감지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20대 후반 인구도 1년 새 증가한 겁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 진학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늦추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 채용 방식 변화 때문이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엔 대규모 공개 채용 중심이어서 졸업 후 일정 시기에 맞춰 취업하는 구조가 가능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채용과 경력직 중심 흐름이 강해지면서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 타이밍 예측 자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또 실제로 경력직 선호가 강해질수록 신입은 입직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내일하고 모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이라든지 지참물 이런 기본사항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땐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이면 가능하지만 가능한데 이제 뭐 캡처된 사진 원본이 아닌 거는 네. 불가능하고요. 지방선거에선 대부분 지역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7장을 받게 되는데 세종과 제주 지역은 선출 대상이 달라 각각 4장씩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네. 투표용지 한 장씩을 더 받게 되니까 이것도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뭐 관내, 관외 하는데 자기 집 주소 맞습니다. 있는 데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0: 맞습니다. 아마 좀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관내, 관외 투표 절차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주소지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과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 관외 사전 투표자는 회송용 봉투가 같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걸 같이 함께 이제 기표 투표용지를 이 봉투 안에 넣고 봉합을 한 뒤에 봉투째 투표에 넣어야 합니다. 기표할 때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공식 기표 용구만 사용해 투표하셔야 됩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Wow.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김완수 기자. 북중미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죠.
1: 네.

0: 본선 대비 돌입했고 주장 손흥민도 캠프 합류했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네요.
1: 네. 네 번째입니다.
0: 와.
1: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대주였는데
0: 그러니까.
1: 이제 대표팀의 마티형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0: 과연 네 번이냐 다섯 번이냐 이런 생각도 벌써 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1: 그 사실은 솔트레이크 시티의 사전 캠프를 차렸는데 지금 네. 현재 이제 김하영 기자가 취재를 가 있는데
0: 그렇군요.
1: 네. 손흥민, 박진섭, 황희찬, 조규성 등이 이제 경기를 마치고 속속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본선 캠프 같은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밤늦게 도착했는데 뭐 사인해 줄 거 다 해주고 팬들과 사진 다 찍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나름대로 좋은 인연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가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곳이고 또 이제 멕시코는 뭐 이미 2000m 넘는 곳에 가서 경기를 해봤잖아요. 여유도가 생겼는데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도 물어보고는 싶은데 그 골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본인이 뭐 그냥 지금 컨디션 좋고 월드컵을 위해서 아껴두었다고 생각해달라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뭐 하는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뭐 본인의 말대로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골 들어가게 되면 한 골만 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안정환, 박지성 선수하고 세 골 기록하고 있는데 네 골로 우리 대표팀 가운데는 가장 많은 월드컵 골. 그러면 네 골을 기록하는 순간에는 일본의 혼다 다이스케와 네 골 동률입니다.
0: 네.
1: 아시아 선수. 아, 근데 그래서 하나 더 넣으면

0: 말로 골게타 요즘은 골잡이가 되는데 지금 사실 도움도 그 황희찬 선수에게 밀어줬던 그 만질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움왕이기 때문에 네. 도움 한두 개 추가하면 득점왕 또 도움도 아시아 최고. 전체적으로 이번 기록 잔치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좀 본인은 뭐 팀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개인적인 것도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김민재 선수 들어와 있고 이강인 선수까지 합류하게 되면 본격적인 체제 축구 대표팀의 면면이 점점 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중원의 핵이죠. 네. 황인범도 컨디션 조절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
0: 네, 본인 말대로는 이제 거의 다 회복됐다.
1: 아, 그리고 다행이네.
0: 이제 네, 손흥민 선수보다 먼저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7개월 만에 대표팀 본인도 욕심이 날 거고 또 이제 몸 상태 거의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야, 그럼 경기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본인도 고지대에는 뭐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1: 예.
0: 어차피 31일이라도 토바고 6월 4일에는 엘살바도르하고 경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두 차례 평가전을 누구보다도 잘 치르고 싶은 선수일 거거든요. 그 경기를 보시면서 역시 중원의 획인 황인범이 돌아왔다.
1: 네.
0: 그러면 체코전에서 우리가 상대할 선수들 좀 해볼 만하겠다 이런 느낌 드실 건데 개인적인 목표는 역대 원정 최강 최고 기록인 8강에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자신감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자신감을 보일 때 결국은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1: 네.
0: 만약에 증명을 해내게 된다면 부상에서 일어나서 대표팀을 8강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번 북중미 월드컵 전망도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적은 16강이다. 이거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헷갈리긴 한데 16강까지 간다는 거 누가 내놓은 전망입니까?
0: 해외에서 먼저 나왔는데 영국 네. BBC에서 이제 월드컵 기획 기사를 쓰고 있는데
1: 네네.
0: 거기에 이제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요하임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1: 경제학자요?
0: 예. 근데 이분이 예. 2014년 독일, 2018년 프랑스, 2022년 아르헨티나 우승팀을 모두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주목을 받고 있는데
1: 예.
0: 우리 대표팀 32강 토너먼트에서 스코틀랜드를 잡고 16강에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1: 예.
0: 뭐 되게 이제 변수가 많은데 국가별 인구 규모, 뭐 국민 심지어는 그 GDP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1: 예.
0: 내놨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1: 우승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0: 근데 이 우승 후보가 7위인 네덜란드입니다.
1: 아, 네덜란드가 우승한다 그랬어요?
0: 예, 결승에는 이제 그 포르투갈 같이 가는데 포르투갈이 7위고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5위고 네덜란드가 7위거든요.
1: 예.
0: 역전해서 우승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 이야.
0: 심지어
1: 예.
0: 일본이 32강에서 브라질을 잡는다. 뭐 이런 이변까지도 얘기를 해놨어요.
1: 너무 구체적으로 전망 너무 구체적으로 전망한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본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률은 50%고 결국은 운이다.
1: 네.
0: 그날 컨디션, 심판 판정들에 따라 달려 있는데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한 발짝은 뺐어요. 그런데
1: 네.
0: 이제 본인의 말을 듣고 많은 동료들이 네덜란드에 베팅을 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네덜란드가 진다면 다음 날은 재택근무를 하겠다. 나름대로 유머도 있고 전체적으로 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덜란드의 우승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2024년 독일한테 1-0으로 진 뒤에
1: 네.
0: 14경기째 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8승 6무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속해 있는 상대가 일본, 스웨덴, 튀니지와 함께 F조예요.
1: 네.
0: F조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의 예언이잖아요. 근데
1: 네.
0: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배팅 업체들이 이렇게

0: 그러면 뭐 1승 1무 1패 정도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지금 베팅 시장이 미국만 7조 원이에요. 유럽까지 합치면 거의 20조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베팅 업체들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데 세계 3대 뭐 베팅 업체라고 하는 비빈이나 뭐 배트365도 거의 비슷한 확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 그래요. 자, 미국과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 중인 이란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의 베이스캠프 이제 차린다고 해요?
0: 네. 사실 그 이란이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하고 지주에 속해 있는데
1: 네.
0: 경기하는 곳이 로스앤젤레스하고 시애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에 중간 지점인 애리조나나 LA 주변에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1: 네.
0: 그래서 당초에 이제 애리조나 쪽에다가 캠프를 차릴 준비를 했었는데 아,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 이란은 여기에 좀 안 차렸으면 좋겠다. 근데
1: 네.
0: 대회를 유치한 쪽에서 그러는 건 좀 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파가 멕시코에 요청을 했어요.
1: 예. 그러니까
0: 이제 셰인 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뭐 어떡하겠냐 받아들여야지 대회는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샌디에고 밑에 바로 이제 그 멕시코 넘어가면 국경지대인 티와나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티와나에 차려서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어떻게 이동을 해도 이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중에도 경호라든가 보안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서 이란은 사실 경기력 못지않게 대회를 치르는 한마디로 대회 운영의 스트레스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프로야구 최하위 키움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0: 특별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훈련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경기장 불이 꺼져서요.
1: 네.
0: 이게 좀 이상한데.
1: 지난 26일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기아하고 경기를 마쳤는데 5-2로 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키움 입장에서 아예 너무나 이 타선 불발이지 않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특타라고 해서 뭐 공 몇 개 더 쳐보고 가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대관까지 보통 경기 10시 전후에 끝나니까 보통 11시까지 대관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키움 입장에서는 뭐 1시간 정도 특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미리 얘기된 게 아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따져보니까 원래 며칠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우리 준비합니다. 이랬는데 사실 특타라고 하는 게 오늘 너무 안 되고 이번 주 너무 안 되니까 지금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결정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도 어차피 키움이 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선 야 홈 연고지 팀인데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과거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표팀 소집할 때는 공단 직원이 자기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막 돌아다니면 사인도 받고 막 그랬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팀이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주는 게 야 이거는 정말 인지상정 아니냐.
0: 예.
1: 근데 또 이제 그 공기관의 입장에선 효율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고 한편 이제 많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 직원이 야구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다행히 이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키움과 긴밀히 협조해서 프로야구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무튼 근데 홈팀을 단순히 대여자로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 네. 이번 주 화제 장면입니다. 한화의 외국인 선수 요나단 페라자. 득점이 화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1: 아, 이것도 역시 26일 날 벌어진 경기인데 네. NC와의 경기에서 1회 선취점을 내는 장면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1회에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자 문현빈 선수가 안타를 쳐줘가지고 3루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유니폼이 좀 이상했어요.
0: 유니폼이요?
1: 왜냐하면 페라자 선수가 유니폼을 안 가지고 와서 화이트 선수의 유니폼을 빌려 입고 나간 겁니다. 예, 그리고 남들이 근데요? 보면 만약에 예. 멀리서 봤으면 화이트가 저렇게 안타 치고 나가서 3루까지 뛰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백호 선수가 3루 땅볼을 쳤는데
0: 예.
1: 아 이게 병살 코스긴 했어요. 그러니까 3루수가 2루 잡아 던져서 아웃. 근데 2루에 그 이제 박민호 선수가 홈승부를 합니다. 1점이라도 안 주겠다.
0: 아.
1: 그래서 페라자 선수 공이 먼저 왔는데 페라자 선수가 먼저 포수의 태그를 한번 피했어요. 홈플레이트에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쪽으로 또 한번 피합니다. 태그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3루가 예. 비었으니까. 마지막 태그를 하고 덤벼는데 이번엔 공중으로 떠서 다이빙을 하듯이 홈플레이트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웃이냐 세이브냐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0: 예.
1: 원심과 같이 세이브 됐습니다.
0: 야 공중 부양을 했군요.
1: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와서 2회말에 강호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취소됐어요. 이렇게 힘들게 멋진 장면을 연출해놨는데 이 장면은 사실 공식 득점이 아닌 게 됐고
0: 그게 또, 핵심이군요.
1: 네, 또 멀리서 보면 페라 선수가 아니라 화이트 선수가 줄을 하고 홈플레이트 찍은
0: 예.
1: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에도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How in the world did he pull this off? 야, 와, 이런 걸 끝까지 해내버리네? 세상에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가 안 왔으면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0: 네.
1: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게 아니라 해프닝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김혜성이 최근 경쟁자들의 연이은 복귀로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해요. 누가 돌아왔습니까?
1: 일단 유격수 무키베츠가 돌아와서 유격수자리를 잃었는데 3루수의 에르난데스도 복귀를 했어요. 근데 곧 이제 우리 토미 에드먼 선수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루수. 그렇게 되면 설 자리가 없는데 오늘 다행히 좌익수로 나와서 2타수
0: 네.
1: 1안타 치고 파울 타구를 잡는 호수비를 펼쳐줬어요.
0: 네. 그러니까
1: 전체적으로 타격감만 회복한다면 부상 중인 이정우나 뭐 지금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는 김하성보다도 주목받고 LA 다저스에서 주전 경쟁을 어느 정도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프로야구 내일 저녁에 보시면 5연승의 기아와 최근 4연승의 LG가 맞붙게 됩니다. 근데 LG 정말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없어도 없는데 가장 먼저 30승에 도전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팀을 홈런을 치고 다음으로는 김도영 선수와 새로운 새내기 뭐 박재현 선수가 합류한 기아가 쫓아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두 팀은 연승 행진도 또 화제성을 몰고 가는 두 팀의 경기도. 그래서 내일 KBS ETV를 보시게 되면 최

0: 최근 5연승의 기아 그리고 최근 4연승의 LG가 맞붙는 진짜 프로야구 명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KBS ETV 프로야구도 KBS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리키 마틴의 Private Emotion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특보라니 깨끗하게 빈 하루입니다. 기온도 꽤 올랐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과 강릉, 대구 나란히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 광주는 27도, 세종 26도, 제주,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금요일이 예상되고요. 하늘도 내일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 이번 5월의 마지막 날 주말 휴일도 대체로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높게 오르고 또 날도 맑은 데다가 자외선 지수까지 치솟을 전망인데요. 내일 낮에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음 단계, 특히 이보다 더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는데 전남, 경남, 제주는 가장 높은 단계 보라색입니다. 위험 수준까지 예보됐습니다. 자외선 잘 차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오존 농도도 나쁘겠고요.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말 휴일 동안에는 경상권 등 동쪽 지역의 기온이 상당히 높이 오르는데요. 일요일에 포항이 34도, 강릉 33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쪽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철거 공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오늘 안으로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호화 생활을 해온 19개 법인과 사주 일가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오늘 서울과 충청 등 핵심 승부처에서 집중적인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재개 여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붕괴사고

0: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철거 작업 중에 상판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철거 공사 재개 여부가 오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고용노동부 작업계획 심의를 거쳐 공사 재개 관련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비계 철거 계획은 승인했지만 상판 구조물인 거더의 철거 계획은 보완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등을 거쳐 보완된 철거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완된 계획이 승인이 나면 비계 철거와 거더 해체, 전차선로 복구 등에 모두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고 오늘부터 4개월간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적정성과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사고 여파로 KTX를 포함한 열차 운행은 오늘도 평소의 82%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KTX는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 KTX 이음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0: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안전을 강조하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골든 크로스를 노리며 충남 등 접전지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토목 안전 분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안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 철근 누락 논란 등을 계기로 안전 시스템 강화를 선거 쟁점화하는 겁니다. 이후 정청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들을 앞세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도 오전에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엔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청에서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국민의힘의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로 보수 결집을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비판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원에서 지지 유세를 벌였고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울경, 충청 강원이 경합이라며 접전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도 물가 상승률도 2% 중후반대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와 물가가 뜨거운 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명확하다며 인상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월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2.6%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강하며 초호황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는 단시간에 생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초호황과 증시 호황 등이 성장률을 1.0%포인트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현 전망보다 더 좋아지면 3%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중동발 고유가는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는 요인인 동시에 물가의 큰 악재라고 봤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2.7%로 2월의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여잡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올해 한국 경제가 성장도 많이 하고 물가도 많이 뛸 거란 예측입니다. 그런 만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 특유의 모호한 화법 대신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은 명확하다며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물가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2.5%로 동결했다며 사실상 인상 같은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50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은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 안정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0: 김준범입니다.
1: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 사적으로 이용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사주 일가와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개 법인이 대상인데 이들이 보유한 고가의 수입차가 90대 이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 건축자재업체 사주 A씨는 회사 돈으로 고급 수입차 3대를 구입해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 가격만 6억 원. 회사 돈 유용도 모자라 이 차를 자녀 회사에 헐값에 넘겨 자녀까지 사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회사 명의로 수억 원짜리 슈퍼카 3대를 마련해 사주의 배우자에게까지 제공했습니다. 사주 일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장이나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로 10억 원을 썼습니다. 총 36억 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45대의 수입차를 보유한 제조업체. 해외 유학 갔다 오는 사주 자녀의 귀국에 맞춰 3억 원짜리 수입차를 구입해 제공한 건설업체 등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주 일가 등이 회사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19곳의 법인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외제차가 90대, 탈루한 세금은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을 구분하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한동안 줄었던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이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탈세는 물론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나눠줄 개헌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군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매우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서 처리한다면 불편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 결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했는데 이번엔 미국이 용납 가능한 장소로 보내란 뜻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오만을 향해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이란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 만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군은 미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 4대를 격추했는데 미 정부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이번 공격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미군 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등이 담긴 초안 내용을 보도하자 미국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2: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의 중인 종전 양해각서에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그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명칭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입니다. 초안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푸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항로를 지정하고 오만이 협조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국영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 핵심 인사들도 합의 조건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의 보루제르디 의원은 초안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 벨라야티는 합의의 실질적 담보물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며 이란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문서는 완전히 날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공습을 예고하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자흘 아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월드컵을 10여일 앞두고 비싼 티켓 가격에 논란이

0: 등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티켓을 판매하며 좌석 등급 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등 팬들을 기만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1: 뉴욕과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피파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결승전을 포함해 모두 8경기가 열릴 예정인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의 예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입니다. 먼저 뉴욕주는 표의 좌석 위치를 허위로 안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설명을 보면 피파는 처음엔 경기장을 가장 좋은 위치인 1구역부터 4단계로 구분해 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각 구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떼어내 더 비싼 표를 팔았습니다. 새 구역이 생기기 전에 표를 산 사람들은 해당 좌석 배정에서 제외됐고 불리한 좌석을 배정받았다는 겁니다. 뉴욕주는 이래서 4구역 배치도가 달라진 점을 포함해 전체 가격 결정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표가 실제 좌석과 일치할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데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월드컵이 뉴저지 주민과 방문객을 착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가장 비싼 티켓 가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파는 처음 판매를 시작한 이후 두 차례 가격을 올렸고 결승전 1구역 표값은 11,0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사가 피파의 표 판매와 관련해선 가장 심각한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파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회 시작 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외국계 투자 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다국적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금 세탁을 위해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또 코인으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이혜지 기자입니다.
2: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160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 세탁총책 등 15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유튜버와 틱톡 등에 광고를 걸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연금을 골드바로 바꿔오라고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80여 명에게 가로챈 돈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범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시아계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직 안에서 동남아시아 팀과 중앙아시아 팀 등 대륙별로 팀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 자금 세탁을 위해 조직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여권을 받아두는 형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을 검거하며 5억 5천만 원 상당 현금과 골드바 11개를 압수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주요 조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우선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차 누적 신청자가 3,23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1%가 신청했고 누적 지급액은 5조 6,737억 원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이 교사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겠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기업 해제 이후 허위로 기업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기업 선포문 표지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점을 유죄로 봤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 내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 특정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계란과 닭고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신선난과 유경종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미국과 태국 등에서 신선난 2천만 개를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해안 지역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한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세계회담으로 주목받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주가량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사이 시진핑 주석은 동북아 정세 관리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의 연쇄회동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진행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격전지 인터뷰. 오늘은 전북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나봅니다. 법력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전북도지사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선거 전략과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먼저 이슈 인터뷰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권 내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전북지사. 지난 화요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의 인터뷰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연결해서 선거운동 상황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0: 네, 본격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막바지에 다가와서
0: 네.
1: 예, 전북 곳곳을 돌고 있으면서 이제 도민들 만나고 합동뉴스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네, 유세가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목소리가 좋진 않으신데요?
1: 예, 예, 아무래도
0: 예.
1: 14개 시군이다 보니까 예, 합동뉴스도 해야 되고 또 계속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예, 예. 아무래도 목이 좀 쉴 틈이 없다 보니까 약간 목이 힘든 상황입니다.
0: 네, 건강도 예. 좀 챙기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 예, 예,
0: 현재까지 어떠세요? 전북 지역 민심을 좀 곳곳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체감하고 계십니까?
1: 예, 제가 이제 체감하는 것은
0: 네.
1: 사실 이제 시군을 돌아다녀 보면. 이제 좀 전북을 뭐 발전시켜달라는 요청이라든가.
0: 네.
1: 결국은 민주당이 좀 적극적 역할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기대가 크고, 민주당이나, 이원택 후보가 좀 적극적 역할을 해서 국가 예산이나 국가 정책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고요.
0: 네네.
1: 또, 결국은 민주당, 그래도 민주당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듣는데, 이 언론사들의 언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0: 네.
1: 제가 체감하는 결과는 좀 달라서, 박빙 혼전 내지, 제가 약간 열세인 형국이어서,
0: 네.
1: 그래서 좀 더 긴장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관영 후보의 기세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 아, 이거 어떤 이유로 분석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김관영 현역 지사가 같이 경쟁하다가
0: 네.
1: 현금 살포 동영상이 나오면서 제명철이 됐잖아요.
0: 네네.
1: 예, 예. 제명철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본인이, 친명인데, 예를 든다면 피해를 받았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짜고, 또 당의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 자기는 제명철이를 하고,
0: 네.
1: 이원택, 저가 정읍 식사비 대납 혹은 파줬다. 불공정하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예를 든다면, 당을 공격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걸 했었는데,
0: 네네.
1: 김관영 그 무소속 후보는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고, 본인이 자질세에도, 돈을 줬다고 인정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0: 네.
1: 확인된 사실입니다.
0: 근데
1: 제 거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진술자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그것을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둔갑시킨 거죠. 경선 하루 전날.
0: 그러니까 후보님은 의혹에 불과한데 김관영 지사는 명백한 뭐 CCTV가 있고 사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고
1: 그렇죠.
0: 계신 거죠.
1: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보니 여기는
0: 네.
1: 사실이니까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처리한 거고
0: 네.
1: 제 거는 조사를 해보니 전혀 뭐 후보자인 제가 연결되거나 그런 증거나 진술이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던 거죠. 당내 윤리감찰단에서.
0: 네네.
1: 근데 그게 부실하고 불공정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처럼 피해자처럼 얘기하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출마했다. 이렇게 출마의 프레임을 짜서 초반기에 많이 유포를 시켰죠.
0: 네네네.
1: 초중반기에. 그래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우리 전라북도를 좀 홀대하나?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했지? 라는 인식이 좀 광범위하게 형성된 건데요.
0: 네.
1: 사실 이건 가짜, 하신 거 보면, 팩트로 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0: 가짜 뉴스라고 분류를 하시는 거군요.
1: 아, 왜냐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0: 네. 이거 단순히 그럼 김관영, 후보의 프레임에.
1: 프레임이죠.
0: 프레임에 네. 이원택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1: 저는 이게 제가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0: 네.
1: 사실 캠프 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0: 네.
1: 저는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강하게 가려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주요 캠프 멤버들은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고 당선이 될 텐데 그리고 저게 사실이 아닌데 얼마나 이게 이제 퍼지겠느냐 아 이러면서 좀 포용과 통합으로 가자라고 해서 초반 중반 대응을 약하게 했던 거죠.
0: 그렇군요. 초반 중반 대응은
1: 네.
0: 초반 중반 대응을 좀 약하게 했더니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여론조사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1: 네,
0: 거죠?
1: 그렇게 그러니까 초반 초중반 대응을 못하면서 또 현역 지사잖아요.
0: 네네네.
1: 현역 지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있고 각종 뭐 관련된 단체들도 많이 있고 뭐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0: 빠르게 확산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초반 중반을 넘어서 지금 이제 후반까지 왔단 말이죠.
0: 예예. 예.
1: 후반에는 민심이 이원택 후보님 쪽으로 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예, 저는 오늘 갤럽 여론조사 혹시 보셨던가요?
1: 네, 봤습니다.
0: 예, 제가 8% 이기는 게 나왔는데 그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무소속 후보가 국가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인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개가 끼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전북 발전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지혜롭게 발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한국복지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7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원택 민주당 후보 46%, 김관영 무소속 후보 38%,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북 쪽 도지사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예, 등락이 심합니다.
1: 네.
0: 예, 저도 제가 이제 현장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제가 체감한 거하고 많이 다르고 또 ARS가
1: 네네.
0: ARS 주로 ARS 무선 전화를 하는데 응답률이 막 12%이래요. 보통 ARS 응답률이 3%인데 알아봤자 한 5% 6%가 돼야 되는 막 12%이래요.
1: 너무 또 응답률이 높군요. 네.
0: 이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ARS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1: 네네.
0: 특히 하나 언론사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질의서도 보냈고 오늘이나 내일 고발 조치할 겁니다.
1: 아, 불법적인 요소까지 찾으셨습니까?
0: 예, 예, 예. 그래서 네. 이것을 저는 에스컬레이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네, 그렇게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밝혀진 내용은 아니어서 나중에 한번 추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당정청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 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전북 도민들께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고 저희한테 해방 이후 대통령 중에 9조 투자 유치를 해준 대통령은 첫 케이스입니다.
1: 네.
0: 그리고 피지컬 AI 산업을 1조 에탄면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풀어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풀어가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돼야 소통과 조율과 현안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당정청이 사실 협업을 할 때 그때 집권여당 도지사가 그 현장에서 전북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 조율해내고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전북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 네.
0: 무소속 후보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1: 근데 김관영 후보는 당선이 되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 그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1: 아, 그럼 본인 생각이다?
0: 당 차원에서는 그분이 지금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과거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대통령도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현금 살포 범죄로 인해서 제명됐는데 또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을 공격하고 있고 전라북도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에서는 승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영구 복당 불가하다라는 입장도 제가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김관영 그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아마 복당 수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아니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죠.
1: 아, 그건 본인 생각이다.
0: 본인 생각이지.
1: 네.
0: 당에서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떡 얻어먹을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1: 아, 떡이 없나요, 지금?
0: 예, 예. 예.
1: 아,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예.
0: 저희가 그 민주당이라는 당 조직이 네. 보통 복당을 시켜주는 경우는 대선 치를 때 정도 대사면 형식으로 복당을 치르는 복당을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1: 네.
0: 그 전에는 안 받아줍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이 질문
0: 예.
1: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민주당 당원 입장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경우 당에서 해당행위 징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그 또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반발 목소리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은 민주당의 성향인 분들이잖아요.
0: 예, 이제 그 반발하시는 분이 민주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지인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아무래도 우리 민선 당원들은 당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1: 당의 결정에 조금, 따라야 된다.
0: 예, 그렇죠. 민주당 당원들은.
1: 네네네.
0: 그리고 그런 점에서 선당우사를 하는 것이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선당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선당우사하지 않고 우리 당원들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돕는다 이런 것은 민주당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1: 민주당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네.
0: 이해할 수가 없죠. 민주당원이면서 무소속을 돕거나 민주당원이면서 다른 정당을 돕는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1: 김관영 후보 네. 측에서 결국에 아까 뭐 프레임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친명이기 때문에 친청 지도부에 저격받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친명이었는지.
1: 아, 친명이 아니다.
0: 제가 언제부터 친명이었는지. 저는 친명일까요? 친청일까요?
1: 알려진 거에 의하면 친청이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0: 네. 예를 든다면.
1: 네네.
0: 우리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 제가 의총장에서 나가가지고 반대 토론을 했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그 가결되고 났을 때 비상의총장에서 사실 주먹질만 안 했지 통과시킨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다전히 붙었어요, 우리가.
1: 네네.
0: 그리고 서울구치소 갔었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한 3, 40명이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 가서 울면서 대기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당에서 농어민 위원장하고 농예수에 있으면서 민생 문제를 당대표께서 바로 돌라고 그래서 제가 쌀값 문제, 양국관리법, 또 한우값 파동, 한우법, 농업재대특세법 하면서 민생 문제를 제가 최선봉에서 다뤄서
1: 네.
0: 당대표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1: 네네.
0: 우리 농예수위를. 아유, 제가 친명이죠.
1: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 뭐 외부에서는 친청과 친명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많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 내부 안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싸움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0: 저는 그것을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아, 이것은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다.
0: 프레임이다. 자기가 친명이고 네. 손해를 봤다.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이제 퍼뜨린 걸로 보고 있고요.
1: 네.
0: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을 이제 선거에 김관영 후보가 끌어들였잖아요.
1: 네네.
0: 교감이 있었다. 사전에 상의와 공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언론 인터뷰에서.
1: 네.
0: 청와대에서 어제 전화한 사실이 없고 특정인들하고 그런 교감이나 상의나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1: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죠. 청와대에서.
0: 네, 냈죠. 청와대에서.
1: 네.
0: 아니, 정말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은 김관영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또 대통령을 속였다는 건데 그러면 친명이 맞습니까?
1: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청와대에서 만약 맞다라고 하면은 이게 선거 개입설에 영향을 받을까 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합리화 변명인데
1: 합리화 변명이다. 네.
0: 이것은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미 대통령에게 불가피성을 상의 내지 공감을 했다라고 한 순간부터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고요.
1: 네네.
0: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입장에서 이거 고발할까요? 고발 안 할까요? 선거 개입했다고.
1: 글쎄요.
0: 저는 고발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도 그다음에 윤석열도 선거 개입해가지고 유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태롭게 만든 당사자거든요. 자기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네네.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린 거거든요.
1: 아 그렇다면 이원택 후보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사전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고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0: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저런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이것도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네.
0: 왜냐하면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를 네. 우리 도민들한테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복당이 가능하다, 가능할 거다. 뭐 친명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남다리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상의를 했다. 또 뭐 이런 프레임을 사실 언론의 공개석상에 나오기 전에
1: 네네.
0: 비공개 수면 아래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1: 네네 그렇군요.
0: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택도 없는 건데 사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아,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TV 토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0: 예예. 예.
1: 내란 방조 의혹 공방이 좀 거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는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인데 후보님의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예예. 예. 그러니까 조금 대상이 달라요.
1: 계산이 그러니까 다르다.
0: 저는,
1: 네.
0: 저는 예를 든다면 그 제가 이제 내란 방조 내란 수능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
1: 네.
0: 도청의 문건이고 도청 간부의 육성 영상 기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1: 네네.
0: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국감 자료에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거 보면 청사 폐쇄했다고 나와 있어요.
1: 네네.
0: 그다음에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1: 네.
0: 도청에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도청에서 국감 자료에다가 제출한 문건입니다. 그다음에 또 도청에서 만든 문건에 보면 행안부 지시사항 이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1: 네네.
0: 청사 출입 통제 이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 네네.
0: 도청에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또 도청에 그때 당시 간부가 아 청사 폐쇄한 거 맞다 이런 그 맞다라고 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 있어요.
1: 네.
0: 그것도 언론사에서 찍어낸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육성 녹음도 있어요. 이게 다 팩트고 사실이거든요.
1: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특검의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팩트고 사실이라고 특검도 인정을 해요.
1: 네네.
0: 인정을 하는데 내란 부하 수행이 되려면 국헌 물란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1: 국헌 물론 네.
0: 물란 목적이 증명이 돼야 하잖아요.
1: 네네.
0: 국헌 물란 목적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혐의 된 겁니다.
1: 아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혐의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러면 예, 예. 어쨌든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0: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없죠. 제가 이제 제기했던 것은
1: 네.
0: 이렇게 도청 문건에 이런 내란을 수능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행안부 지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했어야 하는데 왜 거절 안 했느냐. 경기도지사 김동연, 광주시장 강기정은 다 거부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수능을 했느냐를 문제 제기한 거죠.
1: 네네. 결국 뭐 정치적 책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고요.
1: 네네네.
0: 근데 제가 예를 든다면 특검이 기소되면 기소 안 되면 뭐 내가 책임지겠다. 특검이 기소되면 김관영 후보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없어요.
1: 네네.
0: 그건 김관영 씨가 법조인인데 특검에 기소되면 자기는 뭐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본인이 한 얘기죠.
1: 네.
0: 본인이 한 얘기를 저한테 엮어서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물어본 것은 이런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히라고 그랬죠.
1: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거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0: 이건 도청문건과 육성이 나왔어요. 사실인데 인정하고
1: 네.
0: 사과해라.
1: 네네네.
0: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제가.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북 선거가 말이죠 굉장히 좀 시끄러워졌는데 이게 정통성 논쟁부터 뭐 복당 논쟁 뭐 개파 논쟁으로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도민들이 또 듣고 싶은 거는 아 누가 더 민주당에 가깝냐 이 말보다도 누가 전북을 더 잘 먹여 살리느냐 뭐 이런 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1: 네. 이원태 후보님이 김관영 후보보다 전북의 경제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예.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전형, 현장형 정치인입니다.
1: 네.
0: 저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성장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뭐 한때 시의원도 했었고 전주시 비서실장, 도비서실장, 또 도에서 대외협력국장,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경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1: 네네.
0: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새만금 업무를 전담해서 새만금을 다시 설계했었고요.
1: 네.
0: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 당직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 다양하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국정의 디테일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듯이 저는 지방정부의 디테일에 너무 잘합니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디테일한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1: 네.
0: 이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비전을 실행하고 수행할 것지 수행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 네.
0: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의 비전이랄까, 정책이랄까, 또 사업들을 바로 세우고 끌고 가고 이러는데 제가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 점에서
1: 네. 네.
0: 아마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후보님 목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어요.
0: 예, 정말 목 때문에 지금.
1: 아이고 걱정됩니다. 예, 약도 좀 드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지사 이원택 후보였습니다. 자, 잠시 로고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열린 토론 2부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회담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행보도 많이 엇갈린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두 분 모셔보고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뭐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막바지 단계 돌입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서 계속 요즘 뭐 말바꾸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이란 남부지역 공습,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 뭐 변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 네,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7일에 이제 휴전을 얘기를 했고요.
1: 네.
3: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휴전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든 이란이든 이걸 더 이상 확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3: 종전이든 뭐 휴전이든 그 분위기로 가는 큰 틀 이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인을 하는 이것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죠. 왜냐하면
1: 네.
3: 우리 한국전쟁도 휴전 협상만 2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막
1: 그렇네요. 네.
3: 금방 사인하기는 어렵지만
1: 네.
3: 이 양국이 방향을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정돈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큰 틀 이거는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께서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예. 정리해 주시죠.
4: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말 저 말을 하니까 또 내각 회의에서 뭐 군사적인 옵션의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1: 네.
4: 현재로서는 막판에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도 종전을 향한 레일 위에는 일단 서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1: 네.
4: 가장 어려운 몇 가지 허들들을 그 장애물들을 좀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휴전 60일 추가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대신에 그 일부 제재 완화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했고요. 60일 기간 동안 가장 민감하고 핵심 이슈인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네. 이란의 핵 능력, 그것은 그 후에 얘기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핵심은 미국 내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1: 어떤 반응이요?
4: 반응이 안 좋은 게 예. 만약에 현재 알려진 형태로 합의가 나오면

0: 2015년에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그 이란이랑 맺었던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불리는 JCPOA랑 뭐가 다르냐. 아.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JCPOA를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것을 파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했는데 결국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때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 또 강경파 전직 관료들 폼페이오 같은 사람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합의에 저도 뭐 근접해 있다라고 판단은 하긴 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좀 강력한 또 그런 강성 발언이 나온 건 이란에게 좀 더 양보해라라는 것이고 또 미국 국내 여론을 통해서도 나쁜 딜은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바마 때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유럽과는 전쟁 왜 했냐? 막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따라서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상황들 그런 지점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뭐 아브라함 협정이라든지 다른 얘기를 좀 해서 자기가 어쨌든 중동의 평화와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그런 식의 좀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죠.
1: 알겠습니다. 어제였죠. 우리 정부가

0: 한 그 행보를 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란한테 이런 빌미를 주는 것도 뭐 미사일은 이란제일 수 있지만 다른 주체가 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1: 그렇죠.
0: 예.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란의 소행 그리고 그게 뭐 한국을 겨냥해서 쏜 건지 아니면 그
2: 잘못해서
0: 불특정 뭐 예. 임의로 한 건지
2: 그건 쐈는데 한국이야 뭐 이럴 수도 있죠.
0: 알 수는 없지만 예. 우리는 어쨌든 피격을 당했고 맞은 그럼요. 이상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네네. 강경하다라는 게 뭐 대사 조치하고 물론 뭐 이란과의 관계를 파탄내자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다른 데서도 굉장히 약한 뭐 물른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강경한 언어와 방침 대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런데 이게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게 피해가는 면도 있거든요. 진짜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뭐 민병대가 쏜 건지 그런 것도 약간 애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가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당신들의 입장 재발 방지 뭐 이런 걸 확고하게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좀 이게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의성 여부를 알 수 없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네. 고의성이라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란의 소행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뭐 지대함 미사일을 쏜 거로 밝혀졌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타겟을 나무를 삼아서 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거보다 더 고의성이 있기는 어렵죠. 제가 이해하기에 고의성이라는 것이 이란 정부가 뭐 통제를 했냐 뭐 혁명 수비대가 했느냐 이란 해군이 했냐 근데 그것도 다 합치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누가 했던 이건 최종적으로 이란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이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국가가 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자 외교 무대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2: 네. 그래서
3: 이것은 국제 해상 안보에 대한 분명히 위협이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회의나 관련 국가와 함께 공동 성명을 좀 발표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현재 한 척 빠져나와서 우리 25척인데 이거 계속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군사 비군사 조치도 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의 이란 정부가 이것을 인정토록 해야 되고 재발 방지 사과 정도까지 물론 안 할 겁니다. 네. 안 할 거라서 문제인데
2: 누가 안 해요? 이란이
3: 안 할 겁니다. 끝까지
0: 잡아떼겠죠.
3: 그렇게 저를 한번 인정하는 순간에 대규모 배상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 하기 때문에
2: 그렇겠네요.
3: 그렇지만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 제기는 기록으로도 남길 필요가 있고 이란이 우리 그렇게 자신들이 반응을 안 한다 해도 한국이 강경하게 나가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이란이 한 소행인 게 이미 밝혀지고 그렇게 단정을 냈다면 우리나라에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회담으로 불렸던 미중 정상회담이 뭐 알맹이가 없었다, 뭐 빈손회담이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이번에는 박 교수님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3: 예,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2: 진짜 먹을 거 없었죠.
3: 예, 네.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번 회담의 승자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그렇군요.
3: 그러니까 큰 틀에서 중국은 어쨌든 미중 관계 앞에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표시를 한 반면에
2: 네.
3: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대중 전략이 뭔지를 우리한테 모르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인 이해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미 G2라는 얘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G2에 중국이 반열에 오르는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점으로까지도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3: 왜냐하면 저는 특히 시진핑 주석 뭐 저보다 강정혁 교수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하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뭐 이거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패권국에 도전하는 그 대응국이 있고 그 국가와의 결국은 전쟁으로 귀착된다라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그레암 엘리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했는데 네. 이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해서 꺼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런

0: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일종의 압박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 가장 흥미롭게 본 게 이거였습니다. 만찬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저는 뜬금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과 미국을 다시 하게 위대하게 마가, 메가라고 불리는 그거랑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의 꿈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2049년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
1: 네.
0: 그리고 마가라는 것은 미국이 집중하고 사활적인 이해, 미국에 집중하고 사활적인 이해 없는 지역에 개입은 중지한다라는 거니까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화하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태평양은 넓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동태평양, 중국은 서태평양.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지위를 인정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이것도 나름대로 정당한 경쟁을 수반하는 그런 경쟁 관계를 갖겠다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것은 앞으로 끌어갈 중국이 원하는 미중 관계 핵심인데 이거를 미국이 이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팩트시트에 나왔는데 그대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쓰려면 전략적 안정을 위한 건설적 관계 영어로 썼는데 그게 중국이 말한 거랑 그대로 단어가 들어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말한 것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쓰기 한 거거든요. 이 정도에 된 것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저는 강 교수님이 전공하신 중국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모습이 너무나 강경하고 너무나 동급의 위치로 보이게끔 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3: 맞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2: 보입니다.
3: 분명히 그랬고요. 네. 사실 실질적 내용도 지금 박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무슨 뭐 합의나 이런 거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 네.
3: 실제로 3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을 그전에 잘 마무리를 하고 중국을 가서 관세전쟁 2라운드를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1: 네.
3: 그리고 3월 30일 나갈 때는 4박 5일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14, 15 그 결국은 이제 그것도 1박 2일로 온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사실 하루 더 늘은 거거든요. 13, 14, 15.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박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현물적인 뭐 이런 성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대두라든가 이제 이런 거였고 보잉기 판매라든가 중국도 사실 아쉬운 점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걸려있는 소위 반도체
1: 네.
3: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되게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1대1 대응이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그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런 거 하고 나서 계속 시달리는 게 희토류에 대한 압박이란 말이죠.
1: 네네.
3: 희토류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지만 중국이 30여 년간 기술 뭐 채굴과 이 개발 기술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몇 년간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대만 문제가 우리 레드라인이다.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걸려면 충돌한다. 충돌이라는 거는 사실은 중국어 어휘로는 약간 네. 군사적인 어떤 그 행동까지
2: 아니, 이걸
3: 포함을
2: 대놓고
3: 하고 있는 거.
2: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3: 그만큼 이제 중국의 근육이 커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2: 거기서 놀랐습니다.
3: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얘기인데 요번에 중국의 그 소위 뭐 중국이 이겼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걸 보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오히려 중국이 향후 국제질서의 어떤 방향 이거를 중국이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인데 뭐 미국이 그대로 받았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토를 안 달았거든요. 이거는 2013년에 당시 총서기가 되고 국가부주석 신분으로 이제 3월에 국가주석이 되니까 그때 가서 오바마를 만나서 태평양은 넓다 나눠쓰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 대국 관계를 만들자. 그런데 그 미국이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꼈단 말이죠. 왜 그랬냐 하면
1: 네.
3: 속지 말자 중국한테 속지 말자 공산당 뭐 이제 이러면서 미국 조야가 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힘이 그때하고는 달라진 거죠. 글로벌 밸류체인의 경제적으로도 40%

0: 30%가 넘고 차지하고 있는 게 세계 제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세 개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또
1: 받아들여라.
0: 네, 중동에 네. 대한 그런 그 소위 중국의 힘이 필요한 부분을 또 아쉬운 소리도 일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봤던 미중 관계, 중미 관계가 서로 얘기하는 게 바뀌어버린
1: 맞아요.
0: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요 중국이 그 미국의 힘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중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동전쟁이나 이런데 뭐 사실 무기를 공급해 주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 충돌은 서로 하지 말자. 충돌은 방지하고 경쟁은 하되 절도 있게 하자. 그게 이제 그 아웃라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 관리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오히려 중국이 이끌고 가는 듯한 네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것이 네.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이 컸고 리드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인상을 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알래스카에서 뭐 젠슨왕을 태워간다든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도 부족하고 히토류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렇죠. 입장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 두 나라가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자주 만나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일단 9월 달에 다시금 만나게 돼 있고 자주 네. 만나니까 일종의 휴전을 계속 연장하는 형태죠. 말씀하신
0: 전술적 휴전이죠.
2: 뭐. 전술적 휴전이라는 네. 것들은 뭔가 결정적인 합의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0: 네.
2: 그래서 뭐 미국도 얘기했고 미국도 동의했다라는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것이 그런 식의 서로의 차이를 일종의 이런 프레임워크 이거는 그 베센트 장무장관이 한 얘기인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자. 그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정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대만 문제 얘기는 굉장히 좀 심각했다고
0: 그렇습니다.
2: 생각이
0: 그렇죠.
2: 되네요.
0: 네네.
2: 아까 말씀하신 충돌의 얘기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중국과 논의하겠다 얘기를 해갖고 이건 미국 조야에서 뭐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이른바 6대 원칙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대만의 무기 판매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죠.
1: 신경 꺼라 이랬죠.
2: 그렇죠. 일종의 네. 방어공약 같은 건데. 근데 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대만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뭐 방송이랑 인터뷰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보류하는 상태로 두겠다. 중국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조금 한반도 상

0: 있고 한국은 따라라. 그런 식의 우려도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방어 공약을 약화하는 것은 이번에 또 큰 우리에게는 도전적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시진핑 주석의 이 행보가 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파키스탄 총리도 잇따라 만났는데 본격적인 국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광복 행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당연히 그렇죠. 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쨌든 이제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미국의 공백을 좀 자기가 메워야겠다. 갑자기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다양한 그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 소규모 그 회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 발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당연히 답을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뭐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는 남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중국의 원칙이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싶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 주석이 가장 좋아하는 게 홈그라운드 외교입니다. 네네. 자기가 잘 안 나갑니다. 사실 외부로 안 나가고 좀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그 사이에 5일 만에 지금 그 푸틴이 왔고 세르비아 대통령이 왔고 네. 그다음에 중재 이란 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샤리프 총리가 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자체로 외교의 무대가 워싱턴이 아니고 베이징이다.
1: 중국이다. 네,
2: 중국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브릭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SCO 같은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소위 행보를 계속 확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거에 큰 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 문제도 지금 8.17 성명 그리고 그거는 중국과 상의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게 원래는 구두로 조지 당시 슐츠 미 국무장관이 구두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 해제되고 나서 2016년에 미 의회에서 승인을 재결의를 해서 공식 문서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 소위 거래 비용으로 따지는 소위 그 거래적 동맹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이 크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일 동맹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니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데 특히 동아시아 지역 문제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1: 그렇겠죠. 네.
2: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투사해야겠다. 그런 흐름으로 나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1: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안 나온 게 다행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힘이 너무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을 좀 비교해 보면은 의전도 푸틴 대통령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그 사실은
1: 견제의 느낌입니까?
2: 견제의 느낌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미국은 전통 문화 국가가 아니다. 1776년에 독립한 신생국이다. 자기네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천단이나 이런 데 그 데리고 간 것도 또 그게 그런 겁니다.
1: 우리의 역사를 네, 봐라.
2: 역사로 본 것도 그렇고 이게 중국에는 천하관이라는 게 있어요. 천하 질서관.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감으로써 여기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인데 중국도 그 중에 하나고 미국도 그 중에 하나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거다. 제가 이거 이런 얘기하면서 꼭 예를 드는 게 클린턴 대통령이 98년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서 굳이 베이징으로 오지 말고 서안으로 오라고 그래요. 서안에 아시죠? 진시황 병마용이 있는 데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그 제일 먼저 거기를 데리고 가요. 이게 우리 BC 몇 년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뭐 의전을 낮추겠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어려웠고 사회주의도 초기 건설에 애를 먹었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우리가 세계적 경제체로 성장을 했다. 그 이제 G1, G2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G7. 근데 중

0: 한국은 G2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G1이 미국이기 때문에.
1: 아,
0: G7에서도 G1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태평양 나눠서 쓰자는 거지 같이 쓰자는 게 아니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G1 해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거 할게. 우리가 새로 할게. 이제 이런 걸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여주는데 아주 애를 썼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전이나 이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약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문화를 봐라. 우리의 역사를 봐라.
0: 그렇죠.
1: 너희들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너희와 우리는 달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이도 매체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복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점만 봐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정작 북한하고 중국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양국 간에 이게 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2: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가능성은 네. 높다.
1: 가능성 높다.
2: 예, 왜냐하면은 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 경호팀이랑 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온 동향이 포착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2: 그렇다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글쎄 중국은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작이 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절대로 이전에 확인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갈 때도 출발하고 나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네.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과 북한 양측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오고 가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만 갔고 시진핑 주석이 아직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2: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간의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정도로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작년 9월 3일을 계기로 뭔가 정상화하는데 마지막 그 단추를 깨는 게 시진핑의 방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양측이 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1: 네.
2: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 서로 간의 차이와 경쟁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일종의 자신의 자산으로 삼고 또 최소한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방북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러시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대미 대서방의 연대의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 네.
2: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 경제관계다.
2: 그간에 예, 한 3년 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게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뒷문을 열어주긴 합니다만 러시아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면 그런 경제적인 문제 좀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겠죠. 왜냐하면 관광은 제재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김정은이 아주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원산 갈마가 있고 여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관광객 문제가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 북한도 정상회담 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데 뭐 시기는 좀 봐야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뒷배가 필요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진핑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1: 이 시점이 재밌는 게 일단 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고 그다음에 푸틴 만났고 그다음 북한으로 간다. 야 이거 묘하게 동북아 쪽에 영향력을 키우려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라고 생각이 들만도
0: 네,
1: 하잖아요.
0: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 나서서 북한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해서 뭐 한미일 대 북중러구도 이거를 사실은 확실히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1: 네.
0: 지금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관계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보면 중국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 3자구도 우리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때 그 체결하셨던 분들은 다 지금 권좌에 안 계십니다만
1: 네.
0: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보고 중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아시아판 소나토다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중국 북한 러시아 관계를 똑같이 만들어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1대1로 유리하니까 양자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절 때도 중국이 러시아하고 회담하고 북한하고 회담하고 만약에 정말 그러면 3자회담도 할 법했는데 안 하거든요.
1: 네네.
0: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국이 그런 거는 조심을 한다. 다만 미국을 앞에 놓고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같이 끼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그 수교를 했잖아요. 북한하고도. 미국은 수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한테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아니 뭐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도와줄 것처럼 폰만 잡아.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1: 네.
0: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이 결정 이런 순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회담하고 러시아와 회담하고 북한까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한테 주는 전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뭐 미국도 물론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갈 거다.
1: 네. 영향력 키우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0: 예,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저도 강재영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북중러 삼각구도가 과연 동맹이냐. 뭐 흔히들 언론에서 편하게 동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삼각구도가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렇게 뭉치는 거랑은 전 질적 수준이 다르고요.
1: 아니, 생각보다 북한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2: 안 좋습니다. 예, 북한과 예, 뭐 러시아 소련도 한국전쟁 준비기간부터 계속 그랬고요.
1: 그렇다면서요.
2: 예, 현재 네.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간의 셈법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그런 그 관계 측면에서 자신의 대미 지렛대로 북한과 러시아를 좀 활용하려는 게 있는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우 전쟁에서의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그리고 또 중국이 필요한 거고 군사경제적인 보완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제재 아까 말씀드린 제재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정권 생존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활용이 필요. 그러니까 삼국이 어떤 공통된 거를 갖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각국의 어떤 단기적 이해 공통대라는 것은 미국과의 어떤 경쟁 미국과의 척을 진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 연 대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0: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북러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것도 견제하는 의미가 있죠. 나도 있는데
1: 한미일 견제뿐만 아니라 네, 네. 북한 당연히. 러시아도 견제한다.
0: 그 다음에 북한이 미국과 이 양자회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있다면은 베이징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미국과 회담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 뒷배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할 거예요.
1: 북미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니네 회담 하더라도 우리를 빼고 중국을 빼고 하면 절대 안 돼.
0: 그렇죠.
1: 너희들.
0: 그런 거죠. 나하고 상의해야 되고
1: 네네네.
0: 그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안 하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것도 방지하는 거죠. 그게
1: 네.
0: 지금 이 북중러 3국이 원래 뭐 또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1: 꼬여있네요.
0: 그
1: 네.
0: 라이벌 관계에 있고
1: 네.
0: 경제 개발 같은 것도 잘 안 돼요.
2: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예. 17년 사이에 북한과 중국 김정은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1: 아,
2: 2018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으로 불러들였죠.
0: 맞습니다.
2: 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른바 혈맹이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
1: 네.
2: 있습니다.
1: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요.
2: 네. 네.
1: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될 것 네. 같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시진핑 주석 아까 잠깐 뭐 북미 회담 말씀하셨는데 북미 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그럼 추진해야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2: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1: 네네.
2: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북미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뭐 중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1: 굳이 만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건가요?
2: 그럼에도 만날 그를 막지는 않겠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얘기했고요. 올 9차 당대회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식 화법에 따르면 이 정도면 진짜 강력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송에 쓰기가 좀 어려운 표현 정도로 굉장히 거친 표현들, 영어로 도탈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노망난 늙은이 그런 식으로 불렀는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0: 북한식 표현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APEC 회의 직전에 와서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텐데 어쨌든 우리랑 상의해. 그리고 일정 수준 우리가 뒷배를 봐줄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때는 약간 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것도 노렸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려고 했었던 거고 뭐 햄버거 먹자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미국은 북한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 대통령이고
1: 아,
0: 한번 해봤는데 그때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확인한다면 노벨상은 저는 좀 물 건너갔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한테 상을 주기는 그렇죠. 어려울 거고.
1: 아, 그럼
0: 에도 나중에 네네.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한반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뭐 약간 그런 식의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생각은 있다고 보입니다.
2: 내가 알겠습니다. 주제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뭐 사실 뭐 전쟁 10개 끝냈다고 그랬는데 끝낸 전쟁 하나도 없고
1: 시작한
2: 전쟁도 하나도 없잖아요.
1: 시작했죠 네. 전쟁을. 네.
2: 그러니까.
1: 아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 총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뭐 재군사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그 지점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너희도 군사력 왜 높여? 라고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2: 사실은 그 다카이치가 이 자민당 총재가 됐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다카이치는 소 아베, 작은 아베고 여자 아베다. 아마 올라오면 보통 국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거다.
1: 네.
2: 지금 GDP 2%를 넘겨서 재군사화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이 이 정도 세계적인 국가인데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전범 국가라서 소비밖에 못하는 군대를 자위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1: 그 방어만 하는
2: 네,
1: 거죠.
2: 방어만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뭐 지금 호주의 호위함도 수출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아시다시피 중국이 가장 큰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이완, 대만 그게 이제 오키나와 열도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끝자락이 대만이 있는데
1: 네.
2: 이 대만과 가까운 10여 개의 무인도에 지금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만 겨냥한 거 아니잖아요.
1: 그럼요.
2: 중국을
1: 중국이죠.
2: 겨냥한
1: 거. 예.
2: 그래서 다카이치가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면 초기 아시아의 평화를 또 깰 거다. 그런데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아시아 지역에서 암묵적으로 왔었던 중국 위주의 전략 균형.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손상이 오는 거죠. 게다가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미일 삼각 공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역량을 상당히 삭감시킬 수 있는
1: 네.
2: 분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일본 군국주의 비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시정부 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러고 넘어갔는데
1: 네.
2: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세력 확장, 군사 무장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에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인데 우리 영토에서 문제 생기는 게 왜 니네 유사야 이러고 지금 각을 세우고 그리고 사실 2012년 이후에 지금 싱가포르도 대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움으로써 중국의 기존 이익을 상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해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1: 그러네요.
2: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 네.
2: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일단 트럼프는 다카이치 총재를 약간 두둔했어요. 시진핑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네. 에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 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자세인 게 또 대만이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묘하게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에 뭐 지렛대 정도로 사용하고 그 중간에 일본도 협상에 이 중간자적인 걸로 협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식적인 전략,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의 전략가나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

0: 다 얘기를 하고 네. 방금 강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두 배로 늘리겠다 하면 1000억 달러 되는 거고 우리가 500억 달러 정도 되고 드디어 미국은 1조 억 달러가 되니까 그 정도고 중국이 한 4000억 달러 되나요? 네, 그 정도의 그 기반을 놓고 본다면 그 정도로 만약 일본이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은 중국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까도 말씀 나눈 대만 문제도 일종의 그런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근데 다카이치 총리 편을 들어줬죠. 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같이 전화도 하고 거기에 뭐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 또 다카이치 총리가 지도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고 근데 그럼에도 일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 일본이 그러면 중국 견제에 좀 더 비용과 역할과 책임을 다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는 거래를 이용해서 하기 위한 일본과 대만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2: 네. 네. 한중일 러시아 미국 북한 대만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는데 앞으로 우리 상황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 한 번씩 질문드리고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3: 사실
2: 하겠습니다.
3: 사실 한국은 계속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하죠. 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 선택을 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선택을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네. 그리고 한미는 동맹 구조고요. 한중은 협력 구조입니다.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0여 개 국가 중에 사실은 미국이 한국의 유일 동맹인데 그 네. 우리 전략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서 중국과는 제한적이고 관리된 어떤 이런 흐름 관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일정 부분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박홍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0: 저희도 뭐 비중 관계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1주년이 이제 가까이 오는 시점에서 저는 초심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된다.
1: 초심으로 돌아간다.
0: 예, 처음에 네.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일본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갔죠. 그 미국을 가서 CSIS 연설 중에 안미 경중의 시대는 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는 같다라는 그 연설이 그간에 있었던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그런 초심들이 좀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협화음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1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중정책이라든지 특히 대북정책 그리고 대미관계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열린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 격전지 전북의 민심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흔들리는 동북아 정세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묻는 일이고 외교는 국가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냐 보다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린 토론에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율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너무 잘했다. 율리는

0: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SSG가 오늘도 선두 삼성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외인 히라모토 김지로가 팀 연패 탈출을 이끌 수 있을까요? 삼성 선발은 최원태인데요. 최원태가 완벽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7회 초 최원태가 선발을 맡고 있고요. 삼성이 6득점에 성공하고 SSG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6-0 오늘도 패색이 짙은 상황입니다. 자, 5연승으로 상승세를 사고 있는 4위 기아는 키움과의 주중 3연전 수입을 누리고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기아의 방망이는 오늘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회 초에 2점, 5회 초에 1점을 득점하면서 키움을 상대로 3-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기차 없이 2위에 자리하고 있는 LG도 4연승 중으로 롯데와의 수입을 누리고 있는데요. 롯데는 선발 김진욱을 앞세워서 연패 탈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롯데가 경기 초반부터 앞서갔는데요. 하지만 6회 초 김진욱이 홈런과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6회 말 현재 5-5로 승부는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어제 연패를 끊은 두산과의 경기를 보족하죠. KT와의 경기 고영표 대 곽빈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끕니다. 토종 에이스의 두울 대결인데요. 현재는 두산이 살짝 앞서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2-1로 한 점차 두산이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대 NC의 경기. 어제 NC도 하나를 상대로 경기를 잡아내면서 간만에 기분 좋은 승리를 알렸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2, 3, 4회 모두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5회 말 현재 6-2로 넉 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내야수 제리드 데이를 대신해 일본 출신 오른손 투수 시라카와 게이쇼를 새 아시아 쿼터 선수로 영입했습니다. 한편 LG는 요니 치리노스를 올 시즌 두 번째로 1군에서 말수했습니다. 대신 엔트리 한 자리는 우완 투수 장현식으로 채웠습니다. 홍명보호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서 맞붙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빅리거 한 명 없이 자국리그 소속 선수 중심으로 국가대표팀을 꾸렸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에서 뛰다가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전성현이 수원 KT와 계약 기간 1년 보수총액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KT는 원주 DB에서 뛰었던 FA 포워드 서민수도 함께 영입했고 서울 SK는 오세근과 계약 기간 1년 2억 2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콜로라도전에 빅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좌익수로 출전해 안타와 호수비를 선보이며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25번째 우승을 노리는 조코비치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

0: 스포츠 스포츠.
1: 목요일 저녁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박찬하 위원은 최근에 자주 뵙습니다.
2: 네, 제가 자주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1: 확실히 근데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박찬하 위원만 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2: 아, 제가요?
1: 네.
2: 제가 편하죠. 일단 언제든지.
1: 네.
2: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네. 아주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르면 네. 어디든지 갑니다.
1: 또 오늘도 날카롭고 정확한 이야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그 월드컵 개막까지 남은 날짜를 꼽아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바로 6월이고 6월 12일부터 시작이에요.
3: 맞습니다.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까지 왔고 챔피언스를 결승을 치르고 이강인 선수까지 오면은 완전체가 돼가지고
1: 네.
3: 두 평가전을 치른 다음에 멕시코로 넘어가서 이제 본선 체코전을 치릅니다.
1: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실 해외파 선수들도 많이 합류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왔고 김민재 선수도 왔고 이강인 선수만 남아있는 상태죠?
2: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 시각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 새벽에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 이제 아스날이랑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솔트레이크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미 먼저 들어간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속속들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규정에 따라서 또 대표팀에 합류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만 경기가 한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늦게 합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상 계속 고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늦게 가면은 고지대 적응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2: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1: 네.
2: 네, 아마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그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니까 아 이제 진짜 월드컵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나긴 나요.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3: 네, 손흥민 선수도 뭐 지금 홍명보 합류 이후에 이제 지상파와 이제 인터뷰도 했고 피파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1: 네.
3: 이제 인터뷰에서는 뭐 토트넘 잔류 소감 이제 좀 보는 게 힘들었고 내가 좀 빨리 떠난 게 아닌가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좀 주의깊게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잔류를 해서 좀 축하를 전했고 이제 네 번째 월드컵이잖아요. 이게 홍명보 이훈재 등 이후로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데 마지막 월드컵 될 수 있으니까 좀 여러 좀 손흥민 선수도 좀 팬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식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팬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내 마지막 월드컵 될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의지 다졌으니까 좀 이제 확실히 말씀 다 해주신 대로 좀 월드컵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일단 손흥민 선수 뭐 경험도 경험이고 실력도 실력이고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2: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에서 뛰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컵 경기 때문에 멕시코를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옆에 있는 뭐 톨루카라는 곳에서도 경기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 고지대에서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미 고지대에서 경기를 해봤으니까 아, 신체도 대비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고지대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고지대 경기를 했을 때 뭐 신체가 뭐 어떻게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평소에 잘 되는 게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해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아마 우리 선수단에게는 큰 자양분이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전 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전을 두 번을 치르게 됩니다.
3: 네,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이제 대결을 하고 엘살바도르 경기를 합니다. 두 경기 통해서 이제 3백 점검도 할 테고 또 부상을 당했던 황희만 선수가 좀 실전 감각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1: 네.
3: 그 두 경기를 통해서 좀 출전 시간 조절하면서 이제 할 것 같고 또 뭐 공격진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손흥민도 지금 어디서 뛸지 최전방에 나올지 윙어가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윙어로 쓴다면은 오영규를 선발로 쓸지 뭐 이렇게 좀 여러 테스트를 하면서 또 고지대 훈련은 하고 있지만 좀 실전 감각을 좀 채우는 진짜 경기를 뛰면서 이제 좀 고지대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그 두 경기를 치른 후에 이제 멕시코 과달라로 넘어가서 체코전을 준비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우리와 한 조에 묶여 있는 남아공의 최종 엔트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2: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됐는데요. 특별한 발탁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달에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랑 두 경기를 했는데 그 두 경기 성적이 1무 1패였거든요. 네. 3월 달에 있었던 평가전과 그 전이었던 아프리카 대륙간 대회죠. 아프리카 컵오브네이션스와의 큰 변화 포인트는 수비 라인의 변화였어요. 네, 수비 라인에는 이제 그동안 팀을 이끌었었던 이제 중앙 수비수가 원래 배치가 됐었는데 은게자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뛰고 있는 해외파인데요. 근데 이 선수도 대표팀 경력이 11경기 정도였기 때문에 이 컵오브네이션스 통해서 주전으로 부상했던 센터백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도중에 장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위고 브루스 감독이 과감하게 이 선수를 대표팀에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3월 달에 발탁했던 젊은 수비진 위주로 수비 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하노버에서 뛰고 있는 임의 오콘을 발탁하면서 이 선수가 아마 기존에 있었던 은보카지 선수와 함께 주전 중앙 수비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종 엔트리가 속속 발표되면서 우승 후보들의 명단도 눈길을 모았는데 부상이 있다고 전해진 스페인의 야말이 월드컵 출전을 하네요.
3: 네, 데라푼테 감독은 이제 야말 그 명단 발표 인터뷰에서 야말이 뭐 큰 문제 없다면은 이제 첫 경기부터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야말이 출전 가능하면은 스페인이 지금 명단을 보면은 유로 2024 멤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던 미켈 메리도나 좀 많이 못 뛰었던 선수들을 좀 그래도 선발하면서 이 데라푼테 감독은 그 유로 2024 우승 기운을 그대로 가져오려 하는 것 같고 뭐 페드리나 로드리나 뭐 파비안 루이스 이렇게 그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미드필더를 배치한 다음에 공격진에서도 이제 페란 토레스나 이렇게 선수 영입 그 선발했는데 특이점이 있다면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스페인을 대표하는 명문 중 명문인데 뭐 지금 디나이선이나 카레라스나 뭐 곤살로 가르시아, 카르발 이런 선수들이 모두 배제됐습니다. 아무래도 레알이 이번 시즌 무관을 그쳤고 뭐 여러 이슈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좀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의 선수들을 좀 배제하고 다른 선수들을 선발하면서 이 데라푼테 감독 자신만의 팀 만들어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1: 네. 아니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뭐 기대 못 미친 것도 사실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한 명도 명단에 없다는 거는 꽤나 충격적인데요.
2: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 선수 가운데 스페인 국적의 핵심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델라푸엔테 감독은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축구에 안 맞으면 안 뽑는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스페인 명단 가운데 뭐 대표적으로 가비 같은 선수가 이번 시즌 부상 때문에 몇 경기를 뛰질 못했는데 4월 달부터 아마 조금씩 출전 시간이 늘어났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발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델라푸엔테 감독은 스페인 연령별 대표부터 해서 이제 스페인을 이끌었고 대표팀 와서도 성과도 내고 하니까 무조건 리그에서 좋은 활약하고 이런 거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알아야 되고 내 축구에 맞아야 돼. 네. 그런 선수 위주로 발탁을 하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좋은 컨디션 보이고 있는 일부 선수들도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디나이센 같은 선수가 나이가 어린 수비수예요.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데뷔전도 치렀고 델라푸엔테 감독도 이 선수를 중용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이선 선수 배제하고 근데 또 하이선 선수가 월드컵을 못 나가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나이도 어린 선수고 하다 보니까 화가 좀 났을 수 있잖아요. 네. 네, SNS에 또 뭐 저격성 이런 게시물을 올려서 근데 저격성 게시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만큼 잘했는데 왜 제가 안 뽑혔을까요?
1: 야속하다.
2: 이 정도로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 역시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습니다.
3: 네, 명단은 뭐 크게 이상하지 뭐 다른 게 없지만 좀 발표 방식이 이제 약간 보면은 CF 느낌으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명단 나오고
1: 기자회견 형식이었죠.
3: 네,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뭐 국왕이 있는 나라들은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국민들이 발표를 하다가 마침에 필리핀 6세가 나와 가지고 발표를 딱 하고 뭐 노르웨이나 이렇게 오랜만에 월드컵 나가는 국가나 처음 나가는 국가 국가들은 뭔가 특이하게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는 약간 뭔가 광고 형식으로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뭐 빵을 먹거나 뭔가 되게 예쁜 화면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동안 월드컵 봐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없었거든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최종 엔트리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2: 최종 엔트리가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각국 대표팀의 어떤 발표 형식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잠깐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 대표팀도 이제 그런 세계 각국의 어떤 발표 형식들 있잖아요. 네. 재밌는 장면도 많고 또 이벤트 형식으로 또 잘 포장해서 이렇게 뭐 치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문화 강국이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거를 좀 보고 아 우리도 뭔가 홍보가 될 만한 그리고 전 세계에 이목을 끌 만한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아,
2: 그래도 해야 됩니다.
1: 네, 그래도
2: 그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젠가 미국 대표팀이 발표가 됐거든요.
1: 네. 네.
2: 근데 미국 대표팀이 뭐 발표도 발표인데 발표는 아마 뉴욕 그 허드슨 강변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탈락한 선수들에게 그 탈락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포체츠노 감독이 그 메일을 써서 그냥 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면서 거기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요. 그리고 탈락한 선수 가운데 디에고 루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작년까지 꾸준하게 대표팀의 일원이었어요.
1: 네네.
2: 그런데 3월 달에 부상으로 발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디에고 루나가 그동안 미국 대표팀에 관련된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찍고 마치 월드컵에 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1: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2: 탈락이 됐어요.
1: 예.
2: 젊은 유망주고 했는데 네, 탈락이 되면서 네, 거기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대신에 또 발탁된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이제 맨앤글라드로 이적을 했죠. 이제 지오바니 레이나가 또 발탁이 됐는데 레이나가 미국 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여론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슬슬 월드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상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3회 연속 월드컵 우승국을 마친 경제학자의 예상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3: 네, 요하임 클레멘트라는 경제학자인데 이 경제학자가 2014 독일부터 쭉쭉 맞춰가지고 약간 뭐 예측력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BBC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대한민국 16강에 가고 우승팀 네덜란드다라고 네. 하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그 예측을 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화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지금 뭐 물론 강팀이긴 하고 여러 반다이크나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아르헨티나나 이런 팀에 비해서는 좀 경력이나 뭐 전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의 예측이 좀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야, 네덜란드도 놀랍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16강도 좀 놀랍긴 합니다, 솔직히.
2: 저는 이분의 예. 이름을 경제 관련된 기사에서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월드컵에 관한 예상을 하신지는 몰랐어요.
1: 네네.
2: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저도 2022년도 잘 맞췄으면 사실 14년, 18년을 다 맞췄기 때문에
1: 그래요?
2: 저도 이름을 이제 나란히 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1: 아팠네.
2: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두 가지겠죠.
1: 네.
2: 이 경제학자가 월드컵 예상을 한 게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안 되거나 네, 이거 뭐 전 세계에 몇 명 더 있다. 똑같이 맞춘 사람이 혹은 아니면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1: 그러니까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은 그냥 재미로 네. 즐겁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월드컵 관련해서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두 분의 그럼 예측은 어딘가요?
3: 저는 먼저 말하면은 안첼로티 감독의 브라질이 좀 기대가 되는데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월드컵 48개국 감독 중에 가장 좀 경험이 많고 이 토너먼트나 이런 이 단기전 대회에서 우승 경이 많거든요. 그 노하우도 많고
1: 네.
3: 또 비니시우스 같은 개인 좀 그런 약간 개성에 관한 선수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을 여러 부분에서 좀 우승 후보로 그러니까 예상 우승팀으로 뽑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저는 이제 프랑스로 결정을 했고요. 프랑스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얼마나 풍족하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네, 확실한 장점이 있고 네, 거기다가 공격진의 구성 자체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는 프랑스 대표팀을 우승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컵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시즌을 마무리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일정을 남겨둔 유럽 축구 소식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가 2025-2026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살아남았습니다.
2: 네, 결국 살아남았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웨스트햄이 이제 리즈를 3대 0 잡으면서 만약에 토트넘이 패배를 했다면은 18위로 내려가서 잘 강등될 수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팔리냐 골로 1대 0을 앞서갔고 사실 에버튼이 그렇게 동기부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이제 좀 쉽게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17위에 올랐고 뭐 손흥민이나 해리케인이나 좀 잔류에 대한 기쁨

0: 승한 것보다 어쩌면은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불과 이제 몇 달 뒤에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네. 챔피언십에서 승격을 노려야 되는 위치였을 수도 있는데
1: 아 이게 덕담인지 악담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0: 그래도 일단 예.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1: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구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게 제가 정신승리라고 말씀드린 건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구단의 근간이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뭐 쓰러질 정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그래도 잔류가 결정된 순간만큼은 기뻐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기쁨은 잠시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두 시즌 연속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일관성도 없었고.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그런데 데제르비 감독이 왔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남은 토트넘 대신 어떤 팀들이 2부 리그로 내려가게 되나요?
2: 네, 웨스트햄이 이제 18위에 위치하면서 14년 만에 강등이 됐고 그 벌리가 이제 최근에 그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은 승격한 세 팀이 그대로 다 강등됐거든요. 근데 벌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시즌에 올라온 썬더랜드와 리즈 잔류를 했는데 이제 벌리는 강등이 되면서 내려갔고요. 또 마지막은 최하위가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가 뛰는 울버햄튼이 8년 만에 강등이 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럼 또 누가 올라오냐?
1: 네.
2: 이제 1위는 코벤트리 시티. 양민혁 선수가 뛰었던 이제 램파드 감독이 이끌고 있는 코벤트리가 이제 올라오고 입스위치 타운이 바로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그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게 또 그 원래 결승 대진이 헐시티와 사우스햄튼이었는데 사우스햄튼이 이제 훈련장 스파이게이트로 인해서
1: 아, 그렇죠.
2: 박탈이 되면서 네. 이제 미들즈브로가 대신 올라왔지만 뭐 헐시티가 승리를 하면서 9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를 복귀를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전 결과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등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팀 등도 결정이 됐지요?
0: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로 나가는 팀들은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 리버풀 이렇게 다섯 팀이고요. 유로파 리그는 이제 본머스와 썬덜랜드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는 네, 브라이튼이 나가게 되는데 썬덜랜드가 마지막에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승격팀이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승격팀이 바로 승격한 시즌에 네,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내는 그런 놀라운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1: 네. 자,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만 남았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유럽 클럽 대항전 결승전이 있었더라고요.
2: 네, 컨퍼런스 리그 결승을 했고 이날 이제 팰리스가 라이오 바에카노를 잡으면서 본머스 썬더랜드와 함께 이제 유로파 리그 다음 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팰리스는 마테타 골로 이제 1대 0으로 승리를 했고 팰리스가 사실 그 런던 연고팀이긴 하지만 다른 뭐 첼시나 토트넘에 비해서 트로피가 없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FA컵 우승을 통해서 이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고 이제 그걸 통해 에서 뭐 유로파 리그 나갔는데 이게 구단 소유 문제로 인해서 유로파 리그가 아니라 컨퍼런스 리그로 강등이 됐고 대신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창단 첫 그 UEFA 대회 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유럽 클럽 대항전 결승전이 있었고 이제 진짜 마지막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0: 네, 한 경기 남았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제 일요일 1시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펼쳐지는데 이 경기 끝나면은 정말 2025-26 시즌 유럽 축구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두 시즌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스날이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1: 이제 몇 가지 좀 예측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거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수가 있을지
2: 그 이강인이 그 리그왕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서 뭐 이게 출전 여부를 떠나가지고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은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쿼드엔 들 것 같고 부다페스트에는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변수나 뭐 부상자가 미드필더나 중원 그 공격진에 쏟아지지 않는 이상 출전 기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난 시즌 결승을 했을 때도 PSG가 이제 당시에 인터밀란을 5대0으로 잡았거든요.
1: 네.
2: 그 큰 점수차로 이긴 경기에서 못 뛰었기 때문에 뭔가 사실 지난 시즌보다 더 팽팽하게 이 아스날과의 경기가 흐를 것 같은데
1: 네.
2: 좀 예측을 한다면은 그래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1: 아, 그래서 제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그 단판 승부죠?
0: 네.
1: 예, 마지막.

0: 마지막 진짜 한 경기인데 두 분은 어디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거라 생각하세요?
1: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뭐 한 골차 승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0: 네.
2: 저는 아스날을 우승 예상하는 게 이제 아스날이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 이 팀이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도 수비적으로 뭐 윌리엄 살리바나 마갈량이스가 있는 수비 센터백 라인이나 또 골키퍼의 라야가 있는 그런 단단한 수비질 바탕으로 PSG가 물론 강하긴 합니다. 공격력 강하긴 하지만 아스날이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어온 그 우승 그런 분위기와 또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던 챔피언스리그의 성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도 차이가 막 무조건 아스날이 우승할 것 같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예측한다면은 아스날이 조금 우승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확실히 뭐 객관적인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파리 생제르맹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이제 흐름. 기세로 봤을 때는 또 아스날도 만만치가 않다. 재미있는 결승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 감독 선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뭔가요?
2: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그 페레즈 회장 체제로 쭉 갈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그 리켈메라는 신흥 사업가가 이제 돈장 내밀었습니다. 이제 리켈메는 약간 페레즈 반 페레즈 체제를 외치면서 페레즈 시대가 정말 뭐 좋은 결과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최근에 약간 미스 그러니까 두 시즌 동안의 무관과 너무 선수들을 축혀 세우는 이런 것 때문에 레알이 이제 좀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등장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페레즈 회장이 거의 뭐 단독 선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독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리켈메가 나오면서 이제 좀 양강구도 되면서 만약 리켈메가 될 경우에 무리뉴 감독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물러갑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대부분 약간씩 더워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강릉,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세종이 26도, 대전, 광주 27도, 부산과 제주 25도 등으로 대부분 25도에서 28도 사이의 낮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이젠 제법 선선한 편에 들어서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활동하기 좋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쪽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해안가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말 휴일 모레부터 경상권 중심으로 더 더워지는데 일요일에는 포항이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강릉도 33도 등으로 동쪽 지역이 훨씬 더워지겠고 서울도 토요일은 28도, 일요일은 30도로 점차 기온이 더 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내일 낮에 대부분 매우 높음, 전남과 경남, 제주는 가장 높은 보라색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내일 오후 대부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오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20.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1: 국내 주식을 수백조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금 규정에 따라 주식을 팔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가 8,000고지를 밟는 등 이른바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 역시 주식평가액이 늘면서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30% 가까이 늘어난 걸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했던 목표 비중 14.9%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팔거나 목표 비중을 상향해야 했는데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올해 6월 말부터 20.8%로 기존보다 5.9%포인트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현실화라고 설명했습니다.
3: 금융시장 및 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여건,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산 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 기금운용위는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식 비중의 예외 허용치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치는 비공개합니다. 지난 1월 국내 주식 처분을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기금운용위는 내년부터 5년간의 중기자산 배분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0: 오늘 결정으로 시장이 결정하던 악재는 일단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깼다는 등 여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4: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늘리면서 주식 대량 매도는 피한 거로 보입니다. 기존 목표치대로면 많게는 170조 원어치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주식 비중의 예외치 역시 늘렸습니다. 국내 주식을 20.8% 플러스 알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전체 자산의 30% 가까이로 추정되는 국내 주식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겁니다.
5: 목표 비중 상향을 통해서 서서히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높이고 또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4: 하지만 기존 투자 기조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2020년 17.3%였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매년 줄어 지난해 14.9%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험료 등 수입보다 연금 지급 등 지출이 많아지는 2041년부터는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국내 주식 시장에 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중을 줄여온 겁니다.
6: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하에서 이익 실현을 지금 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지금 바로 올린 거잖아요.
4: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만큼 위험 분산에 더 충실해야 한다. 증시 부양에 동원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0: 한국은행에선 주식시장이 반기지 않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갈 길이 명확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영업이익은 1분기에만 9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반도체의 힘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렸습니다.
8: 일시적인 그런 현상보다는
9: 신현송 한국은행
8: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이다.
7: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졌습니다. 1,500원을 웃도는 환율, 들썩이는 부동산도 우리 경제 현안입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모든 지표가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만 인상으로 통화정책을 바꾸겠다는 깜빡이 신호가 더 강조됐습니다.
8: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7: 금리 인상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점도표,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데 6개월 후에 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높은 3%일 거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당장 금리를 2.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신호와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재점화로 코스피는 장중 한때 8,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서울 서소문 고가의 붕괴 지점은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전 정밀 진단을 통해 안쪽 쇠줄이 끊긴 사실을 파악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철거 때 붕괴 예방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우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작업자들이 내려갔다가 무너진 지점은 다리의 16번째 대들보인 거더 오른쪽에서 약 12m 지점입니다.
10: 지금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요 임충군 아래쪽에 있는 도시기관 시설 본부장입니다. 이게 이제 15번, 16번 거더가 되겠습니다.
1: KBS가 확보한 2019년 서울시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G16, 즉 16번째 거더에서 강선 파단이 포착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선은 거더 안에 들어가는 강한 쇠줄로 거더 양쪽 끝을 강하게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거더가 무너지고 처지는 걸 막는 핵심 부재입니다.
11: 고무줄 양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잡아줬을 때 탱탱하지 않고 얹었을 때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 이 강선이 16번 거더에서 파단, 아예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년 뒤 작업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 반복적으로 내려갔습니다.
11: 강선이 파단했다는 이야기로는 거더가 거더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붕괴되기 되게 쉬운 상태였다.
1: 전문가들은 철거 전에 강선이 끊어져 있던 거더를 보강하는 등 위험에 대비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11: 알았으면 밑에서 받쳤겠죠. 받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이런 사항 자체가 반영이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1: 서울시는 이에 대해 관련 대책을 철거 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은입니다.
0: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지만 현장 작업자들은 상판 일부가 내려앉은 뒤에도 9번이나 거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지 이도윤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1: 철거 작업 도중 침하가 발견된 건 사고 발생 12시간 전인 그제 새벽 2시 반쯤. 이로부터 10분 뒤 작업자가 안전모만 쓴 채 난간을 넘어 대들보, 즉 거더 아래로 들어갑니다. 내부를 살피는 듯 헤드라이터는 한참을 움직입니다. 침하 발견 이후 작업 중지, 사실상 대피를 결정했지만 거더 확인은 계속됐습니다.
12: 확인도 하고 자료도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날이 밝은 뒤인 오전 11시 반쯤에도 작업자들은 거더 아래로 다시 들어갔고 사고 직전인 오후 2시 20분쯤엔 한 번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침하 발생 이후 작업자들이 거더 아래로 들어간 건 KBS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만 모두 9차례입니다.
13: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진입했다면 상부에서 통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 전에 적군 통제 등의 조치가 내려졌어야 합니다.
1: 전문가들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지적합니다.
12: 보고했을 때 제일 처음 듣는 얘기는 그겁니다. 진짜 붕괴되는 거야? 진짜 심각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1: 7년 전 강선 파단 진단을 받은 사고 지점은 작업자들이 9번째로 진입한 직후 무너져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엔 버팀대 같은 추가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시방서엔 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돼 있었지만 이렇게 할 예산은 항목조차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심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4: 이상 징후가 나타난 뒤 12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입찰 공고에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라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방서에도 필요시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 현장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KBS가 확보한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작업 물량 내역서입니다. 물량 내역서는 공사비 지급 기준이 되는데 버팀대나 지주 등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시설인 동바리와 구조물 붕괴를 막는 지보공도 항목에 없었습니다. 시방서에선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해두었지만 정작 공사비 기준을 책정하면서는 항목조차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11: 이제 뭐 그 상황에 투표 같은 경우도 뭐 가설 고점을 안전 시설 모델에서는 뭐 설계 비용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버팀대가 설치가 됐다든지요 아니면 크레인으로 잡아줬으면은 거의 한 100% 이상 막아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14: 서울시는 또 원가 심사 단계에서 안전시설인 낙하물 방지망 항목에 대해 4,730여만 원을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기준에 맞춰 감액했다며 버팀대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철로 때문에 지지대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열차 운행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유나림 기자, 공사가 3시간 정도 후에 시작된다고요?
15: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관계자들이 굴삭기로 모래를 정리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래를 쌓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작업인데요. 이 기초 준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약 3시간 뒤인 오늘 자정쯤 철거를 시작해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저녁 7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해체 작업 공간에 대한 적금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작업자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근로자가 진입하지 않고 굴착기를 투입하는 압색공법을 도입해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됩니다.
0: 네, 작업이 모두 끝나야 열차 운행도 정상화될 텐데요. 지금 차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15: 네, 당분간 사고 여파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차 운행률은 평소에 82%였는데요. KTX는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 KTX 이음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83회에서 562회로 축소됐습니다. 코레일은 고가 철거를 마친 뒤 전차선 복구, 선로 점검이 끝나야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 운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철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전차선 복구 등에 집중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유나림입니다.
1: 네,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지금부터는 KBS가 어제까지 실시한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 재선거 판세부터 김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16: 내일이 투표라면 평택을 국회의원 누구를 뽑을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22, 국민의힘 유이동 20, 조국혁신당 조국 24%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5%,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는 7%였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에선 1, 2위 차이가 더 벌어졌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도 1, 2위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니 민주당 지지층은 46%가 김용남, 39%는 조국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지지층은 83%가 조국, 11%는 유이동 후보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0%가 유이동 후보를, 19%가 황교안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기타 정당 지지층에선 55%가 황교안 후보에, 17%가 유이동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유 후보와 황 후보,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단일화를 해도 상대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44%가 조국 후보를, 33%가 김용남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보수층에선 42%가 유이동 후보를, 19%는 황교안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선 1위에서 3위 간 후보 지지율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인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네, 이어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경남지사 선거 판세입니다. 각각 치열한 3파전과 전현직 지사의 맞대결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역시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3파전 양상이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누구에게 투표할지 27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3, 국민의힘 박민식 15, 무소속 한동훈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진보층에선 하후보, 보수층에선 한 후보가 우세했고 중도층에선 하정우 32, 한동훈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3%가 한동훈 후보를 찍겠다고 해 박민식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배가량 높았습니다. 지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는 하정우 31, 박민식 10, 한동훈 42%로 1, 2위 격차가 지지율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해보니 하 후보가 30%대에 머무른 사이 한 후보는 꾸준한 상승, 박 후보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경남지사 판세도 27일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경수 45, 박한수 34%로 김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부동층으로 보이는 응답이 아직 20%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지지정당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나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경남지사 여론조사는 창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나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공표 금지 전에 실시한 마지막 KBS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 이번엔 KBS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여야가 경합 지역으로 꼽은 곳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7: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전북을 경합지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울경과 함께 강원과 대전 충남에서 경합 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선거 전엔 하루하루 판세가 달라진다지만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가장 최근 KBS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판세를 살펴봤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줄곧 앞서오던 정원호 후보, 이번 주 들어 오세훈 후보와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졌습니다. 여야 모두 경합지로 꼽는 부울경에선 여론조사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진보진영 단일화가 성사된 울산도 3파전의 가정에 물었을 때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 이른바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나와 실제 결과는 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고요. 전북에선 민주당 이원택 39, 무소속 김관영 37%로 역시 접전입니다.
18: 선거 막판 여야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정부 견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19: 공소, 취소, 재판 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둬도 되겠는가.
18: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 도우려면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 호소합니다.
20: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2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20: 총괄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18: 승부처 서울의 여야 후보들은 오늘 밤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제 투표장으로 향할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네, 선거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밤중 새총으로 쇠구슬을 난사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답니다. 김욱천 기자입니다.
2: 새벽 시간 창문 안으로 한 남성의 모습이 비칩니다. 검은색 긴 물건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어깨에 걸칩니다. 남성의 행동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창문을 연 채 검은 물건을 이리저리 만져보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던 물건, 다름 아닌 새총이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이웃집을 향해 새총에 쇠구슬을 매달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습니다.
3: 사람이 맞으면 제일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안은 방충망도 잘 닫아놓고 창문도 커튼도 인간하면 쳐놓고 어떻게든 좀 들어오지 말라고.
2: 창문에 구슬 모양으로 깨진 자국이 남았고 건물 외벽에는 구멍이 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21: 피해 가구 근처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쇠구슬이 한 달 동안 수십여 개 발견됐습니다.
2: 남성은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혔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새총과 쇠구슬을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뒤 개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영경찰서는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1: 최근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숨기는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공항을 통과한 국제 소포들을 우편 집중국에서 한 번 더 검사해봤더니 걸러내지 못한 마약들이 적발됐습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22: 평범해 보이는 버디크림. 손을 넣어보니 크림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약 반응 검사를 해보니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품과 영양제로 가득 찬 태국발 국제 우편. 비타민 캡슐을 열자 주황색 알약이 나옵니다. 동남아에서 주로 유통되는 신종 합성 마약 야바가 4,700정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평범한 국제 소포 같지만 양초도 조미료도 파헤쳐보면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모두 공항세관에 덜미가 잡힌 마약들. 하지만 하루 수만 건씩 들어오는 국제 우편을 공항에서 모두 걸러내긴 어렵습니다. 관세청이 1차 검사를 통과한 국제 우편물을 우편 집중국 5곳에서 한 번 더 검사해봤습니다.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마약 탐지견 검사까지 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마약을 추적했더니 두 달 동안 대마와 코데인, 합성 마약 3건, 총 1.1kg을 찾아냈습니다. 2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옷 안쪽에 숨겨놓거나 식품 봉지에 몰래 넣어들여 왔습니다.
23: 은닉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망과 내륙 우편 물류 거점을 연계한 촘촘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도입했습니다.
22: 관세청은 앞으로 우편 집중국 2차 검사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여러 차례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라오스에서 금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갇힌 현지 주민들이 무려 8일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웃나라 태국 구조대까지 동원된 가운데 나머지 실종자를 찾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24: 구조대원들이 동굴 속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곳곳에 차오른 흙탕물 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여러 차례.
25: 이거 오케이?
26: I'm okay. Are you okay?
25: Okay.
27: 괜찮은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24: 뚫고 들어가자 나타난 작은 공간. 한 대 웅크린 실종자들이 발견됩니다.
27: 여러분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어떻게든 나갈 방법을 찾을 테니 진정하세요.
24: 굶주렸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27: 지금 어떠세요? 너무 배고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친 곳은 없나요? 없습니다. 다친 곳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분 이름이 뭐죠? 저는 렌입니다.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다친 곳은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24: 지난 19일 금을 찾으러 폐금광인 동굴에 들어갔던 주민들은 갑작스런 폭우와 토사에 통로가 막히면서 갇혀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억누르며 8일을 버텼습니다.
27: 우리가 찾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5명을 찾았는데 나머지 2명은 더 찾아야 합니다. 태국 구조대장입니다.
24: 2018년 동굴에 갇힌 유소년 축구팀을 17일 만에 구조했던 태국 대원들이 이번 구조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곳 태국 국민들도 자국 구조대의 활약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나머지 2명의 실종자들도 무사히 생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1: 오늘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한 연구 건물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한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3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흡기 자극과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롬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학 건물서 실험을 하던 중 병이 깨져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0: 인간형 로봇을 실제 작업 현장에서 볼 날이 진짜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쓸 필요 없겠단 말이 저절로 나오는 로봇들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인간형 로봇 피규어 03이 택배의 바코드가 아래로 향하도록 쉼 없이 분류 작업을 벌입니다. 택배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초. 사람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자 인간의 지시 없이도 알아서 다른 로봇과 교대합니다. 누가 사람을 쓰겠냐?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냥 대체되겠다며 충격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아틀라스의 고난도 제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무게 23kg에 달하는 냉장고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흔들림 없이 걸어와 사람 앞에 내려놓습니다. 현대차는 당장 2년 뒤 미국 공장부터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빠르면 올해 말 옵티머스를 본격 생산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2: 거의 모든 곳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배터리 업계의 움직임도 CEO입니다. 빨라졌습니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려면 장시간 노동에 적합한 배터리 공급이 필수인데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3: 사람 옆에서 로봇이 대부분 동작을 하게 되는데
2: 정지서
3: 굉장히 안전성이 걱정이
2: 됩니다.
3: 그런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로봇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을 개발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0: 한국환경공단의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유흥주점에서 업체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술값이 수백만 원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당시 사진과 진술을 확보해서 단독 보도합니다.
4: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 시간당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이른바 1%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철저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4년 5월 10일 새벽 이 유흥주점에서 촬영된 사진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사진 속 참석자는 임 이사장과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대표 A씨 등 3명. 테이블에는 고가의 술과 안주가 차려졌고 여성 종업원 2명도 함께했습니다.
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연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상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 사주 일가와 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억 원대의 자금을 동원한 대형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NH투자증권과 DI 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 원을 가로챈 아시아계 다국적 투자사기단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연극 젤리피쉬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27살 여성 켈리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가는 과정이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2018년에 영국에서 초연된 이후에 큰 화제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동아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 연극상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실제 다운 증후군 배우인 백지윤 씨가 켈리 역을 맡아서 더 큰 감동을 전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무대 연극 젤리피쉬. 오늘은 주인공을 맡은 배우 백지윤 씨, 제작을 맡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오세형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백지윤 배우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주인공이셨고요. 그리고 이 젤리피쉬의 제작자이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형 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연극상, 지난번에 동화연극상도 받으셨고 이 2관왕을 차지하셨습니다. 예. 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저희가 이제 충정로에 있는 모두 예술극장에서 이런 네. 공연을 만들고 보여드렸는데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0: 이게 모두 예술극장이라는 게 배리어프리가 이제 구현된 그런 극장이죠.
2: 네, 네. 예. 이제 작품을 두세 개 정도 제작을 해봤는데 몇 개 만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너무 격려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아주 엄청난 계기가 됐습니다. 네.
0: 사실 장애예술 작품으로는 첫 2관왕이라고 하던데 그 의미도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2: 네. 2관왕을 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네.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셨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정말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의무감을 더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0: 네. 이 젤리피쉬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2: 네. 젤리피쉬는 영국 작품인데요. 영국의 작가 벤 웨더리라고 하는 그 젊은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켈리라는 이름으로 가족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고요.
0: 네.
2: 그럼으로써 장애인의 새로운 면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네. 극 중에 여주인공이 다운 증후군인데 네. 이번에 실제로 이 주인공을 맡은 백지윤 씨, 네, 이 백지윤 씨 켈리라는 역할 맡았었죠. 켈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 켈리 역은 고집이 세고 강인하고 남자친구들 하고 사랑하는 중.
0: 아, 네. 고집 세고 강인하고 네, 남자친구를 또 사랑하고 본인하고 좀 닮았어요? 아니면 좀 달라요?
1: 달라요.
0: 어떤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지금이 낫다.
0: 아, 내가 더 낫다. 켈리보다는 백지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네.
0: 예, 자신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장애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부장님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이 젤리피쉬는 조금 다르게 다뤘다. 좀 다른 시각에서 다뤘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2: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장애인이 보통 이런 공연이든 영화가 근데 출연하면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뭐 극복을 한다거나 장애를 네.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동정서사일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0: 네.
2: 장애인 그 자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사랑을 원하고 심지어 나도 나만의 아이를 키우면서 내 삶을 꾸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성이 있는 모습은 잘 못 그렸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2: 그런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많이 샀고 기존의 이제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이제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굉장히 네.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 수상할 때도 수상평에도
0: 네.
2: 그래서 아마 대중성 측면에서도 높이 봐주셨고 그걸 이제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작품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연극적으로도 우수하다 이런 네. 평가를 주셨습니다.
0: 사실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경우가
2: 많았죠.
0: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백지윤 씨가 직접 다운증후군이 있는데 다운증후군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고 또 다른 장애인분들도 직접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연출이나 연습하거나 공연할 때도 조금 그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던데 접근 방식에 있어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2: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극 다 전문

0: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작업들인데 의사소통 방법부터 해서 연극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고 대사를 외우는 과정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1: 네.
0: 뭐 예를 들면 보통 연출이 작업을 하실 때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세요 하는데 그 설명도 지훈 씨한테 맞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와서 설명을 해주고
1: 네.
0: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줘야지만 서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출님도 굉장히 작업 방법이 색달랐다. 그리고
1: 네.
0: 다 개발해야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1: 네. 의사소통에 있어서 평소와는 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이 젤리피쉬가 원작이 원래 영국 그 작품이죠. 영국 공연에서도 이 주인공을 다운증후군 배우가 직접 연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배우가 상당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사라 코디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사실은 작가분이 이 다운증후군 사라 코디라고 하는 여배우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작품을 쓴 거고요. 그래서 사라 코디가 올라가게 됐고 작은 극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의 국립극장에서 이거를 이제 초청을 해서
1: 네.
0: 본격적으로 공연을 했고 다 매진됐었습니다.
1: 전성 매진을 이룰 정도로.
0: 이후로 예. 이제 방송이나 영화 같은 곳으로 이 사라 코디는 계속 출연을 하면서 유명세를 네. 이제 얻게 됐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성 매진에다가 백지훈 배우가 아주 그냥 스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0: 스타가 이미 됐습니다.
1: 네.
0: 저희도 다 매진을 시켰고.
1: 네. 그렇군요. 네.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신데 백지훈 씨, 요 연극 젤리피쉬에서 백지훈 씨 말고도 또 출연하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2: 범진 오빠가 정신장애를 역할을 받고 있어요.
1: 범진 오빠. 아, 범진 오빠가 그러니까 그 저신장
0: 네.
1: 배우이죠.
0: 예. 대본에는 이제 지적장애로 등장했는데
1: 네네.
0: 저희가 캐스팅을 하면서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신장 장애인 김범진 배우가 맡게 됐고
1: 네.
0: 그 도미닉 역을 그래서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1: 네네. 네. 그 배우에 맞게 네네. 좀 캐릭터를 바꿨군요. 같이 연기할 때 어땠어요?
2: 범진 오빠랑 조금 다퉜던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1: 아, 둘이 많이 싸워? 너무 솔직하게 거르지 않고.
0: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1: 예. 진짜 안 싸워요?
2: 안 싸우는 건 아니고.
1: 네.
2: 대사가 꼬이거나 동선이 얘기할 때 조금 예민해요.
1: 아, 그럼 왜 안 그렇겠어요? 예.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백지훈 씨가 발레를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2: 네.
1: 예.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했어요?
2: 저는 원래 후드깎이 인형을 보고
1: 네.
2: 동작을 흉내내고 발레를 하고 싶었다고 발레학원에 엄마가 보냈는데 6~7개월이 지나서 발끝으로 서 있는 동작이 못해서 그만뒀어요.
1: 아, 원래는 발끝으로 서는 거 못해서 그만뒀는데 근데 또 어떻게 다시 했어요? 대학도 가고 막 그랬다던데? 예.
2: 유명한 발레리나 강서진 언니 보고
1: 네.
2: 실제 만나서 조언도 듣고 그랬어요.
1: 강수진 발레리나를 만났어요? 강수진 발레리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요?
2: 강수진 언니가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1: 아,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좀 친구들이 랑 어울리는 게 많이 힘들었었다고요? 어땠어요?
2: 학교에서 왕따도 많이 당했고 신발 던지기도 했었고
1: 친구들이요?
2: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전 일반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부터
1: 네.
2: 고등학교까지는 엄청하니 세게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 다니기 되게 싫었어요.
1: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친구들이 발레도 하고 연극도 하는 우리 백지훈 배우님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부러워할 것 같아.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2: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겁이 많이 나요.
1: 아직도 그때 받은 상처들이 있나 봐요. 사실 다운 증후군 발레리나는 백지훈 씨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입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2: 맞아요.
1: 예, 대학 가기 어려웠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2: 그래서 알아봤어요.
1: 예,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2: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알아봤어요.
1: 아,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군요. 사실 백지훈 씨 덕분에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이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백지훈 씨가 남긴 소감이 정말 멋졌나 봐요.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졸업하면서?
2: 졸업하면서요?
1: 네.
2: 발레리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는 방해물이 아닌 동반자예요. 무대에서 행복하게 춤추는 발레리나로 영원히 남고 싶어요.
1: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야, 발레리나 하는데 장애는 방해가 아니다. 동반자다. 나랑 같이 가는 거다. 또 배우로도 활동했다면서요?
2: 네.
1: 어떤 작품 또 나왔었어요?
2: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두 가지 하고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곧 9월, 10월에 젤리피쉬 공연이, 지방 공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1: 와, 스케줄도 굉장히 바빠요. 예, 사실은 원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보통 다른 사람들도 다 쉽지 않거든요. 예, 오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발레를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은 체형이 변하면서 못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2: 네.
1: 발레 못하게 됐을 때.
2: 네.
1: 그때 뭐 했어요?
2: 몸이 계속 아팠어요.
1: 몸이 아파서.
2: 관절, 제가 다운증후군이고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1: 여기저기가 아파서. 그래서 발레를 못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젤리피쉬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2: 젤리피쉬 같은 경우에는
1: 네.
2: 하지아 선생님이 소개로 시켜줘서 그거 젤리피쉬 오디션을 보게 됐고
1: 네.
2: 그래서 민선 연수님하고 혁정 PD님이 해주셨어요.
1: 아, 우리 오세영 부장님은 사실 이 젤리피쉬 작품의 이제 제작 처음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쭉 참여를 하셨는데 백지훈 씨 오디션에서 보신 거예요.
0: 네.
1: 그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0: 저희가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배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1: 네.
0: 네. 다운증후군 여배우를 찾는다라고 공고도 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됐고.
1: 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우셨어요?
0: 일단 이 대본이 켈리라는 역할이 대사가 한 600개 정도 되고
1: 네.
0: 전체 대사가 한 1500개 정도가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대사를 원활하게 암기하고 연기해 내려면 커뮤니케이션, 소통
1: 네.
0: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1: 네.
0: 소통 능력이 잘 되는 배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었어요.
1: 그렇겠네요. 네.
0: 그리고 또 무대에서까지 해야 되니까.
1: 예.
0: 지윤 씨를 만났을 때 너무 말을 잘해서 오늘은 좀 긴장했습니다만.
1: 오늘 밖에서 아까 어머니가 쫄지 마 그러셨는데.
0: 아니 근데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1: 네.
0: 저는 장애를 못 느낄 정도였어요.
1: 그 정도, 예.
0: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오디션을 제대로 봐보자라고 했는데
1: 네.
0: 그것도 잘 통과를 했고 그래서 캐스팅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미소가 참 아름다워요. 예,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피부도 어쩜 저렇게 백옥 같은지 예. 그런 얘기 칭찬 많이 들었죠?
2: 너무 많이 들어서 귀 아파요.
1: 와, 야 자신감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2: 엄마 닮아서요.
1: 엄마 닮아서 예. 이렇게 깜찍 발랄한 게 원래 모습인데.
0: 항상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1: 그 장인 배우들과 사실 같이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리는 게 좀 쉽지 않고 좀 암기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0: 그래서 전 뭐 연출부터 해서 조연출 전 제작진이 붙어서 켈리한테 맞춤형 대본과 이제 무대와 세팅을 다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본도 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석도 달고 장면이 한 15개 나오는데요. 그게 여름인지 해변가인지 방인지 다 붙여놓고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1: 네, 네.
0: 그래서 켈리가 그 화면을 보거나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방이구나. 아, 여기 아. 여름이구나. 그러면 바로 본인이 이제 몰입이 되니까.
1: 네네.
0: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1: 백지윤 씨, 그 켈리 역 연기할 때 어떤 대사가, 어떤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잘 안 외워지고?
2: 너무 많아서.
0: 하나만 소개해줘요.
2: 네. 마지막 엔딩이 더 힘들어요.
1: 마지막 엔딩. 엔딩 한번 해볼까요? 안 할래요? 네. 너무 힘들었군요.
2: 그 마지막 엔딩 때
0: 마지막에 뭐라 그러지?
2: 좋은 엄마가 될 거야.
1: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아, 엄마가 되는 상상을 좀 그전에도 해보셨어요?
2: 없어요.
1: 안 해봤어요? 상상해보면 어때요?
2: 안 할 것 같아요.
1: 왜요? 막 지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2: 엄마 상상을 해봤는데 엄마 상상하면 자식이 왜 다 왼수라고 하잖아요.
1: 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백지윤 배우님 엄마 속을 좀 썩이셨나 봐요.
2: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속 썩인 일 없는데
1: 네.
2: 감정적으로 싸울 때.
1: 감정적으로. 엄마와 딸은 그렇죠. 예, 이 젤리피쉬에서는 막 뜨겁게 사랑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2: 네.
1: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2: 없어요.
1: 없는데 그럼 상상해서 연기하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2: 힘든 거는 뭐 잘 보내겠는데
1: 네.
2: 이거는 그냥 젤리핏이고 그냥 대본이기 때문에 그냥 공과사분을 하고 있어요.
1: 네, 공과사를 구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연기를 뭐 다 해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연출 기법을 도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연습을 하면서 첫 공연을 이제 올리셨을 텐데 그때 그 첫 공연 올리시고 어떠셨는지요, 국장님?
0: 전 제작진이 드디어 해냈다라는 이제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죠. 사실은 공연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네, 아주 뭐 만반의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0: 전혀 뭐 예상할 수 없고 켈리가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무대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 그런 것들을 지키기 쉽지 않고 언제든 본인이 힘들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줬고요. 그래서 대사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많아서 힘들어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첫 공연 때 유지해줘가지고 다들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지만 저희와 같은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관객에 대한 의무 이런 건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관객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무대 중간에 나 못하겠어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텐데
0: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무대를.
1: 그런데도 어떻게 무대에서 끝까지 있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백지윤 배우님?
2: 끝까지 힘든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1막에서는 몰랐었는데 1막에서는 괜찮았다가 2막이 딱 시작할 때마다 오바이트를 해보려고
1: 토하기까지 했어요? 중간에? 그 정도로 힘이 들었던 거예요?
0: 긴장됐던 거죠. 떨리고 그 떨림의 정도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찾아오고
2: 대본이 그러니까 JBC 대본이 총 1700개고 남아 나오시니 900개예요. 그게 많은 소화량 되게 힘들었었는데
1: 단어가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3: 대사량이. 그거,
1: 대사량이.
3: 대사 개수가.
1: 대사 개수가.
3: 900개가 되는 거예요.
1: 그거는 진짜 정말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떨렸겠어요. 그렇죠? 부담도 되고.
2: 부담은 사실 지방 공연 때가 100배 걱정이 돼요.
3: 오히려.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2: 지방 공연 때가 제일 걱정.

0: 키웠는데
1: 맞아요.
0: 왜 없어진 것 같아요?
1: 젤리피쉬 하면서 대인관계도 좋아졌지만 그래도 같이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단점, 나만의 단점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어요.
0: 이야, 이게 연극이 주는 힘이네요. 협업이잖아요. 네, 그 협업을 하면서 내 것만 주장하던 거를 내려놓기도 하고 정말 큰 성장을 하셨네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오세영 부장님. 장애예술이 대중성을 같이 갖고 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2: 맞습니다.
0: 예, 근데 그걸 연극 젤리피쉬가 해냈단 말이죠. 그것도 장애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성공 비결 뭐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솔직하게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 예를 들면 켈리도 정말 긴장해서 중간에 뭐 토도하기도 하고 네.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한데 저희가 압박하지 않고 다 기다리면서 제작진이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추지 않고
0: 네. 네,
2: 다 드러내면서 그 프롬프터가 그런 거거든요.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뭐 그러실 경우에 무대 위에서 같이 불러줍니다.
0: 네.
2: 근데 거기서 좋은 게 저희가 발견한 게 지은 배우가 대사를 다 외우고 자신감이 생기면 드디어 본인의 연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예. 잠깐씩.
0: 네.
2: 굉장히 아름다웠고 관객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쩔 때는 켈리였다가 어쩔 때 정말 백지훈 모습이었다가 그걸 보시면서 따뜻하게 무대를 봐주신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면서 이게 꼭 뭐 장애인들의 공연 이걸 떠나서 삶의 어떤 비밀 같은 걸 보게 된 듯한
0: 네.
2: 그래서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뭐 좀 나 이거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관객들에게는 더 신선하고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요즘 이 장애인들의 예술가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2015년에 생겨서 이제 10년간 네. 넘은 기관이고요.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좀 어려우니까 공연장하고 전시장을 서울에 마련을 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0: 네.
2: 장애인 관람객도 오셔가지고 좋은 공연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매년 수십 편의 작품이 올라가고 있고
0: 예.
2: 장애인 출연자도 많아지고 있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장애인 역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2: 장애인 문화예술의 육성, 활성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그동안에 어떤 공연예술의 배리어프리 하면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다가갔다가 이제는 배우들 입장에서도 이게 배리어프리가 실현이 된 그게 이제 모두예술극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2: 네.
0: 예, 거기서 이제 정말 장애예술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따로 올려지던 것들이 관객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 네.
0: 네.
2: 저희가 사실 모토가 뭐 장애인만을 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동등하게 작업할 수 있게 컨디션을 만든다. 이게 네. 이제 사실은 모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사실 불편하고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작업 못한 게 많고 창작 활동을 못한 게 많거든요. 저희는 똑같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심지어 뭐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동등하게 작업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0: 예.
2: 접근 방식이거든요. 당당하게 동등하게. 이게 아마 저희의 표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더 일반 관객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시면서 공감을 하신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 뭐 방향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젤리피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사회가 이런 어떻게 보면 따뜻한 포용적 환경 장애인들도 똑같이 발표 활동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기다려 오셨던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따로 이제 가려서 또는 그들만의 어떤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같이 보고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이 느껴졌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변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미션입니다. 저희가.
0: 네.
2: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참여 기회가 굉장히 적고 거의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으로 조금 더 보급하고 확대하고

0: 그게 이제 차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극장도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1: 네, 네. 백지윤 배우님, 연극 젤리피쉬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 나쁜 신사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2: 나쁜 네. 시선을 안 봤으면.
1: 나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군요. 아직 우리 젤리피쉬 앞으로 지방 공연도 이제 쭉 예정이 돼 있다고요?
0: 네. 네. 9월, 10월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세 곳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상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상을 받고 나니까 조금 더 인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고 네. 그리고 저희 보드예술극장에서도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만들어보려고 네. 합니다.
1: 네. 배우들의 또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무리하게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귀한 기회가 될 텐데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연극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갈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상을 수상한 연극 젤리피쉬에서 여주인공 켈리 역을 맡은 국내 1호 다운증후군 연극배우 백지윤 씨 그리고 연극을 제작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과 전라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강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고, 인천과 경기 등 서해안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8도, 현재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공사가 내일 자정부터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잔여 구조물에 대한 긴급 철거를 29일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전 안전 보양 작업 및 철거 작업에 15시간,

0: 작업을 진행할 경우 모레 30일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시험 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료해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물량 내역서에 안전을 위한 버팀대나 지주 등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확보한 물량 내역서를 보면 서울시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 품목인 버팀대와 지주 등은 발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중을 지지하는 시설인 동바리와 구조물 붕괴를 막는 지보공도 항목에 없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 긴축으로의 기조 전환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 중기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우선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했습니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해 목표치를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다음 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슨 황은 다음 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AI 콘퍼런스 GTC 타이베이 2026 주요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젠슨 황의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고대역폭 메모리, 차세대 AI 가속기, 파운드리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어제 오전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13분쯤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한 연구 건물에서 가스가 건물에 퍼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한 14명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가스를 브롬가스로 추정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학 건물에서 실험을 하던 중 병이 깨져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해안 지역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한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가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 간 단일화는 오늘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시장 후보를 김상욱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했고 여야 지도부는 막판 지원 유세에 박차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픽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왜 쿠바 압박에 나섰는지 실제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지 이어지는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오늘부터 이제 금지가 됐고요. 내일부터는 네. 이제 사전투표가 또 시작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여야 지도부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곳을 고르라면요. 대구 군위군입니다.
0: 대구요?
1: 네. 예. 민주당 지도부도 갔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갔는데.
0: 좀 부딪혔군요.
1: 네, 네. 사실상 양당이 군위로 집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군위냐. 바로 이제 TK 통합신공항 문제 때문인데 네. 대구공항을 군위로 옮기는 그런 사업인데요. 김부겸 민주당 후보랑 또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날 이곳을 찾아서 신공항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실 군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공약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는 10년 넘게 좀 끌어온 숙원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오늘 군위 출신 기자한테 좀 물어봤는데 지금 군위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연 신공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0: 뭐
1: 하더라고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군위가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0: 예.
1: 사실 좀 같은 인구 소멸 지역인 청송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 유치를 환영한다 이런 현수막이 좀 걸려 있기도 한데
0: 예.
1: 그래서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공항 들어오면 얼마나 더 대박이냐 사람도 오고 기업도 오고 지역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공항 문제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야가 막판에 이곳에 화력을 좀 집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민주당은 우선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웠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1조 원의 규모를 마련하겠다. 조기 철공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한병도 원내대표랑 한정의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이제 힘을 좀 보탰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법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경호 후보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고 국비 지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오늘 총 출동했습니다.
0: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분만이 아니고
1: 네.
0: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지원 유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뭐 막바지 보수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자체가 뭐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투표율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요. 누가 더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고 오느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카드까지 이제 꺼낸 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였습니다. 최근 대구랑 충청, 부산, 울산, 경남까지 돌았고요. 오늘은 강원과 경북을 찾았습니다.
0: 예.
1: 사실상 당내에서는 선대위원장급 아니냐.
0: 동선만 보면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박풍, 뭐 선거의 여왕 이런 타이틀을 걸었던 만큼 보수 지지층을 좀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0: 예.
1: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흥미로운 건 이 유세가 당 지도부의 요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로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본인 의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걸 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박 전 대통령의 행보로 보수층 결집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중도 무당층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까지 하고 있고요.
0: 예.
1: 여기에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랑 청계천을 함께 걷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현역 지도부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들까지 더해서 보수 올스타전 이걸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이제 이 대통령은 이런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요.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부산 방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틀 연속 부산의 전통시장을 찾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산 찾은 거 혹시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나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한다.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다고 하냐. 그런 건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선거랑 연결하는 건 아무래도 좀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취지.

0: 인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논란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19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예. 여기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반면에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변한 청와대는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을 한 걸 뿐 선거와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범 여권의 울산시장 단일화가 진통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0: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됐습니다. 예. 뭐 일단 민주당 김상욱 후보랑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요.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는 김상욱 후보로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김종훈 후보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후보직을 사퇴했고요. 예.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단일화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상욱 후보 측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역선택 방지 장치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제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좀 버티기 좀 쉬운 상대를 고르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인데 그러니까 진보당은 약속한 경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양측이 공개적으로 책임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가 아무래도 코앞으로 좀 다가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더 이상 시간 끌다가는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커졌고 결국에 김종훈 후보가 한 발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오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뜻으로 뭉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훈 후보 역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1: 보수 진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좀 멀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무소속 박맹우 후보한테 계속 손을 좀 내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박 후보는 사실상 문을 좀 닫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박 후보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예. 단일화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0%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6월 3일 투표일까지 절대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갈등이 골이 좀 깊어졌냐 이걸 좀 들어봤는데 박 후보는 자신이 좀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김두겸 후보 측에서 먼저 시민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해놓고 나중에 돌연 이제 입장을 바꿨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보수 진영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좀 꽤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여권은 좀 어렵게 단일화를 이뤘는데 예. 보수는 아직도 좀 표류가 갈라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랑 뭐 김기현 의원 또 박성민 울산 시당위원장까지 나서서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예. 큰절까지 하면서 이대로 가면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박 후보 생각은 좀 단호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내가 먼저 후보직을 내려놓고 김두겸 후보 를 도왔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마디로 지금 울산 보수 단일화는 정치 공학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그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오늘까지는 단일화가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좀 묵묵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고요. 이제 재보궐 선거 치러지는 평택을
0: 네.
1: 예, 여기도 이제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사실 여기도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데드라인이라고 보는 이유가 오늘까지 후보가 사퇴해야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적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그래서 사전투표를 갔을 때 사전투표장에서 사퇴라고 찍힌 그 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야 단일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평택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단일화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랑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양당의 사무총장까지 만나서 협상을 좀 벌였는데 결국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 예.
0: 이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후보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랑 차명 대부업체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후보를 계속하느냐 이렇게 사퇴를 좀 압박했고요. 제가 혁신당 핵심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차명 대부업체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김용남 후보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평택 을을 떠나야 할 사람은 조국 후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서로 단일화를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상대 후보의 사퇴를 좀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쪽도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희동 후보가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황 후보가 이걸 즉각 거절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결국 평택에서도 범여권에서도 범야권에서도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에 좀 실패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TV 첫 토론회가 이제 열립니다. 네. 예.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 정원호, 오세훈 두 네. 유력 후보죠. 실시간 토론회에서 맞붙는 게 오늘이 처음인데 사실상 또 처음이자 마지막인 셈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밤 11시에요.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빅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양측이 내세운 키워드는 분명히 갈렸는데요.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안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안정을 들고 나왔는데
1: 안정.
0: 안전과 예. 안정인데요. 예. 오늘 이례적으로 이제 정원호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오 후보는 안정을 내세웠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했고요. 그러면서도 나만이 안정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최근에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랑 또 GTS 안전 논란이 될 전망이고요. 또 부동산, 주거 문제, 청년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측의 분위기도 지금 자신감 넘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세훈 후보 측은 토론의 강점이 있다. 스스로 좀 안정적인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원호 후보 측도 오늘만큼은 유세 일정까지 줄여가면서 토론 준비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네. 여기서도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0: 네.
1: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뭐 거의 난타전 수준이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워낙 이제 초접전으로 흐르다 보니까 후보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좀 파고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향한 협공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랑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모두 한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0: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박민식 후보도 보수 지지층이 큰 상처를 준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토론 도중에는 서로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한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AI 기업 주식 보유 논란을 꺼내들었고요. 김어준 씨 유튜브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공격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검사 취조실인가요?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1: 예.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오늘도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예.
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이틀 만에 네.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섰습니다.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종전 협상 중에 또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지, 예. 뭔가 좀 뭐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한 싸움인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1: 협상을 사실은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에 대한 어떤 협박이기도 네. 하고 압력이기도 하고 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협상에서 네. 내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군사행동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죠. 지금 협상이 잘 될 듯 안 될 듯 됐든 안 됐든 하는 이 이유가 딱 이제 두 가지로 대충 꼽힙니다.
0: 예. 뭐
1: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겠듯이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0: 예.
1: 미국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하고 이란은 우리가 통제권 가져야지 우린 독점적 통제권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이 이란 공습의 이유. 이란 핵 프로그램입니다.
0: 예.
1: 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이 계속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의혹과 또 미국이 그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포기해라. 그 대가로 그러면 이란은 제재 완화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그 제재를 앞으로도 미국이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당해봤잖아. 너희가 번복하는 걸.
0: 예.
1: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은 아 그렇게까지 못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금 협상이 계속 공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이란의 이제 내부에도 이란 내부에서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1: 강경파들은 어쨌든 자신이 주장한 바가 이미 밝혀진 이상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아마도 이런 그런 긴장 수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0: 예, 어떤 뭐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쟁 전과 전쟁 후에 뭐가 바뀔지,
1: 네.
0: 예, 전쟁은 왜 이게 발생을 한 건지 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미국과의 군사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쿠바인데요.
1: 네.
0: 사실 이제 쿠바는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좀 얘기가 됐던 곳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다음은 딱 쿠바다. 여기다라고 좀
1: 예.
0: 찍기도 했었는데
1: 예.
0: 그래도 지금 이제 이란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쿠바까지 얘기한다는 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1: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0: 예.
1: 이란에 지금 거의 전력을 쏟아야 되는 상황인데
0: 그렇죠.
1: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 쿠바를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한 지가 물론 계속 건드리고 있었습니다만
0: 예.
1: 다시 이게 수면으로 올라온 지가 벌써 한 3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협상 하기 전부터 이미 쿠바를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가시적으로 이 사안이 올라온 게 이제 한 일주일쯤 전 20일쯤입니다. 미국의 남부사령부가 카리브해 그러니까 쿠바 앞쪽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0: 미 해군의 항공모함 니미츠함 등등을 보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몇 채냐면요. 11척이에요.
1: 전체 다 하면 11척.
0: 네, 전체. 네. 이거는 미국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척은 보유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고요.
1: 법이 있군요.
0: 예예, 예, 법이 있는데요. 연방법이 있는데 이 어쨌든 항공모함이 상당수가 저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건에도 투입이 됐다가 예. 지금 이제 이란 쪽 중동으로 빠졌죠.
1: 투입이 됐고.
0: 그런데 그 나머지 항공모함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쿠바 앞쪽에 가 있습니다.
1: 예.
0: 이 항공모함을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냈어요. 성명에 지금의 쿠바 정권은 쿠바 정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쿠바 정권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쿠바의 독재자와 정치 엘리트들이 남은 자원을 독식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해왔다. 그러면서 아까 베네수엘라랑 연관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1: 예.
0: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미국이 체포했던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적대적인 외국군과 정보기관, 테러 조직을 품은 불량 국가는 용서할 수 없다. 미국을 위협하는 불량 정권은 상응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바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뭔가 기시감이 들죠. 베네수엘라, 이란 네.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는 정권에 문제가 있어.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그 나라 내부 상황을 비판해요. 그런 다음에 항공모함 같은 아주 최대 전력을 그 나라의 코앞에 갖다 놓고 무력 시위를 합니다.
1: 예.
0: 그다음에는 뭐 했죠? 공격했죠.
1: 지도부를 공격한
0: 그렇죠.
1: 거죠.
0: 예. 예.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되니까 우리는 공격할 만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베네수엘라도 공격하고 이란도 공격하고 이번에도 지금 그런 똑같은 상황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쿠바에 지금 독재 정권이 와서 이 국민들도 괴롭히고 그리고 쿠바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될 만한 나라들의 스파이들이 여기 잔뜩 있다. 그런데 쿠바는 굉장히 미국에서 가깝잖아요. 쿠바가 얼마나 가깝냐면요. 미국의 최남단의 키웨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1: 예.
0: 관광 유명한 관광지예요. 옛날에 해밍웨이가 살았었던. 여기하고 쿠바하고 14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 예.
0: 서울에서 한 대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서 키웨스트에서 날씨 좋을 때 보면 쿠바가 보입니다.
1: 보이겠군요.
0: 예. 예. 그 정도에 가까운 곳에 중국, 러시아 같은 미국 적대국들의 스파이들이 득식을 거린다. 이거는 우리가 놔둘 수 없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쿠바가 이렇게 된 게 벌써 수십 년째인데.
1: 예.
0: 그래서 군사를 배치한 명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항공모함이 니미츠 항공모함이 카리브해로 간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의 쿠바의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현재 94살입니다.
1: 네.
0: 이 인물을 미국 법원에서 기소를 했어요.
1: 예.
0: 그 이 사람은 그 쿠바 옛날에 혁명의 주역으로 유명했던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고.
1: 아, 동생이군요.
0: 예, 예.
1: 그 이름이 똑같아서.
0: 예, 예. 예, 라울 카스트로.
1: 예.
0: 그다음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하고 함께 쿠바 공산혁명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1: 예.
0: 이 사람은.
1: 예.
0: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던 당시에 쿠바 인근의 해상에서 항공기 격추 사건이 있었어요.
1: 예.
0: 예. 그런데 여기서 미국인 이 항공기에 쿠바계 미국인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 예.
0: 쿠바 군이 격추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쿠바 군이 미국인을 죽였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기소해야겠다. 쿠바 현 정권의 피델 카스트로와 지금까지도 친하고 여전히 이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1: 그렇죠.
0: 라울 카스트로의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쿠바 정권도 잘못이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1996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 언제입니까?
0: 30년도 더 된 예. 사건이잖아요.
1: 예.
0: 이 사건을 이유로 이제 기소를 하면서 쿠바가 예. 잘못했으니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1: 30년 전이면은 기소권 없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그러니까
1: 굉장히
0: 사실은
1: 오래된 사건인데.
0: 명분으로는 굉장히 좀 궁색하기도 한
1: 예.
0: 그런
1: 예.
0: 명분인데
1: 예.
0: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들었고요.
1: 아하.
0: 이걸 이렇게 발표하고 또 항공모함을 갖다 놓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미국의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그 딱 일주일 전에 쿠바를 방문했어요.
1: 예.
0: 그래서 쿠바 정권을 향해서 방문을 해서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폐쇄적인 정치 체제를 쿠바가 갖고 있다. 경제 개방해야 된다. 그렇게 막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CIA 국장이 쿠바에 방문한 게요. 1959년에 이제 쿠바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 이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 이례적인 방문을 해서 쿠바 정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이미 미국은 한 2,

0: 2-3주 동안 여러 가지로 쿠바 정권을 내가 손보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1: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란과의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지금 뭐 합의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쿠바를 다시 이제 꺼집어낸다는 것은 네.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0: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미국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이란 계속 처리하는 방식이 같아요.
1: 예.
0: 이런 눈엣가시 같은 나라들을 상대하는 방식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아니니까 이런 일단은 같은 방식으로 쿠바도 결국에는 우리 수중에 넣겠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명분은 되게 훌륭해요. 뭐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 활동을 축소하겠다. 쿠바도 시장 개방해야지, 정치범 석방해야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쿠바도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잖아요. 주권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사실은 뭐 월권이라고 하면 또 뭐 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던 방식을 보면 이란도 그랬고요. 그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면 내정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면 우리가 지금 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란도 사실 공습을 했을 때 물가 치솟고 시위 일어나고 경제가 막 안 좋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내부에 이반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1: 사실 시위가 좀 컸었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쿠바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쿠바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일단은 전력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1: 그 베네수엘라 석유 때문에 그런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1월에 베네수엘라 공격한 이후에 미국이 이제 쿠바에 석유 공급하는 나라들에게는 관세를 왕창 물리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에는 쿠바에는 연료가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력 다 끊기고 하루에 20시간씩 정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식료품이고 뭐고 뭐 학교고 운영이고 다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봐서는 쿠바 시민들이 이제 시위에도 나서고 반정부적인 말도 막 하고 반정부 시위에도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쿠바 정권은 우리가 접수할 만하구나. 좀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쿠바는 이란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그 어떤 지도부, 지도체제의 내부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체게바라 다 같은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쿠바 대통령이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같은 계열입니다. 친족과 가족과 측근이 다 얽혀져 있는 세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어떻게 뭔가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걸 감수하고 쿠바를 어떻게 공격해보겠다는 생각이 남아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쿠바 내부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어떤 미국 내부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상황이 안 좋아졌다. 예. 그러면은 미국 내에 지금 여론의 추이도 중요할 텐데요.
0: 네.
1: 사실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상당히 이 현 정부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

0: 우파 이게 반전이 될지
1: 네.
0: 아니면 더 안 좋은 쪽으로 악화시킬지
1: 예.
0: 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1: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지지층이 있습니다만 쿠바계 미국인들이 있어요.
0: 쿠바계 미국인들.
1: 쿠바에서 이민 온 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야구 선수들도 많고
1: 많고
0: 그렇잖아요.
1: 예예. 네. 이 쿠바계 미국인들에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쿠바계 이민층은요, 쿠바에 대한 인식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1세대 이민자들은
0: 예.
1: 그 쿠바 혁명이 일어났던 1959년 이후에 건너왔는데 카스트로 정권 때문에 다 뺏기고 건너온 사람들이 많아요.
0: 예.
1: 그래서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고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크고 그래서 미국이 쿠바 제재할 때도 강하게 지지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2, 3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좀 흐릿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비중으로 봤을 때는 반공 성향도 강하고 쿠바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0: 예.
1: 쿠바계 이민자예요.
0: 예, 예.
1: 2세.
0: 아.
1: 그래서 부모님이 쿠바 출신 이민자인데
0: 예, 예.
1: 이 세대를 볼 때 부모님이 1세대 이민자인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굉장히 쿠바에 대해서는 강경합니다. 그래서 뭐 국무장관의 이런 성향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건 쿠바계 이민자들의 여론이고요. 미국인 전체로 보면 어떠냐.
0: 예.
1: 당연히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도 죽겠잖아요.
0: 예.
1: 물가도 다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못 살겠는데 또 전쟁을 한다고? 여기에 대한 반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3주 전쯤에 이제 한참 이 쿠바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고 있을 때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견해를 뭔가 밝힌 응답자의 81%가 쿠바와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중간선거 11월
0: 예.
1: 모두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0: 예.
1: 지금 이미 이란과의 군사 충돌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지쳐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렵고 중간선거 사실. 그리고 만약에 쿠바가 정말 굴복한다고 해도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아, 우리 주거비도 이렇게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지금 유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대통령이 이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쿠바에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볼 확률이 높은 거예요. 특히 마가
0: 그렇죠.
1: 주요 지지층 사이에서는 예전에 워싱턴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전쟁광들 전쟁광 정치인들과 뭐가 달라 라고 비판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0: 예.
1: 그러면 이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트럼프가 그러면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분분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란에서 워낙 죽 쓰고 있으니까
0: 예.
1: 관심이라도 좀 돌려보자 이쪽으로. 그런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류층에서 지금 많이 생각하는 이유라고
0: 예.
1: 볼 수 있겠습니다.
0: 베네수엘라처럼 잘 되면은
1: 괜찮죠.
0: 예.
1: 그런데 지금 쿠바는 아직까지 뭔가 하지 않았고 뉘앙스만 예. 풍기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관심을 좀 쿠바로 돌려서 좀 분산을 시켜보자. 이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0: 예.
1: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그럼 실제로 진짜 군사공격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1: 지금 군사공격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들이 미국 내에서는 더 많습니다.
0: 예.
1: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에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군사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쿠바에서도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잖아요.
0: 네.
1: 이때까지 저희가 생각해보면 베네수엘라, 이란 다 이성적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낮은 공격들이었는데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러면 쿠바에 대해서도 가능성 0%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는 매체에서 취재를 해서 이제 기사를 낸 게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쿠바에 대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0: 예.
1: 상황이 이제 처음에는 미국이 이제 뭐 대충 경제 제재하고 봉쇄해서 쿠바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쿠바가 생각보다 세더라, 강경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군사 행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군 지휘부가 들어가서 요인 체포, 압송, 베네수엘라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오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미국이 감행을 정말 한다. 이러면 정말 상당한 부담을 줘야 되는 거죠.
0: 예, 사실 이란도 공격하기 전에는 쉽지 않다고 봤는데
1: 네.
0: 또 실제로 공격을 했으니까
1: 네.
0: 진짜 알 수 없는
1: 이것도 정말 네.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0: 알 수 없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쿠바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1: 쿠바는 일단은 이제 항변을 합니다. 미국이 자꾸 쿠바가 나쁜 마음을 먹네, 딴 마음을 먹네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바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언제,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라고 이제 해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바의 대통령 미겔 디아스 카넬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쿠바는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안 되는 나라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공격할 계획도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왜 했냐면 미국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쿠바가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에서.
0: 그래요?
1: 예예. 예. 그래서 그럼 쿠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란하고 러시아에서 드론 300여 기를 확보를 했다.
0: 아.
1: 예, 이란과 러시아는 지금 드론 강국이 됐어요. 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이란은 원래 드론 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론 300기를 이미 보유를 했다. 이 드론을 가지고 그러면 미군 기지, 가장 가까운 기지는 미군이 쿠바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관타나모 예, 기지라고 그 있습니다. 저희 예. 뭐 9.11 테러범들 구금시키고 그런 장소잖아요. 예. 거기를 공격하고 이제 쿠바를 둘러싸고 있는 미군 함정들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가장 가까운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요 정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이란이 썼던 방식인 거죠. 미국에 대응하면서 드론으로 미국의 비싼 무기들 파괴하려고 하고 그 이란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매체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쿠바가 대응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로 나중에 이제 뭐 전쟁의 명분을 삼기도 좋고 하니까 뭐 여차하면 미군이 정말 군사적으로 쿠바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봐, 쿠바가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예. 라는 명분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보당국도 이걸 계속 지켜보는 중인 거죠.
0: 예. 그 이제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 예. 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쿠바도 그렇고요. 예. 아시아 쪽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1: 이제 이란 전쟁을 어쨌든 쭉 하고 있다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이제 휴전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한 중남미 예. 관심도 돌려야 되고 미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조금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중국하고도 시진핑 주석하고도 협상을 했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지난 1월에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벌써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해서 140억 달러 약 21조 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판매를 승인을 했어요.
0: 예.
1: 그런데 이거 대만에 그럼 우리가 미국 무기 팔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이걸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0: 아, 예.
1: 예. 안 팔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0: 예.
1: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간의 의혹은 이걸 지금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거다. 자, 중국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 대만에 대한 무기 안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 잘 들으면 뭐 좀 봐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대만에 무기 확 이 정도 규모 팔아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무기 파는 걸 협상 카드로 내밀면 대만은 굉장히 공혹스럽죠. 아니 우리가 받아야 될 무기인데 우리가 사와야 될 무기인데 우리를 카드로 막 중국하고 협상을 하네.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대만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고 라이징더 그 대만 총통이 계속 대만 해협 안정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0: 예.
1: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크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대만을 상당히 좀 이용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서 사실은 주변 국가에 예. 우려를 사고 있죠.
0: 어떤 이제 이란과의 어떤 종전 협상이 약간 뭐 교착, 소강 이런 상태가 들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좀 불똥이 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우리도 좀 유심히 예.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0: 워싱턴 리포트였습니다.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충북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이 독성가스가 누출돼서 뭐 10명 넘게 부상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다면서요?
1: 네, 오늘 오후 7시 13분경에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첨단바이오연구소대 6층 건물에 독성물질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실험실 안에 14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건물 전체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출동해 에서 장비 15대와 인력 24명이 투입돼서 현장을 수습했는데요. 누출된 물질은 브로민 가스입니다. 이게 이제 접촉을 하면 피부와 눈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인데요. 그 경찰 당국 설명을 들어보면 미생물 실험 연구를 하던 사람이 시약병을 놓치면서 안에 가스가 누출돼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학생이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브로민 뭐 성분, 브롬가스 이게 500ml 이게 많은 용량이 아닌데도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군요. 예, 아무튼 뭐 좀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그 사고가 났던 당일에 어떤 그 치마의 징후가 이미 좀 있었다면서요.
1: 네.
0: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래쪽으로 이제 열차들이 계속해서 다닌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여기가 이제 열차가 지나가니까 그 철거 작업을 새벽에만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 진행을 해왔었던 건데요. 예. 그날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1시간 만에 2시 반쯤에 중단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들보 역할을 하던 거더가 한쪽이 주저앉았기 때문인데요.
0: 예.
1: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오후에 철거 작업을 들어갔던 건데 그러면 여기 아래로 지나다니는 그
0: 열차.
1: 철도들이 열차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열차들의 뭐 통제라든지 아니면 알리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코리일 자료를 보면 당일날 오후 2시가 넘어서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 열차가 사고 구간 아래 통제 없이 지나갔다 이게 밝혀진 건데요.
0: 예.

0: 있습니다.
1: 그쪽으로 열차 많이 다니죠. 당연히.
0: 그렇습니다. 예. 이 KTX를 포함해서 고속열차 28대, 전동열차 31대, 그리고 승객이 탑승한 열차만 모두 59대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구조물 침하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열차 운행 통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그 한 출연 기자분이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그 사고 일어나기 1시간 전에 그 근처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 통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진동을 주잖아요. 그럼 한쪽이 침하가 된 상태에서 열차 진동이 계속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위험 징후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아래 충분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뭐 주변 분들이 만약에 이 붕괴가 점심시간에 발생했다. 그럼 훨씬 더 심각했을 거다.
1: 더더군다나 열차가 다니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지하철 지나가면 덜컹덜컹 하거든요.
0: 그런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1: 그 진동이 당연히 더 전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비전문가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승객이 태운 열차가 요 아래를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0: 그러니까 무너지기 5분 전에 승객 42명을 태운 KTX 열차가 여기 지나갔고요. 붕괴 1분 30초 전에도 무궁화 열차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만 빨리 붕괴가 발생했거나 1분 30초만 빨리 붕괴가 발생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1: 것인데요. 열차 위로 떨어졌더라면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다.
0: 네. 실제로 이번 사고는 안전진단에 나섰던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관리소장, 외부 전문가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서울시 직원 2명과 서대문구 주민센터 직원 1명이 다쳤는데, 이 주민센터 직원은 그냥 고가 아래를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마 징후가 확인된 뒤에도 왜 즉각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사고 직전에 오토바이 한 대가 현장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이 목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의 차이로 인명피해가 3명 정도 나는 사고였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1: 사실 뭐 세 분의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 굉장히 큰 사고인데,
0: 안타깝습니다.
1: 큰 사고인데 더
0: 큰 사고가 발생할
1: 큰 사고가 될 수 있었다.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히 다 살펴봐야겠습니다. 여주에는 이제 이 무렵에 도자기 축제가 열리죠. 저도 예전에 뭐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품을 줬는데 이게 중국산 도자기였다고요?
0: 그러니까 SNS 인증샷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주 도자기를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방문 후기 이벤트에 당첨된 관람객들에게 선물을 주는 건데요. 그 받아보니까 경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관람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주 도자기 축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이벤트인데 받은 게 중국산 싸구려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이 글이 퍼지면서 비판이 커진 건데, 뭐 단순히 경품 실수를 했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역 축제 전체의 정체성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부주했다라는 비판들이 제기가 됐고요. 도자기 축제에서 경품으로 저가의 중국산 도자기 제품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축제 주관기관이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인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주 도자기 축제는 여주의 도자 문화를 알리고 지역 도예인과 도자산업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축제인데 그럼에도 축제 이름으로 진행된 이벤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경품으로 지급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1: 뭐 작은 선물이라도 심지어 여주가 도자기를 굽는 그 요라고 하죠.
0: 이게
1: 이제
0: 가마.
1: 많지 않습니까? 가마가. 거기서 뭐 이렇게 보통 지금도 생산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거 좀 아쉽긴 하네요. 이제 공식적인 사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0: 그러니까 여주 세종문화 관광재단이 이제 걱정한 기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마케팅 운영 대행 용역사가 있는데 이 용역사가 온라인에서 개당 6,500원짜리 중국산 도자기 제품 두 점을 구입을 했고 검수를 안 하고 당첨자에게 발송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그 여주 도자기를 알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지역 도자산업과 장인들을 알리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뼈아픈 실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더구나 지난해 여주 오곡나라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 열병식 영상이 공연 무대에 등장해서

0: 그래서 이 재단이 사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그런 적이 있었어요?
0: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철저하게 사전 검수와 대행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좀 뭐 의미 있게 하려는 축제인데
0: 그렇죠.
1: 예. 이렇게 되면 의미가 좀
0: 퇴색되는
1: 많이 퇴색될
0: 부분이 있습니다.
1: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미국 CNN에서 우리나라 부산
0: 네
1: 부산 하면은 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0: 네.
1: 복국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0: 꼭 드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1: 저도 이제 부산 가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드십니까? 먹는 음식이긴 예. 한데 그 이걸 이제 집중 조명하면서 좀 멘트를 좀

0: 효과는 강하게 했지만 위험한 음식이다 이렇게 소개한 건 아니고요. 독을 제대로 제거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긴장감과 희소성이 부산 북극의 독특한 미식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죠. 위험한 국물이라는 표현이니까. 근데 실제로 내용은 보고 요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부산 음식 문화를 함께 조용한 그런 기사이긴 했습니다.
1: 저 원문을 안 봤어요. 뭐 Dangerous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미?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0: 네. 예.
1: 어떤 이제 복국이 부산의 어떤 미식 관광을 보여주는 음식으로 소개된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부산이 뭐 대도시이기도 하지만 바다 가까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해산물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북극도 이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근데 CNN에서 얘기한 건 부산의 보거 전문점들이 미식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짚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슐린 가이드가 2024년에 부산편을 처음 선보이면서 보거 식당의 이름을 올린 것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독성우려를 좀 줄이려고 양식 보고를 많이 쓴다는 점도 소개를 했는데 보고 독성은 먹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테트로도 톡신이 없는 사료로 키우면 독성이 그 뭐라 낮아질까 그러니까 독성을 가질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는 건데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식당에서는 자연산보다는 양식 보고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복국은 단순히 위험한 음식이라기보다는 부산의 바다와 전문 그 조리 기술 그리고 지역의 미식 문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예. 몇 가지만 드시다가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1: 예. 예. 좀 그 우리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복국을 먹지는 않거든요.
0: 예. 그렇죠. 예.
1: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험하지는 않다.
0: 제목이.
1: 예.
0: 네.
1: 예. 물론 독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예. 네. 국가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해온 청년 사장에게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그동안 무료로 국가 유공자와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주인공은 노원구 상계동에서 국밥집 하는 32살 박민규 씨인데요. 네.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물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앞에 택배가 많이 쌓여 있다.
1: 그래요.
0: 본인 사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그 택배 상자 안에 쌀, 김치, 생선, 반찬, 컵라면, 과일, 음료 같은 식재료와 물품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가게에 오시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 라고 하는 시민들이 보내온 내용들인데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선결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주문 내역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정도로 마음을 보내주시는데 어르신들께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할아버님,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시래요.
1: 그러시군요.
0: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친구가 이거를 하는 걸 보고 본인도 따라했다.
1: 아하.
0: 예,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한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니까요. 예.
1: 이영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과 전라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강,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고 인천과 경기 등 서해안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7.9도, 현재 습도는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세요. 나의 아름다운 정원, 위대한 그의 빛, 영원한 유산의 소설가 심윤경 작가님입니다. 심윤경 작가님은 어린 시절 유년기 이야기, 종갓집 종손 이야기, 친일파의 후손, 압구정동 올드머니의 세계까지 다양한 관심사를 작품에 담아내고 계시는데요. 스스로 삐딱한 시선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밌게도 유쾌하고 발랄한 어린이 동화 은지와 호찬이 시리즈로도 큰 사랑을 받고 계시죠. 심윤경 작가님의 인생책과 인생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2: 예,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1: 작가님 저희 한 3년 만에 뵙는 거죠.
2: 예, 시간이 참 빨라요.
1: 네,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저는 그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 사이에 꽤 많이 변한 사람인 것 같아요.
1: 그러세요? 어떤 점이 변하셨나요?
2: 그냥 겉보기로는 저의 달라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텐데 제 내면이 훨씬 더 밝아졌고 나 자신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요새 하고 있습니다.
1: 겉보기로는 헤어스타일까지 전혀 안 변하시고 전혀 안 늙으시고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2: 내면만 굉장히 명랑해지고 있어요.
1: 광화문 서촌에 뿌리를 둔 작가라는 정체성을 아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2: 예.
1: 지금도 서촌 근처에 사십니까?
2: 예, 제가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서울이라고 하는 이 메가시티에서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동네 자체도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동네고요.
1: 그러니까 네.
2: 청와대 서촌이라고 하는 이제 예쁜 오래된 마을, 경복궁, 광화문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함의도 함께 담고 있는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함의들을 담고 있는 그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거주자만의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공기로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제가 체화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제일 큰 행운의 뿌리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또 그 장소가 작가님의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순한 지나가는 배경 이상의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나의 아름다운 정원도 그렇고 그렇죠. 영원한 유산도 그렇고.
2: 그렇죠.
1: 근데 이 최근 3년 사이에 내신 책 중에 위대한 그의 빛을 읽으면서 저는 이걸 읽을 때에는 이거는 서촌의 정체성에 있는 분이 쓰신 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 성수동 출신 성수동이나 뭔가 좀 압구정동에서
2: 그렇죠. 네,
1: 서울의 신흥 부촌인 성수동에서 최근에 사셨거나 아니면은 서울의 이제는 이제 오래된 부촌이 되어가는 압구정동에서 오래오래 사셨거나 이런 분이 쓰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 배경을요 되게 절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수동 압구정동 이렇게 딱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 골랐다기보다는 그 장소의 이야기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 기간의 이제 사람들이 움직임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기에 제가 누렸던 작은 해방이 한강변을 걷는 거였어요. 지하철 타고 나가서
1: 네.
2: 한두 시간 정도 걸으면서 이제 큰 공기를 호흡하고 답답한 마음을 좀 풀고 오곤 했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았지만 저는 한강이 그렇게 넓은 강인 줄을 그 시기에 처음 안 거예요. 가서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봤지 걸으면서 본 적은 거의 없었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한강이 왜 한강변이 이 부동산적으로 각광받는지를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예쁘구나.
1: 작가님 정체성은 정말 서촌이군요.
2: 그런가 봐요. 그렇게 외국에 간 듯이 기쁘고 신기할 줄이야. 그런데 그렇게 걷던 어느 날 이제 성수동에 있는 아주 굉장히 높고 아름다운 주상복합 건물을 네. 지나가면서 아 예쁘다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좋아하던 그룹 BTS 멤버도 거기 산다고 하던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 건너편을 봤더니 거기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 둘이 한강을 마주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걸으면서 어머 이 두 건물이 완전히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네.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네. 그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고 신기 그 자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머 신기해라.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망되는 어떤 주거지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아니 그런데 저 동네는 굉장히 오래된 올드머니의 동네, 이 동네는 굉장히 화려하고 새롭게 각광받는 뉴머니의 동네. 이 둘이 큰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 포맷이 굉장히 낯익은 걸 어디서 보았어 하면서
1: 어디서 봤는데
2: 예. 예.
1: 신흥 부자가 누가 물 건너편에 있는 예. 부촌 보는 장면이 있는
2: 손을 뻗치면서 네. 그 장면 뭐였지 하면서 파바박 아 위대한 개츠비의 지리적 여건이 한국의 한강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구나 이것은 이야기다 이야기가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이제 설렘을 만났고 이제 그런 날은 되게 허둥지둥 집에 들어오잖아요. 가자마자 뭘 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면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 네. 저희 다독이님들께 제가 심윤경 작가님의 위대한 그의 빛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내용입니다. 출판사의 소개글을 조금 변형해서 인용하자면 21세기에 한국에서 다시 쓴 위대한 개츠비다. 이런데 사실 그 앞부분은 정말 위대한 개츠비의 여러 가지 설정을 다시 쓴 것 같지만 제가 뭐 이 정도는 스포일러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뒤는 좀 다릅니다. 뒤도 다르고 사실 그 화자 위대한 개츠비에서 닉이었던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게 또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작가님 책을 전부 다 재미있게 읽지만 위대한 그에 미친 그 중에서도 재미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진심인데요. 위대한 개츠비보다 위대한 그에 미치 더 좋아요. 저는.
1: 감사합니다. 네.
0: 그 위대한 개츠비 글쎄 이게 뭐 모국어로 쓰인 소설이라서 더 좋아하는 것도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상상을 해도 뭐 이렇게 뭐 피츠제럴드가 살던 시절에 뭐 미국의 동부에 뭐 뉴욕에 뭐 이런 환경을 모르니까 잘 안 와닿고 뭐 그랬는데 이게 압구정동에서 누구누구누구의 이야기 94학번의 이야기 그리고 성수동에 누가 부자가 됐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그거 건너보면은 이런 기분이다 하니까 너무 와닿고 막 그 캐릭터들의 어떤 얄팍한 면은 얄팍한 대로 흔들리는 면은 흔들리는 면대로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겹쳐지는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좋고 위대한 개츠비랑 인물과 결말이 다른 부분은 또 달라가지고 좋았습니다. 작가님은요 21세기 한국에서 다시 쓴 위대한 개츠비다라고 하면은 이때 좀 어떤 생각이세요? 내가 이걸 다시 쓰면서 나는 나만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다시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냥 설정만 좀 겹치는 거다라든가
1: 쓸 때 저의 목표하기로는
0: 네.
1: 가능한 한 같은 흐름으로 가기를 바랐어요.
0: 아, 그래요?
1: 원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이 이건 이 사건이야. 이건 이 만남이야. 이 장소는 그것이야 라고 1대1 대응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완전히 같은 결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강이 갈라지듯이 이야기가 분명히 똑같이 흘렀는데 전혀 다른 결말을 어느새 이르렀지라고 이렇게 꿈에서 깬 듯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라고 그렇게 소설이 끝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 1대1 대응에 굉장히 저 나름으로는 신경을 썼고 피츠제럴드의 원전 위대한 개츠비는 참 애증의 소설이죠. 참 처음에 읽고 너무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돈을 가져도 여전히 갈급한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얄밉게 꼬집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과 함께 굉장한 얄미움 이랬어야만 하나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피츠제럴드의 굉장히 얄미웠던 면이 그곳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정말 심한 악역에
0: 네.
1: 해당하는 인물들까지도 정말 대가다운 능숙함으로 정말 인간미를 부여하거든요. 사람이야. 맞아. 진짜 사람은 이래. 라고 네. 하는 그런 면들을 아주 능숙하게 부여하면서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공동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지에 대해서는 정말 여혐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냉혹한 시선을 주고 있는 것이 좀 분하더라고요. 읽으면서
0: 네.
1: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자기 자신만을 아나? 그런 선입관에 일조하는 소설이라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졌고 사람은 돈이 많건 젊건 혜택을 받았건 못 받았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면들이 있고 대개는 실패하면서 비극으로 끝나는데 그런 면을 데이지에게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위대한 그의 빛이랑 위대한 개츠비가 제일 다른 게 데이지에 해당하는
1: 그렇죠.
0: 네, 이제 한국명 연지
1: 예.
0: 네, 연지가 처음엔 되게 데이지 같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인물들도 되게 연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골이 비었

0: 싶다는 말을 이제 조금 우아하게 예. 네, 하는데 끝에 가면 정말 다르고 확 울컥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계급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이것저것 생각이 들었는데 참 출판사 소개 글에 이 위대한 그의 빛 소개 글에요. 매번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품들을 선보여온 그 이렇게 나오고 되게 좀 놀랬거든요. 아 이게 아름다운 나의 정원 쓰시다가 영원한 유산 쓰시다가 이런 것도 쓰시고 정말 폭이 넓으시다. 근데 저희 PD님은 또 이렇게 작가님의 동화 팬이라고 예. 제가 그 동화를 못 읽었는데 동화 시리즈를 못 읽었는데 은지와 우찬이 시리즈 작가님 스스로도 막 이렇게 아 난 되게 쓰는 폭이 넓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1: 넓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때그때 어딘가에 폭 빠져있는 홀릭하는 관심사들이 중구난방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면 되게 좀 지루함을 느끼는 스타일이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감정들이 저의 작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동화책도 네. 이제 6권, 7권이 있고 제 장편 소설들 중에서도 두세 권은 청소년기의 네. 감성으로 중심으로 쓴 소설들이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 지금 저를 보시면 이제 50대 중년 작가 심윤경이 앉아 있지만 실제 저는 한 5장쯤의 카드로 이루어진 사람이랄까?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의 카드들이 각각의 비중이 적지 않게 동등하게 존재하면서 지금의 나에 이르렀다기보다는 그들이 되게 동등하게 존재하고 있는 캐릭터인 편이에요.
0: 그건 작가로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20대 인물을 묘사해야 되면 20대 카드 꺼내가지고 그렇죠. 쓰면 예. 되는 것이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야, 너무 부럽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심윤경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인생책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늘 게스트께 인생책을 세 권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가 세 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송우희의 작가님의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치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 이렇게 세 권 골라주셨어요. 제가 이 세 권을 하나도 읽질 않아가지고 이분을 살펴보면서 어떤 걸 읽지 하다가 세 권이 좀 약간 뭐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싶더라고요. 다 현대 여성 작가의 작품이고 뭔가 좀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족이 좀 굴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뭐 예. 픽션 내지 논픽션들이고 되게 드라마틱하고 주인공이 상처를 깊이 받았다가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들인데 평소 책도 좀 그런 책을 좀 좋아하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설 또는 이제 어떤 글의 명확한 유형이 존재해요. 이런 것은 그래요? 확실히 좋아한다. 예, 그게 캐릭터가 분명한
0: 캐릭터.
1: 예,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건이 종횡무진하게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보다 그 인물의 개성이 아주 섬세하고 매혹적으로 드러났을 때 제가 아주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향형의 성격이 책을 읽는 것에도 분명히 작용을 해서 책 안에서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 나 대화가 통할 것 같아. 또는 직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난 그만둬.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을 작품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세 편의 저의 인생책이라고 꼽은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물이 뚜렷하고 개성적이고 정말 어제 오늘 내일 어디서라도 볼 수 있을 듯한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책입니다.
0: 저는 작가님 소설들 읽으면서도 캐릭터에 되게 감탄을 하고 특히 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한 주인공들도 매력적이지만 이 악역들 빌런들이 이제 동구 할머니라든가
1: 아, 예.
0: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설이

0: 네, 그 의사 선생님,
1: 예.
0: 네, 빌런이라고 하기도 참 뭐하지만, 네, 그리고 영원한 유산의 그 윤원섭 씨,
1: 예.
0: 네, 굉장히 되게 진짜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1: 현실에서 만나면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이게 남의 일로 소설로 읽으면 정말 흥미진진한데 아, 나 저 사람이 가족이면 죽어버릴 것 같아 하는 네. 예, 그런 것이 글 속에서도 느껴지기를 바라요.
0: 아니 그러니까 아예 미워할 수 있는 상대면 그냥 미워하면 되는데 뭔가 그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캐릭터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애증의 캐릭터인데
1: 예, 예.
0: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예.
0: 네.
1: 묘하게 끊을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을 가지고 멀어지지도 않으면서 내 인성의 생에 끝없이 태클을 거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삶에는 언제나 등장을 하고 저는 소설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0: 그런 인물 이렇게 묘사하시면 좀 혈압 오르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1: 아, 그게 제 인생의 약간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겪으면서 제 인생의 씁쓸함을 정말 많이 씹었잖아요.
0: 네.
1: 그것을 이제 소설화, 캐릭터화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너무 큰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를 겪은 내 시간이 이렇게 보상받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세상의 빌런들을 소중히 관찰하자, 여기자라고 하는 약간의 인내심에도 도움이 되고.
0: 하지만 그렇습니다. 딱히 소설 속에서 그들을 응징하거나 징벌하거나 막 지옥에 빠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1: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1: 그렇게 권선징악의 세상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또 그런 이야기는 좀 너무 평면적이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끝나지? 이렇게 억울하고 찜찜함이 남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0: 다만 훌륭한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와 리얼 월드에서 겪은 스트레스는 다 보상이 된다.
1: 예, 예.
0: 아, 이렇게 또 배웁니다. 첫 번째로 나눠볼 심윤경 작가님의 인생책 마지막 황태자입니다. 사실 단행본이 아니라 시리즈 네 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마지막 황태자라고 하던데요. 어떤 책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의 그리운 송우회 선생님이 24년 겨울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0: 네.
1: 제가 그분의 작품도 저의 인생책으로 꼽을 만큼 너무 좋아했고 한
0: 네.
1: 인간으로서도 너무 사랑했던 분이라서
0: 네.
1: 그분의 활짝 웃는 얼굴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셨는데
0: 네.
1: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오셨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간호학은 이제 전공이 이분의 기질과는 맞지 않아서 실무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 역사학자이자 소설가 그리고
0: 네.
1: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셨던 신학자이시기도 했던 굉장히 다 면성을 가지신 이력을 가지셨고요.
0: 네.
1: 이분의 책 중에 제일 많이 대중에게 다가갔던 건 아마 윤동주 평전일
0: 네.
1: 것 같아요. 동주라고 하는 영화로서 더 알려졌고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는 네 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저의 작품 영원한 유산을 준비하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공간에 대해서 조금 밑바탕이 되는 지식을 섭취해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처음 알게 됐고
0: 네.
1: 이제 네 권이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이렇게 만만치는 않네 이제 그런 기분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읽은 그 어느 책보다도 빨리 페이지가 넘어갔고 3권까지 읽고 4권 이제 살짝 지치나 이거 읽을까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조금만 읽어볼까 하고 4권을 펴들었다가 1, 2, 3권은 에피타이저였구나.
0: 아,
1: 이 4권을 읽지 않았으면 나는 어쩔 뻔했지. 가면 갈수록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 결국은 이분이 어떤 픽션을 창조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근현대사가 그토록 드라마틱했던 것인데
0: 네.
1: 그것을 한 독자에게 그 생생함을 이미 70년 전, 8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어제 겪은 일처럼 내가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힘은 정말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네. 제가 다독이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우혜 작가님은 사학자이시면서 또 소설가이시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황태자라는 거는 1권 못생긴 엄상궁의 천하, 2권 황태자의 동경 인질살이, 3권 왕세자 혼혈 결혼의 비밀, 4권 평민이 된 왕 이은의 천하, 이렇게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여기 이은이라고 나오지만 저희가 흔히 영친왕이라고 많이 부르는 고종의 아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덕혜옹주의 이복남매이고 정략 결혼, 뭐 인생 자체가 그냥 정략의 희생물이고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본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해방을 맞고 평민이 되고 정말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 좀 이제 구한 말 얘기를 별로 안 보고 싶잖아요.
1: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을미사변, 뭐 네. 아관파천, 이 로일 전쟁. 네. 지겹잖아요.
0: 아, 지겹기도 하고 뭐 읽어서 유쾌한 얘기도 없고 막
1: 그쵸, 그쵸. 예,
0: 거기서 제일 안 유쾌하게 산 인간 예. 두 사람이 영친왕이랑 덕혜공주.
1: 그러니까 이 패배적이고 읽기도 전에 지겨워진 이 시기의 이야기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하지, 뭘 느껴야 하지, 이제 그런 심드렁한 기분이 이제 책을 펼치기 전부터 드는 이제 우리 역사의 한 대목인데.
0: 네.
1: 역사 속에서 너무 간단하고 평면적으로 고종의 아들인 영친왕 이은이 9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화 되어서 생을 마쳤다라고 네. 하는 그냥 단 한 두 줄의 문장으로 요약되는 서사를 이분은 이토후로 히로부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0: 네.
1: 고종의 늦둥이로 태어난 이 조그만한 사랑둥이를 그 부모의 품에서 뽑아내서 일본으로 데려가는 그 한 단계 한 단계의 일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도 황당하고 현실화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근데 네. 그걸 의지를 가지고 해내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했지 하는 것을 그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 영친왕이 한국의 정기를 잊어야겠어. 일본인을 만들어야지 데려가자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굉장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벌집 쑤신 듯이 난리가 날 수 있는
0: 네.
1: 어린 왕자가 어머니 어머니 통곡하면서 끌려가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랬다가는 안 그래도 지금 의병 활동이 난리 난 이 한반도가 어찌 될지 모르겠는 걸 그렇다면 제일 필요한 건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야.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 아이도 자발적으로 가고 한국 국민도 꽤 마뜩치는 않지만 그래 가봐 하라고 할 수 있게 자발성을 이끌어내야겠어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자발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일본 황태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요. 황태자들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그 당시 황태자였던 다이쇼 태자가
0: 네.
1: 뇌수막염을 앓아서 걸음도 불편하고 말도 불편하고 이제 100년 전의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0: 그쵸.
1: 그리고 되도록이면 숨기고자 했던 일본 내에서의 일본 태자의 활동도 아주 꽁꽁 숨겨놓았던 인물인데 그를 데려와서 한국 사람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일본 태자를 보고 막 적개심에 불타서 보다가 어라? 그러면서 가서 부귀 선양이라도 하실 것처럼 이 왕자가 그렇게 보냅니다.
0: 이게 그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의 1권, 2권에서는 사실 영친왕이 어려가지고 뭘 이제 자기 인생을 뭐 기획하거나 주도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 1, 2권의 주인공격인 좀 뭐랄까 주동 인물은 예. 이토이로부미 예. 그런 희한한 책이군요.
1: 예. 예. 그 우리가 그냥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죽은 천하의 교활한 이토 히로부미라고 또 평면화되어 버린 그가 어떤 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각 장면에선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몸짓으로 뜻을 쟁취하는지 얼마나 긴 시각을 가지고 이 일들에 접근하는지 그것을 보다 보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요.
0: 제가 진짜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이건 그럼 논픽션인가요? 소설인가요?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는?
1: 그것이 저는 또 절묘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역사책과 소설의 어떤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데 이분의 철칙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사실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다. 그런데 그것을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러했군. 그래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0: 아.
1: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해.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너무 지겨운 고종 황제도 정말 어느 드라마에 꽃미남 주인공을 보듯이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0: 아,
1: 저는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0: 우리가 팩션이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허구적인 뭐 상상력이 가미되는 건 아니고
1: 전혀 아닙니다.
0: 한 시오노나나미가 뭐 로마인 이야기 썼던 뭐 그 정도일까요?
1: 그렇게 저도 그 시오노나나미와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0: 그러니까 네.
1: 역사학자로서 한치의 사료를 비트는 것도 스스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들의 그때 문화, 사고방식, 그의 개인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를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제시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역사 소설의 최고봉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0: 작가님 이렇게 책 영업도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읽어봐야겠네. 아 진짜 네 권이나 되고 약간 좀 너무 읽기 싫어 막 그랬는데 갑자기 훅 당깁니다. 이 작가님 쓰신 이제 이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를 이제 어떤 자료로 삼아서 쓰신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은 이제 사실 일제시대는 지난
1: 그렇죠.
0: 광복 직후니까요. 인데 거기도 정말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읽기 어려운 악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존 인물인 뭐 살아있을 때 이완용보다 더 나쁜 친일파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윤덕영이
1: 그렇죠.
0: 실제로 서촌 근처에 서촌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서양식 으리으리한 저택을 지었고 이게 1950년대에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리고 실제로 유엔 기관이 이 벽수산장에서 어떤 활동들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영원한 유산이라는 소설을 쓰셨고 거기에 픽션 캐릭터인 윤덕영의 막내딸 윤원섭이 나오는데 독자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읽으면 혈압이 오르면서 외면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그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시대착오적이고 뻔뻔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증오를 하고 싶은 인물인데 이게 살과 피와 인생 역정이 있는 개인으로 그려지니까 전력으로 증오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주인공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이제 1950년대의 한국이라는 복잡한 상황 잘 그려집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영친왕을 매국노로 이렇게 인식한 분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영친왕도 이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를 읽으면 아마 이렇게 단칼에 증오하기는 어려운 인물일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었나요?
1: 제가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조선 왕실의 마지막 단계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단점이 제가 이 책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사료를 볼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이 진리요 길이고 영원한 정답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단점이 있는데
0: 네.
1: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가서 정말 일본 황족 아이보다 더 중요한 대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아이를 유학 보낸다. 선진 문물을 가르쳐서 니네 왕자 돌려줄게, 가르쳐줄게 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0: 네.
1: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은 유학생에겐 방학이 있잖아요. 그럼
0: 네.
1: 이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와 이제 또 정을 나누고 자기 땅을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야 할 텐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어떤 애착과 친밀이 형성되는 것이. 그래서 얘를 안 보낼 방법이 뭐지? 생각을 한 결과 자기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달씩 휴가를 내고 영친왕을 끼고 옆에 끼고 한 달 동안 일본의 휴양지, 역사적인 곳, 산천 경계 좋은 곳을 다니면서 할아버지와 손자로 지내요.
0: 일본 정가의 최고 권력자인 이토 히로부미 본인이
1: 그 당시,
0: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한 달 내기 힘들 텐데.
1: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통솔하는 양국의 총리였어요.
0: 아.
1: 그런 사람이 두 달 동안 최소한의 보고만 받으면서 아이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결과 영친왕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 그러면은 이토 히로부미, 메이지 천황, 쇼켄 황후 그렇게 세 사람을 꼽는 아이가 되었는데
0: 네.
1: 그 모든 책을 읽고 나서는 이것이 그만의 짧은 어떤 이기주의의 결과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랐는데 이 아이가 9살에 자기 부모하고는 떨어져서 거의 얼굴도 못 보고 대신 황실 아이들, 일본 황실 아이들, 일본 황후의 사랑을 받으면서 네가 우리 애들보다 사실은 더 예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한 인간이 그것을 저항하고 내 조국과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었을까? 해낸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해가 자라나요. 너무 밉고 왜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황실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0: 근데 참 여러 결로 슬프네요. 이토 히로부미가 영친왕 이은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일본 황실도 뭐 이 아이가 자라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1도 없었을 거고 내선일체의 표상이 됐으면 좋겠다.
1: 그렇죠.
0: 네. 그렇게 참 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한 번도 어디서도 못 받았을 사람인데
1: 그런데도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 능숙한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그는
0: 네.
1: 또 아주 대가 차고 굉장한 지략가임과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깨르르 웃길 수 있는 그런 또 인간적인 매력, 능숙함 또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에게 그냥 필요해서 정략적으로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닌 넌
0: 네.
1: 정말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가 추구하는 내선일체의 핵심 포지션으로서 그런 것들이 참 입체적이고 그 누구도 미워하기 힘들게 이 감정을 이렇게 격동시키지 않는 그리고 씁쓸하게 바라보게 되고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0: 작가님 작품 영원한 유산에서요. 호주인 캐릭터가
1: 예.
0: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형편은 그때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좀 약간 이제 독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은 맞는 말인데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아? 하면서 되게 가볍게
1: 그렇죠.
0: 너희 한국인들 뭐 이렇게 과거사에 집착해? 그 시절 그냥 사람마다 형편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마다 형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 되게
1: 그렇죠.
0: 뭘 하세요? 막 이런 말이 울컥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마다 형편이 있고 그 시절 환경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긴 맞는데 또 때로 너무 쉬운 면제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1: 소설을 쓰는 한 작가로서의 심윤경과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심윤경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소설을 쓰던 당시에 이제 저 뉴스도 보고 이제 삶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한 정치인이 한 말이었어요. 굉장히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아 내가 잘한 건 아닌데 그 시대엔 다 그랬다. 네. 그 시절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을 이제 변명이자 해명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욱해버린 거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은 맞기도 맞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뭐라고 반박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정치인을 만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한 결과 이 장면에서 그 에커넌 씨가 그 시절의 일은 그때의 형편으로 해석해야 돼라고 말을 했을 때 해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치자. 1등은 하지 말아야지. 그 시절에는 그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서 당신 아버지가 친일파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하자. 1등은 하지 말아야지. 귀족 원장, 시종 원경,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투를 다 이득이란 이득은 다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반박하는 것으로서 저의 소시민으로서의 분노를 대리 발산했습니다.
0: 아, 그 말이 그 반박이 딱이네요. 심윤경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송우혜 작가님의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 소개해드렸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심윤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 두 번째 인생책을 소개받으려고 합니다. 올리브 키터리지 이거 어떤 책인가요? 이거 저기 TV 시리즈도 있죠.
1: 아 그런가요? 그건 네. 저는 몰랐어요.
0: 아 제 아내가 열심히 보더라고요.
1: 아, 영상물로는 접하지 못했고
0: 네.
1: 저의 최애 책으로 오랫동안 꼽아왔던 엘리자베스 스트러트의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0: 저 못 읽었거든요. 아. 근데 책 소개를 보는데 무슨 그 다른 분 사람들의 추천사도 그렇고 작가님의 조금 전에 이 말씀도 그렇고 거의 얘는 그냥 고전 예약이다 뭐 예, 이런 예. 느낌으로 막 사람들이 극찬을 거듭하더라고요.
1: 고전 예약이 아니라 이미 고전 탑승인 것 같습니다.
0: 아, 씨, 그 차 언제 떠났는지. 아, 어떤 책인가요?
1: 아주 잔잔한 소설이라고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0: 네.
1: 작가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그 본인이 이제 미국 동부에 이제 뉴욕 보스턴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메인주의 소도시에서 이제 나고 자란 분인데 이제 그곳의 한적한 마을 사람들
0: 네.
1: 이야기이거든요. 백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0: 네.
1: 그리고 아주 잘 배우고 평범한
0: 네.
1: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그저 늘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태풍이고 폭풍 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의 네. 일상도 저도 그냥 일주일을 쭉 살았다. 뭐 지난주에 별일 없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를 만나서 겪었던 그 한순간에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서 내가 그에게 이런 말로 한 방을 먹이고 돌아선 그 순간이 있고 그런 일상의 드라마들을 가장 정밀하게 포착하고 보여주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0: 제가 서점에서 이 작품 소개를 읽는데 이것도 참 평소에 저의 독서 취향으로는 손이 잘 안 가는 소설인 거예요. 일단은 큰 사건이 없는 것 같다.
1: 그렇죠.
0: 맞나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뭐 연작 소설 시기라서 뭐 13편? 14편의 단편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구성인데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뭐 이렇게 되게 중심적인 주인공도 없는 것 같다. 뭐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인물 위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가 시골 동네이긴 시골 동네이지만 막 뭐 이렇게 힐빌리의 노래 수준에 막 엄청 못 사는 그런 깡촌은 아니고 적당히 중산층이 사는 동네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사람 복잡거리면서 사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거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막
1: 여기에 이야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네, 네. 들잖아요.
0: 네.
1: 주인공인 올리브 키터리지는 은퇴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0: 네.
1: 아주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일단 저에게 매력 포인트가 되었던 건 노년기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시작부터 이 사람은 은퇴해 있는 상태예요.
0: 네.
1: 그리고 그 올리브 키터리지라고 하는 인물의 다면성이 한편 한편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는 굉장히 격렬하고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웃들에게도.
0: 네.
1: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아이들은 그를 굉장히 무서운데 멋있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자기보다 키 큰 여자를 별로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키가 크고요. 은퇴하고 나서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키 큰 여자가 살찌니까 거대해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0: 네.
1: 그 거대한 존재감에 타고난 그 격렬한 시선 그리고 말버릇 이제 B로 처리되어야 할
0: 욕도 잘하시는 분인가요?
1: 격렬한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동원하고
0: 성깔 있는 할머니
1: 성격 있는 분
0: 네.
1: 그런데 그의 남편인 헨리는 굉장히 선비예요.
0: 네.
1: 여보 그리 말하지 맙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0: 네.
1: 이 부부가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흔히 이제 흔한 길에 이제 귀가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제 배가 싸르르하고 화장실 급히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뛰어 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화장실 이슈를 해결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복면 강도들이 들이닥치면서 다 엎드려 다 쏴죽여라. 그
0: 네.
1: 그 총기 난사 사고 같은 한 위기가 이제 닥쳐요.
0: 네.
1: 이분은 이제 옷도 부실하게 입었고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엎드렸더니 너무 큰 몸집에 숨도 못 쉬겠고 엎드려서 난 치마는 이제 다 기어 올라가고 다 벌거벗은 꼬라지가 되어서 나는 정말 죽으면 너무 흉한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내 아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싶소. 그녀가 떨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0: 강도한테요?
1: 예.
0: 오우.
1: 굉장한 옛날 신사인 거죠.
0: 네.
1: 아내는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치마도 다 내 몸도 주체 못하고 이 허연 배와 다리를 다 드러내고 엎어져 있는데 동네 사람들아 내 마누라 보소 하는 효과가
0: 네,
1: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도로 예민한 은행 강도 이 강도들은 뭐라고 다 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자네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말을 입에 담지 말게 막 남편은 이러고 있으니까 방언이 터져요. 좀 닥쳐.
0: 아, 이 헨리라는 분이 그냥 선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심하게 상황 파악 잘 못하시는
1: 심하게 선비고 옛날식 신사 그런 너무 좋은 사람인데
0: 네
1: 은행 강도 앞에서 둘이 부부싸움을 이제 니네 엄마 우리 엄마 찾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그 너무 각각의 개성이 각자를 놓고 보면 되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 조합되면은 서로를 죽이고 싶어지는 그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재밌죠? 약간. 재미없지 않아요.
0: 재밌어요. 약간 좀 코믹한 톤이 좀
1: 예.
0: 있나요?
1: 아주 잔잔하고 한 번도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웃음이 터져요. 내가 이 소설 이렇게 잔잔한 소설을 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네.
0: 아 저는 이렇게 되게 약간 이제 모던 클래식에 올라가는 좀 이렇게 막 심오하고 뭐 약간 더블린 사람들 뭐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가라앉고 막 이렇게 노년의 뭐 인생 송찰하고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1: 아, 제가 그런 점잖은 책은 또 성질이 급해서 잘 못 읽습니다.
0: 작가는 이렇게 뭐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본인이 뭐 이렇게 할머니일 때 쓴 그런 소설은 아닌 거죠?
1: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이 올리브 키터리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이분의 다른 작품들 다 찾아서 읽었는데 훨씬 더 잔잔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만 이 올리브 키터리지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폭발시키는 강렬한 에너지로 인해서 웃음이 터지고 사람이 이런 지경이 되네. 맞아, 이렇게 되지 나도. 그런 지점들로 잘 이끌어가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내내 저희 부부랑 좀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선비고 당신 그런 단어 좀 쓰지 마. 어디 가서 난 어디 가서 누굴 보라고 왜 남을 신경 써. 그런 대사가 너무 닮았다라고요.
0: 제가 약간 여담인데 작가님 사랑이 달리다에서 아마 읽었을 텐데요. 그 사랑이 달리다의 주인공이 남편을 설치류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표현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여쭤봤더니 실제로 작가님이 쓰시는 표현이라고 해주셨어요.
1: 생물학과 나와서 네. 그런 갑자기 자연과학의 용어들이 이상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0: 뭐 이렇게 되게 뭐 이것저것 오디오 기기를 설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이 달리다에서 그 남편이 주인공이 너는 자꾸 설치를 하니까 설치류다 이랬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랑이 달리다의 주인공이 좀 나이가 들면은 올리브 키터리지와 비슷한
1: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작가님 말을 들으니까 가능한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어떤 인터뷰에서요. 작품 속 인물들, 특히 주인공들은 피할 수 없이 나의 분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 분신들이라는 거는 진짜 작가님의 어떤 면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분신들이라고 해도 내가 평소에는 이제 가리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꺼내놓는 뭐 욕망과 두려움이다 이런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1: 인간 심륜경은 이제 대체로 아주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아주 정형화된 인간이지만 제 안에는 이제 굉장히 치졸하고 굉장히 비겁하고 굉장히 자기 입속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많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0: 저 정말 많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된 점잖은 체면에 맞추어 행동하지만 존재하고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순간들을 내면에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저의 작은 조각들을 자 오늘 판 깔아줄게. 이럴 때 너 마음껏 네 이익만을 추구해봐. 어떻게 되겠어. 이럴 때 마음껏 거짓말로 너 자신을 변호해봐. 어떻게 할까? 그렇게 풀어주면은 이제 얘가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줄줄줄줄 털어놓더라고요. 나는 이럴 생각이었고 뭐 내가 이랬던 이유는 하면서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의 속마음을 알죠. 그 자기 이익을 하려면 그게 제일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이제 제 안에서 이제 끌어내서 자, 이 인물에게 이런 특성을 마음껏 펼쳐도 좋아라고 허락해 주는 형식으로 인물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나의 쪼잔함이 그는 해방시켰구나. 그렇게 해면은 좀 분한 가운데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0: 저희가 이렇게 수다 떨다가 중간에 노래도 안 듣고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작가님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1: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중에 잠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 BTS의 온 듣겠습니다.
0: BTS가 저기 위대한 그의 빛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1: 예, 이 건물에 멤버 누구가 산다고 하던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본 적 있어요? 이 동네에서 본 적 있어요? 물어봤던 그런 선망의 마음을 담아서.
0: 네.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윤경 작가님의 추천곡 BTS의 온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심윤경 작가님의 인생책 배움의 발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 더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에게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장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훨씬 더 짙게 깔리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안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새벽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야외활동 시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에 맞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영향으로 전권역의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수원 인천 16도, 수원 15도, 파주 14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6도, 파주는 28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이 14도, 춘천 16도, 원주 14도, 대관령 10도. 낮 기온 철원 27도, 춘천 28도, 원주 26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3도, 강릉 16도, 동해 16도, 낮 기온 속초 27도, 강릉 28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신규 청주 16도, 충주 14도, 대전 15도, 세종 15도, 천안 14도, 보령 15도. 낮 기온은 청주 27도, 충주 26도, 대전 27도, 세종 26도, 천안 26도, 보령은 25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6도, 군산 15도, 광주 16도, 목포 17도, 여수 17도, 순천 17도. 낮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5도, 광주 27도, 목포 24도, 여수 26도, 순천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7도, 포항 18도, 안동 16도, 부산 19도, 울산 18도, 진주 16도. 낮 기온은 대구 28도, 포항 25도, 안동 27도, 부산 25도, 울산 25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서해우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이 15도, 신의주 13도, 개성은 15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26도, 신의주 28도, 개성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7.6도, 현재 습도는 84%.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공사가 오늘 자정부터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잔여 구조물에 대한 긴급 철거를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전 안전 보양 작업과 철거 작업에 15시간, 마무리 14시간을 포함해 모두 29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보양과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는 오늘 자정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공사가 오늘부터 재개됨에 따라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과 을지로 입구역 구간의 열차 운행 시간이 조정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소문 철거공사로 오늘 자정부터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지막 열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긴 것으로 해당 구간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버스 12대가 투입됩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구, 시, 군 지역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거주지 바깥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면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돌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중구에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는 경기 성남으로 이후 경기 성남으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참석합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세종 조치원역에서,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어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 광명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6일부터 실지 감사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20일간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 내 비밀 통로와 사우나실 등 특정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올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 2031년까지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우선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CFS에 이어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수십 명의 조사위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아침까지 서쪽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새벽까지는 해안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한때 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3살 때 가요 사랑의 미로를 불렀던 아기가 진로를 결정할 나이가 됐을 무렵 노래를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악가가 되기로 했다는데요. 그렇게 차근차근 꿈을 키워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리사이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공연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음악 먼저 보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주 여성 합창단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성악가 최정원 씨는 경희대 성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2008년 벨베델의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08년 KBS 신인 음악 콩쿠르 1위, 2009년 중앙일보 중앙 음악 콩쿠르 1위, 2017년 베이버리힐스 내셔널 오디션 우승을 차지했고요. LA 필하모닉, KBS 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국내외 악단 연주에 출연을 했고 음반 더 힘, 사랑의 꿈 등을 발매했습니다. 현재 한세대 예술학부 성악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6월 10일 리사이틀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 할게요. 이제 6월 10일이면 2주 정도 공연이 남았는데 네. 지금 온통 그쪽에 신경이 쏠려 있겠어요.
2: 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공연에 많은 마음을 두고 지내고 있는데요. 연습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좋은 순간을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되세요? 일과가 이렇게 공연 앞둔 때는?
2: 똑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꼭 레몬물을 마시거든요.
1: 네.
2: 레몬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정을 보내고 일정이 끝나고 집에 와서 집에 연습실이 있어서 집에서 또 밤에 또 연습을 하기도 해요.
1: 와, 일정 끝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통 침대 위에 이렇게 옷도 안 벗고 누워야 되는데 다시 연습실로 와 집에 연습실이 있으세요?
2: 네, 방 하나에 이렇게.
1: 그렇군요. 네. 그럼 그때 또 연습을 하시는군요.
2: 네.
1: 너무 지겹지 않으세요? 집에서까지 연습하는 거?
2: 자주 하진 않고요.
1: 그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연습을 쉬지 않고 하고 싶다는 마음을 연습실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독주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2: 네.
1: 제목 찾는데 굉장히 애 먹었죠?
2: 애를 먹다기보다 이게 제가 이 타이틀로 두 번째 독창회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2: 독창회.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김효근 선생님의.
1: 네.
2: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1: 아.
2: 그 녹음을 했을 때 그 첫 가사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가사 그 한 가사를 부르자마자 제가 엄청 울었었거든요.
1: 아.
2: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제목을 내가 평생 품고 가야겠다.
1: 아.
2: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노래가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 가사는 저한테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는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
1: 네.
2: 라는 그런 희망처럼 들렸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이 제목으로 평생 타이틀로 살고 싶다 해서 아마 앞으로 저의 평생 독창에는 이 타이틀이지 않을까.
1: 아,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부르지 않았지.
2: 네.
1: 딱 들었을 때
2: 엄청 울었어요.
1: 눈물이.
2: 네.
1: 또 어떤 또 감정이었어요?
2: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이 곡을 보내주셨을 때는 좋다. 노래가 참 좋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몰랐었는데 제가 이 가사가 이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노래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또 각자의 꿈을
1: 그렇죠.
2: 생각하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아무튼 엄청난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곡이에요.
1: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라고
2: 네.
1: 위로해 주는 그런
2: 네.
1: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어떤 곡들 만날 수 있나요?
2: 1부에서는 되게 익숙하게 사랑받는 외국 곡들이고
1: 네.
2: 2부에서는 처음 만나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대 한국 가곡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1: 곡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2: 1부는 외국 곡들만 있으니까 다 들어. 카치니 아베 마리아
1: 네.
2: 그리고 이힐리베디히라는 독일 팝송이에요. 그 곡도 있고 또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송 투 더 문도 있고 에브리 마운틴 이런 곡들이 1부에 있고 2부는 윤학준 선생님 그리고 김주원 선생님 정환호 선생님 요즘 작곡가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한국 가곡 그리고 김효근 선생님의 곡을 좀 많이 불러요.
1: 네. 한국 가곡 워낙 많이 찾아보시고 또 부르시겠지만
2: 네.
1: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너무 좋은 곡들 많이 있죠.
2: 네. 엄청 많죠.
1: 네. 그런 곡 들을 때마다 막 욕심나시겠어요?
2: 좀 요즘 나온 현대 한국 가곡은 네, 제 정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가사도 아무래도 듣는 입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서정적인 곡을 들었을 때 그 노랫말까지 와서 닿으면 감동이 정말 배가 되거든요. 네. 뮤지컬 넘버들도 만날 수 있다고요?
2: 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I Feel Pretty랑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Climb Every Mountain도 부릅니다.
1: 네. 어때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2: 뮤지컬은 진짜 매력적인 장르인데 동시에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춤도 잘 춰야 하고 또 에너지가 정말 배로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네. 조심스럽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1: 직접 뵈니까 뮤지컬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2: 근데 생각해봤는데 성악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몇 개 없는데
1: 네.
2: 저랑 그 성격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 약간 예쁘고
1: 아니 너무 잘
2: 뭐
1: 어울릴
2: 크리스틴
1: 것 같은데.
2: 뭐 이런 역할
1: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성격이 안 어울려요.
1: 아 그래요?
2: 되게 털털 약 그건 정말 세상 여자
1: 이런 외향과는 달리 또 네. 털털한 성격을 갖고 계시는군요.
2: 그게 또 노래에 나오더라고요.
1: 네. 노래를 들을 때 잘 모르겠던데요. 네.
2: 예쁘고 이런 거를 잘 그러니까 그런 척이 되죠. 예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연기니까 예 노래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연기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2: 네.
1: 뭐 최정원 씨 워낙에 한국 가곡 잘 부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우리 가곡들 워낙 많아서 고를 때 굉장히 고민하셨겠네요.
2: 맞아요. 뭐 이분은 이러다가 안 끝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아서
1: 네.
2: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어요.
1: 네. 그렇게 해서 고른 곡들이 어떤 곡들이죠?
2: 윤학준 선생님의 마중, 정환호 선생님의 꽃피는 날, 그리고 또 김주원 선생님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하고 제가 잠시 쉴 때
1: 네.
2: 저 게스트가 있거든요. 게스트가 이제 그 정인선 선생님의 어느 봄날이라는 곡을 부르고 제가 다시 나와서 첫사랑, 미별, 그리고 또 다시 게스트가 나와서 웰컴 투 한글이라는 곡을 부르고 마지막은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끝이 나요.
1: 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공연은 항상 그 곡으로 끝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1: 약간 시그니처 같은 곡이 네. 되겠네요. 이 한국 가곡에 대한 애정이 워낙 많으신데 그 우리 가곡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정서라는 게 있죠.
2: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우리말이라서 저도 전하기도 편하고
1: 네.
2: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기도 쉽고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데 깊은 울림이 또 우리나라 가곡의
1: 네. 네,
2: 큰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가사인데도 한국 가곡은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2: 맞아요.
1: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2: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 가곡이기도 하고 요즘 그러니까 예전 곡은 좀 가사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요즘 곡은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요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요즘 곡이.
1: 네. 연주자들은 어떤 분들하고 함께 하시나요?
2: 지휘자님은 김광현 선생님 그리고 프라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니스트 문재원 그리고 테너 림팍 그다음에 어린이 중창단의 라임 트리플인 프렌즈 이렇게 함께 출연합니다.
1: 네. 이분들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시는 건가요?
2: 지금 이렇게 보니까
1: 네.
2: 다 저랑 오래 함께 공연했던
1: 네,
2: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1: 이렇게 오래 해왔던 분들과 공연하면은 마음이 좀 하기 전부터
2: 네,
1: 이미 든든하시겠어요. 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6월 10일 리사이틀 준비하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최정원 씨의 추천곡들로 함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2: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김효근 선생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곡인데 최근에 나온 따끈한 신곡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자, 이 곡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굉장히

0: 이 웅장한 곡이네요.
1: 네.
0: 왠지 무슨 올림픽이나 이제 이런 데 마지막 피날레 장식해야 될 것 같은. 아, 리사이틀 준비도 워낙 바쁘실 텐데 4월에 음반 작업을 또 하셨어요. 음반도 부지런히 또 내고 계시죠?
1: 네.
0: 이번에 작업한 곡은 어떤 곡들인가요?
1: 또 김효근 선생님의 신곡 방금 들었던 곡도 녹음을 네. 했고 또 올해가 제가 선생님과 처음 작업을 해서 그 아트팝 가곡 앨범이 나온 지 10주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10년이 벌써
0: 그렇군요.
1: 지났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모든 곡들 중에서 제가 녹음하지 않았던 곡들이 한 4곡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다 녹음해서 6월 10일에 이제 선생님의 모든 곡이 다 들어간 저의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트팝 가곡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1: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또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절대 부담 없이 즐기고 또 좋아 많이들 좋아하세요.
0: 네. 네.
1: 그런 곡이고 또 김효근 선생님께서는 또 음악 전공이 아니세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이렇게
1: 경영학과
0: 많은 곡을
1: 교수님이세요. 아, 이제 지금 은퇴 이번 연도에 하셨는데.
0: 아, 네. 그래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1: 그 장래 희망이 음악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0: 공부를 잘하셨구나.
1: 네, 공부도 잘하셨고 이제 반대하셨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계속 곡은 그래도 쓰셔서 서울대학교 재학하실 때 그 대학 가곡제.
0: 아.
1: 그때 이제 눈이라는 눈도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0: 네.
1: 그 곡을 대상을 수상하시면서 이제 작곡가로 시작을 물론 경영학과 교수지만
0: 네. 네,
1: 계속 그때부터 좋은 곡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0: 이 김효근 작곡가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되셨나요?
1: 정확히 10년 전에
0: 네.
1: 제가 그때 미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제 선생님께서 페이스북
0: 네.
1: 그 메신저로
0: 네.
1: 작곡가 김효근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선생님의 곡들이 굉장히 어울리는 목소리일 것 같다. 유튜브를 보시고
0: 와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몇 곡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불러봐라
0: 네.
1: 어울리는지 그렇게 해서 또 마침 제가 그 한 달 후에 한국을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와서 한번 뵙기로 하고 너무 네. 좋아서 곡도
0: 네.
1: 그날 밤 처음 뵌 자리에서 그러면 미국 언제 돌아가냐고 하고
0: 네.
1: 저 2주 후에 가는데요. 지금 빨리 녹음을 하자
0: 와.
1: 하셔서 거의
0: 네.
1: 12곡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반을 이렇게 내고 미국으로
0: 그렇군요.
1: 다시 갔어요.
0: 근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10년 전에 만났으니까 이제 와, 내 곡을 가장 잘 소화해줄 목소리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 곡을 만들 때는 거의 또 최정원 씨를 위해서 만든 곡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건 아니실 텐데 선생님의 정서와 그런 저의 목소리가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0: 정말 그렇네요. 네. 아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직접
1: 네.
0: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 가운데는 뭐 조회수가 200만이 훌쩍 넘는 것들도 있고 클래식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죠.
1: 네. 그게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송 투 더 문이라는 곡인데 제가 그게 이제 제 학창 시절의 콩쿨 파이널 곡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곡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많은 입상을 안겨줬던
0: 네. 네,
1: 그 곡들이 특별한 곡인데 그 영상 그렇게 잘 부르지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볼지 몰랐어요.
0: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봤던 분들이 계속 틀어놓고 또 보고
1: 그러신가봐요.
0: 예, 계속 들어보는 것 같은데
1: 네.
0: 유튜브 채널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이 영상이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일반 곡들의 네. 영상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찬양만 모아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곡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의 이제 팬분이 만드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날지 몰랐거든요.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수익이 생기고 하니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0: 네.
1: 당신의 목소리로 제가 네.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너무 반가웠겠네요.
1: 네.
0: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소환된 거네요.
1: 네.
0: 팬들한테.
1: 네.
0: 최정원 씨 노래를 그만큼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 팬클럽이 유명하더라고요. 애정원 팬클럽은 어떤 성격인가요?
1: 이름이 그냥 사랑의 정원. 저의 정원 이렇게 해서 만든 이름인데
0: 네.
1: 그냥 늘 그냥 옆에서 애정을 담아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지금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시고
0: 네. 네.
1: 와. 음악회도 와주시고
0: 네.
1: 건강도 챙겨주시고
0: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이신가요?
1: 되게 다양하세요. 또 생각보다 여자가

0: 많아요.
1: 아 그래요. 네. 목소리를 들으면 아 나도 저런 목소리를 노래 부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왠지. 네,
2: 그래서 근데 또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팬들하고의 교감도 자주 하시는 모양이네요.
2: 자, 뭐 음악회 오시면 또 뵙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제가 독창회 하니까 힘내라고 고기도 사주시고.
1: 그렇군요. 네. 지금 다 한창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뭐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침에 레몬물 마신다고 네. 하셨고 또 어떤 비결이나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2: 저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예전에 되게 훈련, 단련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뭐 정말요. 지금 체력이 그만큼 좋단 거네요.
2: 뭐 그런 체력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기가 걸렸을 때나 네. 뭐 진짜 몸이 안 좋거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안 좋은 악조건에서 노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해야 됐으니까 다 해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컨디션 안 좋아도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 뭐 또 하겠지, 해내겠지.
1: 진짜요? 네,
2: 그게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는 하는 일은 그냥 내 스스로가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1: 아.
2: 다른 건 뭐 특별히 없어.
1: 와,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워낙 다 이겨냈으니까
2: 네. 걱정은 안 돼요. 어떡하지?
1: 아, 네. 와 정말 강단 있으시네요. 근데 그만큼 또 그 노래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체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만큼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리사이트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공연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노래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2: 두 번째 곡도 김효근 선생님의 사랑의 꿈이라는 곡인데 지금 제 컬러링이에요.
1: 아, 네.
2: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화를 빨리 받으면 화를 내세요.
1: 좀 더 이따 받지.
2: 네, 듣고 있는데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저랑 모르시는 분이 처음 전화 왔을 때도 근데 이 곡 무슨 곡이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들으시면은 되게 사랑 속삭이듯이 되게, 네. 되게 아름다운 곡입니다.
1: 그렇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의 꿈.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리사이트를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내가 노래 재능이 있구나, 좀 전공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한 언제쯤이세요?
2: 본격적으로 성악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 아.
2: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또 이제 좋아한 거였는데 주변에서 잘한다고 이제 하셔요. 제가 지방에서 네, 네.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냥 내가 반장 부반장 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시키나?
1: 아,
2: 라고 생각을
1: 대표를 했는데. 시키는 건가?
2: 네, 그렇게만 예. 생각하고 근데 뭐 노래 시키니까 좋았는데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그리고 내가
1: 그때까지는
2: 가장
1: 뭔가 확신을 못했었군요.
2: 네, 확신이 없었고 예.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이 더 분명해져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제 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살 때 네. 사랑의 미로를 완창했다고.
1: 와 그렇군요. 그거 가사가 어린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네. 가사인데 그때도 가곡 듣듯이 약간 좀 요즘 한국 가곡이랑 비슷하잖아요.
2: 네. 그래서
1: 그게 딱
2: 계속
1: 들렸나 보죠?
2: 틀어졌었나 봐요. 뭐 집에
1: 그쵸, 그때
2: 뭐.
1: 울려 퍼졌었죠.
2: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듣고 이제 제가 부른 거죠.
1: 그러면 거의 뭐 집안에서 신동 났다고 했겠네요. 그때 세 살짜리가 사랑을 완창을 했으면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부모님들은 아, 이 아이가 노래와 관련된 걸 하겠구나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겠어요.
2: 그러셨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 수업을 받게 됐군요.
2: 네.
1: 어떻게 보면 전공을 시작한 게 그렇게 이른 건 아니었네요.
2: 네, 늦게 시작한 편이죠.
1: 근데 사실 사랑의 미로 완창할 정도면 가수가 될 법도 한데 네. 어떻게 또 성악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2: 가수가 꿈이었어요. 꿈은. 왜냐하면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가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 네.
2: 그 당시는 어렸을
1: 그쵸.
2: 때는.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엄마께서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장래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수라고 했더니 이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셔서 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렇게 뭐 음악 선생님 해야 돼. 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엄마께서 그 성악가라는 직업을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 전혀 몰랐던 직업이거든요.
1: 가수하지 말고 아예 공부를 제대로 해봐라
2: 성악가?
1: 이렇게 하셨구나.
2: 그래서 성악가가 뭔지도 모르고 장래희망 쓰라고 하면 그냥 늘 성악가를 썼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조수미 선생님도 모르고 그 시골에서
1: 네.
2: 아, 저런 직업이 있구나 이러면서 성악가를 네. 늘 써왔던 것 같아요.
1: 그랬군요. 근데 고1 때 어떻게 보면 정식 수업을 처음 받은 건데
2: 네.
1: 처음 받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2: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재미없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힘들잖아요.
1: 그렇죠.
2: 네.
1: 발성도 또 그냥 노래랑 다르잖아요. 네.
2: 그냥 내가 즐겁게 했을 때랑 이제 다르고 그 느낌이 아닌데 이러고 시작은 했는데
1: 네.
2: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 때랑 이제 제대로 배우니까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그 성악으로 막 박사학위까지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2: 네.
1: 예 정말 오랜 시간 하고 계신데 또 유학은 미국으로 가셨어요.
2: 네,
1: 보통
2: 맞아요.
1: 성악하는 분들이 이제 이태리나 독일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때 또 미국으로 떠난 이유가 있을까요?
2: 처음부터 미국만 생각했던 건 아니고
1: 네.
2: 저한테 더 잘 맞는 환경이 어디일까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1: 아.
2: 근데 그 전에 미국을 가보기 전에 이제 뭐 이태리, 독일, 뭐 유럽을 한번 가봤었는데
1: 네.
2: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삶이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침대 속으로 진짜 누가 저를 잡아
1: 그래요.
2: 단계 무서워. 이런 경우도 있나?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 보니까.
1: 그러니까 정적인 느낌에 그게 안 맞았군요.
2: 네, 그리고 저기압 늘 저기압이니까 제가 또 저혈당은 안 저혈압.
1: 네.
2: 그래서 이렇게 막 끌어당기더라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막 가서
1: 기운이
2: 노래도,
1: 뭔가 안 맞았군요.
2: 노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이겨내고 지내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있다가 미국을 우연히 가게 됐어요.
1: 네.
2: 미국은 솔직히 아예 생각했던 곳은 아니에요.
1: 그렇군요.
2: 근데 미국 그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네. 평안한 그 저한테 오는 기운이.
1: 맞아. 잠깐 여행 온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인데 네, 그 너무 중요하겠네요.
2: 너무 좀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가서 그랬던지
1: 네.
2: 그 기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네. 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
1: 그리고 좀 활기찬 게 있죠. 미국이.
2: 아, 그래서 예. 그쪽에 있는 막 음악 대학을 찾아봤어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막상 미국에 딱 가서 공부 시작하니까 어떠셨어요?
2: 너무 잘 왔다. 근데 보통 이태리나 독일은 정통적인 물론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1: 네.
2: 미국은 되게 좀 더 열려 있고 다양한 거를 가르쳐주죠.
1: 네.
2: 이제 뭐 보통 이태리 다니면 이태리 곡을 되게 많이 할 거고 독일은 그쵸. 또 독일 가곡을 많이 할 텐데 미국은 미국 곡을 시키고 이런 거보다 독일, 이태리, 프랑스 뭐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접근하는 방식이 노래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1: 네.
2: 뭐 연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줘서 내가 잘 왔구나.
1: 와 그렇군요. 근데 그 다들 어떻게 보면은 정통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보통 싫어도 그냥 따라가기 마련인데 굉장히 주체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네.
2: 맞아요.
1: 뭔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밀고 나가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워낙에 극한 상황에서 노래를 맞아요. 많이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한다고.
2: 네. 네.
1: 그런 강단이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노래를 많이 했길래 두렵지 않은 건지.
2: 네.
1: 그리고 또 자신의 음색의 특징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2: 네.
1: 그 맞아요. 음역이나 음색에 따라 소프라노 영역이 좀 나뉘잖아요.
2: 네.
1: 어떻게 처음에 찾아가셨어요?
2: 저는 리릭 소프라노거든요.
1: 네.
2: 리릭 소프라노여서 가장 대표적인 성악가로는 홍혜경 선생님.
1: 아.
2: 한국의 홍혜경 선생님이 리릭 소프라노세요.
1: 듣기에 좀 편안한,
2: 네, 편안하고
1: 음역 서정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리릭 소프라노군요.
2: 네. 저는 리릭 소프라노입니다.
1: 아, 그건 바로 찾아내셨나요?
2: 네.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을 계속 뭐 입시 그리고 콩쿠르를 준비할 때 이제 그 목소리에 맞는 배역이나 뭐 오페라는 이게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리릭하다고 하셔가지고.
1: 아, 근데 소프라노 분들 하면 떠오르는 뭔가 굉장히 세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한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2: 네.
1: 왠지 막 온도나 습도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러신 것 같거든요.
2: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1: 그래서 아까도 막 성격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하실 때
2: 네.
1: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막 털털한 성격인 거에 비해서 목소리는 또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2: 네.
1: 예, 그렇거든요.
2: 네. 근데 이제 성격이 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발령기가 되더라고요. 뭐 예뻐야 되고 막 이러면은
1: 네.
2: 하고는 있지만 약간 제가 하면서도 어색한 혼자
1: 그렇군요.
2: 오그라든다고 하죠.
1: 네.
2: 혼자 이렇게 되고. 근데 뭐 대신 네. 슬프거나 뭐 진짜 재밌거나 웃기거나
1: 네.
2: 오히려 코믹한 그런 배역을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더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소프라노 하면 생각나는 약간 공주 같은 이미지가
2: 네.
1: 있는데 그와의 별개의 이미지를 또 갖고
2: 아닙니다.
1: 계시니까 두 가지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리사이틀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이번 독창회 제목인 가장 아름다운 노래.
1: 아, 피날레에 불러주실.
2: 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그날 꼭 오시라고. 라이브가 더 좋으니까.
1: 그렇겠죠.
2: 네.
1: 예. 자,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오늘 최정원 씨 만나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많이 소화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우아하고 서정적이고 슬픈 걸 많이 어울리기 때문에 해내셨지만 좀 재밌고 코믹적인 것들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어떤 성악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1: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악가로 기억이 되고 싶은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냥 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0: 목소리에 애잔한 부분이 있고 그 슬픈 곡이 너무 잘 어울려서 오히려 그거 들으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네.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도전하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제 뭐 너무 많은 무대들을 서봐서 네. 특별히 나는 여기 꼭 서고 싶어 뭐 이런 무대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그 세월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여한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냥 제 목소리가 허락하는 한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건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에 계속 쓰고 싶어요.
0: 네. 그동안 어울리는 거 많이 하셨으니까 네. 원래 숨기고 있는 본인 안에 있는 털털함과 코믹적인 네. 요소를 깨울 수 있는 특별한 도전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뭐 새로운 도전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정원 씨에게 노래란 무엇일까요?
1: 저한테 노래는 제 삶을 버티게 해준 힘. 그러니까 제가 기뻤을 때도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도 노래는 항상 제 옆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나 누구한테 보일 수 없었던 뭐 아픔이나 진심을 노래로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한테 노래는 단순한 뭐 직업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의미이고 또 제 진심을 가장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0: 네. 아마 6월 10일 많은 분들이 또 그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특별한 공연들을 통해서도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1: 네.
0: 저 오늘 6월 10일 리사이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공연 앞두고 계신 성악가 최정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양광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태양은 당신의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당신의 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노래는 당신의 콧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붉은 노을은 당신의 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풋풋한 과일은 당신의 입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슴은 당신의 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나무는 당신의 어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들녘은 당신의 가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바람은 당신의 손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춤은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약속은 당신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당신의 숨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보석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양광모 시인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세계회담으로 주목받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주가량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사이 시진핑 주석은 동북아 정세 관리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의 연쇄회동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진행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격전지 인터뷰. 오늘은 전북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나봅니다. 법률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전북도지사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선거 전략과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먼저 이슈 인터뷰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권 내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전북지사. 지난 화요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의 인터뷰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연결해서 선거운동 상황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0: 네, 본격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막바지에 다가와서
0: 네.
1: 예, 전북 곳곳을 돌고 있으면서 이제 도민들 만나고 합동 유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네, 유세가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목소리가 좋진 않으신데요?
1: 예예, 예, 아무래도
0: 예.
1: 14개 시군이다 보니까 예, 합동 유세도 해야 되고. 또 계속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예, 예. 네네. 아무래도 목이 좀 쉴 틈이 없다 보니까 약간 목이 힘든 상황입니다.
0: 네, 건강도 네. 좀 챙기시면서 하셔야 될 것

0: 같고요. 현재까지 어떠세요? 전북 지역 민심을 좀 곳곳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체감하고 계십니까?
1: 예, 제가 이제 체감하는 것은
0: 네.
1: 사실 이제 시범을 돌아다녀 보면 이제 좀 전북을 뭐 발전시켜달라는 요청이라든가
0: 네.
1: 결국은 민주당이 좀 적극적 역할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기대가 크고 민주당이나 이원태 후보가 좀 적극적 역할을 해서 국가 예산이나 국가 정책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고요.
0: 네네.
1: 또 결국은 민주당 그래도 민주당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듣는데 이 언론사들의 언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0: 네.
1: 제가 체감하는 결과는 좀 달라서 뭐 박빙 혼전 내지 제가 약간 열세인 형국이어서
0: 네.
1: 그래서 좀 더 긴장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관영 후보의 기세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 아 이거 어떤 이유로 분석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김관영 현역 지사가 같이 경쟁하다가
0: 네.
1: 현금 살포 동영상이 나오면서 제명 처리됐잖아요.
0: 네네.
1: 예, 예, 제명 처리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친명인데 뭐 예를 든다면 피해를 받았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짜고 또 당의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 자기는 제명 처리를 하고
0: 네.
1: 이원태 저가 정읍 식사비 대납 혹은 파줬다 불공정하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예를 든다면 당을 공격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걸 했었는데
0: 네네.
1: 김관영 그 무소속 후보는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고 본인이 자절세에도 돈을 줬다고 인정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0: 네.
1: 확인된 사실입니다.
0: 근데
1: 제 거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진술자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그것을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둔갑시킨 거죠. 경선 하루 전날.
0: 그러니까 후보님은 의혹에 불과한데 김관영 지사는 명백한 뭐 CCTV가 있고 사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고
1: 그렇죠.
0: 계시는 거죠.
1: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보니 여기는
0: 네.
1: 사실이니까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처리한 거고
0: 네.
1: 제 거는 조사를 해보니 전혀 뭐 후보자인 제가 연결되거나 그런 증거나 진술이나 뭐 증인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던 거죠. 당내 윤리감찰단에서.
0: 네네.
1: 근데 그게 부실하고 불공정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처럼 피해자처럼 얘기하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출마했다. 이렇게 출마의 프레임을 짜서 초반기에 많이 유포를 시켰죠.
0: 네네.
1: 저 중반기에. 그래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우리 전라북도를 좀 홀대하나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했지? 라는 인식이 좀 광범위하게. 형성된 건데요.
0: 네.
1: 사실 이건 가짜 사실로 보면 팩트로 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0: 가짜 뉴스라고 분류를 하시는 거군요.
1: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0: 네, 이거 단순히 그럼 김관영 후보의 프레임에
1: 프레임이죠.
0: 프레임에 네. 이원택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1: 저는 이게 제가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0: 네.
1: 사실 캠프 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0: 네.
1: 저는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강하게 가려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주요 캠프 멤버들은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고 당선이 될 텐데 그리고 저게 사실이 아닌데 얼마나 이게 이제 퍼지겠느냐 이러면서 좀 포용과 통합으로 가자라고 해서 초반 중반 대응을 약하게 했던 거죠.
0: 그렇군요. 초반 중반 대응.
1: 거죠.
0: 네. 초반 중반 대응을 좀 약하게 했더니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여론조사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1: 저는
0: 거죠.
1: 그렇게 그러니까 초반 초중반 대응을 못하면서 또 현역 지사잖아요.
0: 네네네.
1: 현역 지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있고 각종 뭐 관련된 단체들도 많이 있고 뭐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빠르게 확산이 된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초반 중반을 넘어서 지금 이제 후반까지 왔단 말이죠.
1: 예예. 예.
0: 후반에는 민심이 이원택 후보님 쪽으로 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예, 저는 오늘 갤럽 여론조사 혹시 보셨던가요?
0: 네, 봤습니다.
1: 예, 제가 8% 이기는 게 나왔는데 그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무소속 후보가 국가예산 확보하기 어렵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인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개가 끼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전북 발전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지혜롭게 발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한국복지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7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원택 민주당 후보 46%, 김관영 무소속 후보 38%,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북 쪽 도지사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등락이 심합니다.
0: 네.
1: 저도 제가 이제 현장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제가 체감한 거하고 많이 다르고 또 ARS가
0: 네네.
1: ARS 주로 ARS 무선 전화를 하는데 응답률이 막 12%이래요. 보통 ARS 응답률이 3%인데 많아봤자 한 5% 6%가 돼야 되는 막 12%이래요.
0: 너무 또 응답률이 높군요. 네.
1: 그러니까 이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ARS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0: 네네.
1: 특히 한 언론사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질의서도 보냈고 오늘이나 내일 고발 조치할 겁니다.
0: 아, 불법적인 요소까지 찾으셨습니까?
1: 예, 예, 예. 그래서
0: 네.
1: 이것을 저는 에스컬레이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네, 그렇게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밝혀진 내용은 아니어서 나중에 한번 추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당정청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 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전북도민들께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고 저희한테 해방 이후 대통령 중에 9조 투자 유치를 해준 대통령은 첫 케이스입니다.
0: 네.
1: 그리고 피지컬 AI 산업을 1조 애타면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풀어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풀어가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돼야 소통과 조율과 현안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당 정청이 사실 협업을 할 때 그때 집권여당 도지사가 그 현장에서 전북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 조율해내고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전북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0: 네.
1: 무소속 후보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0: 근데 김관영 후보는 당선이 되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 그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0: 아, 그건 본인 생각이다.
1: 당 차원에서는 그분이 지금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과거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대통령도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현금 살포 범죄로 인해서 제명됐는데 또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을 공격하고 있고 전라북도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에서는 승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영구 복당 불가하다라는 입장도 제가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김관영 그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아마 복당 수순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0: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아니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죠.
0: 아, 그 본인 생각이다.
1: 본인 생각이지. 네. 당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떡 얻어 먹을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0: 아, 떡이 없나요 지금?
1: 예예. 예. 그러니까
0: 아,
1: 저희가
0: 알겠습니다. 예예. 예.
1: 저희가 그 민주당이라는 당 조직이 네. 보통 복당을 시켜주는 경우는 대선 치를 때 정도 대사면 형식으로 복당을 치르는 복당을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0: 네.
1: 그 전에는 안 받아줍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이 질문
1: 예.
0: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민주당 당원 입장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경우 당에서 해당행위 징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그 또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반발 목소리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은 민주당의 성향인 분들이잖아요.
1: 예, 이제 뭐 그 반발하시는 분이 민주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김관영 부서서 보고 지인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아무래도 우리 민선 당원들은 당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0: 당의 결정에 조금, 따라야 된다.
1: 예, 그렇죠. 민주당 당원들은.
0: 네네네.
1: 그리고 그런 점에서 선당우사를 하는 것이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선당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선당우사하지 않고 우리 당원들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돕는다 이런 것은 민주당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0: 민주당원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네.
1: 이해할 수가 없죠. 민주당원이면서 무소속을 돕거나 민주당원이면서 다른 정당을 돕는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0: 김관영 후보 네. 측에서 결국에 아까 뭐 프레임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친명이기 때문에 친정 지도부에 저격받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친명이었는지.
0: 아, 친명이 아니다.
1: 제가 언제부터 친명이었는지. 저는 친명일까요? 친청일까요?
0: 알려진 거에 의하면 친청이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1: 네. 예를 든다면.
0: 네네.
1: 우리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 제가 의총장에서 나가가지고 반대 토론을 했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그거 가결되고 났을 때 비상의총장에서 사실 주먹질만 안 했지 통과시킨 사람들로 추정된 사람하고 단전이 붙었어요, 우리가.
0: 네네.
1: 그리고 서울구치소 갔었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한 3, 40명이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 가서 울면서 대기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가 당에서 농어민 위원장하고 농예수에 있으면서 민생 문제를 당대표께서 바로 돌라고 해서 제가 쌀값 문제, 양국관리법, 또 한우값 파동, 한우법, 농업재해대책법 하면서 민생 문제를 제가 최첨봉에서 타서
0: 네.
1: 당대표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0: 네네.
1: 우리 농예수위를. 아유, 제가 친명이죠.
0: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 뭐 외부에서는 친청과 친명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많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 내부 안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싸움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1: 저는 그것을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0: 아, 이것은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다.
1: 프레임이다. 자기가 친명이고 네. 손해를 봤다.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이제 퍼뜨린 걸로 보고 있고요.
0: 네.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을 이제 선거에 김관영 후보가 끌어들였잖아요.
0: 네네.
1: 교감이 있었다. 사전에 상의와 공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언론 인터뷰에서.
0: 네.
1: 청와대에서 어제 전화한 사실이 없고 특정인들하고 그런 교감이나 상의나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0: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죠. 청와대에서.
1: 네, 냈죠. 청와대에서.
0: 네.
1: 아니, 정말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은 김관영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또 대통령을 속였다는 건데 그러면 친명이 맞습니까?
0: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청와대에서 만약 맞다라고 하면은 이게 선거 개입설에 영향을 받을까 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합리화 변명인데
0: 합리화 변명이다. 네.
1: 이것은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미 대통령에게 불가피성을 상의 내지 공감을 했다라고 한 순간부터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고요.
0: 네네.
1: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입장에서 고발할까요? 고발 안 할까요? 선거 개입했다고.

0: 저는 고발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도 그다음에 윤석열도 선거 개입해가지고 유죄 판정 받았잖아요.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위태롭게 만든 당사자거든요. 자기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네네.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린 거거든요.
1: 아 그렇다면 이원태 후보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사전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고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0: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저런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이것도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네.
0: 왜냐하면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를 네. 우리 도민들한테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복당이 가능하다. 가능할 거다. 친명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남다리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상의를 했다. 이런 프레임을 사실 언론의 공개석상에 나오기 전에
1: 네네.
0: 비공개 수면 아래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1: 네네, 그렇군요.
0: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택도 없는 건데 사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1: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TV 토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0: 예, 예.
1: 내란 방조 의혹 공방이 좀 거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관용 후보는 무혐의 처분받은 사안인데 후보님의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보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대상이 달라요.
1: 계산이 그러니까 다르다. 네.
0: 저는 예를 든다면 그 제가 이제 내란 방조, 내란 수능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
1: 네.
0: 도청의 문건이고 도청 간부의 육성 영상 기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1: 네네.
0: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국감 자료에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거 보면 청사 폐쇄했다고 나와 있어요.
1: 네네.
0: 그다음에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1: 네.
0: 도청에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도청에서 국감 자료에다가 제출한 문건입니다. 그다음에 또 도청에서 만든 문건에 보면 행안부 지시사항 이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1: 네네.
0: 청사출입 동생 이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 네네.
0: 도청에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또 도청에 그때 당시 간부가 청사 폐쇄한 거 맞다 이런 맞다라고 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 있어요.
1: 네.
0: 그것도 언론사에서 찍어낸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의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육성 녹음도 있어요. 이게 다 팩트고 사실이거든요.
1: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특검의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팩트고 사실이라고 특검도 인정을 해요.
1: 네네.
0: 인정을 하는데 내란 부하 수행이 되려면 국헌 물란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1: 국헌 물론, 네.
0: 물란 목적이 증명이 돼야 하잖아요.
1: 네네.
0: 국헌 물란 목적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혐의 된 겁니다.
1: 아,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혐의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러면 예, 예. 어쨌든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0: 그래, 법적인 책임이 없죠. 제가 이제 제기했던 것은
1: 네.
0: 이렇게 도청 문건에 이런 내란을 수능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행안부 지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했어야 하는데 왜 거절 안 했느냐. 경기도지사 김동연, 광주시장 강기정은 다 거부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수능을 했느냐를 문제 제기한 거죠.
1: 네네. 결국 뭐 정치적 책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고요.
1: 네네네.
0: 근데 제가 예를 든다면 특검이 기소되면 기소 안 되면 뭐 내가 책임지겠다. 특권이 기소되면 김관영 후보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없어요.
1: 네네네.
0: 그건 김관영 씨가 법조인인데 특검에 기소되면 자기는 뭐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본인이 한 얘기죠.
1: 네.
0: 본인이 한 얘기를 저한테 엮어서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물어본 것은 이런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히라고 그랬죠.
1: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거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0: 이건 도청문건과 육성이 나왔으니 사실인데 이거 네. 인정하고 사과해라.
1: 네네네.
0: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제가.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북 선거가 말이죠 굉장히 좀 시끄러워졌는데 이게 정통성 논쟁부터 뭐 복당 논쟁 뭐 개파 논쟁으로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도민들이 또 듣고 싶은 거는 아 누가 더 민주당에 가깝냐 이 말보다도 누가 전북을 더

0: 잘 먹여 살리느냐 뭐 이런 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 예예 예, 그렇습니다.
0: 네, 이원태 후보님이 김관영 후보보다 전북의 경제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예 예.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전형 현장형 정치인입니다.
0: 네.
1: 저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성장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뭐 한때 시의원도 했었고 전주시 비서실장, 도비서실장, 또 도에서 대협력국장,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경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0: 네네.
1: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새만금 업무를 전담해서 새만금을 다시 설계했었고요.
0: 네.
1: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 당직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 다양하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국정의 디테일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듯이 저는 지방정부의 디테일에 너무 잘합니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디테일한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0: 네.
1: 이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비전을 실행하고 수행할 것이 수행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0: 네.
1: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의 비전이랄까, 정책이랄까, 또 사업들을 바로 세우고, 끌고 가고 이러는데, 제가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런 점에서
0: 네. 네.
1: 아마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후보님 목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어요.
1: 예, 정말 목 때문에 지금.
0: 아이고 걱정됩니다. 예, 약도 좀 드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지사 이원택 후보였습니다. 자 잠시 로고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오늘 열린 토론 2부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회담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행보도 많이 엇갈린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두 분 모셔보고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뭐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막바지 단계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서 계속 요즘 뭐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이란 남부 지역 공습,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 뭐 변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 네,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7일에 이제 휴전을 얘기를 했고요.
0: 네.
3: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휴전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든 이란이든 이걸 더 이상 확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3: 종전이든 뭐 휴전이든 그 분위기로 가는 큰 틀 이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인을 하는 이것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죠. 왜냐하면
0: 네.
3: 우리 한국전쟁도 휴전 협상만 2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막
0: 그렇네요. 네.
3: 금방 사인하기는 어렵지만
0: 네.
3: 이 양국이 방향을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정돈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큰 틀 이거는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박홍근 교수님께서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예. 정리해 주시죠.
4: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말 저 말을 하니까 또 내각 회의에서 뭐 군사적인 옵션의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0: 네.
4: 현재로서는 막판에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도 종전을 향한 레일 위에는 일단 서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0: 네.
4: 가장 어려운 몇 가지의 허들들을 그 장애물들을 좀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휴전 60일 추가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대신에 그 일부 제재 완화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했고요. 60일 기간 동안 가장 민감하고 핵심 이슈인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네. 이란의 핵 능력, 그것은 그 후에 얘기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핵심은 미국 내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0: 어떤 반응인가요?
4: 반응이 안 좋은 게 예. 만약에 현재 알려진 형태로 합의가 나오면 2015년에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그 이란이랑 맺었던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불리는 JCPOA랑 뭐가 다르냐.
0: 아. 그러니까
4: 전쟁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JCPOA를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것을 파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했는데 결국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때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공화 당의 강경파 의원들 또 강경파 전직 관료들 폼페이오 같은 사람들도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4: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합의에 저도 뭐 근접해 있다라고 판단은 하긴 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좀 강력한 또 그런 강성 발언이 나온 건 이란에게 좀 더 양보해라라는 것이고 또 미국 국내 여론을 통해서도 나쁜 딜은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오바마 때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왜 했냐? 막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따라서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상황들 그런 지점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뭐 아브라함 협정이라든지 다른 얘기를 좀 해서 자기가 어쨌든 중동의 평화와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그런 식의 좀 얘기를 계속하고는 있죠.
0: 알겠습니다. 어제였죠. 우리 정부가 남우 피격 사건 이란 미사일에 대한 공격으로 이거 결론 내렸잖아요. 이 문제를 뭐 주한 이란 대사는 개입한 거 없다. 이란이 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모두 좀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3: 네, 사실은 남우가 처음 피격됐을 때 네. 그게 어쨌든 그 이란 뭐 딱 자기네 해역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처음부터
0: 좀 늦은
3: 좀 느슨한 그 행보를 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란한테 이런 빌미를 주는 것도 뭐 미사일은 이란제일 수 있지만 다른 주체가 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0: 그렇죠.
3: 이제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란의 소행 그리고 그게 뭐 한국을 겨냥해서 쏜 건지 아니면 그
0: 잘못해서
3: 불특정 뭐 예. 임의로 한 건지
0: 그건 썼는데 한국이야 뭐 이럴 수도 있죠.
3: 알 수는 없지만 예. 우리는 어쨌든 피격을 당했고 맞은 그럼요. 이상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네네. 강경하다라는 게 뭐 대사 조치하고 물론 뭐 이란과의 관계를 파탄내자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다른 데서도 굉장히 약한 뭐 물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강경한 언어와 방침 대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런데 이게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게 피해가는 면도 있거든요. 진짜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뭐 민병대가 쏜 건지 그런 것도 약간 애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가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당신들의 입장 재발 방지 뭐 이런 걸 확고하게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좀 이게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의성 여부를 알 수 없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네. 고의성이라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란의 소행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뭐 지대 한 미사일을 쏜 거로 밝혀졌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타겟을 나무를 삼아서 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거보다 더 고의성이 있기는 어렵죠. 제가 이해하기에 고의성이라는 것이 이란 정부가 뭐 통제를 했냐 뭐 혁명 수비대가 했느냐 이란 해군이 했냐 근데 그것도 다 합치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누가 했던 이건 최종적으로 이란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이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국가가 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자 외교 무대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0: 네. 그래서
4: 이것은 국제 해상 안보에 대한 분명히 위협이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회의나 관련 국가와 함께 공동 성명을 좀 발표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현재 한 척 빠져나와서 우리 25척인데 이거 계속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군사 비군사 조치도 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의 이란 정부가 이것을 인정토록 해야 되고 재발 방지 사과 정도까지 물론 안 할 겁니다. 네. 안 할 거라서 문제인데
0: 누가 안 해요? 이란이 안

0: 끝까지 잡아떼겠죠. 겁니다.
1: 그렇겠죠.
2: 예. 그걸 한번 인정하는 순간에 대규모 배상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 제기는 기록으로도 남길 필요가 있고 이란이 우리 그렇게 자신들이 반응을 안 한다 해도 한국이 강경하게 나가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이란이 한 소행인 게 이미 밝혀지고 그렇게 단정을 냈다면 우리나라에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회담으로 불렸던 미중 정상회담이 뭐 알맹이가 없었다, 뭐 빈손회담이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이번에는 박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 예,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1: 진짜 먹을 거 없었죠.
2: 예, 네.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번 회담의 승자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큰 틀에서 중국은 어쨌든 미중 관계 앞에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표시를 한 반면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대중 전략이 뭔지를 우리한테 모르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인 이해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미 G2라는 얘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G2에 중국이 반열에 오르는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점으로까지도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저는 특히 시진핑 주석 뭐 저보다 강정혁 교수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하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뭐 이거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패권국에 도전하는 그 대응국이 있고 그 국가와의 결국은 전쟁으로 귀착된다라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그레아 멜리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했는데
1: 네.
2: 이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해서 꺼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일종의 압박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 가장 흥미롭게 본 게 이거였습니다. 만찬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저는 뜬금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과 미국을 다시 하게 위대하게 메가라고 불리는 그거랑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의 꿈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2049년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
1: 네.
2: 그리고 마가라는 것은 미국이 집중하고 사활적인 이해, 미국에 집중하고 사활적인 이해 없는 지역에 개입은 중지한다라는 거니까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화하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태평양은 넓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동태평양, 중국은 서태평양.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지위를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이것도 나름대로 정당한 경쟁을 수반하는 그런 경쟁 관계를 갖겠다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것은 앞으로 끌어갈 중국이 원하는 미중 관계의 핵심인데 이거를 미국이 이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팩트시트에 나왔는데 그대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쓰려면 전략적 안정을 위한 건설적 관계 영어로 썼는데 그게 중국이 말한 거랑 그대로 단어가 들어갑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말한 것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쓰기 한 거거든요. 이 정도에 된 것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저는 강 교수님이 전공하신 중국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모습이 너무나 강경하고 너무나 동급의 위치로 보이게끔 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3: 맞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분명히 그랬고요. 네. 사실 실질적 내용도 지금 박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무슨 뭐 합의나 이런 거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 네.
3: 실제로 3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을 그전에 잘 마무리를 하고 중국을 가서 관세 전쟁 2라운드를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1: 네.
3: 그리고 3월 30일 나갈 때는 4박 5일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14, 15 그 결국은 이제 그것도 1박 2일로 온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사실 하루 더 늘은 거거든요. 13, 14, 15.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박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현물적인 뭐 이런 성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대두라든가 이제 이런 거였고 보잉기 판매라든가 중국도 사실 아쉬운 점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걸려 있는 소위 반도체
1: 네.
3: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되게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1대1 대응이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0: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그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런 거 하고 나서 계속 시달리는 게 희토류에 대한 압박이란 말이죠. 네네. 희토류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지만 중국이 30여 년간 기술 뭐 채굴과 이 개발 기술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몇 년간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대만 문제가 우리 레드라인이다.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걸려면 충돌한다. 충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어 어휘로는 네. 약간 군사적인 어떤 그 행동까지 아니, 이걸 포함을 하고 있는 거.
1: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0: 그만큼 이제 중국의 근육이 커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1: 거기서 놀랐습니다.
0: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얘기인데 요번에 중국의 그 소위 뭐 중국이 이겼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걸 보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오히려 중국이 향후 국제 질서의 어떤 방향 이거를 중국이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인데 뭐 미국이 그대로 받았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토를 안 달았거든요. 이거는 2013년에 당시 총서기가 되고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이제 3월에 국가 주석이 되니까 그때 가서 오바마를 만나서 태평양은 넓다 나눠 쓰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만들자. 그런데 그 미국이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콧방구도 안 꼈단 말이죠. 왜 그랬냐 하면 네. 속지 말자 중국한테 속지 말자 공산당 뭐 이제 이러면서 미국 조야가 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힘이 그때하고는 달라진 거죠. 글로벌 밸류체인의 경제적으로도 40%가 넘고 차지하고 있는 게 세계 제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3개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또
1: 받아들여라.
0: 네, 중동에 네. 대한 그런 그 소위 중국의 힘이 필요한 부분을 또 아쉬운 소리도 일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봤던 미중 관계, 중미 관계가 서로 얘기하는 게 바뀌어 버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요. 중국이 그 미국의 힘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중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동전쟁이나 이런데 뭐 사실 무기를 공급해 주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 충돌은 서로 하지 말자. 충돌은 방지하고 경쟁은 하되 절도 있게 하자. 그게 이제 그 아웃라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 관리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오히려 중국이 이끌고 가는 듯한 네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것이 네.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이 컸고 리드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인상을 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알래스카에서 뭐 젠스랑을 태워간다든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도 부족하고 희토류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그렇죠. 입장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 두 나라가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자주 만나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일단 9월 달에 다시금 만나게 돼 있고 자주 네. 만나니까 일종의 휴전을 계속 연장하는 형태죠. 말씀하신
0: 전술적 휴전이죠.
2: 뭐. 전술적 휴전이라. 문제라는 네. 것들은 뭔가 결정적인 합의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미국도 얘기했고 미국도 동의했다라는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라는 것이 그런 식의 서로의 차이를 일종의 이런 프레임워크 이거는 그 베센트 장무장관이 한 얘기인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자. 그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정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대만 문제 얘기는 굉장히 좀 심각했다고
0: 그렇습니다.
2: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충돌의 얘기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중국과 논의하겠다 얘기를 해갖고 이건 미국 조야에서 뭐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이른바 6대 원칙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대만의 무기 판매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죠.
1: 신경 일종의, 꺼라 이랬죠.
2: 그렇죠. 일종의 네. 방어공약 같은 건데. 근데 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대만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뭐 방송이랑 인터뷰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0: 보류하는 상태로 두겠다. 중국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조금 한반도 상황에 또 적용해보면 나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한국은 패싱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양국이 북한과 그냥 미국이 합의하고 한국은 따라라. 그런 식의 우려도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방어 공약을 약화하는 것은 이번에 또 큰 우리에게는 도전적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시진핑 주석의 이 행보가 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파키스탄 총리도 잇따라 만났는데 본격적인 국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광복 행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당연히 그렇죠. 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어쨌든 이제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미국의 공백을 좀 자기가 메워야겠다. 갑자기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다양한 그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 소규모 그 회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 발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당연히 답을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뭐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는 남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중국의 원칙이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싶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 주석이 가장 좋아하는 게 홈그라운드 외교입니다. 네네. 자기가 잘 안 나갑니다. 사실 외부로 안 나가고 좀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그 사이에 5일 만에 지금 그 푸틴이 왔고 세르비아 대통령이 왔고 네. 그다음에 중재 이란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샤리프 총리가 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자체로 외교의 무대가 워싱턴이 아니고 베이징이다.
1: 중국이다. 네,
2: 중국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브릭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SCO 같은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소위 행보를 계속 확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거에 큰 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 문제도 지금 8.17 성명 그리고 그거는 중국과 상의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게 원래는 구두로 조지 당시 슐츠 미 국무장관이 구두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 해제되고 나서 2016년에 미 의회에서 승인을 재결의를 해서 공식 문서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 소위 거래 비용으로 따지는 소위 그 거래적 동맹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이 크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일 동맹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니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데 특히 동아시아 지역 문제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1: 그렇겠죠. 네.
2: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투사해야겠다. 그런 그러네요. 흐름으로 나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1: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안 나온 게 다행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힘이 너무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을 좀 비교해 보면은 의전도 푸틴 대통령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그 사실은
1: 견제의 느낌입니까?
2: 견제의 느낌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미국은 전통 문화 국가가 아니다. 1776년에 독립한 신생국이다. 자기네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천단이나 이런 데 그 데리고 간 것도 또 그게 그런 겁니다.
1: 우리의 역사를 봐라.
2: 역사로 본 것도 그렇고 이게 중국에는 천하관이라는 게 있어요. 천하질서관. 네.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감으로써 여기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인데 중국도 그중에 하나고 미국도 그중에 하나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거다. 제가 이거 이런 얘기하면서 꼭 예를 드는 게 클린턴 대통령이 98년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서 굳이 베이징으로 오지 말고 서안으로 오라고 그래요. 서안에 아시죠? 진시황 병마용이 있는 데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그 제일 네. 먼저 거기를 데리고 가요. 이게 우리 BC 몇 년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의전을 낮추겠다라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의미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어려웠고 사회주의도 초기 건설에 애를 먹었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우리가 세계적 경제체로 성장을 했다. 그 이제 G1, G2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G7. 근데 중국은 G2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G1이 미국이기 때문에.
1: 아,
2: G7에서도 G1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태평양 나눠서 쓰자는 거지 같이 쓰자는 게 아니에요.
1: 네네.
2: 그러니까 G1 해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거 할게. 우리가 새로 할게. 이제 이런 걸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2: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 보여주는데 아주 애를 썼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전이나 이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약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문화를 봐라. 우리의 역사를 봐라.
2: 그렇죠.
1: 너희들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너희와 우리는 달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리도 매체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복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점만 봐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정작 북한하고 중국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양국 간에 이게 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0: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가능성은 네. 높다.
1: 가능성은 높다.
0: 예, 왜냐하면 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 경호팀이랑 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온 동향이 포착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그렇다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글쎄 중국은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작이 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절대로 이전에 확인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갈 때도 출발하고 나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네.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과 북한 양측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오고 가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만 갔고 시진핑 주석이 아직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간의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정도로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작년 9월 3일을 계기로 뭔가 정상화하는데 마지막 그 단추를 깨는 게 시진핑의 방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양측이 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1: 네.
0: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서로 간의 차이와 경쟁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일종의 자신의 자산으로 삼고 또 최소한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방북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러시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대미 대서방의 연대에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 네.
0: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 경제관계.
0: 그간에 예, 한 네. 3년 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게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뒷문을 열어주긴 합니다만 러시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면 그런 경제적인 문제 좀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겠죠. 왜냐하면 관광은 제재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김정은이 아주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원산 갈마가 있고 여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관광객 문제가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 북한도 정상회담 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데 뭐 시기는 좀 봐야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뒷배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진핑의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1: 이 시점이 재밌는 게 일단 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고 그다음에 푸틴 만났고 그다음 북한으로 간다. 야 이거 묘하게 동북아 쪽에 영향력을 키울려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라고 생각이 들 만도 하잖아요.
2: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1: 네네.
2: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 나서서 북한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해서 뭐 한미일 때 북중러구도 이거를 사실은 확실히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1: 네.
2: 지금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관계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보면 중국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 3자구도 우리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때 그 체결하셨던 분들은 다 지금 권좌에 안 계십니다만
1: 네.
2: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보고 중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아시아판 소나토다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중국 북한 러시아 관계를 똑같이 만들어서 갈 필요는

0: 한국은 수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한테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아니 뭐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도와줄 것처럼 폰만 잡아.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이 결정 이런 순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회담하고 러시아와 회담하고 북한까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한테 주는 전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뭐 미국도 물론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갈 거다.
1: 네. 영향을 키우고 가려고 예, 하는 것이다.
0: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저도 강병현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북중러 삼각구도가 과연 동맹이냐. 뭐 흔히들 언론에서 편하게 동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삼각구도가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렇게 뭉치는 거랑은 전 질적 수준이 다르고요.
1: 아니, 생각보다 북한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2: 않습니다. 예, 북한과 예, 뭐 러시아 소련도 한국전쟁 준비기간부터 계속 그랬고요.
1: 그렇다면서요.
2: 예, 현재 네.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간의 셈법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그런 그 관계 측면에서 자신의 대미 지렛대로 북한과 러시아를 좀 활용하려는 게 있는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우 전쟁에서의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그리고 또 중국이 필요한 거고 군사경제적인 보완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제재, 아까 말씀드린 제재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정권 생존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활용이 필요. 그러니까 3국이 어떤 공통된 거를 갖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각국의 어떤 단기적 이해, 공통대라는 것은 미국과의 어떤 경쟁, 미국과의 척을 진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이 연대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0: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북러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것도 견제하는 의미가 있죠. 나도 있는데.
1: 한미일 견제뿐만 아니라 네, 네. 북한, 당연히. 러시아도 견제한다.
0: 그다음에 북한이 미국과 이 양자회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있다면은 베이징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미국과 회담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 뒷배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할 거예요.
1: 북미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니네 회담 하더라도 우리를 빼고 중국을 빼고 하면 절대 안 돼.
0: 그렇죠.
1: 너희들.
0: 그런 거죠. 나하고 상의해야 되고
1: 네네네.
0: 그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안 하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것도 방지하는 거죠. 그게
1: 네.
0: 지금 이 북중러 3국이 원래 뭐 또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1: 많이 꼬여있네요.
0: 그 네. 라이벌 관계에 있고
1: 네.
0: 경제개발 같은 것도 잘 안 돼요.
2: 아니, 그거는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 북한과 중국 김정은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1: 아,
2: 2018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으로 불러들였죠.
0: 맞습니다.
2: 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른바 혈맹이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
1: 네.
2: 있습니다.
1: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요.
2: 네.
1: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될 것
0: 네.
1: 같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시진핑 주석 아까 잠깐 뭐 북미 회담 말씀하셨는데 북미 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그럼 추진해야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2: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1: 네네.
2: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북미 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뭐 중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1: 굳이 만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건가요?
2: 그럼에도 만날 그를 막지는 않겠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1: 네.
2: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얘기했고요. 올 9차 당대회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2: 북한식 화법에 따르면 이 정도면 진짜 강력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송에 쓰기가 좀 어려운 표현 정도로 굉장히 거친 표현들 영어로 도탈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노망난 늙은이 뭐 그런 식으로 불렀는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북한식 표현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APEC 회의 직전에 와서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텐데 어쨌든 우리랑 상의해. 그리고 일정 수준 우리가 뒷배를 봐줄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0: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때는 약간 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것도 노렸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려고 했었던 거고 뭐 햄버거 먹자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미국은 북한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 대통령이고
1: 아,
0: 한번 해봤는데 그때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확인한다면 노벨상은 저는 좀 물 건너갔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한테 상을 주기는 그렇죠. 어려울 거고
1: 아,
0: 그럼에도 나중에 네네.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한반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뭐 약간 그런 식의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생각은 있다고 보입니다.
2: 내가 알겠습니다. 주제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뭐 사실 뭐 전쟁 10개 끝냈다고 그랬는데 끝낸 전쟁 하나도 없고 시작한 전쟁도 하나도 없잖아요.
1: 시작했죠 전쟁을.
2: 네. 그러니까요. 네.
1: 아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 총재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군사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그 지점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너희도 군사력 왜 높여? 라고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되니까.
2: 사실은 그 다카이치가 이 자민당 총재가 됐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다카이치는 소 아베, 작은 아베고 여자 아베다. 아마 올라오면 보통 국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거다.
1: 네.
2: 지금 GDP 2%를 넘겨서 재군사화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이 이 정도 세계적인 국가인데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전범 국가라서 수비밖에 못하는 군대를 자위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1: 그 방어만 하는
2: 네,
1: 거죠.
2: 방어만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뭐 지금 호주의 호위함도 수출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아시다시피 중국이 가장 큰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이완, 대만 그게 이제 오키나와 열도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끝자락이 대만이 있는데
1: 네.
2: 이 대만과 가까운 10여 개의 무인도에 지금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만 겨냥한 거 아니잖아요.
1: 그럼요.
2: 중국을
1: 중국이죠.
2: 겨냥한
1: 거. 예.
2: 그래서 다카이치가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면 초기 아시아의 평화를 또 깰 거다. 그런데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아시아 지역에서 암묵적으로 왔었던 중국 위주의 전략 균형.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손상이 오는 거죠. 게다가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미일 삼각 공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역량을 상당히 삭감시킬 수 있는
1: 네.
2: 분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일본 군국주의 비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시정부 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러고 넘어갔는데
1: 네.
2: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세력 확장, 군사 무장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에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이랬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인데 우리 영토에서 문제 생기는 게 왜 니네 유사야 이러고 지금 각을 세우고 그리고 사실 2012년 이후에 지금 생각보다 열도 대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옴으로써 중국의 기존 이익을 상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해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1: 그러네요.
2: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일단 트럼프는 다카이치 총재를 약간 두둔했어요. 시진핑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에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 마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자세인 게 또 대만이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묘하게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에 뭐 지렛대 정도로 사용하고 그 중간에 일본도 협상에 이 중간자적인 걸로 협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식적인 전략,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의 전략가나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1: 네.
0: 방금 강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두 배로 늘리겠다 하면 1000억 달러 되는 거고 우리가 500억 달러 정도 되고 드디어 미국은 1조 억 달러가 되니까 그 정도고 중국이 한 4000억 달러 되나요?
1: 네,
0: 그 정도의 그 기반을 놓고 본다면 그 정도로 만약 일본이 두 배로 늘린다는 거는

0: 중국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까도 말씀 나눈 대만 문제도 일종의 그런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근데 다카이치 총리 편을 들어줬죠.
1: 네.
0: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같이 전화도 하고 거기에 뭐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지도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고 근데 그럼에도 일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 일본이 그러면 중국 견제에 좀 더 비용과 역할과 책임을 다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는 거래를 이용해서 하기 위한 일본과 대만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2: 네. 네. 한중일 러시아 미국 북한 대만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는데 앞으로 우리 상황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 한 번씩 질문 드리고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3: 사실
2: 하겠습니다.
3: 사실 이제 한국은 계속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하죠. 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 선택을 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선택을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1: 네.
3: 그리고 한미는 동맹 구조고요. 한중은 협력 구조입니다.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0여 개 국가 중에 사실은 미국이 한국의 유일 동맹인데 또 네. 우리 전략자산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서 중국과는 제한적이고 관리된 어떤 이런 흐름 관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일정 부분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박홍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0: 저희도 뭐 비중 관계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1주년이 이제 가까이 오는 시점에서 저는 초심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된다.
1: 초심으로 돌아간다.
0: 예, 처음에 네.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일본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갔죠. 그 미국을 가서 CSIS 연설 중에 안미 경중의 시대는 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는 같다라는 그 연설이 그간에 있었던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그런 초심들이 좀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협화음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1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중정책이라든지 특히 대북정책 그리고 대미관계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이곳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KBS 열린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 격전지 전북의 민심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흔들리는 동북아 정세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묻는 일이고 외교는 국가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냐 보다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린 토론에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 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이색적인 건강관리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효소찜질과 쑥뜸을 찾는 2030 세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효소찜질 이용객 가운데 2030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고 쑥뜸 이용 비중 역시 2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전통 건강관리법과 웰니스 문화 확산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인데요. 과거의 건강관리가 아플 때 찾는 치료였다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자신을 관리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입니다. 웰니스 시장의 소비층이 빠르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도 달라진 취향과 소비 방식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 발굴에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으로 시작합니다.
1: 디스 이즈 어 비 라이트 아니야.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환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회동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2: 예.
1: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예,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2018년, 19년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미 연쇄회동. 그 당시에 트럼프 1기 때죠.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 이르기까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미국과 북한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세 번이나 만났거든요.
1: 네.
2: 아,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 임기 끝나고 바이든 정부 때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요. 북미 간에. 따라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때 다시 북한 문제를 중시하는 행정부 때 북미 회동. 특히 지난 10월 경주 APEC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제외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왔을 때도 기대를 모았죠. 그러나 관련된 아무런 동향이 없었고요.
1: 네.
2: 미중 정상 간에도 의미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 협의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1: 지난해 10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에 올 때만 해도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강한 회동 의지를 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최근에는 김 위원장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죠?
2: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세 개의 분쟁을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1: 네.
2: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유명한 24hours 하루 내에 끝낸다. 자신감이 있었죠. 그럼 중동 문제는 뭐 확실히 끝내겠다.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과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세 개의 자신감이 있었고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중동도 거의 이란 전쟁 전이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자신감을 상당히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네.
2: 그러나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고 미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여기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문제에 지금 신경을 쓸 겨를이 최근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그런가 봅니다. 뭐 북한도 연일 군사 행보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미국을 자극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2: 예, 군사 행보는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나 이건 가장 큰 전략적 도발이죠. 그다음에 미국을 향한 ICBM 도발이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거나 이런 정도가 사실은 미국을 향한 전략적 도발이고 또 근데 이런 게 지금 없어요.
1: 네.
2: 그냥 잦은 군사 행보는 주로 재래식 전력 또 대남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그 거친 뭐 북한 담화가 상당히 좀 거칠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근데 미국에 대한 거친 담화도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존재감, 북한의 존재감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는 행동은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동시에 보이고 있어요.
1: 이런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이나 북중 간의 연대는 좀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판 신냉전 외교로 입장을 전환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2: 예, 신냉전 외교는 뭐 이미 김정은 정권이 이미 신냉전 외교를 선언한 지 오래됐고요.
1: 네.
2: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신냉전 외교, 그러니까 본인들의 우방, 본인들과 친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북러 간에는 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까지 체결을 했고 최근에는 또 지난해 9월 전통절 지난해 9월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이 푸틴 시진핑
1: 네.
2: 이 테란문 성루에서 동시에 삼국 정상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제 신냉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뾰족한 지금 외교적 해법을 못 찾는 김 위원장이 과거 획기적인 신냉전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 파병이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는 강화하는 또 중국도 여기 부응을 해서 여러 가지 북중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1: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접촉 움직임은 딱히 없는 상태입니까?
2: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아. 일단 지난 4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좀 방문을 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5월 13일, 15일까지 이어졌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가 놓여지는 게 아니냐, 주요 의제로 달아지는 게 아니냐, 사전 협의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현재 미중 정상회담 전후에도 동향은 없었고요. 물밑 접촉이나 이런 흐름도 전혀 지금 포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미국도 지금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북미 간에. 미국은 지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쟁의 그 여파로 상당히 여유가 없는 상태고 또 북한도 그렇다고 뾰족하게 뭐 비핵화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입장, 파격적인 돌파구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양측 관계는 상당히 긴 교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2: 일단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2: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렸던 대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동 분쟁 해결, 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걸 해결하면 사실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장기화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죠.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 전쟁으로 중동 문제 해결은 더 꼬였어요.
1: 네.
2: 오히려 뭐 미국이 중동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란 전쟁에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호언했던 세 번째 문제, 김정은과 북한 문제 해결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죠. 미뤄지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란 전쟁 때문에 북한 일반 시민들도 북한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란 전쟁 지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가장 크게 이란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거의 잊혀지고 있거든요. 이란 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1: 네.
2: 이 문제는 해결되기 북한 문제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피로감이 전 세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아마 이게 해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일에 소강 상태나 종전으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트럼프 위기가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죠.
1: 그렇군요. 미중 정상회담 개최 기간 중에 하와이에서 개최됐던 한 심포지엄에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지상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2: 예, 이것도 새로운 변화. 소위 이제 그런 걸 새로운 시대를 요새 뉴노멀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북한 대북 억제. 한미동맹 탄생이 6.25고 6.25는 북한이고 한미동맹 탄생의 배경이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미군은 대북 억제에는 한국이 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 이건 뭐 평범한 말 같지만 그동안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1: 네.
2: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하려 했지 왜 중국과 러시아에 억제하려 했냐. 이건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그런 말들을 주한미군 사령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미중 정상회담 당일날 미중이 만나는 네. 15일날 하와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사실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또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반도가 제1도련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것 또한 어떤 의도였을까요?
2: 제1도련선은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섬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거든요.
1: 예.
2: 이걸 중국은 이 선 안쪽으로는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방어선이죠.
1: 네.
2: 그다음에 미국은 한국, 대만, 필리핀 모두 동맹이죠. 대만은 뭐 동맹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동맹에 가깝죠.
1: 네.
2: 이게 충돌하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 기지로 한반도를 활용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고 우리로서는 안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이런 상황에서 동맹 그리고 한중 관계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2: 지금은 동맹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동맹이 이번 대만 문제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동맹도 믿었지 않고 그렇다고 동맹이 중요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국화 시대 그러니까 질서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진영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각자 도생의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3: 세븐이 부르는 문신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은행과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죠?
2: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번 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정부재정 1200억 원을 모아서 모펀드를 먼저 조성한 뒤에 이를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의 손실을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투자자는 최대 40% 한도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고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을 1등급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능하고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됩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서민 배정 물량 1,200억 원도 판매 첫날부터 함께 공급됐습니다. 3주차에는 남은 서민 배정 물량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환됩니다. 적립식이 아니라 일시금 방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 5년 동안 환매는 불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입 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이고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자에 따라 10만 원 또는 100만 원입니다. 가입 시에는 신분증과 ISA 가입록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리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아두면 가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정부 재정이 투자자 개인 손실의 20%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투자 구조 내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0: 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외 범위를 넓히기로 했군요.
0: 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장 감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을 때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일부 조건에만 적용되던 시총 상위 100위 예외 조항을 모든 투자 경고 지정 요건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앞으로 투자 경고 지정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시총 상위 100위 밖의 종목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거래소는 최근에 국내 증시 상승세 속에서 대형주들의 투자 경고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재량의 예외 조항은 예상치 못한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덧붙였는데 거래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행세칙 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1: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잔고가 2조 원에 육박했다고요?
0: 네, 그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RIA 계좌 수는 23만 5천 개, 잔고만 1조 9,6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8일과 비교하면 계좌 수는 2만 3천 개, 잔고는 3,600억 원 증가했습니다. RIA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자금을 이동해야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납입한도는 5천만 원이고 과세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에 국내 증시 호조와 맞물려 RIA 계좌 유입이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인도네시아에서도 해외 자산의 약 12%가 자국 시장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인데 코스피는 지난 15일 장중 8000선을 돌파했다가 6% 넘게 급락했고 이후에도 장중 400포인트 이상 출렁이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외국인 순매도의 영향으로 1500원대 수준을 오가고 있습니다.
1: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행사 과정에서 정가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죠?
0: 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4개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 1,335개입니다. 소비자원은 설 선물 세트 800개와 시간 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의 가격 변동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설 명절 할인 상품 가운데 12.8%인 총 102개 상품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서 할인율을 과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상품은 기존 가격보다 2배 이상 최대 3배 넘게 정가를 부풀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쇼핑몰별 비율은 쿠팡이 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가 13%, 지마켓 9%, 11번가가 6%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제주 천혜향 선물 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 원에서 할인 행사 기간 11만 4천 원으로 가격이 바뀌면서 할인율이 35%에서 84%까지 커진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간 제한 할인 상품 조사에서도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쇼핑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종전 거래가격 표시 등 할인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기존에 개인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퇴직한 뒤에 재개 신청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0: 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되는 항목에 한해서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의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을 넘기거나 개인 실손 주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면 재개가 제한됩니다. 실제 사례로 소개된 A씨는 퇴직 뒤에 개인 실손보험 재가입을 시도했지만 뇌 질환 진단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됐고 기존 계약 재개도 기한을 넘겨서 불가능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뒤라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면 환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원 시에는 보험료 차익 정산이 필요한데 또 해외 여행보험의 실손 특약과 국내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실제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례 보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1: 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첫날 편의점 생필품과 식료품 매출이 일제히 늘었다고요?
0: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에서는 생리대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 대비 32.8%, 건전지는 29%, 의류자판은 48.1%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인 CU에서도 의류용품과 티슈 판매가 각각 28.8%, 25.2% 늘었고 세븐일레븐에서는 건전지 매출이 97%, 남성 화장품이 122% 급증했습니다. 이마트 24 역시 생필품 매출이 10%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날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 판매가 증가한 만큼 지원금 지급 효과가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식품 판매도 늘었는데 GS25에서는 가공채소 매출이 560% 넘게 증가했고 축산상품과 잡곡, 계란 판매도 상승했습니다. CU와 세븐일레븐, 이마트 24에서도 정육과 계란, 냉동육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음료와 아이스크림, 맥주 판매도 급증했는데 GS25에서는 빙과류 매출이 288% 넘게 증가했고 얼음과 아이스 음료, 이온 음료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CU와 세븐일레븐, 이마트 24에서도 생수와 얼음, 맥주, 아이스크림 판매가 일제히 증가했는데요. 편의점 업계는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이달 말까지 간편식과 가공식품, 생필품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0: 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올해 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모두 110만 4,2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진 데다 평균 수령액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됐는데 성별에 따른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남성의 수급자가 103만 명을 넘은 반면에 여성은 7만 4천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가입 기간의 차이가 영향을 준 걸로 분석이 됩니다. 수령 구간별로는 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수급자가 가장 많았고 월 20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11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연금 종류별로는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17만 5,300원이었는데 평균 수령액은 약 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 원, 유족연금 최고액은 월 156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64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서는 직장 가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6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인하될 전망이라고요?
0: 네, 오는 6월 발권 항공권에는 유류 할증료 27단계가 적용됩니다. 5월에 적용됐던 33단계를 비교를 해보면 6단계 낮아진 수준입니다.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지난 한 달간 갤런당 410센트 수준으로 하락한 영향인데요. 직전 기간에는 511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감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이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단계 조정을 반영해서 다음 달 유류 할증료를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국제선 편도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 최소 7만 5천 원에서 최대 56만 4천 원 수준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최소 6만 1,500 원에서 최대 45만 1,500 원까지 낮아집니다. 최대 기준으로는 11만 원 이상 줄어드는 셈인데요.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와 칭다오 노선에는 6만 1,500 원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에는 45만 1,500 원이 부과됩니다. 항공업계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서 유류 할증료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AI 시대의 소상공인 생존 전략이 창업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요?
3: 아,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시장에서는 늘 뭐 골목 삼고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폐업률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지금까지의 이런 소상공인 시장의 불황기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불황기하고 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3: 특히 어떻게 보면 요 기술의 대전환기가 소상공인 시장의 이런 불안 코드와 좀 연계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 PC가 처음 들어왔을 때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격차 이런 거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고요.
1: 예.
3: 또 PC 이후에 두수 시대에서 윈도우 시대로 바뀌면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이런 그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소상공인 시장의 변화 요인, 또 배달앱 시장이 들어오면서 배달앱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상당히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시장에서도 요즘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AI 많이 떠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딴 나라 얘기로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 AI의 적응력 차이가 곧 매출 차이로 연결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3: 어떤 사업이 잘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뭐 잘 되는 점포, 안 되는 점포가 AI를 쓰는 점포와 안 쓰는 점포의 차이로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빠르게 다가오는 AI 시대가 우리 소상공인 창업자들에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상당히 소리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AI 그러면 일단 뭐 대형 조직, 뭐 대기업 같은 이런 큰 회사들 이런 데 쓸 수 있었던 이런 그 막강한 마케팅 비서나 이런 뭐 요즘 기업의 이런 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경영 분석가 이런 부분들을 AI 툴을 활용해서 소상공인도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들여서 내 가게에 어떻게 보면 경영 개선 포인트를 잡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시장에서도 AI가 주는 파급 효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다면은 이 AI가 실제 골목 상권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을 좀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3: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고임금 시대로 인해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 인건비 책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1: 네.
3: 이거는 큰 고임금이 아닌 한 달에 10만 원 미만의 최소 비용을 들여서 또 다른 사이버 직원을 채용하는 효과 이걸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소상공인

0: 시장에서는 특히나 작은 가게 1인 사장님들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1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매장 운영에만 매진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AI라는 사이버 직원을 활용해서 혼자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0: 특히 1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1인 창업자를 중심으로 야 홍보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이런 뭐 고객 분석팀, 뭐 이런 CRM 팀, 뭐 이런 팀을 별도로 꾸릴 수는 없지만 AI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각각의 사이버 직원을 내세워서 일을 시키는 효과. 뭐 이를테면 1인 음식점 입장에서는 요즘 뭐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네이버의 플레이스 마케팅.
1: 네.
0: 플레이스에 올라가는 카피 문구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AI가 그때그때 뭐 2주에 카피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 신선한 카피를 작성해서 새로운 고객몰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지금 카페 창업자들 정말 경쟁 치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에 사진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성 카피를 제작하는 일. 뭐 미용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10만 명 미용실 원장님 계시는데요.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문구 작성, 이거 문구를 작성해서 어떻게 이런 문자 마케팅 할 것이냐. 뭐 정육시장의 정육점 사장님 같은 경우도
1: 네.
0: 요즘 뭐 시즌 판매나 특가 판매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다든지 매장 앞에 POP 이런 이 비주얼 홍보 요소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AI를 통해서 손쉽게 제작하는 시대가 돼서 야 이제는 AI를 수상공인분들도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너무나 신세대가 이런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다 이런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AI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좀 어떤 AI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0: 예, 요즘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AI 파트너 삼총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런 오픈AI가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챗GPT 이거 한 달에 한 2만 9천 원 정도 유료로 사용하는 법과 무료로 사용하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구글에서 하고 있는 제미나이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좀 깊은 정보를 해득하고 분석하는 쪽으로는 야 엔트로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클로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 세 명의 사이버 직원들에게 누구에게 맡길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챗GPT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0: 네, 먼저 챗GPT는 쉽게 얘기하면 내 사업에 정말 비즈니스 비서 역할을 가장 유연하게 하는 이런 AI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 요즘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야 앞으로 내년 먹고 살 수 있나? 앞으로 3년 후에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파이프라인 외에 야 새로운 업태를 한번 추가해볼까? 아니면 과감하게 업종을 바꿔볼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경영자들 많으실 텐데 이런 창업 아이디어를 발산하거나 야 어떤 사업, 야 우리 동네 이런 입지에서는 어떤 사업이 나을까?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부분들을 챗GPT와 상의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어떤 캐릭터를 생성한다든지 마케팅 카피나 이런 고객 서비스 같은 DM 메시지 장사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잘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챗GPT 같은 경우는 최신 정보가 좀 약간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마구마구 틀린 정보를 얘기를 해도 아주 칭송하는 이런 쪽의 반응을 보이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다른 AI하고 교차 분석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이어서 제미나이 활용하는 방법과 또 제미나이의 강점, 약점 알려주시면요.
0: 저는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수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글의 모든 DB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요. 요즘

0: 유튜브의 썸네일이 정확한지를 유튜브 개별 영상들의 주소를 재미나에 넣어서 이 영상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줘. 이런 거 가장 잘하는 게 아마 재미나에인 것 같고요. 특히 지역 상권 관련해서 구글 맵 관련 리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경쟁업체의 수집 정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미나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반면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쪽은 물론 나노바나나 같은 이런 툴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약간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클로드 AI 활용 방법도 알려주시죠.
0: 예, 클로드 AI는 저는 사업 계획을 처음 작성하시는 신규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시장 상권 분석을 하고 정말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는 것. 아마 클로드의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놀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정말 작성을 잘하는데요. 기본적인 아이템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서 심지어는 대출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아니면 요즘 뭐 모두의 창업 같은 경우 또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했었는데 이런 사업계획서 전략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은 클로드가 정말 이 강력하고요. 반면 어떤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시켜놓고 5분, 10분 정도는 충분히 좀 기다리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이게 뭐 신규 창업자거나 창업 예정자거나 아니면 기존 창업자거나 다들 AI 활용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사실은 기존 창업자, 신규 창업자 이게 다른데요. 우리나라 네. 550만 수상공인, 소기업 수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 경영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존 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지금 현재 수익성을 이 현존 가치를 보는 측면에서 야 요즘 경영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영 개선 포인트를 잡는 쪽에서는 현재 우리 가게 매출 분석뿐만 아니라 경쟁업소의 매출 분석 그다음에 경쟁업소 대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던가 경쟁사를 모니터링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어떤 아이템을 정할까? 요즘 시장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권의 컬러가 어느 정도고 구체적으로 그 상권에서 어떤 아이템을 한다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직접 작성해서 어떤 내가 창업 인생의 어떤 수요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도 AI를 유연성 있게 좀 활용한다면 아마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AI 시대의 소상공인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거미가 부르는 그대 돌아오면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부부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오늘 날씨 참 좋지 하니까 부인이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좋기는 잔뜩 흐리기만 한데? 그러자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흐리든 막든 오늘 날씨는 최고야.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네, 참 싱거운 농담 같지만 듣는 사람의 표정이 나쁠 리 없겠지요. 남편의 말이 농담 같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날씨가 뭐 대수겠습니까? 날씨에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날씨를 이기는 날. 오늘도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렬의 노래입니다. 너 하나만을.

오늘은 정서윤 작가의 수필 곰배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의 어릴 적 별명은 곰배였다. 내 기억에 없는 증조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 별명은 어른이 될 때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의 콤플렉스였다. 어느 날 친정에 들러 호미를 찾으러 광에 갔다. 컴컴한 창구 안을 더듬더듬 둘러보고 있는데 불현듯 내 어깨를 잡는 것이 있었다. 곰배였다. 곰배는 흔하게 굴러다니는 나무토막에 자루 하나 끼워놓은 잘생긴 것하고는 담을 쌓은 농기구다. 그러나 호미가 제 아무리 날렵해도 흙을 파헤치기만 할 뿐 보리를 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곰배는 일구어놓은 땅을 다지는 데 쓰였다. 파헤쳐진 흙에 격정의 시간을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것이다. 그럴 때 곰배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자식들의 울음을 가만히 위로해주는 어머니와 같다. 속이 뒤집힌 밭고랑을 토닥토닥 두드려 달래고 어르는 역할.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 없으면서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곰배가 있었기에 우리는 힘든 시절을 지나온 것이다. 곰배라는 유년의 별명은 못생겼다는 피해의식으로 자리잡았지만 이제 알 것 같다. 증조할머니가 내게 곰배라는 별명을 유언처럼 남겨주신 것이 단순히 못생겼기 때문만은 아닐 터이다. 이제 더도 덜도 말고 곰배만큼만 살아야겠다. 흙의 가슴을 가만히 덮어주고 그 흙 속에서 푸른 보리가 자라도록 하는 곰배의 역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누가 나를 곰배라 불러달라고 은근히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 곰배의 묵묵하고 헌신적인 삶이 내 삶이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김세레나의 노래입니다. 집세기 신고 왔네.

오랜 세월을 건너 전해져온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유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전해지는 조선시대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지명으로 경북 칠곡군 석자급 땅에 조양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학에 조예가 깊고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근방에서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어느 날 한 농부가 애지중지하던 소를 도둑맞았습니다.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소가 사라졌으니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바쁜 오뉴월에 큰일이 났습니다. 외양간에 잘 묶어둔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점 좀 쳐주세요. 하지만 조노인은 엉뚱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소를 찾고 싶나?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갓을 쓰고 길을 떠나게나. 죽기 살기로 걷다가 똥이 마려우면 아무데나 쭈그려 앉으시게. 갓을 쓴 채로 똥 오르면 자연히 소 있는 곳을 알게 될 걸세. 실로 믿기지 않는 점괘에 소 주인은 기운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가 소를 훔쳐갔다면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웃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택할 것 같았지요. 점쟁이의 말은 당초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소를 찾아야 하는 농부는 결국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갓을 쓰고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자, 과연 그 농부는 도둑맞은 소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황금심의 노래 사람 팔자 몰라요, 박재홍의 손금 보는 대력,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이거 정말 야단났네. 김부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황금심의 사람 팔자 몰라요. 그리고 박재홍의 손금 보는 내리였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칠곡군에서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입니다. 소를 잃어버린 농부는 이른 아침 갓을 쓰고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점쟁이 노인이 시킨 대로 갓을 쓴 채 길가에 앉아서 변을 보는 신용을 취했지요. 다 큰 어른이 길가에서 변을 보는 것도 기이하거니와 용변을 볼 때는 갓을 벗는 게 예의거늘 갓을 쓰고 앉아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비웃음을 날리고 어떤 이는 재수가 없다면서 침을 뱉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소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마음에 꾹 참았지요. 그런데 그때 장꾼 대여섯 명이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어떤 놈은 소를 방 안에 두더니 갓을 쓰고 똥 누는 놈도 있네 그려. 그 말에 소의 주인인 농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얼른 바지춤을 축혀올리면서 그 장꾼들에게 다가갔지요. 이보시오,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떤 놈이 요새 방에다 소를 키운답니까? 그러자 장꾼 중 한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고개를 넘어 이리 졸고 저리 돌아 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느 외딴 집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에 그 집 뒷방에 소가 있습디다. 네, 참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겠네 했는데 이 고갯길에 희한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구먼. 허허. 자, 누군가 방 안에서 키운다는 그 소가 과연 농부가 도둑맞은 소가 맞을까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만의 노래 심술쟁이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춘희의 옥필이, 이규남의 안다리로다, 그리고 최정자의 은하수 맑은 물에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용만의 심술쟁이, 송춘희의 옥필이, 이규남의 안다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신 곡은 은하수 맑은 물의 최정자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조선시대 유명한 점쟁이의 점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장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소를 잃어버린 농부는 단숨에 그 골짜기를 찾아가 외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집 뒷방에 자기가 키우던 소가 매여 있었지요. 농부는 깜짝 놀라며 조약 내 그 노인의 점괘가 참 용하다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쟁이 조노인에 관한 일화가 또 있는데요. 어느 날 이웃 마을 노인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조노인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며칠 전 자기 집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것을 두고 거짓말을 둘러댔지요. 내가 사흘 전에 귀한 손자를 보았소. 그놈 평생 운수나 좀 봐주시오. 조노인은 점괘를 뽑아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찾아온 노인이 자꾸 캐물으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요. 3년 뒤에 도끼에 맞아 죽을 팔자인데 굳이 말해 무엇하겠소? 네, 송아지는 보통 3년쯤 자란 다음 도축될 팔자니 조노인을 시험하러 온 노인은 입을 떡 벌리고 감복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힘센 장수들이 모여 나라를 엎을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두목은 거사를 앞두고 이름난 점쟁이들을 찾아가 운수를 점쳤는데 계획이 새나갈까 봐 점을 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점쟁이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그런데 조노인은 그 두목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노인은 방바닥에 모래를 잔뜩 깔고 그 위에 누운 뒤 석자 길이의 대나무 대롱에 물을 가득 채워 자기 배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이 죽은 양 병풍을 치고 고글하게 했지요. 과연 얼마 후에 그 영목군 일당이 들이닥쳤는데 조노인의 아들이 부친의 임종을 알리자 두목은 의심을 하며 직접 점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점괘에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배부 황사 복상에 수고 삼척. 등에는 누런 모래를 젓고 배 위로 물이 석자나 차올랐다는 뜻이었지요. 두목은 모래밭에 누워 배 위로 물이 석자나 찼으니 물에 빠져 죽은 게 맞구나 하면서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지력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점쟁이 조양래의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윤일로의 기분파 인생, 김상희의 간밤의 꿈 좋더니,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 그리고 캐리 브룩의 오늘도 웃음진 하루가 간다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4년 5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1위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등이며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와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들의 대표적 놀이장소는 길가나 골목이며 고모들과 야구를 가장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전국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 및 부모 2,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구조 조사에서 밝혀진 것. 네,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80년대 최고 스타들인 조용필, 이주일, 정윤희 씨가 당시 아이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였군요. 길가와 골목이 대표적인 놀이장소였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좁은 골목에서 고무줄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테니스공 같은 걸로 야구 흉내를 내며 많이 놀았더랬지요. 학교 갔다 오면 방에 가방 벗어놓고 바로 달려나갔을 겁니다. 신나게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날이 어둑해지면 골목길 집집마다 저녁 먹으라고 어머님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자, 조용필의 노래 단발머리 준비했고요. 이어서 배우 정윤희 씨가 노래하는 가르쳐 주세요.

네, 정윤희 씨의 노래 가르쳐주세요 들어봤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단발머리 띄워드렸어요. 제철 음식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5월의 보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산물 코너에선 주꾸미가 인기가 많겠고 채소 중에는 두릅 참 향이 좋지요. 그리고 과일 코너에선 참외가 아주 맛이 좋아 보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생산한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5월의 마지막 풍경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시스터즈의 종이배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50. 권예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5. 50대,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기. 나는 일을 시작한 이후 휴가 빼고는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방송작가라는 직업은 수건 돌리기와 비슷하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술래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쉬는데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50이 됐을 때 처음 일을 접고 몇 달 쉬게 되었다.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몇 달의 시간이 나에게 준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처음 가져보는 긴 시간, 계획은 창대했다. 일찍 일어나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고 살도 빼고 싶었다. 쓰려고 했던 책도 집중해서 써야지.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그 모두가 일할 때보다 실천하기가 더 힘들었다. 밤늦도록 동영상을 보고 늦잠을 잤다.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지냈다. 나에게 히키코모리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조카가 고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빨리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건 또 다른 압박이었다. 일을 안 하니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었다. 당장 돈이 몇 푼 들어와도 언제 또 수입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 호쾌하게 쓸 수가 없었다. 커피 한 잔에도 소심해졌다. 저절로 소비가 줄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게 되었다. 몇 달 놀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먹고 사는데 그리 큰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일단 품위 유지비가 들지 않았다. 누굴 만나도 백수인 나한테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굳이 내가 내겠다고 덤비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는 사는구나.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다. 뼈 빠지게 일하면 지갑은 두꺼워지지만 건강은 얄팍해진다. 스트레스는 넘치고 시간은 없다. 쉬기 직전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의사 말에 의하면 내 맥은 24시간 카페인에 노출된 것처럼 곤두서 있고 신경이 불안정하다고 했다. 숙면이 어려운 건 당연했다. 그런 삶은 40대까지로 충분하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니 스트레스도 줄었다. 적게 벌고 소박하게 먹고 헬스클럽 대신 공원을 걸었다. 마트나 인터넷 쇼핑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홈쇼핑도 끊었다. 옷, 신발 등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지만 입을 옷은 넘쳐났다. 강제된 것이었지만 최소한의 소비와 소박한 삶은 여유와 편안함을 주었다. 사회철학자였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1960년대에 이미 노동과 소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그 수고로움을 보상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것. 이것이 노동과 소비의 악순환이자 불행이라는 것이다. 덜 쓰고 덜 일하는 삶도 꽤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뼈 빠지게 일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줄어든다.

0: 누나, 이거 좀 들어봐봐.
1: 싫다.
0: 아, 왜?
1: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0: 아, 누나!
1: 아, 왜?
0: KBS 오디오북.
1: 아, 진짜. 들어볼까?
2: 행복에 집착하지 않기. 방송작가여서 행복하다는 한 친구는 삶의 모토가 소확행이다. 실제로 그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다. 지난 시절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를 떠올려 보니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퇴근 후에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마감 떠리로 파는 음식을 사서 초밥, 김밥, 꼬치 등 말이다. 같이 먹을 때 참 좋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아울렛에서 하루 종일 윈도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 한 장씩 사들고 앉아서 수다를 떨던 때라고 했다. 나도 생각해 본다. 지나온 시간 중에 어떤 순간들이 행복했나? 어느 여름밤 어린 조카를 안고 마당을 서성이던 순간. 엄마랑 둘이 담양 중록원을 거닐던 그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깔깔거릴 때. 금요일 밤 하우스메이트와 맥주 한잔 할 때. 화접한 내 원고를 진행자가 너무나 멋지게 읽어줬을 때. 소소한 그 시간들을 예전에는 행복이라고 여기지 못했다. 행복은 더 근사한 장소에서 더 멋진 순간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다.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친 게 아쉽고 후회스럽다. 세계의 속담 사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행복이라는 의미일 텐데 행복지수가 바닥인 우리도 다르지 않다.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려고 애를 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필사적이라 안쓰럽기도 하다.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불행해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행복에 집착하면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난리가 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없고 때로 불행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죽네 사네 하면서 흔들린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이 없던 시절엔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았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행복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 매년 행복을 수치로 내놓고 세대별로 행복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사람은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고 아예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의 프레임을 만들어버린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행복해져야지 하는 결심은 내려놓고 불행하지 않다면, 아무 일 없다면 오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봐도 좋겠다. 불행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 우리와는 사뭇 다른 요즘 젊은이들에게 당황할 때가 많다. 윗사람 앞에서 할 얘기 다 하고 거절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논리적으로 잘 펼친다. 그들에게 상처는 받지만 안 그런 척 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그들이 유쾌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그들의 거절이나 입바른 소리에 서운해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꽁해진다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친구들에게 묻는다. 나 꼰대니? 대부분은 요즘 애들이 문제라며 맞장구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체 꼰대가 되어가는 걸 수도. 그래서 나보다 어린 친구가 필요하다. 부끄럼 없이 상황을 얘기하고 나 꼰대니?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당신 꼰대야! 라고 말해줄 당찬 친구. 아무렴 다른 이들이 나를 꼰대라고 한들 뭐 어떠랴. 나는 그냥 50대 꼰대의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꼰대로 갈수록 소외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외롭고 안 된 일이다. 도움이 못 될지언정 최소한 피해는 입히지 않는 사회 구성원이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 참견하지 말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나이가 들면 자꾸 남의 인생에 참견을 하게 된다. 웃기는 건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참견을 진저리 치길 싫어한다는 것이고 사춘기 때만 잔소리와 참견에 진저리를 치는 게 아니다.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 부모, 스승, 회사 사장님의 잔소리와 참견도 싫은데 하물며 내 훈화 말씀 따위가 얼마나 우습겠는가.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누구의 인생에도 참견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서 아는 걸 모른 척하기는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니 잘난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하튼 내가 잘하는 일이라서 해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와도 꾹 참아야 한다. 좋은 뜻이나 진심 따윈 고이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용돈과 밥 한 끼가 내 진심을 전하기에 더 적당하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경제적 사정으로 지갑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입은 닫아야겠지? 연장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에 간섭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는 말아야겠다. 다들 알아서 자기 인생 잘 꾸려가니까. 나 역시 사람들을 만나면 남 걱정으로 시간을 보낸다. 크게는 내 나라 걱정, 남의 나라 걱정, 회사 걱정. 작게는 윗사람 걱정, 아랫사람 걱정, 요즘 젊은이들 걱정. 걱정으로 변하는 건 없다. 내 시간 낭비고 내 입만 아프다. 남들은 다 잘 살아간다. 내가 제일 처진다. 결론적으로 50 이후엔 남 걱정은 접고 나나 잘하면 된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

그래도 그만하련다. 챕터 8. 50대 싱글에게 가족이란? 모성을 강요받는 사회. 부모는 자식을 온 힘을 다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희생도 흔쾌히 감수해야 하며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강요받아 왔던 것 같다. 부모 역시 그 프레임에 갇혀 자신이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부성이 부족해, 나는 나쁜 엄마인가 봐 하면서 자책한다. 조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오빠도 이런 고민에 휩싸였다. 아이가 이뻐 죽겠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아빠 된 이들이 다들 고백하는 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는 거다.

0: 비중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그 이상의 비중은 되는 것 같다. 꽤 오래전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온 적이 있다. 아이가 먹다 남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질책했다. 당신은 모성이 부족해. 그럼 부성 넘치는 당신이 먹어. 남편은 호쾌하게 그러겠다고 했고 식사 후 아이가 남긴 밥그릇을 떠안게 되었다. 남겨진 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국물이 흥건했고 고춧가루와 반찬 쪼가리들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우두커니 밥그릇을 바라보던 남편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아들, 앞으로 밥 남기지 마라. 오래전 얘기라 지금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모성과 부성은 강요당하고 있다. 희생당하고 강요받아온 모정은 결국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간혹 자신은 준 적 없는 것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남의 자식들은 자상하고 살갑던데 자녀는 왜 저렇게 퉁명스럽나 몰라. 당신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다정한 부모였나? 그 집은 딸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에어컨도 바꿔줬다더라. 당신은 딸에게 얼마나 투자하면서 키웠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웠건 그것을 자식이 알아주길 바란다면 남는 건 상처뿐이다. 자식 역시 부모에게 사랑, 경제력, 다정함, 추억,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걸 바란다면 그 역시 상처가 될 것이다. 자식만 부모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다. 부모 역시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지하려 들고 원하는 게 많아진다. 자식도 부모도 어느 시기가 되면 서로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를,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
1: 모성과 효도는 셀프!
0: 여러분은 지금 권예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한 사람의 일상을 토파보는 에세이 50-50.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던 라투스가 앞발로 얼굴을 감쌌다. 명중이었다. 라투스는 목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푸른 빛이 굴 입구를 비추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0: 새벽에 희미한 빗자락에 힘을 얻은 듯 소녀는 계속해서 염력탄을 라투스에게 던지고 라투스는 뒷걸음질을 쳤다.
1: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달려나가야지.
0: 라투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던 서윤은 속으로 셋을 외치고 일어나겠노라 마음을 먹고 숫자를 셌다.
1: 셋, 둘.
0: 서윤이 마음속으로 하나를 외치기 직전 소년이 갑작스레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라투스가 빗나간 염력탄을 맞고 벽에서 부서져 흘러내린 잔돌과 모래를 한 움큼 쥐어 소년의 얼굴에 던진 탓이었다. 그 순간 생긴 기회를 라투스는 놓치지 않았다. 놈은 곧장 소년에게 달려들어 왼쪽 앞발로 소년을 후려쳤다. 소년의 몸은 허공에 붕 떴다가 떨어졌고 대굴대굴 굴러 서윤의 눈앞까지 왔다. 소년의 가슴팍에 적힌 글씨를 서윤은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최한섭. 독특한 버건디 체크 무늬의 경원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동생 하윤의 남자친구가 다녔던 학교여서 서윤은 교복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일어나! 어서!
0: 서윤은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최한섭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라투스는 최한섭에게 달려들었다. 끔찍한 비명이 굴 속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기도를 했다. 신이 있다면 최한섭을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길 바라며. 하지만 기도의 효력은 없었다. 식사를 마친 라투스는 최한섭을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찢어진 교복바지 밑으로 드러난 바짝 마른 두 다리와 그 아래로 고이는 피가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윤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라투스는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굴 안을 걸어다녔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뒷발이 서윤의 눈앞까지 왔을 때, 그리고 라투스가 자신 있는 곳 주위의 냄새를 킁킁대며 맡았을 때,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의 썩은 내가 섞인 숨결이 코앞에서 느껴졌을 때, 서윤은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라투스는 썩는 듯한 시궁창 냄새 때문인지 서윤에게서 고개를 돌렸고 그대로 굴 밖으로 나가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라투스는 사라졌나 싶으면 꼭 먹잇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서윤은 기다림에 지쳤고 허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가끔 거대한 라투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소형 라투스가 네스트에 오가기도 했다. 그들은 라투스가 먹다 남긴 것들을 들쑤셨고 서윤이 있는 곳까지 킁킁대며 오기도 했다. 재수가 없으면 그들은 돌아온 네스트 주인의 식사가 됐지만 대부분은 초대형 라투스의 냄새를 맡았는지 굴 밖으로 금세 사라졌다. 서윤은 라투스의 발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거나 그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 맡으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그리고 네스트 주인의 외출이 조금 길었던 어느 날 소리가 들려왔다. 라투스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말소리가.

0: 서윤이 힘겹게 이야기를 끝내자 유라는 우선 네스트에서 나가서 서윤을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했다. 다른 소초모들이 동의하며 누가 서윤을 업을지 속삭이는 사이였다.
1: 또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0: 서윤의 말에 일순간 동굴 안에 정막이 흘렀다. 다들 혹시 모를 또 한 번의 전투에 대비해 무기를 움켜쥔 채 배소로로 연결된 굴 입구를 노려보던 찰나 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0: 연휘, 말할 수 없는 이유. 카우스머니 고양이가 배수로에서 굴 안으로 들어오며 울었다. 그 뒤로 찰박찰박 소리를 내며 다른 고양이 서너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1: 아, 뭐야? 또 라투스 온 줄 알았잖아.
0: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들었던 화를 내렸다. 고양이들은 다른 소초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현우에게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볐다. 현우는 머쓱한 듯 괜히 연희를 향해 웃어보였다.
1: 아, 그럼 일단 여기서 나가죠.
2: 안 돼! 고양이들을 챙겨야 해요.
0: 한 구석에서 고등어 태비 고양이를 안아올리던 현우가 울컥했는지 말끝을 흐렸다.
1: 아, 그래. 아까 얘들이 정말 용감했지. 상태가 어때?
0: 연유가 묻자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태비 고양이는 현우의 품속에 축 늘어져 있었다. 동굴 여기저기에 이미 숨이 끊어진 고양이들이 여럿 보였다. 소초모들은 말이 없었다. 자기 몸에 몇십 배나 되는 라투스에게 용감하게 덤빈 고양이들에게 모두가 빚을 진 셈이었다. 연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윈드브레이커를 벗었다.
1: 자, 이걸로라도 싸주자. 아까 이 녀석이 라투스 얼굴에 매달려줘서 나도 라투스 잡을 수 있었어.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유의 윈드브레이커로 태비 고양이를 감쌌다. 현우의 얼굴에서 윈드브레이커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였다.
2: 너 살아있었구나.
0: 구석에서 꼬리를 고추 세운 새까만 턱시도 고양이가 울며 현우에게로 달려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턱시도 고양이가 살아서 자신에게 오는 걸 본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줄줄 흘렀다.
1: 야,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더 울고 그래?
0: 란주가 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2: 얘 이름은 이제 도련님이에요.
0: 태비 고양이를 잠시 내려놓은 현우가 턱시도 고양이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3: 에? 갑자기?
2: 태비 고양이랑 이 녀석 둘 다 오늘 저한텐 완전 영웅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얘 생긴 것도 배트맨 같지 않아요?
3: 그럼 배트맨이라고 불러야지 왜 도련님이냐?
2: 지금부터는 제가 집사 알프레드처럼 얘를 챙길 거니까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죠.
4: 효석이랑 현우는 그럼 남은 고양이들 돌봐주고 여기 뒷수습 좀 할래? 우리는 이분 병원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0: 유라가 말했다.
5: 아니, 내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 안 돼? 그리고 범초본에는 언제 알릴 거야? 나도 범초본에 알릴 때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4: 범초본에는 신고 안 해.
0: 유라가 란주의 말을 단호히 잘랐다. 유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그래야 하냐는 란주와 효석의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유라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들 모이라고 손짓을 해보였다. 소초모들은 유라를 따라 배수로 입구 쪽으로 향했다. 사위가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곧 아침이 올 터였다.
6: 아니, 왜 범초본에 신고 안 해? 우리가 장소윤도 찾고 라투스들도 잡았다고 얘기를 해야 공로가 인정될 거 아니야. 히어로로 인정 안 받을 거야?
0: 효석이 핏대를 세우며 유라에게 물었지만 유라는 말없이 배수로 입구까지 걸어나갔다.
5: 그러니까 인정 안 받을 거면 이 고생을 한 이유가 뭐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원효성 너! 응? 라투스들 움직임을 먼저 읽고 좀 말해줘. 그리고 두들겨 팰 때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나 도대체 몇 번이나 위험에 처했는지 아냐고.
6: 야, 내 눈 봐라. 몇 개냐? 두 개뿐이거든?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어떻게 봐. 그리고 아까 나도 라투스 한 마리 잡았다고.
0: 란주의 불평에 효석이 맞받아 쳤다.
5: 그거 제가 화살로 맞힌 라투스잖아요. 저도 활 쏠 때 라투스들 주위를 끌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쏘죠. 뭐 안 도와주셔도 많이 잡긴 했지만.
0: 란주와 효석의 다툼에 연희가 끼어들었다. 효석의 말이 자신의 공로를 가르치려는 것처럼 느껴져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5: 야 서연휘, 너는 우리처럼 라투스랑 직접 안 붙고 저 뒤에서 활만 쏘잖아. 주위 끄는 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0: 란주와 효석, 연희는 서로 각자의 활약을 읊어대며 싸웠지만 현우는 전투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간간이 세 사람을 말리기만 할 뿐이었다. 유라는 팔짱을 끼고 배수로 입구에 등을 기댄 채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연희는 크게 찢어진 유라 양팔의 상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거의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유라의 표정을 본 란주와 효석의 말소리도 곧 찾아들었다.
5: 야 권율,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너도 싸우다가 다쳤잖아.
4: 너희들 다 싸웠어?
3: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나도 열심히 전투에 참여했으니 알아달라 뭐 이런 거지.
0: 효석이 오물거렸다.
4: 싸울 때 뭐가 우선순위인지 서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니까 다 따로 싸우고 엉망이고 무엇보다 다치잖아. 연희야, 너 진짜 생각 좀 하고 싸. 나는 싸울 때 나름 계획이 다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쏘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 아까 진짜 위험했다고. 네가 그렇게 돌발적으로 행동하니까 사고가 나잖아.
0: 찢어진 셔츠를 벗으며 유라가 화난 듯이 말했다. 유라는 너덜너덜해진 셔츠를 거리낌 없이 두 쪽으로 찢었다.
5: 선배, 한시가 급한 마당에 무슨 생각을 해요? 공격할 틈이 보이면 바로 쏴버려야지. 어느 세월에 계획 짜고 있냐고요. 아까 바로 안 쐈으면 란주 선배가 다쳤을지도 몰랐다고요. 돌발적인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이 빠른 거죠.
0: 깊게 상처가 남은 자신의 양팔에 셔츠를 감으려고 애쓰는 유라를 도와주며 연희가 대꾸했다. 유라의 상처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란주를 구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던 연희의 마음이 순식간에 꺼졌다. 왜 제일 활약을 많이 한 자신에게만 뭐라고 하는지 서운함을 꾹꾹 누르며 연희는 셔츠로 유라의 팔을 둘둘 감아 묶어줬다. 양팔에 셔츠를 둘둘 감은 유라는 많이 아픈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숨을 한 번 들이켰다.
4: 범초본에는 아직 말할 수 없어. 우리는 실종 사건의 범인을 잡은 게 아니잖아? 고작 중소형 라투스 몇 마리 잡고 장서윤 찾은 걸로 생색 낼 거야? 이것 가지고는 확실하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
0: 그럴듯한 말이었다. 소초모들 사이에 침묵이 맴돌자 연희는 배수로 바깥에 내려가 쭈그려 앉았다. 생각 좀 하고 쏘라는 말에 적잖이 기분이 언짢았다.
7: 넌 다친 데 없어? 아까 라투스 꼬리에.
0: 어느새 옆에 다가온 현우가 연희에게 물었다. 현우의 말에 연희는 아픔을 참으며 맨투맨 티셔츠를 팔꿈치까지 걷어보았다.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길게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손목이 풍선처럼 퉁퉁 부어있었다.
2: 세상에, 이게 뭐야?
0: 현우는 깜짝 놀라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백에서 연고를 하나 꺼냈다. 현우는 연희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꼼꼼히 연고를 발라줬다. 한쪽 팔에 연고를 다 바르자 연희는 배시시 웃으며 다른 한쪽도 현우에게 내밀었다. 현우 역시 연희를 보고 씩 웃으며 연희의 나머지 팔 옷을 걷어올리고 그곳에도 연고를 발라줬다.
7: 약 바르면 그래도 멍이 좀 빨리 빠질 거야. 부은 거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활 쏠 때 괜찮겠어?
5: 괜찮아. 별로 안 아팠어.
0: 다정한 현우의 말에 연희가 웃어 보였다. 사실 팔이 꽤 아팠지만 현우가 더 걱정할 것 같아 연희는 거짓말을 했다. 현우가 자신을 걱정해 주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7: 넌 이렇게 되도록 열심히 싸웠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부끄럽네.
0: 현우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1: 아, 무슨 소리야. 고양이들이랑 같이 전투 잘했잖아. 이렇게 능력치가 쌓이는 거지 뭐. 고생 많았어.
0: 연유의 격려에 현우는 말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현우와 함께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이 은광천에 비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연희는 이상하게도 범초본의 초인 검사가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하면 초인 검사를 제일 먼저 해주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러면 이 영웅 놀이는 그날로 끝이구나 싶어 입이 썼다. 하지만 오랜 기간 혼자서 사투를 벌이며 연습해온 양궁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연희는 뿌듯한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연유의 눈은 현우에게로 향했다.
1: 현우와 한층 가까워진 것만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초인이 아닌 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현우와 다른 소초모들은 나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할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 없이 소초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0: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소초모에 가입한 이후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연희는 현우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9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무원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중부 밖간 무원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무원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무원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무원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무원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무원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무원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서 북동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불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주슈해.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주 바람 없습니다. 기압은 1900헥토파스칼, 기온 16.1도. 평양 북풍 1m, 1008헥토파스칼, 16.4도. 백령도 북서풍 2.5m, 1008헥토파스칼, 13.5도. 해주 북서풍 6m, 1016헥토파스칼, 21.6도. 서울 남서풍 2m, 1007헥토파스칼, 17도. 인천 남풍 1m, 1007헥토파스칼, 16.9도. 서산 0.5m, 1008헥토파스칼, 16.1도. 군산 북풍 1.5m, 1008헥토파스칼, 17.1도. 목포 북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16.8도. 여수 북서풍 6m, 1006헥토파스칼, 19.6도. 제주 남서풍 1.5m, 1008헥토파스칼, 18.8도. 서귀포 북풍 1.5m, 1007헥토파스칼, 20.6도. 통영 북서풍 2m, 1005헥토파스칼, 19.1도. 부산 북풍 3.5m, 1004헥토파스칼, 20.9도. 포항 남서풍 2.5m, 1004헥토파스칼, 21.3도. 울릉도 북동풍 7.5m, 1004헥토파스칼, 17.9도. 울진 북서풍 3m, 1005헥토파스칼, 18.5도. 동해 북풍 5m, 1007헥토파스칼, 19.6도. 강릉 북동풍 3m, 1007헥토파스칼, 18.9도. 속초 북서풍 1m, 1007헥토파스칼, 18.5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선 북동풍 2.5m, 1008헥토파스칼, 28.4도. 나하 북풍 3m, 1008헥토파스칼, 26.5도. 미나미다이 도선 북서풍 2m, 1008헥토파스칼, 25.5도. 나세 북동풍 2m, 1007헥토파스칼, 24.4도. 가고시마 북서풍 4m, 1005헥토파스칼, 22.9도. 후쿠오카 남서풍 0.5m, 1005헥토파스칼, 22.2도. 이즈하라 북서풍 7.5m, 1004헥토파스칼, 22.8도. 사이고 북서풍 3m, 1002헥토파스칼, 23.4도. 마스에 남서풍 5m, 1003헥토파스칼, 21.8도. 시미지 북서풍 3m, 1002헥토파스칼, 23.4도.

시원하면서 기고 서풍 4m, 999헥토 파스칼 24.4도. 오사카 남서풍 1.5m, 1001헥토 파스칼 22.5도. 와섬 북서풍 3.5m, 1000헥토 파스칼 18.1도. 나오모리 서풍 4m, 991헥토 파스칼 18.3도. 사포로 북서풍 1m, 988헥토 파스칼 16.9도. 와카나이 남동풍 3.5m, 988헥토 파스칼 8.7도. 네모로 남동풍 3.5m, 991헥토 파스칼 10.2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6도, 현재 습도는 92%입니다. 오늘 서울 자켓 뜨는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에 철거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과 을지로 입구역 구간의 첫 차가 지연 운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첫 차부터 아침 6시 반까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새벽 5시 반부터 대체버스가 모두 17대 투입됩니다. 이는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에 따른 지하터널 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한 조치라고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거주지, 구시군 지역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돌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중구에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후 경기도 성남으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훑으며 기초단체장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세종 조치원역에서,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어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도 광명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날인 만큼 충청과 수도권 격전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8일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에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아직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과 미국 간의 이른바 MOU 문안이 확정돼 양측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일부 서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문안이 실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란은 이를 중재자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사안이 타결됐다는 서방 소식통들의 어떠한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올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 2031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우선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했습니다. 아침까지 서쪽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새벽까지 해안 지역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한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 이름이 좀 어렵죠? 가임기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생리가 너무 불규칙할 때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몇 달씩 생리를 안 하기도 하는데 초음파로 보면 난소에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난포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낭 난소 증후군인 거죠. 원인으로 호르몬과 내분비 대사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식중독과 장염의 위험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SES의 I'm Your Girl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은 질환 중 하나가 다낭 난소 증후군입니다. 산부인과 질환이긴 하지만 원인을 생각할 때 대사 질환으로도 지적이 되는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금지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은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질환이기보다 증상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1: 네. 다낭 난소 증후군은 단일한 원인이나 네. 정태 성질을 가진 분리된 특정 내분비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증후군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특정 검사나 단일 증후만으로 확진을 할 수 없고요. 네. 만성 무배란이나 고안드로겐증 등 여러 징후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질적인 장애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명확한 내분비 질환들을 먼저 배제하는 배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원칙인 그런 병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데요. 가임기 여성들에게 위험이 높은가요?
1: 네,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은 유병률이 최대 10% 전후까지 보고되는 사실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0: 네, 비교적 흔한 질환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럼에도 잘 모르지 않나요? 질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1: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은 특히 이제 만성적인 무배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명백하고 보편적인 장애인데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증후군이 진단조차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다낭성 모양의 난소 소견 자체가 사실은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정상 여성의 최대 3분의 1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0: 네.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다낭 난소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게 뭐 생리불순부터 당뇨, 지방간까지 증상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1: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여성 호르몬이 사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상 주기와 달리
0: 네.
1: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성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성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0: 네.
1: 거의 변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상 상태에 갇혀버린 내분비 장애를 의미합니다.
0: 네.
1: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게 작은 낭종 형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난소 또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는 건가요?
1: 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하 수체라고 하는 뇌의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0: 네.
1: 뇌하 수체에서 비정상적인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배란을 위해 꼭 분비가 특정 시기에 돼야 되는데요.
0: 네.
1: 이것의 자극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과잉 인슐린이 또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0: 네.
1: 이러한 시너지에 의해서 난소의 특정 세포, 그 특정 세포의 이름은 테카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를 강하게 자극을 해서
0: 네.
1: 남성 호르몬 생산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난소에서 난포의 성숙을 근본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난포가 생리를 시작하고 배란이 될 때까지 한 14일 정도 동안 서서히 자라서 배란이 돼야 하는데
0: 네.
1: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끝까지 자라지 못해서 2에서 10mm 정도 굉장히 작은 크기의 작은 난포 낭종 상태로 성장이 중지된 채 난소에 계속 축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1: 네, 네 맞습니다. 국소적으로 이렇게 난소의 높은 농도의 안드로겐은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될 수 없는 훨씬 강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효소의 활성을 없애버립니다.
0: 아.
1: 그래서 다음

0: 발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에스트로겐성 난포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배란을 못하게 되고 뭐 난임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결국은 다낭 난소 증후군은 우리가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뭐 인슐린 이상의 부작용이나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게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배란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지만 네. 그 근본 원인은 이 배란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혈액 혈중에 너무 높은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안드로겐 과다 생산이 서로를 중폭시키는 악순환의 굴레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으로 생산된 인슐린이 안드로겐 생산을 또 촉진하고요. 이 간에서 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하는 단백질 생성을 억제시키고 따라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안드로겐이 증가하고 또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이러한 증폭적인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는 병입니다.
1: 뭐 여러 증상도 그렇고 좀 말씀을 들으니까 다낭 난소 증후군의 기전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이 기전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이 다낭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여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병태 생리는 내분비, 대산, 유전, 수성유전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모두 얽혀서 작용이 되는 그런 다인성 기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과 같이 수많은 유전적 변이 그리고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전신적인 복합장애로 보셔야 됩니다.
1: 네. 이게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 건가요?
0: 네.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서 다낭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질환은 말씀드린 대로 뭐 단순 무월경, 뭐 무배란 이런 월경 주기 이상을 넘어서 예, 환자분들의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1: 네.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0: 네. 이 다낭난소 증후군 환자의 최대 35%는 포도당 내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10%는 40세 이전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고 동년배 여성에 의해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약 4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당뇨병 위험도 높고 대사 질환의 위험뿐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것이 뭐 당뇨병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상 지질 혈증과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중성지방이 높다거나 이러한 문제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몸의 전신에 만성적인 염증 그리고 고혈압 추가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같은 전체적인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도 함께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한테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부정출혈을 비롯해서 배란도 잘 안 되고 이제 무월경에 난임 또 우울감의 위험도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난임을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으시는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이제 10대 분들이 오시면 특히 다무증이나 여드름 같은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은 이게 불안, 타인에 비해서 조금 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의 위험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세요.
0: 네. 그게 세 가지 축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월경 이상입니다. 가장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원인 그 증상이 될 텐데요. 일단 1년에

0: 미만의 생리를 하는 희발월경이 있으신 분, 네. 그리고 생리를 아예 안 하는 분, 무월경이 있으신 분은 병원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드로겐 과다 증상,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것들로는 얼굴이나 몸에 이제 털이 굵게 나는 다모증, 그리고 볼주 위에 심한 여드름, 네. 그리고 정수리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탈모증 등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초음파나 이런 추가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사 증후군에 대한 검사들, 그러니까 비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뒷목이나 겨드랑이에 검고 벨벳 같은 피부 착색 같은 게 있으시지는 않은지를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초음파도 말씀하셨는데요.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제 확립된 진단 기준이 있는데 네. 그 진단 기준은 로테르담 진단 기준이라고 저희가 명령 불리고요. 네. 이 진단 기준은 총 세 가지 증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다낭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희발월경 또는 무월경. 두 번째는 임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는 경우 네. 혹은 생화학적으로 그러니까 피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과다가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상 다낭성 모양의 난소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시면 다낭난소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내분비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는 갑상선 기능 이상 네. 혹은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어떤 특정 상황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진단 기준이 있는 건데 일단 초음파 검사나 피검사를 하면 되는 거네요?
0: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이제 여드름이 많지는 않은지 탈모는 없으신지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리 불순이 어떻게 있으신지를 보게 됩니다.
1: 네. 치료는 어떻습니까? 원인 치료가 우선일 것 같기도 한데요.
0: 일단 이 다낭난소 증후군의 치료는 네. 이것을 완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현재 환자가 말하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난임이 문제면 난임을, 다모증, 여드름, 뭐 비정상 자궁 출혈 같은 것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평생에 걸친 궁극적으로는 대사적인 후유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만 혹은 과체중인 분들이 많이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환자분들에게 네. 식이요법 혹은 운동을 통해서 약 2에서 5% 정도만의 소량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대란이 회복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생명과 연관되는 질환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생활습관을 비롯해서 조금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0: 다낭난소 증후군은 생명과 당장 직결되는 응급질환이 아니고 네. 또 뭐 큰 수술로 단번에 해결되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의 의지,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 네. 그리고 오랜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과 안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은 질환 중 하나인 다낭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금지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일 때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를 생각합니다.

0: 섭취한 음식물의 독성 물질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식중독과 장염, 의심 증상과 회복을 위한 대처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식중독이나 장염이요. 계절에 제한적인 건 아니죠? 사계절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사계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0: 네.
1: 예, 아무래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우리가 실온에 음식을 잠깐 놔둬도 이제 쉽게 상하고 세균은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0: 네.
1: 세균이 증식하면서 세균 자체의 증식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0: 네.
1: 함께 음식물에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한 음식을 드셨을 때 이렇게 음식이 상했다 이렇게 음식이 변한 것도 느끼실 수도 있지만
0: 네.
1: 또 세균에 의한 어떤 독성 이런 것들이 음식물에 포함이 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드시게 되면 이제 세균성 식중독 그러니까
0: 네.
1: 세균 자체에 대한 감염 위험도 있지만 상한 음식에서 나오는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네.
1: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좀 날씨가 추우니까 음식이 실온에 놔둬도 세균이 이렇게 증식하는 속도가 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겨울철이라고 해도 따뜻한 실내에서는 바이러스 증식이 여전히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실내도 이제 식중독 위험이 이제 증가는 하겠지만
0: 네.
1: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장염이 크게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별로 봤을 때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균 부패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많고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비중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도 분명한 일일 텐데요. 식중독과 장염은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나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 네, 대부분 이제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0: 네.
1: 이제 엄밀히 말하면 좀 두 가지가 다른데 장염은 이제 장에 생긴 모든 염증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0: 네.
1: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염. 특히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이제 장애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0: 네.
1: 또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원인으로 어떤 염증성 장질환 장애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 염증이 생긴다든지
0: 네.
1: 또 장애에 혈액을 공급해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0: 네.
1: 허혈성 장염이 생긴다든지
0: 네.
1: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장애 생기는 문제들을
0: 네.
1: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질환 또 전신 증상
0: 네.
1: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중독은 우리가 이제 뭘 먹어서 특히 이제 드시는 거는 이제 음식이나 또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인성 식품 매개 질환 이렇게 좀 어렵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0: 네.
1: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식중독은 이제 장염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물론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식중독이나 장염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뭐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상을 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진이나 또 신체 진찰
0: 네.
1: 검사 소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식중독은 이제 장염의 한 종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증상이 비슷해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중독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식중독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네, 아무래도 이제 부패된 음식을 통한 어떤 독성 물질의 섭취 이것 때문에 일단은 드시고 나서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위나 장에서 이거 좀 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구토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좀 하부 위장관까지 음식물이 내려간 경우에는 이제 설사를 하게 되고 좀 안 좋은 걸 먹었다라는 신호로 이제 보통 배가 아프고 구토와 설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흔한 증상이 되겠고 또 때로는 이제 발열 열이 나고 특히 이제 세균이 이제 장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복통과 더불어서 이제 발열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세균 감염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간이나 콩팥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장의 어떤 건강 장 점막의 방어 능력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장에 쉽게 염증이 빠르게 진행되면은 그것이 이제 장에서 다른 기관까지 세균이 퍼져나가는 폐혈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은 이렇게 혈압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기 부전이 함께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일단은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구토와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은 특히 이제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입이나 또 항문으로 닫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는데요. 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밖과 계속 소통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피부처럼 또 아니면 호흡기처럼 끊임없이 외부에 물질들과 접촉하지만 또 필요한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음식과 수분을 드시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고 또 배출하는 이런 또 필수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다양한 몸에 좋은 물질도 있지만 몸에 해로운 물질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것을 이제 또 잘 감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거나 이제 혀로 맛을 봐서 어느 정도 감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위장관에서 이러한 세균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 병원체를 배출하려는 반응 이 우리가 이제 구토나 설사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빨리 배출하는 게 좋겠다.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이런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들을 볼 때 1차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흔히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막 토하고 설사하는데 또 물을 먹어도 되나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중독이나 장염에서 이러한 감염이나 증상 자체보다 탈수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탈수로 인해서 혈압 저하라든지 콩팥 기능 저하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 때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마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입으로 드시면 제일 좋고 너무 구토가 심하고 물을 드시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탈수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일단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탕물이나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방법일까요?
1: 네. 우선 뭐 맹물 자체보다는 약간의 설탕이나 소금이 있는 게 수분 공급에 더 유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농도 조절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0: 그렇겠네요.
1: 네, 오히려 이러한 설사나 구토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서는 경구수액제제를 또 팔기도 해서 이렇게 한 포씩 물에 1리터 이렇게 타먹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굉장히 적은 농도의 포도당과 나트륨이 함께 있는 용액이

0: 단순물보다는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습니다.
1: 네.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장염은 어떨까요? 장염의 원인이 대부분 바이러스라서 바이러스성 장염으로도 불리는데요. 잠복기가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장염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기와도 좀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에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감기라고 한다면은 이 바이러스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때처럼 일단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증상이 생긴다기보다 들어와서 또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 개체 수가 증가하고
1: 네.
0: 또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흔히 이제 바이러스별로 약간 잠복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잠복기를 보고 있고
1: 네.
0: 또 로타바이러스는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후에 이러한 바이러스 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은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장염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1: 네.
0: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도 이제 바이러스 장염 바이러스가 오염된 음식을 특히 이제 날로 드셨을 때, 아니면 그런 음식을 조리한 주방 도구 칼이나 도마 손을 통해서 또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1: 네.
0: 직접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접촉을 통해서 예를 이제 화장실을 함께 쓰면서
1: 네.
0: 화장실에 있는 그런 장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손 접촉을 통해서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환자들이 사용했던 뭐 수건이나 뭐 문 손잡이 또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뭐 장난감, 또 그런 아이들, 혈산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에 어떤 그런 분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묻는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연쇄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바이러스 배출은 주로 우리가 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설사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남아있는 바이러스는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도 계속 위생관리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또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다든지 그럼 이제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또 우리 체내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탈수가 돼도 쉽게 저혈압이라든지 또 저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 콩팥 기능의 저하라든지 혈압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증상이 심해지고 그만큼 회복도 지연되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먹는 약으로 치료가 좀 어렵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하나 식중독, 장염과 별개로 배탈도 있잖아요. 배탈도 설사를 유발하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탈하게 되면 역시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모든 이제 소화기 증상, 배 아프고 소화하고 설사하고 그러면 일단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배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원인으로 배탈이 난 원인이 뭐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사람과 접촉해서 옮아서 생기는 이런 바이러스 장염도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다양한 소화기 기능 이상 예를 들면은 또 장이 좀 예민해가지고 또 위가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소화기 기능이 좀 갑자기 떨어져서 체한다든지 아니면 장 운동이 이제 너무 빨라져서 설사가 난다든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러한 장의 신경에

0: 문제 때문에 또 배탈이나 설사가 생기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뭐 다른 원인들 뭐 담낭염이나 충수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제 복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렇게 담낭이나 충수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염증이 점점 고름이 커지면서 통증이라든지 다른 동반 증상이 심해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은 초기에는 뭐 우리가 이러한 질환도 처음에 배탈처럼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가장 또 좀 수술이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장폐색, 장이 막히는 건데 장이 뭐 이렇게 꼬이거나 하면서 뭐 장이 뒤틀리면서 목이 졸리면서 이제 장이 막히고 또 혈액순환, 혈관도 막히게 되면서 장에 괴사가 생기면 천공 같은 게 생긴다든지 해서 장폐색 등에 또 위험한 수술이 필요한 응급질환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이 꼬이거나 막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배가 아프고 이제 토하고 뭐 이렇게 배탈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뭐 스트레스로 인한 장이 예민한 뭐 또 뭐 과식을 해서 뭐 이렇게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식중독이나 장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 질환들도 유사한 증상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식중독, 장염, 또 배탈까지 증상이 비슷해서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증상에 따라서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빨리 가는 상황은 예를 들면은 이제 탈수가 너무 심해서 경구 수분 공급으로는 충분한 수분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전해질 검사라든지 수액 공급을 주사로 맞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세균 감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의 염증도 막 심하고 또 이제 폐혈증 위험이 있다든지 그래서 빨리 이제 배양 검사와 항생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배탈 이런 증상의 원인이 단순 식중독 장염이 아니고 뭐 충수염이나 담낭염이나 이런 수술이 필요한 질환 또 장이 꼬였다든지 폐색이라든지 장의 허혈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신호는 아무래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또 뭐 심한 혈변을 본다든지 고열이 생긴다든지 이제 탈수가 심해지면서 이제 소변도 양도 줄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병원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특수 상황 오래 누워 계시고 아픈 것을 의사 표현을 잘못하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령에 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증상이 있으실 때 가급적이면 주치의에 진료를 받아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물론 이제 지사제는 설사의 어떤 강도나 빈도를 좀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뭐 식중독 장염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때 증상을 좀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제를 쓰는 것이 위험하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임의로 이제 막 함부로 드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토나 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꾸로 추정해 봤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독성을 내보내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너무 억지로 막다 보면은 염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독소 노출이 더 많아지고 장애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너무 설사 자체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또 좀 이러한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설사를 너무 심하고 또 탈수도 심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상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열이 난다든지 혈변이 생기고 또 세

0: 장염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 뭐 치사제 먹고 뭐 괜찮아졌네 이러고 넘기셨다가는 네. 병을 더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설사를 억지로 멈추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식중독과 장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9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출근길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주요 교량들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훨씬 더 짙게 깔리면서 시야가 극도로 답답한 곳이 많겠는데요. 안개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작은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평소보다 속도를 크게 줄여 운행하시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해안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압 고래 영향으로 경남 서부 내륙에 5mm 안팎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말을 앞두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4도에서 29도입니다. 저기압이 물러간 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의 분포를 보이며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에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초여름 길목에 옷차림과 개인 건강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경상권,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겠고 습도가 더해진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척 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관력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청정하고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파주 28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27도, 춘천 28도, 원주 27도, 대관령 22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기온 속초 27도, 강릉 28도, 동해 26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27도, 충주 27도, 대전 28도, 세종 27도, 전남 26도, 보령 25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기온 전주 27도, 군산 24도, 광주 27도, 목포 24도, 여수 26도, 순천 28도. 경상남북도는 맑겠습니다. 기온 대구 29도, 포항 28도, 안동 28도, 부산 25도, 울산 25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기온 25도.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역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이 26도, 신의주는 28도, 개성은 27도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6.6도, 습도는 90%. 오늘 서울 적했던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오늘과 내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장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부동산과 안전대책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 재개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 5시쯤 철거가 마무리됩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전후 경제복구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6.3 지방선거 본투표에 앞서서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가까운 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1: 네, 조금 전 6시 정각에 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는데요.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훈

0: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까?
1: 네, 조금 전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른 시간인 만큼 아직은 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부터는 출근 전 투표를 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 뒤엔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사전투표의 경우 기본 7장, 국회의원 재보궐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 번에 투표합니다. 거주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거주지와 투표지가 다르면 투표용지와 함께 받는 회송봉투에 넣어 투입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찍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금지되고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했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도 24시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촌 1동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최대의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사전투표를 단 하루 앞둔 어젯밤 TV토론회에 처음으로 함께 자리해서 맞붙었습니다. 부동산과 안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3: 사전투표 시작을 단 7시간 앞두고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화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내 탓이라 몰아붙였습니다.
4: 전임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5: 전임 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양당 후보들의 공급 대책에 현실성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고
6: 서울 부동산을 31만 호, 36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3: 중요한 건 공급이 아닌 공공성이라며 차별화에 나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7: 공공임대주택 다 밀려납니다.
8: 권영국 정의당
7: 서울시장의
8: 후보입니다.
7: 1순위는 언제나 공공성이어야 합니다.
3: 예민한 질문을 주고받을 땐 거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5: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4: 명백한 사실입니다.
5: 왜 신결 안 합니까?
4: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5: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3: 중소정당 후보들은 주로 검증 공세를 폈습니다.
6: 폭행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5.18 논쟁을 이야기하셨죠. 그죠? 뭐 외박을 나가자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4: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과정에 대해서 네. 혼탁하게 만드는 것.
7: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거짓말이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5: 보고받은 적 없고요. 이거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그 진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3: 민생공약에선 정 후보는 골목상권 활성화, 오 후보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김 후보는 재개발 갈등 해결, 권 후보는 대중교통 무상화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2: 네, 여야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돌면서 막판 표 결집에 나섭니다. 앞서 서울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좌담회도 열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첫 일정으로 서울을 택했습니다.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부동층 표심 잡기가 우선이란 판단입니다. 이어 경기, 충남, 전북 등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도 서울 환경벨트를 찾아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10: 이 부정부패하고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10: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함으로써 보여주시겠습니까?
9: GTX 철근 누락 등 서울 안전 문제를 진단하겠다며 긴급 좌담회를 열고 오세훈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의 민심을 향해선 사과와 상대 후보 견제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8: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당대표로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12: 현금 살포가 맞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맞습니까?
13: 조중래 더불어민주당
9: 김관영 후보 측은 선거용 사과라고 표심 흔들기에 대응했습니다. 역효과날까 방문을 자제해왔던 대구에도 총출동해 발전 공약 지키겠다 거듭 약속했습니다.
14: 1조 원 마중물
1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사무총장
14: 한병원장입니다. 왔습니다. 확실히 주장하겠습니다.
9: 울산시장 진보진영 단일 후보는 재경선 끝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세종과 경기, 대전에서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앞서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충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원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15: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오늘 세종을 시작으로 경기 광명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민심 확보에 나섭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중원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어제 선거운동을 재개한 장 위원장은 또다시 충청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판세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16: 재판 취소 소송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13: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16: 어디 임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
15: 사전투표를 앞두고 정부 여당 견제를 거듭 강조하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이번엔 박 어게인이냐며 비난한 민주당을 향해선 부럽냐며 부러우면 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16: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국 유세를 하니까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생각하는지.
15: 박 전 대통령도 비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그제 부울경에 이어 어제는 강원까지 선대위원장 같은 광폭 유세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17: 아버지께서 군에 계시면 양구에서 근무하신 적이 강원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김진태 후보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
15: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우세로 돌아섰다고 보는 대구를 찾아 표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18: 선거 때만 TK 민심을 챙긴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통합신공항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5: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과 울산시장 선거도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습니다. KBS는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서 금지기간 전인 27일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격전지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치열한 5파전 양상인 경기 평택 을 판세부터 전해드립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9: 내일이 투표라면 평택 을 국회의원 누구를 뽑을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22, 국민의힘 유이동 20, 조국혁신당 조국 24%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5%,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7%였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에선 1, 2위 차이가 더 벌어졌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도 1, 2위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니 민주당 지지층은 46%가 김용남, 39%는 조국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지지층은 83%가 조국, 11%는 유이동 후보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0%가 유이동 후보를, 19%가 황교안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기타 정당 지지층에선 55%가 황교안 후보에, 17%가 유이동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유 후보와 황 후보,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단일화를 해도 상대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44%가 조국 후보를, 33%가 김용남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보수층에선 42%가 유이동 후보를, 19%는 황교안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선 1위에서 3위 간 후보 지지율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인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2: KBS가 27일까지 조사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경남지사 선거 판세도 알아봅니다. 북갑은 거물급 인사들의 3파전, 또 경남은 전현직 지사들의 맞대결로 관심인 곳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20: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3파전 양상이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누구에게 투표할지 27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3, 국민의힘 박민식 15, 무소속 한동훈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진보층에선 하후보, 보수층에선 한 후보가 우세했고 중도층에선 하정우 32, 한동훈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3%가 한동훈 후보를 찍겠다고 해 박민식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배가량 높았습니다. 지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는 하정우 31, 박민식 10, 한동훈 42%로 1, 2위 격차가 지지율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해보니 하 후보가 30%대에 머무른 사이 한 후보는 꾸준한 상승, 박 후보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경남지사 판세도 27일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경수 45, 박안수 34%로 김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부동층으로 보이는 응답이 아직 20%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지원론과 견제론, 지지정당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나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경남지사 여론조사는 창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나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는 추가 붕괴 위험에 철거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오늘 새벽 철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 현재 작업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21: 네, 제 뒤로 굴착기들이 보이실 텐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굴착기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밤새 걷어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난 고가차도는 철거된 상태고 교각 3개와 일부 구조물만 남아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바닥에 쌓인 철근을 외부로 내보내는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시가 제출한 고가 철거 계획서를 근로자 안전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에 따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철도 궤도 위에는 모래를 쌓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철거 작업에는 굴착기를 이용한 압쇄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굴착기 4개를 투입해 잔여 구조물을 직접 파쇄한 뒤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22: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오늘과 내일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첫 전국 단위 민심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면서도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전국 주도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함께 담기는 선거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번에 투표용지가 좀 많아서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시도의원, 구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뽑을 사람이 많아서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투표하러 가실 때 신분증 반드시 꼭 챙기시고요.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표 도장만 사용을 해야지 무효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그리고 출연자 이름까지 같이 검색하시면은 더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방사됐지만 결국 사망한 혹등고래 TV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데이터의 답 시간에 AI 시대 판을 주무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격주에 한 번씩 저희 최진희 대표님 모셔서 일과 관련한 어떤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과의 말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격주가 아니고 3주 혹은 격주 이렇게 모셔서 말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지난 봄 독일 발트해 연안 모래톱에 갇힌 채 발견돼서 두 달 넘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혹등고래 티미. 이 티미가 결국 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지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3: 네, 그 지난 봄 내내 그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3월 23일에 독일 발트해의 그 휴양도시 티멘도르퍼 슈트란트 해변에 약 12m 그리고 몸무게는 한 12톤 정도 되는 혹등고래 수컷이 육지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 이름을 따서 이름을 티미라고 붙였는데요. 또 네. 그리고 나가서 좀 잘 살아라 라고 해서 희망, 호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래를 구조해져 가지고 풀어주면 자꾸 다시 모래톱에 묻히고 또 풀어주면 다시 또 모래톱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5월 2일에 이 고래를 바지선에다가 실어다가 네. 이제 멀리 대서양까지 데려다가 놓고 풀어줬는데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 57일 정도 사투를 벌였는데 네. 결과만 보면 사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달 동안에 이 고래를 둘러싼 그런 유럽 사회의 반응을 보면 조금 기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기묘했다.
3: 예. 우리 시대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가 거울처럼 보였거든요.
1: 예. 저는 잘 모르지만 발트해라고 하면은 혹등고래가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데 일단 왜 거기까지 간 건지 궁금하네요.
3: 우리가 조금 그 지도를 잘 생각을 해보면 네. 대서양은 큰 바다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면 발트해 발트해란 일종의 내해가 나옵니다. 예, 물론 예.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래가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옥등고래 티미가 대서양에서 살다가 청어떼를 쫓아왔다가 길을 잃었다라는 가설도 있고 아니면 수컷이라서 어린 그 본능이 강해가지고 어린 수컷이라서 본능이 강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가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발트해가 고래가 살기 힘든 공간이에요. 아무래도 내이다 보니까 그 바닷물의 염분이 낮거든요. 그렇다 보면 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래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네. 염분이 작으면은 잘 저기 가라앉겠죠.
1: 그렇겠네요.
3: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염도 높은 물에서 생체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염도가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부에 뭐 질환도 생기고요. 그리고 티미가 처음 발견됐을 때 입에 이렇게 플라스틱 어망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겉보기로도 아주 체력이 많이 고갈됐다. 그래서 계속 풀어줘도 자초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아니 풀어줄 때 그 어망 조각 이런 걸 다 빼줬겠죠?
3: 예, 그렇습니다. 네. 네.
1: 처음에는 정상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하는데 왜 실패를 했습니까?
3: 초기에는 교과서적인 그런 작업이 절차 진행이 됐어요. 이를테면 뭐 소방관, 해안경비대, 뭐 수의사 등등 해서 계속 풀어졌는데 계속 이제 모래톱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래톱에 수로를 파가지고 다시 나가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반복을 했는데 아마도 고래가 자기 힘으로 발트해를 빠져나가서 대서양 까지 가기에는 조금 체력이 이미 고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결국 4월 1일 그 독일 그 해당 주의 환경부 장관인 틸 바크하우스가 공식적으로 구조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당시 그 과학 자문을 맡았던 독일 해양박물관장 브루카르트 바셰크는 나중에 나온 그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 인터뷰에서 더는 구조 작업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봐야 어떤 차이를 만들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래 이렇게 계속 구조해봤자 살릴 수가 없으니 네. 차라리 그게 고통을 더 주니까 평화롭게 죽음을 맞도록 놔주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1: 이상한 방향이요? 네. 어떤 이상한 방향입니까?
3: 당시에 이 혹등고래가 계속 갇히고 하다 보니까 대중의 네.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1: SNS.
3: 예, 네. 유튜브 생방송이 24시간 뭐 그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관련 영상이 퍼지고 사람들이 계속 해안가에 와서 고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이 티미를 떠나보낼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1: 네.
3: 그래서 이게 우연찮게도 전문가들이 일부러 티미를 포기하는 거다라는 분노로 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 아니 그게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3: 환경부 장관이 심지어 이제 살해 협박을 받고 뭐 동물학대 혐의로 전문가들이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퍼졌는데 더 중요한 점은 음모론까지 퍼졌어요. 아까 그 해양박물관장이 더는 구조 작업을 하지 않는다, 안아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 해양박물관에서 이 고래 죽은 걸로 골격을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는 것들이 이제 SNS로 많이 퍼졌죠. 그래서 이것을 본 한 사회 비평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과학자들은 합리적으로 논증하려고 했는데 대중은 감정적으로 계속 받응을 했다. 그래서 두 접근 방식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한 사례였다라고 했습니다.
1: 그럼 결국 티미를 누군가가 구조를 했겠군요.
3: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가 아니었고 네. 독일의 한 전자제품 창업자인 발터 군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 150만 유로를 쾌척을 했어요.
4: 예.
3: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20억 원이 넘는데
4: 훨씬 넘죠.
3: 예, 아주 이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다시 구조를 했습니다.
4: 그러네요.
3: 계속 육지에 갇히고 육지에 갇히고 하니까 아예 배에다가 얘를 실어가지고 대서양까지
4: 바지선에
3: 거죠.
4: 실어가지고.
3: 예, 그래서 그 바지선에 싣는 영상도 우리나라 유튜브에 많이 그 유통이 됐는데 바지선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바닷물을 넣은 다음에 콕등고래를 이렇게 말하자면 스트랩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살짝 끌어내가지고 넣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야 네. 이제는 됐다, 네. 이제는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결국은 아주 이제 기적적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얘를 데리고 이제 발트해를 떠나서 대서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나온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조팀이 아마추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였어요.
4: 아, 예.
3: 그 구조팀에는 이를테면 뭐 그 영적인 글을 쓰는 작가 뭐 혹은 뭐 동기부여 창출가 막 이런 SNS 인플루언서가 예.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튜버가 있었고 그다음에 SNS에서 유명한 또 수의사가 또 한 명이 참가했어요. 사실은 예. 고래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수의사가 폭로를 합니다. 야, 이거는 거의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난 수준의 어떤

0: 구조 작업이었다라고 네. 폭로를 하는데 심지어 뭐 당시에 네. 고래에다가 그 에폭시를 딱 해가지고 애플워치를 붙이자. 그럼 여기에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1: 애플워치를요?
0: 예. 그런 정도의 이제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 접근 구조였다라고 나중에 폭로가 있었죠.
1: 그럼 이 아마추어로 구성된 이 구조팀이 일단 풀어주는 데는 성공을 했나 봐요.
0: 예, 그렇습니다. 여튼 큰 바지선에 이 엄청나게 큰 그 고래를 사실 올리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렇겠죠. 여튼간에 성공을 했고 발테를 나가서 대서양 북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풀어준 위치는 안전히 대서양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나가자마자 있었던 덴마크 북단에 선박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항로에다가 풀어졌어요. 나중에 그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가 이 구조 작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카오스와 같았던 고래 구조 작업이 해양 생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는 아. 그런 기사였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바지선에서 이제 고래를 끌어내는데 고래가 막 그 바지선 벽에 부딪히면서 막 발버둥 치는 장면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구조 작업이 아프고 병든 혹등고래에게 오히려 트라우마를 줬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심리적인 외상 네. 이런 걸 줬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방류된 다음에 한 열흘 만에 네. 사체로 발견된 거죠?
0: 네. GPS를 붙였는데 제일 처음에는 좀 신호가 없다가 나중에
1: 애플워치 아니고 GPS를 붙였군요.
0: GPS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호가 생겼는데 네. 5월 13일 덴마크 아놀트 섬 인근 얕은 바다에 또 떠밀려 내려가지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됐죠.
1: 네. 과학자들이 이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된 고래도 있습니까?
0: 사실은 이 고래 구조 작업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 첫 사례, 성공적인 첫 사례가 1985년에 혹등고래 험프리 사례거든요. 네. 이 험프리라는 고래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지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로 와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네. 얘가 계속 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0: 세크라멘토 강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1: 연어처럼
0: 돌려보내려고 해도 계속 가고 돌려보내려고 계속 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수십 킬로미터를 올라갔습니다. 그때 네. 이제 그 머린 매멀 센터라고 이제 해양 동물 그 과학 센터가 있는데 여기 과학자들과 해안 경비대와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당국이 모여가지고 계속 얘를 돌려보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배로 몰아가지고 가도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네. 한 음양학자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혹등고래들이 먹이를 잡을 때 내는 소리를 한번 틀어줘 보자라고 했더니 결국은 혹등고래가 그 음악을 따라가지고 다시 금문교를 지나서 바다로 돌아간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근데 흥미로웠던 게 이 우리가 고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얘를 무조건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인간 위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이 험프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 어떤 반응을 얻으면 얘가 좀 평화롭고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좀 실패를 하다가 그런 생각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 소리를 틀어줬고 그 소리를 따라가지고 바다로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티미와 험프리 35년 전에 험프리의 그 구조 작업의 차이를 한번 본다면 험프리 구조는 과학이 감정을 이끌었다면 티미 구조는 감정이 과학을 밀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종,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선이 좋은 뜻에서 비롯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0: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고래를 구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정에 따라 가지고 지나치게 이 고래에게 광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있나 박물관이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닌가. 아주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었거든요. 오히려 티미가 지금 무슨 위기를 겪고 있는지, 또 그리고 과연 티미의 생각이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지,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0: 구조 작업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정부를 믿을 수 있나, 박물관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볼 때마다 저는 KBS PD로서 네.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받는 어떤 그런 채널로서 믿음을 정말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을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시 이런 비극이 빚어지지 않도록 같은 선이라도 인간의 개입과 판단을 줄이는 게 맞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동시에 드네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요즘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AI 반도체 수요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AI 시대의 판을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영역별로 조금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려대 겸임 교수 맡고 계시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3: 아, 오늘 반도체 얘기를 네. 준비를 해왔는데 네. 뭐 요즘에 분위기도 반도체를 네.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반도체가 움직이는 게 AI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1: 네. 네,
3: 그러니까 AI가 왜 반도체를 움직이고 있는가? 네,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1: 요즘 그것과 관련해서 회사나 뭐 이런 곳에서 네. 강연해달라, 뭐 수업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3: 어떻게 보면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고 저는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네. AI 에이전트도 만들고 뭐 AX 전환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긴 한데
1: AX 전환이 뭡니까?
3: 아, AI를 적용해서 회사의 비즈니스를 바꾸는 거예요.
1: 네,
3: 그거를 네. AX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냥 그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를 물어보니까 강연처럼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주 강연자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 쏠쏠하십니까?
3: 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최근에 어떤 뭐 에너지 회사 이런 데도 가셨다고. 네.
3: 진짜 에너지 회사도 가고 제가 진짜 반도체 회사도 가고.
1: 반도체 회사를 네, 가신다고요?
3: 전자 회사도 가고. 예. 네. 네. 정말 온갖 회사들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1: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 가시면?
3: 일단. 지금 AI가 들어왔잖아요.
1: 예.
3: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은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ChatGPT였어요.
1: 네.
3: ChatGPT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에이전트도 만들고 ChatGPT 잘 프롬프팅하는 법, 질문 잘하는 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 네, 이 얘기를 갖다 그러면 네.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1: 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AI가 능력이 대단하다는 건 알았어요.
1: 예?
3: 그러면 이거를 기업에서 어떻게 써먹어서 우리 비즈니스를 바꿀까?
1: 아, 단순히 ChatGPT를 어떻게 쓸까가 아니고
3: 네.
1: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까?
3: 맞아요. 그렇게 가는데 요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를 업스트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다운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1: 예.
3: 뭐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다운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풀뿌리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일을 직원들이 하다 보면
1: 네.
3: 효율화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1: 네.
3: 아, 왜 저렇게 일하지? 막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3: 그거를 AI가 딱 붙어주면 그냥 자동화시키고 효율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잘하자.
1: 아, 기업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를 높이자.
3: 네.
1: 네.
3: 뭐 이게 뭐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1: 네.
3: 근데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곳이 있어요. 이 효율화가 끝이 아니라 AI가 진짜로 해주는 거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서 인터넷이 나오니까 우리가 전자상거래 같은 게 등장을 했잖아요.
1: 네.
3: 예,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만들 수 없는 비즈니스였어요.
1: 그렇죠.
3: 그런데 AI가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 기존에 없던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아.
3: 자, 그래서 우리의 기존에 막 에너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에너지와 AI가 결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뭘 만들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네.
3: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지금 모자르잖아요.
1: 그렇죠.
3: 네, 그럼 모자르면 잘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비즈니스

0: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에너지를 잘 나눠 쓰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 체계를 활용하게 한다. 그리고 이걸 판다. 이러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나오는 거죠.
1: 오. 아니 그거를 가서 가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니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아.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네. 아 에너지 쪽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예, 뭐 또 다른 유통 쪽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있는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0: 네.
1: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실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0: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가 네.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릴 때부터 9시 뉴스를 틀면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저는 솔직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1: 네.
0: 팹리스가 어떤지 파운드리 뭐 HBM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도 나오고 무슨 요즘엔 칩릿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용어들과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아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또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래서
1: 네. 1번이 뭡니까? 네,
0: 반도체는 그냥 한 6가지 영역으로 딱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1: 6가지 영역으로. 네. 네.
0: 첫 번째가 팹리스라 그래서 반도체는 제조를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게 있거든요.
1: 네.
0: 우리가 OEM이라 그래서 남들한테 뭘 만들어줘. 나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라고 이렇게 구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를 안 하고 설계만 딱 하는데 여기 엔비디아가 있어요.
1: 엔비디아가 팹리스의 대표주자다. 네.
0: 그래서 엔비디아는 본인이 제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반도체를 만들면 너무 좋다라는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1: GPU에 대한 설계를 하나
0: 맞아요. 보죠. 맞아요. 네, 대부분 GPU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GPU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조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요 팹리스 영역이 첫 번째 영역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1: 아, 설계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0: 네.
1: 그거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닌가요?
0: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아.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1: 네.
0: 여기에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50%
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EDA라는 네. 영역입니다.
1: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구글 같은 회사에서
0: 네.
1: 이런 EDA,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럴 것 같죠.
1: 네.
0: 근데 거기에서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를 이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이 시놉시스 직원이 아 이제는 AI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1: 아, 네,
0: 이렇게 자신감을 딱 표현하더라고요.
1: 아,
0: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 노광 장비라 그래가지고 예, 반도체 이제 설계를 할 때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1: 네.
0: 이거는 우리가 회로를 갖다가 정말 아주 섬세하게 그리잖아요. 이걸 빛으로 그리거든요. 빛을 쏴가지고 빛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노광 장비라는 네. 요 장비를 만드는데 이건 네덜란드에
1: 네.
0: 예,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그냥 거의 독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1: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ASML이라는 회사가
0: 맞아요.
1: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그 회사의 UAV인가 뭐 하여튼 네. 그 노광 장비를
0: 맞아요.
1: 예. 필요로 하는데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이제
0: 못 팔게 하면
1: 못 팔게 하고
0: 네.
1: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0: 여기는 거의 독점 회사이기 때문에 네. 누가 여기와 손을 잡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아까 엔비디아처럼 팹리스로 설계만 하고 제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누군가 제조를 해줘야 되겠죠.
1: 네.
0: 이게 파운드리예요.
1: TSMC. 네.
0: TSMC하고 삼성전자. 아, 여기가 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TSMC가 좀 더 물량을 많이 받죠.
1: 더 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50% 이상을 어떻게 보면 물량을 제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한 3배 정도의 물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여기다 주문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나노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작게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주느냐. 네, 그래서 4나노, 3나노, 지금 2나노까지 이렇게 막 내려와가지고 만들고 있는 요 싸움을 하는 곳이 TSMC하고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근데 이 파운드리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작게만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 기술 격차가 좀 낮군요. 네,
0: 계속 나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꾀를 내는 거죠. 아, 제조 방식을 바꾸자.
1: 예.
0: 기존에는 이렇게 나노로 내려가면서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만 싸우고 있었는데 이 회로를 갖다가 어떻게 감냐면 반도체 칩이 있으면 반도체 칩을 이제 바닥을 제외하고 위를 띄어가지고 삼면을 감는 거예요.
1: 예. 어렵네요.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반도체 칩 한 면만 거기다가 회로를 까는 게 아니라
1: 예.
0: 예, 이 위를 갖다 이렇게 조금 띄우면
1: 네.
0: 위에가 이제 공중으로 떴으니까
1: 네.
0: 다 둘러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빼고 삼면을 감아가지고 효율을 갖다가 칩을 많이 감아가지고 회로를 많이 감아서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1: 네.
0: 예, 근데 이게 이제 TSMC 방식으로 계속 같이 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GAA라는 방식은 뭐냐면 바닥까지 써먹는 거예요.
1: 네.
0: 사면을 감는 거예요.
1: 아.
0: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효율이 더 이론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걸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더 어렵지만 이 GAA, Gate All Around라고 하는데 사면을 감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3나노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TSMC가 이기지만
1: 네.
0: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는 문돌이라서 여쭤보는데 그게 HBM하고는 어떤...
0: 아, 좀 다른 거예요.
1: 완전 다른 개념인 또, 거죠? 네,
0: 설명을 해드릴게요.
1: 아, 예.
0: 네,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1: 예.
0: 안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사실 이렇게 용어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것까지 또 저희가 알아야 되나요? 그런 네. 생각도 또 드는데.
0: 왜냐하면 이제 누가 이길지 네. 누가 이길지 패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보려면
1: 네.
0: 누가 기술에 대한 이제 더 선진적인 기술을 끌고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1: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0: 네. 그래서 네. 새로운 기술을 또 끌고 나가니까 근데 이제 뭐 TSMC가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니니까 네. 이 GAA 방식을 바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또 같이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네.
0: 방금 물어보신 HBM은 네. 어느 영역이냐?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1: 네. 네.
0: 자, 지금 파운드리라는 거는 그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해 준다. 우리 GPU 많이 들어봤잖아요.
1: 예, 예. 예,
0: GPU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를 공급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공급하는 예, 반도체예요.
1: 기억하고 있다가
0: 네.
1: 그 데이터를
0: 저장하고 있다가
1: 네, 네, 네.
0: 필요할 때 갖다 주는 거예요.
1: 네.
0: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방장이 있는데 막 주방장이 막 최현석 셰프, 백종원 셰프 막 이런 유명 셰프들이에요.
1: 네.
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음식을 엄청 잘 만들죠.
1: 네. 네,
0: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거가 GPU예요. 근데 재료가 공급이 안 되면 만들 수 있을까요?
1: 못 만들죠.
0: 어차피 못 만들죠.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1: 아, 각 재료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 재료를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근데 그것도 빨리 줘야 되고 정말 많은 양을 필요한 만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올라가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뜬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말씀하신 HBM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 네.
0: 자, 이건 뭐냐. 반도체 칩을 옆으로 이렇게 계속 쌓다 보면 땅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위로 쌓는다고
0: 그렇죠.
1: 하더라고요.
0: 위로 쌓아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위로 올려서 쌓는 개념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위로 계속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높이 안에서 위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층을 나누는 개념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층을 한 12층 정도로 봤거든요.
1: 네.
0: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여기 너무 좋죠. 우리나라 땅이죠. 둘이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CES에서 선보인 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불리던 신의 영역 16층을 둘 다 선보입니다.
1: 오.
0: 네, 성공을 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거군요. 거죠.
0: 그리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24층까지도 해낼 수 있다.
1: 와, 역시 아파트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0: 맞아요.
1: 효율성 뭐 이런 네. 거 하면 정말 우리가.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층간에 대한 그 간격을 굉장히 줄여나가는 건데 거기에 소재라든지 그런 공법, 기법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같은 높이 안에서 계속해서 층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럼 네. 그 메모리 반도체가 다섯 번째인 겁니까?
0: 네, 맞아요.
1: 그럼 여섯 번째는
0: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우리가 이 GPU도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했으면 얘네를 갖다가 한 번에 묶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하는 영역.
1: 아,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뭐 베라, 루빈 뭐 이렇게 하면은
0: 맞아요.
1: 그게 하나의 어떤 상품이 되려면 네. 거기 GPU랑 아까 메모리, 말씀하셨던 반도체와. HBM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0: 예.
1: 그거 각자를 만들어주는 건 파운드리인 것이고
0: 네.
1: 그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짠 만들어내는 게 패키징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0: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도 하면서 마지막에 효율을 거기서 또 짜내요.
1: 아.
0: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징이 어떻게 보면 옛날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냥 나노 하나 내리고 나면 확 효율이 올라갔으니까.
1: 네.
0: 그리고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렇게 AI 시대가 와가지고 데이터가 막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1: 네.
0: 근데 이제는 끝까지 효율을 짜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하는 걸 칩릿이라고 하는데 네. 그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뭐 삼성전자나 TSMC가 본인들이 만드니까 패키징까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렇게 해서 물량은 많이 하지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1: 있겠죠.
0: ASE라고
1: 네.
0: 예, 또 이런 회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반도체는 너무 재밌는 게 각 영역에 딱 그거를 1등으로 가져가는 그 전문 회사들이 따로따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1: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최근에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0: 네.
1: 테라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그 한꺼번에 자기가 다 하겠다.
0: 네.
1: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반도체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 네. 네.
0: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다 그러니까 어? 또
1: 그러니까요.
0: 되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요. 네. 그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0: 네. 맞아요.
1: 저는 아니 테슬라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0: 네.
1: 사본 적도 없고
0: 네.
1: 근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이 사람이
0: 네.
1: 테라펩에서 성공을 해버리면
0: 네.
1: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 근데
0: 일단
1: 있다.
0: 테라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네.
0: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그냥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 왜요?
0: 그러니까 본인이 스페이스X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막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반도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물량을 전부 계산을 해봤어요.
1: 예.
0: 그랬더니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 예.
0: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하고 있는 그 생산량을 다 가져와도
1: 예.
0: 자기가 필요한 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오, 그렇군요.
0: 예. 네네. 그러니까 98%를 자기가 어차피 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 생산량 2%도
1: 네.
0: 자기가 다 가져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아니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약간 한 50배를 자기가 써야 된다는 말인가요?
0: 맞아요.
1: 욕심쟁이네. 욕심쟁인데.
0: 네.
1: 아,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야겠다고
0: 네.
1: 결심한 거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내가 만들겠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답게 기존의 방식을 따라해서 만들진 않겠다.
1: 그렇겠죠.
0: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자기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시가를 피면서 햄버거를 먹겠다.
1: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0: 네.
1: 이번에 그 저희 KBS에서 다시 런칭한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0: 아,
1: 거기서
0: 예.
1: 이제 SK 하이닉스 공장을 들어가는데
0: 네.
1: PD분들한테 방진복을 이렇게 입히면서
0: 네.
1: 여기가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굉장히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시가를 피겠다.
0: 네.
1: 네.
0: 사실
1: 그게 가능할까요?
0: 숨만 제대로 쉬어도 이 안에서 호흡 때문에 나오는 먼지 막 이런 것들까지도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반도체 공장 안에서 1평방미터당 먼지 두 톨 이내 막 이 정도. 네.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반도체 공장 안에 사람을 안 들어가겠구나.
1: 아.
0: 네, 어차피 로봇이 다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진공 상태로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 관리를 하는 새로운 방식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로봇이면 진공 상태여도 죽지 않겠네요.
0: 네, 그렇죠.
1: 테슬라가 로봇도 만들고 있고 네, 하니까
0: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만들죠.
1: 그렇구나. 네.
0: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아까 그 각각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팹리스 설계하는 거,
1: 네.
0: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 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거, 이 모든 영역을 본인이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자기가 다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다니면서 이런 설명 이제 한번 드리고 이제 여쭤봐요. 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해낼 것 같냐? 그러면 거의 3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1: 그분들은 테슬라 주주신 거 아니신가요?
0: 그냥 그래서 왜 그렇게 해낼 것 같냐? 그러면 다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1: 네. 아니 근데 네. 저도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0: 네.
1: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공헌한 시간에 비해.

0: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네. 퀄리티가 조금 더 낮긴 한데 네. 해내는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반도체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네.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항상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또 믿음이 생긴 네. 이런 케이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아,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 때문에 무슨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 워낙 또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점점점 이제 전쟁처럼 총성 없는 전쟁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1: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영역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네. 근데 이걸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영역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 영역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해요. 지금 구글,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들은 그쵸. 왜 들어가냐? 자기들이 필요해서.
0: 네.
1: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믿고 칩을 공급받아가지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구글은 요번에 TPU라는 GPU가 아닌 TPU라는 네. 방식으로 구글의 전체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제 텐서라는 네.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AI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구글이 원래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만 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방식까지 다 포함하면 구글이 만든 TPU를 가지고 그 운영 방식까지 다 포함하면 오히려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0: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엔비디아는 기성복이고
1: 아, 엔비디아가?
0: 구글의 TPU는 맞춤복이고
1: 아 네. 오히려
0: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둘 다 주문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멈춘 이유는 이제 둘 다 네. 저는 맞춤 양복 같다.
0: 아.
1: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더 다른 방식의 맞춤 양복을 서로 예, 요청을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구글이 만드는데 근데 구글이 이렇게 하면 한 가격은 한 40% 정도 싸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운영 효율까지 다 합쳐서 하고 나니까 효율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구글이 만든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AI가 뭐죠? 제미나이.
0: 제미나이. 그렇죠.
1: 네. 제미나이가 지금 명실상부 1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긴
1: 네,
0: 합니다만.
1: 챗GPT를 네. 뭐 작년 한 6월부로 거의 뒤집었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거든요.
0: 네.
1: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야, 1등 제미나이를 만드는 게 TPU 방식이야? 이러면 이제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GPU 방식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근데 물론 지금 압도적으로 GPU 방식으로 다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등을 그냥 놔두진 않는다. 하나씩 건드리면서 또 틈을 한번 보는 방식으로 계속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진짜 전쟁이네요.
1: 네.
0: 전쟁을 보고 있는 것도 되게 약간 재밌는 것 같고
1: 네.
0: 물론 그 관련 뭐 주식들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을 알면
0: 네.
1: 내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왜 투자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 재밌어지잖아요.
0: 네.
1: 반도체는 각 영역의 거의 1, 2등 정도가 다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할 때 참고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오늘 뭐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AI가 지금 뭐 투자 얘기 잠깐 했지만
1: 네.
0: 사회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변곡점을 줄 수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AI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시는 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생성형 AI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만 보지 마시고
0: 네.
1: 얘가 커지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기술들을 종합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시장에 좀 어려웠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신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 주신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인 내일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0: 아무러면 그렇고 말고 이 중에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아무려면이 맞습니다. 아무려면은 아무렴의 본말인데 이것은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편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입니다. 아무려면 자네 부탁인데 들어줘야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러면은 주로 의문문에 쓰여서 잊기 어려운 경우나 상태를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반어적인 의문문으로 나타낼 때 씁니다. 아무러면 그 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같이 말이죠. 그리고 아둔한 뒤둔바리와 아둔한 뒤둔바리 중에 맞는 것은 두 번째 음절 모음으로 을을 쓰는 뒤둔바리고 이는 어리석고 둔하며 거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안개가 낀 아침입니다. 특히 지금 파주와 보령, 고창 등 경기 서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전국적으로 나쁨이 예상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을 보이겠지만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라도는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낮에 덥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16.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 선선하거나 다소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27도, 부산,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지금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거주지 구시군 지역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돌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선임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중구에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후 경기 성남으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훑으며 기초단체장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또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세종 조치원역에서,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어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 광명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날인 만큼 충청과 수도권 격전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베산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8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베산트 장관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에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와 달리 아직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과 미국 간의 이른바 MOU 문안이 확정되어 양측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일부 서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문안이 실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란은 이를 중재자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사안이 타결되었다는 서방 소식통들의 어떠한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클로드의 개발사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오픈 AI를 넘어섰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진행한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서 65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투자 후 기업 가치는 9,650억 달러, 약 1,440조 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기업 가치 평가액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역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오픈 AI가 지난 3월 말 기록한 평가액 8,520억 달러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다만 오픈 AI도 상장 시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올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 2031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우선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했습니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해 목표치를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까지 서쪽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구 28도 등 전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어젯밤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직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치와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또 전격 인터뷰 1부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인터뷰합니다. 소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에 재개돼 이르면 내일 새벽 5시쯤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현미 세계일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사전투표 방법 그리고 선거 분위기 정리해 주시죠.
1: 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제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요. 대부분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7장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됩니다. 이번 선거가 예상보다 접전 지역이 많아지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투표해야 이긴다면서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늘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 동료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이 주요 승부처의 판세도 이제 가늠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블랙아웃 직전에 공개된 조사들을 보면 서울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일부 조사에선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이 다른 조사에선 두 후보가 동률로 나오고 했고요.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거대 양당의 전통적인 텃밭이 흔들리고 있는 점인데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전북지사 선거에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고 보수 강세 지역도 대구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격전지 주요 변수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는데 다른 지역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라고요.
1: 네. 막판 단일화가 아직까진 울산시장 선거에서 진보 진영에서만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상욱 후보가 범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훈 후보는 곧바로 승복하면서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김종훈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직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어제 오후 6시가 지난 뒤부턴 사퇴를 해도 본투표일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만 게시가 되고 투표용지엔 표시가 되지 않아서 단일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도 무소속 박맹호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었는데 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상욱,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 여야 5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경기 평택을 그리고 보수 진영 두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서는 부산 북구갑 상황은 어떨까요?
1: 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은 여야 모두 단일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단일화가 관심을 모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단일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했고요. 이틀 전에 양당 사무총장이

0: 안 나긴 했지만 단일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놓고 거세게 이제 양당이 공방을 벌이면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선거 초반에 단일화를 촉구했던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선 어느 한쪽과 단일화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제 논의의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도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이어왔지만 황 후보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평택으론 5파전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부산 북갑, 여기도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인데 보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이 지역에서도 사실상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중단됐던 철거 공사가 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열차 운행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죠.
0: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이제 오늘 새벽부터 철거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열차가 계속 다닌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 자료로도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2시 반부터 붕괴 직전까지 서소문 고가 이제 아래에 있는 철로를 이제 지난 열차가 이제 승객이 탑승한 열차만 모두 59대였고요. KTX와 전동열차가 여기에 포함됐고 승객이 없는 회속열차와 화물열차까지 포함하면 모두 166대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사고 발생 5분 전에도 승객 42명이 탄 KTX가 현장을 통과했고요. 사고 1분 30초 전에도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붕괴 시점이 조금만 달라서도 훨씬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던 겁니다.
1: 자, 위험 신호를 확인한 즉시 왜 바로 통제를 안 했는지 지금 그 이유가 나와 있을까요?
0: 일단은 서울시는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코레일은 이 단차 발생 사실이나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서울시나 시공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현장 상황 공유와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그리고 GTX 철거 누락건까지 다 강하게 질타를 했죠.
0: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거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분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습니다.
1: 네. 최근에 파업 위기를 겪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카카오 노조에 이어서 이번엔 건설 현장의 핵심 장비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고요?
0: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이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여파로 파업 첫날부터 타워크레인이 투입되는 현장의 70%에서 80% 정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도 이번 파업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은 측은 공정 순서를 바꾸거나 비노조 인력을 투입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이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노조는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건설업계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한 거라면서 지금 임금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보장 외에도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 문제를 개선하라면서 정부를 향해 건설업계 구조 자체를 손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노사 협의 사항과 정부 지원 사안을 구분해서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런 내용의 외신 보도가 나왔죠.
0: 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문안을 대부분 조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이란이 기뢰를 제거하는 문제와 미국이 진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우선 협상 의제로 삼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 승인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와 PBS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이란이 기대하는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제재 완화나 돈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관리 기간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란 측은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게 동결 자산 일부가 먼저 풀려야 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서 시각차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1: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의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에 따라 지연됐던 지하철 2호선의 운행이 오늘 새벽부터 전 구간 정상 재개됐습니다. 경의선은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오늘까지는 서울역에서 수성역 구간의 운행 여전히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돌발 구간 분당수로 청담대교 쪽입니다. 복정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쪽으로 크게 혼잡하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잠실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잠실 쪽으로도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상 하류 부근 구리방향 강변북로도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송내 부근 정체가 두드러져서요.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6km 구간 가장 답답하고 다시 시흥에서 도리 분기점 조남과 하기 분기점 부근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 예,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6%, 나스닥도 0.9%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보합권 수준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이번 상승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 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번 상승장 동력이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일 것 같습니다.
3: 예, 그렇죠. 이 미국과 이란이 잠정적으로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측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동시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중동 전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식시장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1: 유가 움직임도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죠.
3: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은 사실상 유가와 증시가 반대로 움직이는 구조였는데요. 이번에는 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94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WTI 유가도 장 마감 기준으로는 89.46달러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100달러를 넘었던 브렌트유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에너지 공급 정상화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미국 정부는 지금 이란과의

0: 협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1: 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측 협상팀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 자체는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고농축 우라늄 포기, 그리고 핵 프로그램 종료라는 세 가지 레드라인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0: 자, 그럼 이란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1: 네, 이란 쪽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인터넷 연결이 현재 전쟁 이전 대비 약 86%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 정부가 단기 확전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다가 고위 군 관계자들의 공개 활동도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갈등 완화 가능성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시장에서 지금 60일 휴전 연장 이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건가요?
1: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단지 60일짜리 임시 합의라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만 재개된다면 강한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완전한 평화협정보다도 물류 정상화 자체를 시장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1: 예, 맞습니다. 최근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소비 지출은 4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3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1.6%였는데요. 이건 이전 추정치보다 더 낮아진 수치거든요. 시장은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다시 오른다는 점을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연준의 금리 전망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1: 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정책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고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0: 자, 기업 소식을 살펴보면 엔트로픽 관련 뉴스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1: 예, 엔트로픽이 무려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9,650억 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경쟁사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AI 산업 경쟁이 단순 기술 싸움을 넘어서서 누가 더 거대한 자본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느냐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중요한 실적 발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1: 예, 델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AI 서버 수요 급증 덕분에 연간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고객사는 무려 5천 개가 넘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특히 AI 연산용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PC 기업이었던 델이 이제는 AI 인프라 핵심 공급업체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과도 연결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급등을 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적 발표에서도 마침 예상보다 훨씬 강한 실적 전망을 내놓았고요. 게다가 아마존과 60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AI 칩 사용 계약이 포함됐다는 점이 시장의 기대를 키워나갔는데요. 이제는 AI 시대의 데이터 관리와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회사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0: 네. 자, 채권 시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1: 예, 채권 시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2BP 하락한 4.45%, 2년물 국채 금리는 1BP 하락한 4.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전쟁 완화 가능성 그리고 유가 안정 흐름을 반영하면서 채권 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0: 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코스피가 장중에 8,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흐름은 어땠을까요?
1: 예, 어제 코스피가 0.53% 하락한 8,185포인트, 코스닥은 2.54% 하락한 1,10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8,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흔들림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AI나 반도체 랠리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긴 했는데 어제는 외국인 매도, 중동 리스크, 금리 부담이 동시에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8,000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부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0: 어제 우리 증시가 유독 불안했던 이유는 뭘까요?
1: 예, 단순 차익 실현.

0: 이 아니라 외부 변수들이 한꺼번에 겹쳐버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불안, 한국은행의 금통위 경계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불확실성, 게다가 국제유가 상승까지 동시에 시장을 압박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시장이 AI 기대감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투자자들이 작은 악재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1: 네. 시장 변동성도 컸지만 투자자들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요?
0: 네. 시장 내부의 K자 양극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버티긴 했는데 실제 시장 내부에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일부 네. 성장주는 급락하기도 했으니까요. 반면에 반도체나 전력, 일부 AI 인프라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결국 시장 자금이 될 만한 곳으로만 극단적으로 쏠리는 모습이 더 강해졌습니다.
1: 네, 반도체주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0: 네,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제한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AI 메모리랑 HBM 수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미국 AI 기업들의 투자 확대 기대도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이 흔들려도 AI 반도체로는 아직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1: 네. 자, 코스피에 비해서요. 코스닥 시장은 왜 상대적으로 더 불안했을까요?
0: 예,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개인 자금 그리고 레버리지 자금 비중이 굉장히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니까 AI나 로봇, 바이오 같은 고변동성 종목에서 매물이 빠르게 출혈했습니다. 특히 최근 급등했던 테마주들은 수익이 날 때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1: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봤던 이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0: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금통위 그리고 미국의 PC 물가지표였는데요. 최근에 AI 랠리로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금리 관련 변수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만 나와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 중심으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지점은 뭘까요?
0: 지금은요. 금리랑 환율, 실적, 외국인 수급 모두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들어왔거든요. 시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높아진 지수상에서 이제 균형 감각을 챙겨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실적의 기대에 대한 증명을 기업들이 해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1: 네. 자, 잠시 후에 우리 증시 열리는데 오늘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0: 예, 코스피 야간선물이 2.98% 크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 델과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높은 가이던스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의 강세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코스피 시초가는 다시 한번 8,400포인트 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정학 리스크도 완화되어가는 모습이라 주말을 앞둔 관망세보다는 강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1: 네. 금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5월의 마지막 주말이고 사전투표가 네. 또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 주말 갈수록 더워진다고요?
1: 네, 이번 주말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대전이 28도, 전주와 광주가 27,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이 28도 등 전국의 낮 기온 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서울이 30도로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경상도,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도 높겠습니다. 이 체감온도는 기온의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나타낸 건데요.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도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0: 네. 자, 오늘 아침은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지금 안개 탓의 가시거리는 고창이 60, 함평 90, 양주 100, 파주도 16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은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까지 짙게 껴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비가 오는 곳도 있고

0: 있습니다.
1: 네, 주말에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있고 또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일 전 주말이라서 야외 활동들도 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날씨 어떨까요?
0: 네, 오늘 오전부터 차차 맑아져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에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질 때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오후가 되면은 충청과 전라도, 대구와 경남, 제주도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1: 네.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국 사전투표율이 0.5%인데요. 2022년보다 0.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그리고 부산, 경기, 인천 등의 순입니다. 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오늘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네.
0: 네. 자, 지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부산 전역을 직접 뛰는 이른바 걸어서 민심 속으로 유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체력적으로 괜찮으십니까?
1: 아, 많이 힘듭니다. 예, 예, 실제로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곤 합니다.
0: 네. 자, 근데 네. 왜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이걸 선택을 하셔서 지금 강행을 하고 계신 걸까요?
1: 유세차를 타고 그 유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정말 시민들 가까이에서 그분들 애환도 듣고 조금, 민심의 실체,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마지막 날까지 계속 걸어서 민심 속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1: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조사들이 어제 많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네. 봤는데 지금 네. 부산이 상당히 좀 초반하고 달라졌다 이런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초박빙이 돼가고 있다라는 네. 조사들이 네. 나왔던데요. 네. 후보님께서도 좀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1: 예, 그 한두 달 전보다 확실히 이 접전 양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현장에서도 저희가 느끼고 있는 바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각 캠프별로 조직이 있으니까 또 우리 당협 국민의힘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이게 판세 분석을 종합해 보면
0: 네.
1: 한두 달 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0: 네.
1: 덧붙여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네.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데다가 이게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지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0: 네.
1: 알뜰폰 20%가 지금 빠져 있는 데다가
0: 아.
1: 실제 세대별 투표율이 감안되지 않은 여론조사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총선부터 작년 대선까지
0: 네.
1: 한 번도 이게 그 수치가 정확히 예측이 된 바가 없어요.
0: 그렇군요.
1: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게는 5% 많게는 10몇%씩 실제 결과와 그 이전에 직전 여론조사가 차이가 있었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는데 왜 여론조사 기관 회사들이 이런 걸 보정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게 저도 참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 네네.
1: 정관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0: 예.
1: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몇만 개를 뽑아서 통신 3사로부터 받아갖고
0: 네네.
1: 주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그러니까 한번 샘플링이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0: 예.
1: 그리고 또 알뜰폰 20%가 빠져 있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그게 문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춤을 춥니다 여론조사가. 어제만 하더라도 1% 박빙이 두 개가 나왔고
0: 네.
1: 또 10% 안팎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로서도 이 후보들도 헷갈리고요. 특히 이게 여론조사가 단순히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심에 영향을 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오히려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민심에 주는 영향이 큰데 좀 정확하게 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근원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다음 선거에서는 좀 개선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자,
1: 네.
0: 어제 이제 저희가 전재수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지지층 결집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지층 결집일까요? 아니면 좀 판세의 전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이 이제 막판에 이루어지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이 보수의 민심이 여러 갈래로 조금 분열이 돼 있었고 그게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특히 여기에는 이제 부산 국감 선거 때문에 또 그 보수의 분열상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오는 이 유인을 어떤 형태로든 어떤 편에서든 또는 어떤 관점을 갖든 보수층의 의식이 이렇게 하나로 딱 모이지 않으니까 그게 투표율 저하로 가져올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0: 네.
1: 지금 그걸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하나의 통합의 대열로 이렇게 묶어내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요.
0: 네.
1: 지금은 이제 근근히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막판에 가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그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최근에 이제
1: 박근혜 또 하나 이제 뭐 더 얘기하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보수의 상징성이 제일 큰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런 흩어진 민심을 좀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0: 네. 그 보도를 보니까 내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산을 방문한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1: 네, 대통령께서도 좀 지원 의사도 있고 또 부산 방문을 한번 하실 계획도 있고 해서 내일이 아니라 모레 일요일 날
0: 모레입니다.
1: 일요일 날 오시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교회 예배를 보시는 걸로 지원을 하는 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0: 네. 근데 이제 이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지원이 중도층 표심에는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예, 그건 뭐 전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누구든 뭐 이 저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하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이제 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물결이 일어나는 게 필요한데 예, 그런 면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 후보를 지원하는 거는 보수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 방문이나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초조한 감정. 지금 선거 막판으로 가니까 네. 네,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늘 비판을 하게 돼 있고요. 정치의 속성상.
0: 네. 네,
1: 그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로 오지는 않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들이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잠시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를 했는데 다시 부산에 지원 유세를 올 계획도 일정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 현재로서는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0: 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부산을 찾은 거에 대한 비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어떻게 읽히셨어요?
1: 이례적인 것이요. 예. 1박 2일을 잡아서 선거 사전투표 2, 3일 앞두고 특정 지역에 와서 거기서 시장을 한 번만 도는 것도 아니고 복수로 도는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 관련 정책을 발표를 하는 이런 건 누가 보더라도 좀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했다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0: 네.
1: 이 정권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지역을 계속 다니니까.
0: 네.
1: 그리고 그런 뭐 행사를 하는데 와서 행사만 하고 가는 거야 모르겠지만 현장에 이 특히 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선거의 가장 핫플레이스잖아요.
0: 네.
1: 그런데 와서 대통령이 환호를 받고 또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죠.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네. 예전에는 사전투표율을 갖고 득표율이 높으냐 낮으냐를 각 당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후보님?
1: 사전투표율이 확실히 그런 부분은 나타납니다. 소위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전투표에 좀 더 적극적이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약간 소극적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 개표에도 반영이 되는 현상인데 저희도 그렇지만 이게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되면 당일날 사정이 생겨서 투표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는 유권자들도 가능하면 사전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후보님은 투표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 저는 당일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 당일날까지 최대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투표 동료를 위해서도 제가 이전에는 사전 투표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끝까지 동료를 하고 마지막 날 특히 승부의 날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동료를 하려고 합니다.
0: 예. 네. 자, 공약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네. 이번 선거를 헌정질서를 흔드는 집권세력 견제 선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부산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1: 무엇보다도 제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에 대한 비판은 부산만 하더라도 이 작은 나라에 해당되는 대도시고요. 지방행정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산이라는 데는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또 부산 시민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대단히 큰 자존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특검법 낸 것에 대해서 이런 국가 헌정질서를 왜곡된 방향으로 또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힘을 과도하게 오만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이 견제를 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그건 부산 시민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0: 네.
1: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록 야당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보통 이제 힘 있는 여당 시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되려면은 여권 내에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 내에서 말석에 앉아서 그 대통령이나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스맨이 되는 그런 걸 힘 있는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의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입니다.
0: 네.
1: 그 두 가지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입장을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꼭 통과시키겠다고 해놓고 민주당 지도부나 대통령 청와대를 조금도 설득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말 바꾸게 하고 그냥 순종하는 이런 게 힘 있는 시장이 아니죠. 힘 있는 시장이라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건 부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설득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게 힘 있는 여당 시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 여권 내에서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는 위상이 높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분이 도덕적으로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런 질문이 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후보님이 시장이 되시면 야당 네. 시장이 여당과 특히 중앙정부의 협조, 지원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1: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2021년 시장이었을 때도 야당 시장이었고요. 작년에도 제가 야당 시장이었습니다. 그 두 해에 모두 역대 최대의 국비를 받아냈고, 시정이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정과 이 중앙정부의 협력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정치적인 무슨 행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99%, 98%는
0: 네.
1: 어떤 비전과 전략과 논리와 명분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갖고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하고 설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면에서 시장의 이 안목과 또 이 실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갖고 길목을 지키는 행정을 하면 시정을 하면 중앙정부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지금 지산학협력이라 해서 대학과 지역의 기업들이 상생하는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역대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학에 관여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낸 정책인데
0: 네.
1: 이거 부산이 시작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처음으로 이뤄낸 일입니다. 또 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4만 5천 원 이상 안 쓰도록 또 그걸 과감하게 할인하는 정책을 우리 부산이 먼저 시행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그걸 따라서 이 전국화했거든요.
0: 네.
1: 이런 것처럼 길목을 지키는 정책을 하면 그게 좋은 정책이면 중앙정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이게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힘 있는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부산이 하고 있는 여러 행정 영역들에서 중앙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능력 또 그리고 논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후보님께서 이제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월드클래스 도시 부산 이걸 내놓고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 네.
0: 이 목표에 또 하부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보면은 뭐 퐁피두 미술관 사업이라든가 오페라하우스 사업 등에 대해서는 경쟁자인 전재수 후보는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1: 그게 바로 안목이 좁은 거죠. 그리고 이 세계를 보고 도시경영을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제가 이 시정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28배가 늘었고 상용근로자 처음으로 100만 시대를 열었고요. 고용률 증가율도 특강 역시 1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를 저희가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관광 이 다방면에서 진작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또 우리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스마트 도시 지수는 62위에서 세계 8위로 올랐고 금융도시 지수는 51위에서 23위 그리고 삶의 질 도시 순위는 아시아 6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넘쳐나는 해외 관광객, 우리 국내에서 가장 관광객 증가율이 높은 도시가 지금 부산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 관광 가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싱가포르나 뭐 다른 도쿄를 제치고 부산을 1위로 꼽을 만큼 지금 부산의 재미와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세계 도시가 되는 길이죠.
0: 네.
1: 바람이 오고 기업과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돈이 도는 도시를 만들고 또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건데요. 봉피두나 이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는 부산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획된 것이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런 구겐하임이나 뽕피두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해서 관광진흥 효과와 지역경제 소비진작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을 좁은 시야에서 지역 예술인들한테 돈 더 주지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목이 좁다 또 얕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대표 공약 중에 부산 찬스가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적립하면 시가 매칭을 해서 30세 1억 원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재원 마련 그리고 운영 방식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사회론에 대응해서 좌파의 기본소득사회에 대해서 저는 복합소득사회론을 제창을 해왔습니다. 이제 AI 시대에 일자리 소득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그리고 공공이 지원하는 소득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1억 형성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매달 일을 해서 한 달에 평균 25만 원,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평균 25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부산시가 7천만 원을 어떤 형태로든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금 운용 수익과 또 부산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SOC나 이 공공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투자를 통해서 확실한 수익이 나오게 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이익을 이런 그 펀드 수익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AI 시대 금융신인이 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다 시켜서 그 3단계를 이수하면은 또 시드머니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부산에 살면 부모 찬스가 아니라 바로 부산 찬스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청년들이 부산의 청주에 될 동기도 더 부여될 뿐 아니라 청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부담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 저는 이 정책이 부산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아까 라이즈나 대중교통 정책처럼 전국적인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고민 끝에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네. 앞서서도 부산 북구갑 네, 재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된 걸 보면은 그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수 표심의 분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남은 선거 기간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1: 예, 이제 북구 선거는 북구 선거대로 이 그 치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가 2019년에도 이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는 데 앞장서서 그걸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이 보수 재건과 통합의 큰 길에 저도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모양으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 또 집권 플랜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보수 통합의 전사로 다시 나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선거는 뭐 북구갑 선거하고 부산 전체 선거가 그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8시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선거는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 서부와 서해안은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선선하거나 다소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27도, 부산,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에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32도, 포항은 3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 습도는 86%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은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네.
0: 지방선거 7시간 앞두고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두 분 보셨어요?
2: 네. 저 2시간 다는 못 보고요. 1시간 한 20분 봤습니다.
0: 1시간 20분이요. 네.
3: 너무 늦게 했어요.
0: 너무 늦게 했어요.
3: 보긴 봤어요. 근데 네. 피곤하더라고요.
0: 120분에 네 분이 하신 거고 다 지정된 형식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각 두 분 모두 눈에 띄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주인 평론가님 어떤 부분?
3: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네, 별로 없었고요. 네. 뭐 예상된 뭐 이제 질문들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원호 후보는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 GTX 현장 가봤냐. 그래서 이제 안전 이슈를 주로 부각하려고 노력했고 뭐 네. 오세훈 후보는 이제 부동산 이슈 좀 더 부각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게 법정으로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좀 늘렸으면 좋겠다. 예,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법안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체장 정도면은 법적으로 한 세 번 정도 하게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사자가 하면은 소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슈가 좀 첨예하게 잘 안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주의가 분산돼 아무래도 사람들이 양자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뭐 아쉽다기보다는 뭐 이제 토론에 약간의 한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판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네. 예.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이른바 이제 구당 관련해가지고 이게 한 200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는데 구청에서 조합의 어떤 기부채나 한 부분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해명을 잘 못하고

0: 그 앞에 전 구청장이 했다. 근데 자기는 하지 못하겠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파트 조합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못하고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이 한 게 잘못이라고 하면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굿당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면 굿당의 당주, 당주의 사이가 거기에 있는 지역신문인데 거기 광고비 집행을 72% 몰아줬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잘 못했고 또 하나는 김정철 후보가 이른바 이제 주폭 관련해서 5.18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뭐 외박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부산시장 후보인 어떤 전재수 후보처럼 까르띠에 받았냐. 그럼 안 받았다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말을 계속 돌리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 부동산 관련해서 박원순 문재인 정부의 조합이 잘못됐다는 건 이건 정설이거든요. 왜냐하면 389개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서 10년에서 15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문제를 박원순 시장이 389개의 어떤 지정 해제를 통해서 그때 나올 수 있는 물량 30만 가구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반성할 대목인데 이게 오세훈 시장 탓이라고 말하는 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시장 된 지 5년뿐이 안 됐거든요.
1: 그런 부분들. 자, 그 저는
2: 짧게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굿당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 해제한 거 맞죠. 근데 그때 서울 집값이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명박 서울시장하고 뭐 이때 엄청 뛰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해제를 어느 정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5년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5년밖에 안 해서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앞으로 4년은 또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어차피 해결 못할 텐데 부동산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본인이 4년 전에도 이거 자기가 공급 물량 늘리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내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세훈과 지금의 오세훈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이거는 성찰을 해야 될 문제예요. 남한테 다 떠넘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 한 줄만 말씀드리자면 그게 중공 물량이 아니고요. 지정 물량입니다. 지정 물량. 계획 물량. 그 물량을 얘기한 거.
1: 네. 예. 자, GTX 철근 누락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2: 뭐 이슈가 아주 첨예하게 뭐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의회나 이쪽에서 많이 이제 이 공방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서소문 고가 붕괴사도 사고와 함께 이제 안전에 좀 불감증에 있는 시장이 아니냐 그거를 좀 많이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한테 좀 안 좋게 좀 이 구도가 많이 흘러갔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1: 네. 그 지금 안 좋게 구도가 흘러갔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오세훈 시장이 토론에서 좀 많이 잘 방어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저는 뭐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1: 사실대로 얘기했다.
0: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판단이 있겠죠. 네. 우선적으로 처음에 은폐 의혹이었잖아요. GTX-A 관련해서. 근데 6번에 걸쳐서 국가 철도공단에 보고를 한 게 맞고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국토부 산하에 있다는 건 맞는 팩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정조치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걸 토대하에 시범 운행을 수십 차례 했거든요. 그럼 국토부에서 시범 운행을 하게끔 했다는 건 국토부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자인한 셈이고 저는 정원호 후보가 안전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팩트가 되게 중요한데 구역 관련해서 10주기인데 왜 오세훈 시장 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역 그 스크린도 사망사고 10주기는 어제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갔고 무엇보다도 이 스크린도를 전 역사의 100% 이걸 하게끔 한 게 오세훈 시장이고요. 2000년대 초반은 1년에 37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지금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날짜도 다른 날 가가지고 왜 오지 않느냐. 어제가 기일인데 어제 가는 게 맞죠.
1: 네. 어제 김정철 후보가 이른바 토론 도망 달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패널로 토론을 제안을 회피한 날짜를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이 법정 토론회 그 토론을 하자는 그 오세훈 후보 측의 요청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어제 보셨을 때 정원호 후보 토론 태도나 실력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전 무난했다고 봐요. 예, 그 뭐 토론을 회피하니까 토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런 큰 선거는 처음이지만은 구청장 때도 이미 여러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하는데 이거 하나도 못하면은 뭐 서울시장 후보감이 아닌 거죠. 예, 준비를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무난하게 그러니까 이기는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슈를 더 세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도 적당히 하고 방어도 적당히 하고 그래서 저는 토론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예. 법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도 예전에 본인이 앞설 때 유리할 때는 토론을 안 하겠다고 뭐 박영선 후보나 막 이런 분들이 막 하자고 할 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이거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 도망 달력은 참신하더라고요. 김정철 후보 달력으로 만들어서 한 거는 아이 아이디어가 좋았다. 예.
1: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원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
0: 저는 정원 후보가 그 김정철 후보가 예를 들어서 칸쿤 직원 관련해 가지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 실제로는 가급 채용인데 들어가 보면 다급으로 돼 있다. 팩트를 확인해서 질문했거든요. 근데 정원 후보의 어떤 토론 그 스타일이 뭐냐면 아니다. 나는 맞다. 팩트 체크 제대로 됐냐. 도리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거고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저번 같은 경우 21년도 22년 선거 때 한 번만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도 그거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있고요. 정원호 시장은 후보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 잘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하셔야죠. 근데 하시지 않은 건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다음 질문하기 전에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오늘 오전 8시 기준 현재 전국 사전투표율이 0.99%고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2.34%로 가장 높습니다. 대구가 0.7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마지막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웠어요. 다 아시겠지만 박빙으로 붙었다는 것도 있고 격차가 5천억이 바깥이라는 것도 있고 똑같다는 것도 있고 동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저 개별 여론조사를 하나하나 다 보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다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이제 언론사에서 만든 메타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흐름이 어쨌냐면은 오세훈 후보가 격차를 맹렬하게 좁히면서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에 나온 걸 보면 그게 다시 벌어졌어요. 아. 예. 그게 이제 GTX 철근 누락 사건과 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 역량 그걸로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정원 후보가 유리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1: 네. 김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저희가 ARS 조사 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면접 조사가 붙었습니다. 면접 조사인데도. 그렇다면 되게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안전 관련해서 호재가 아니죠. 당연히 오세훈 시장한테. 근데 이제 정원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에서는 이건 호재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호재다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제 기사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걸고 나서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 그걸 사람들은 보고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전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거를 기회 포인트로 삼는 거는 역풍을 풀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부동산이 서울 민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양도세도 그렇고 보유세마저도 세금 다 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하나 마련했는데 이 1가구 1주택 중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예외적으로 둬가지고 차별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냥 노사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업이라는 국면. 이 국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커피도 제가 볼 때 사람들은 그거죠. 5.18 논란은 하나의 트랙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왜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0: 민주주의적 요소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저는 2030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민심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동산 민심이 저는 표심으로 작동을 할 거다.
1: 그러니까 뭐 김기영 대변인 말씀 대부분 공감하고 뭐 존중하는데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방금 다 끌어와서 이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전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판에 서울시장 선거를 가르는 앞에 말씀하신 거 다 조금씩 영향을 줬지만은 이 안전 이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 서소문고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무능이 지금 드러난 게 그게 이제 2.9cm 가라앉은 게 보였는데 그거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회의만 했다라는 게 이미 중앙일보나 언론 보도에 나왔고 이 업체 선정을 작년에 했는데 이거를 6일 만에 선정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거를 어떻게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 그런 업체들이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게 해체를 할지를. 근데 6일 만에 경북에 있는 도급 순위가 낮은 거를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그 한국일보 보도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시가 이게 수사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뭐 최종 책임자로서 그때 업체 선정할 때 이거는 다 오세훈 시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 7월 29일에 지금 원래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준공이 끝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가 112%였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소문도 제가 보기엔 GTX랑 똑같은데 지금 지방선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체를 하거나 GTX도 6월에 개통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근 누락을 사실상 숨기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6월에 어떻게 해서든 개통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것도 지금 무리하게 지금 공기를 땡기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네. 우선적으로 누락한 것을 숨겼다. 숨긴 적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6차례 보고했다는 건 팩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폐라는 부분은 맞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TX-A 관련해서 철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위험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12일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가 안행위하고 국토위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요 서울시 간부들이 계속 다 가가지고 제2의 국정감사처럼 해가지고요 자료를 562건 제시를 하고 서류도 8,000장 이상의 서류를 만들어서 계속하고요. 지금 동영상에 돌고 있지만 상임위 위원장 민주당 상임위 위원장이 반말하고 고성하고 실질적으로 자료 내느냐 했더니 낸 거로 확인해 냈거든요. 결국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서울시의 안전에 관련된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10일 동안 사실상 거기 불러다가 조리돌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민주당이 정쟁으로 이끌기셔야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새벽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새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다 어디 있었냐.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안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풀려가지고 그 문제를 정쟁화하면서 실제로 서서문 쪽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어떻게 보면 국회가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2: 네. 남은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이 문제는 어쨌든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 제일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또 관심 선거구가 사실 부산 북구갑인데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분이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각각 진짜 지역 일꾼이라면서 진짜 공방을 치열하게 해서 뭐 하자마자 클립들을 다 잘라서 유튜브에 다 올리고 굉장히 또 많은 데 보시고 했던데 보셨어요?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다 보진 못하고 저도 네.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낮에 또 일이 많아서 예, 뭐 봤는데 그냥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하정우 후보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적들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검증이나 네거티브나 다 같은 말인데 왜 네거티브를 안 하냐 하정우는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거티브도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포이드 한동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포이드 네, 인사하는 거 뭐 네.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서 그 한동훈 후보도 참 좀 뭐 많이 준비하셨네요.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 좀 본원적인 얘기인데 하정우 후보의 짜증이 좀 보였어요, 사실은.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감정 컨트롤이 좀 들됐다. 이게 선거를 많이 안 해본 이게 톤 앤 매너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는 아 그게 안 좋은 태도인데 뭐냐면은 이 고개를 이렇게 반을 돌려가지고 책상에 팔을 얹고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검사가 취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 앞을 봐야지. 앞을 보거나 비스듬히 고개를 살짝 45도로 보면서 본인이 저쪽을 보고 얘기하고 본인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수그리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박민식 후보는 네. 따로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좀 미미했다 제가 보기에는.
2: 아, 그렇게 보셨어요?
1: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네.
2: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어떻게 보면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전략적으로 박민식 후보를 좀 고립시키고자 양쪽의 어떤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정적으로 저는 하정우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못하거든요. 공소시효 관련해서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얘기를 못해요. 아, 왜 못합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란 것은 개별 저기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헌정 질서를 제가 볼 때 반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이 본인의 재판을 특검을 통해서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을 해서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탄핵되고요. 재판 받았습니다. 그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차대로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 삭제하는 부분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위임된 권력을 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받아치는 게 뭐냐. 검사처럼 취조한다 이건데 네.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어떤 불리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태도가 최소한의 자기 생각을 좀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길거리에서 주적이 누구냐 했을 때 대답 못하고 국방부 백성가요? 거기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2: 여기 여론조사도 아주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보도가 참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잠깐 소개하고 질문을 드리자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4일부터 27일까지 북구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39%, 하정 후보가 33%, 박민식 후보가 15%. 그래서 지금 KBS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하정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여론 비슷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 어제 이제 뭐 방송 3사 뭐 JTBC까지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전체적으로 하정우 한동훈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이고 박민식 후보가 10% 20 정도나 아니면 10%대로 다 떨어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수치는 한동훈이 그 오차 범위 내지만은 다 하정우보다는 더 나왔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박민식 후보 결국은 이제 보수 후보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양자가 보수 후보가 분열됐을 때 결국은 이제 민주 진보 쪽을 이기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박민식 후보가 제대로 어필을 못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박민식 후보는 사실은 한동훈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하정우랑 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자 구도가 복잡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게 한 후보가 40%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두 후보가 같이 지지율에 받쳐줘야지 이 후보가 당선되는 거를 막거나 자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민식 후보가 진짜 한동훈이 당선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정우를 공격해서 내가 보수에 지금 이 저쪽 민주당을 막는데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온통 한동훈만 공격하고 한동훈은 하정우만 공격하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더 잘 싸우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정우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동훈만 때릴 게 아니라 박민식을 공격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존재감이 드러나면서 근데 다 한동훈만 얘기하니까 원래도 한동훈이 지금 기사량이 많은데 한동훈 기사량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거는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보면은.
2: 하오보나 박 후보가 예. 전략적으로. 예.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게 우선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잘 받는 사람들 잘 받고요. 저는 여론조사를 잘 받아야 되는데 저마저도 잘 안 받거든요. 안 받는 사람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받는 사람들은 신나서 받고 안 받는 사람들은 되는데 안 받는 사람 중에서 실제 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고 이거는 지금 재보궐 선거만을 위한 건데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나왔잖아요. 네. 다른 데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북구갑에서 전재수를 부산시장으로 찍고자 하는 사람이 하정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찍을 가능성은 적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기 박형준 후보로 찍다가 다른 데를 찍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개별 약간 단일한 하나의 어떤 그 선거가 아니라 연동돼 있는 선거 속에서 투표용지가 많게는 8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한 20여 차례 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500샘플을 하기 위해서는 15,000명 정도 전화를 돌린다고 해요. 되게 피로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할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은 열렬한 집단이거나 그런 걸 잘하는 집단인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불법이란 건 아닙니다. 네. 보통 일종의 조직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 오후에 몇 시간 만에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른바 스탠바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일종의 뭐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비전 코리아가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슷하게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언급할 건 아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조직으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조직이 더 좋아야죠. 그렇게 스탠바이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동원을 못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한동훈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조직도 동원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여기를 제가 이제 유심하게 어제 응답률까지 다 봤어요. 예를 들면 같은 KBS가 조사한 거가 부산 전체 여론조사도 있고 북갑도 있잖아요. 응답률이 모든 여론조사를 다 봤는데 2에서 4%포인트 높습니다. 부산 북갑이. 여기가 워낙 활성화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조직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게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수치보다는 더 붙을 수도 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샤이 민주당, 샤이 하정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예. 약간 그래서 그거 둘이 조금 더 붙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2: 조금 더 붙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 인터뷰한 그 박형준 후보도 부산은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가
0: 그렇죠.
2: 자주 차이가 났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설득이 되거든요. 압도가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4-5석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워딩을 빌리자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금정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에서 20% 이상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20% 이상 격차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고무적인 게 뭐냐면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의 합이 60이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이게 거기에서 10%만 빠져도 50%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북구갑의 여론조사가 만약에 이 정도로 맞다고 손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전체적인 선거. 왜냐 여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전재수 후보가 나온 곳이고 여기에서 3선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마저도 하정우 후보가 조금 미흡한다고 하더라도 전재수 후보를 위해서 찍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가 나온다는 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격차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바람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2: 알겠습니다. 예. 아직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뭐 드네요. 울산은 김상훈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 어떻게 김상훈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1: 다자구도에서도 이미 김두겸 후보와 김상훈 후보가 김종훈 후보가 들어간 조사에서도 접전이었어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데

0: 사퇴한 김종훈 후보가 대략적으로 좀 편차가 있지만은 15%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아무리 이탈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박맹우 후보가 대략 가져가는 게 3에서 5거든요. 그럼 차이가 커요. 뭐 단일화를 심지어 박맹우 후보랑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울산은 어쨌든 노동자의 도시고 여기가 이 민주 진보 계열이 좀 강세가 있는 지역이 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김상욱 후보가 많이 유리해졌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보수가 있고 뭐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김상욱 후보가 좀 많이 유리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1: 김두겸 후보하고 박맹우 후보의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냥 가능성 낮다고 보고 그냥 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2: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공학적인 단일화보다는 울산 시민들의 평가가 자연스럽게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끊임없이 박맹우 후보에게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좀 거절한 면이 있습니다.
1: 네. 1부 마치고 2부에서 날씨 정보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낮에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있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곳이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거치겠고 먼지 농도도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1: 정치?
4: 전격시사.
1: 뉴스?
4: 전격시사.
1: 인터뷰?
4: 전격시사.
1: 주식?
4: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4: 전

0: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박형준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전재수 후보 47%, 박형준 후보 34%로 나왔던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또 전재수 후보 40%, 박형준 후보 39%가 나온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또 단일화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던 곳이 평택을입니다. 먼저 유희동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는 황교안 후보가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진보든 보수든 지금 단일화 이 평택을은 이것도 그냥 안 된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이제 이 비하인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황교안 후보가 초반부터 난 단일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희동 후보가 이제 황교안 후보의 이제 부정선거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난감한 상황이어서 좀 뒤로 밀어놓고 이제 뒤늦게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접촉을 한 상황이었는데 부정선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주장을 안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접어가지고 이를테면 유희동에 몰아줘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제 한번 접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대선 뭐 범보수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제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면서 배신자 얘기가 또 나왔어요.
0: 배신자 얘기가.
1: 보수는 배신자 때문에 망합니다. 진짜 그놈의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모두가 다 배신자인데 왜 그게 됐느냐. 유희동은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뭐 이렇게 시킨 사람이니까 얘랑 손잡아서 내가 이득 볼 게 없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미 끝났다. 제가 보기엔 단일화. 그러니까 얻을 이득이 황교안 후보가 없고 중앙당에서도 사실은 여기 이거는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유희동 후보가 뭐 친유승민계 아니면은 크게 보면 막 친한계 여의도 연구원장이니까 한동훈 대표 때 그러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 거의 이 분위기라서 여기는 지금 단일화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저 그렇게 되면 5파전으로 그냥 투표 본투표까지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저는 지금의 조국혁신당과 그 민주당과의 단일화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이뤄질 때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본투표까지의 어떤 기간이 지금 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김영남 후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본인의 어떤 분열로 인해서 본인이 계속 외치었던 게 하나로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좋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어떤 분노 투표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네.
2: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여하튼 상대 진영보다는 우리 쪽에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0: 그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추부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게 아니다라는 것도 있어서 여기도 지금 어떻게 판세를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여론조사 대부분이 다 오차범위 내에요. 근데 이제 흐름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24일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실상 전부 오차범위 내에서 추경호 후보가 수치가 더 나왔어요. 네, 한 4, 4개 정도가. 그래서 여기는 추경호 후보가 역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1: 김부경 후보보다 추경호 후보 역전했다고 보고
0: 네.
1: 박근혜 효과에 대해서 좀 미지수기는 한데 대구에서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날 대구 칠성시장에 등판을 하고 그 이후에 24일, 25일, 26일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추경호 후보가 더 잘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최소한 대구에서는 박근혜 효과가 있었다.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게 최종 대구시장 2인에 추경호 유영아가 올라갔어요. 예, 박근혜의 대리인 유영아 의원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윤재옥이라든지 여기에 뭐 쟁쟁한 후보들 다 제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아직도 박근혜 향수가 있고 박근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0: 그렇지만 아직 오차 범위 내니까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2: 아, 저희가 마음을 절대 놓지 못하죠. 열심히 하는데요.
0: 네네.
2: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예. 오만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남 지역에 특히 대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대구에서 수치가 붙으면서 아 이게 세 명이 저보러 뭐라고 하면 제가 위축이 됩니다. 한 명 근데 두 명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이 저한테 뭐라고요? 너는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 단위 선거인데 전체 합이 아니라 지역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구가 분위기는 저는 2, 3주 전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바뀌었다고 보고.
0: 바뀌었다고.
2: 아니 그렇지만 저희는 오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폭주하는 양상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대구 부산 찍고 서울 충남까지 왔고요. 충남에서 이제 인천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갔다고 봐요. 제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0: 네.
2: 접전 양상이고 누가 과연 마지막까지 이 탄력을 받느냐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거였거든요. 한 자릿수로 아,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 만드는 게 첫 번째. 한 자리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 게 두 번째. 그다음에 오차 범위에서 수치가 더 나오는 거. 그건데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일주일 전과 선거 일주일 동안의 이 상황. 선거 2주 전에 일주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주일이라도 그 올라가는 기세나 사람들의 집중력과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차 범위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물론 전제는 뭐냐. 절박하게 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저희가 진짜 절실하게 해요.
1: 그 대구시장 선거는 짧게 이제 변수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민주당 지지표가 한 25에서 30 항상 있어 왔어요. 그건 후보들이 그동안의 득표를 보면 알 수 있고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중도 성향, 중도 진보 성향에. 그런데 이분들이 투표를 안 해요. 오늘도 지금 그러니까 투표율이 대구가 항상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오늘 사전 투표도 대구가 제일 낮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찍어봤자 안 되는데 뭐하러 투표해야 내가? 국힘도 찍기 싫고 민주당도 뭐 어차피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김부겸은 여기는 이번에 바뀔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샤이 보수 뭐 보수 결집은 다 이뤄졌고 오히려 김부겸 결집 샤이 김부겸 아니면 샤이 민주가 이제 국힘 심판이 이제 더 나올 가능성 그거를 봐야 돼. 투표율을 봐야 된다 여기는 지금. 만약에 대구는. 대구가 투표율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국민의힘 투표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민주당 김부겸 찍으러 나온 사람이 많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0: 네. 네. 흥미롭네요. 앞서 그 울산시장 여론조사 개요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욱 35.8, 김두겸 35.5, 김종훈 19, 박맹우 5.2%였는데 이게 울산 MBC하고 경상일보가 한길리서치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 25일에서 26일까지 울산 지역 만 18세 이상 1,1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좀 궁금해요.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한 거잖아요.
1: 예.
0: 예. 지금 전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1: 뭐 여조나 뭐 판세 말씀하시는
0: 판세?
1: 건가요?
0: 여조는 좀 언급하면 또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1: 안 하고
0: 네.
1: 여기에 이제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오차 범위 밖으로 김관영 후보가 또 앞서는 것도 뭐 이제 나오기도 하고 다시 뭐 그 이제 접전인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ARS 조사가 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ARS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아요. 10%가 넘고 그래요, 막.
0: 굉장히 높은데요?
1: 예, 예, 예. 예. 뭐 보통 요즘, 원래 보통 ARS 일반적일 때는 한 3% 나오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선거철에는 6, 7%, 뭐 8%까지 나오는데 10% 넘고 이러면은 이거는 약간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원택 후보 측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0: 네.
1: 여기 조직적으로 김관영을 지지하는 그런 뭐 5분 대기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유리하게 특정 언론하고의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0: 네네.
1: 저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이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접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 초접전의 가능성이 지금 높다. 제가
0: 초접전.
1: 보기에는.
0: 사실 그 김관영 후보가 명청 갈등의 결과물로 제명된 거다. 이게 좀 먹혔다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거 아니다 또 얘기를 해서 이게 좀 영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전투표율이 계속 이제 시간 시시각각 이제 내일까지 나올 텐데 여기도 투표율이 그 각 후보의 지지율하고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2: 우선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하자면
0: 네.
2: 김관영 후보

0: 후보가 굉장히 지혜롭게 본인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선거 전략을 잘했다. 이거죠. 자기는 이원택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 정청래랑 싸우는 거다. 그리고 난 복당할 건데 정청래 대표 있으면 안 들어가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청와대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과연 믿을 것인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과하게 어떻게 보면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일까. 이거는요. 김관영 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연합체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네네. 분명하게 이번 지방선거는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뻔히 보이거든요. 네. 명시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그 사례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연합군들이 뭉쳤다. 그래서 저는 날이 갈수록 김관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김관영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 선거 후에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 선거 결과일 텐데.
0: 예.
1: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정청래 대표 사과도 제가 앞서 언급드렸지만 특히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을 정말 자주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도에 보면 또 이 김관영 후보 지지 측에서는 조승래 사무총장도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전북 유권자들에게.
2: 뭐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정청래 반청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대우가 흐트러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그렇게 짜였고 이미 뭐 여러 여론조사 그냥 보면은 네. 투표할 후보 결정했다가 90%예요. 그래서 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예.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지금 호남에서 지면은 네네. 게다가 이제 몇 군데 이길 만한 데에서 진다라는 게 나오면은 네. 굉장히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정청래 책임론이 나올 것 같아요.
1: 짧게 저희가 한 30초만 시간이 있는데 지금 사전투표율이요. 이번에 보면은 양당에서 사전투표를 다 독려하는 네.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런 거죠?
0: 그럼요. 사전투표 예.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뢰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모니터링 세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뒤에 있는 방송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5월 29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른 선거방송입니다. 본 연설 내용은 KBS와 관련이 없습니다.
1: 경기도민 여러분, 160만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후보로 나선 안민석 인사드립니다. 경기교육 대전환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교육감 사전투표가 29일 30일에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 대전환 교육감은 안민석.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감이 누군지 선거를 하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안민석은 정치인 아냐? 왜 교육감이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뉴스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기득권과 싸우고 불의에 맞서는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최초로 폭로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불씨를 당긴 국회의원으로 안민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안민석은 정치인 이전에 교육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공군사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교육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학생 9명이 합숙소 생활을 하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잘못된 교육 정책 바꾸자고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 교사를 했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절망이구나. 이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를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섯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육 상임위를 계속 고집했습니다. 최장수 국회 교육위원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교육 관련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하면서 학교 방문을 천여 차례 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아이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제가 국회 교육위를 고집하고 상대당과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국가 장학금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국회 최고의 교육통 안민석.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은 교육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책을 말로만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천했고 돌파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오산에서 몇 가지 새로운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쳐보자. 국영수 문제는 한 문제 실수해서 죽지 않는데 물에서 실수하면은 죽는다. 이러한 안전과 생존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생존 수영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오산에 이어 성남시에서도 2013년 시행되도록 도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생존 수영은 국가 의무 교육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존 수영 그러면 안민석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 누구나 악기 하나씩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안민석은 악기 수업을 고민했습니다. 생면부지에 악기회사 회장님을 만나서 악기 기정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통기타와 악기 천대를 오산시에 있는 학교에 기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오산의 통기타 수업은 1인 1악기 예술교육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안민석은 생각합니다. 교육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남몰래 한국백혈병소아협회 회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병원장님들을 설득해서 병원학교를 만들고 지원했습니다. 대학 총장님들을 설득해서 완치 아이들을 위한 대학 입학 특례 제도를 전국의 20개 대학에 만들었습니다. 오선 때에는 느린 학습자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오선 때에 경기도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설립 추진해서 세빛 학교가 머지않아 개교하게 됩니다. 저는 2004년부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즉 골든플랜을 주장해 왔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경기도청, 청와대 할 것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했고 제가 오선 때는 학교 복합시설 촉진법도 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육 문제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토론을 피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교육 문제 해결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교육은 훨씬 더 좋아져야 합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놓고 학생들에게 골머리를 쓰게 하고 막상 이런 교육 현실을 바꿔야 할 어른들은 교육 문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을 놓았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학교에 보내고 안심하는 학교,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안민석이 그런 학교를,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안민석이 교육 대전을 통해 경기 교육에서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AI 통합 교육 플랫폼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합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육 자체를 혁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무상 통합버스 편안한 통학길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벽격이 행정의 벽을 허물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 키우겠습니다. 교육감 사전투표가 29일 30일에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저 안민석은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122개 경기도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검증했고 약 7만 명의 경기도민이 직접 투표하여 안민석을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영 단일 후보로 뽑아주셨습니다. 검증된 안민석,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믿고 맡겨주십시오. 경기교육 대전환 교육감은 안민석, 비상계엄이라는 끔찍하고 어두웠던 역사태행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상식과 정의가 흐르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 안민석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경기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살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

0: 실록이 저마다의 빛으로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5월은 모든 것이 제 나름의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견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 빛깔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0여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교실 안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자 했습니다. 참된 교육은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배움이 즐거워지는 교실, 선생님이 당당해지는 자리,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 둘 모여 서울 교육의 큰 방향이 됩니다. 지혜로운 눈길로,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서울 교육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올림.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6도를 보였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장수로 11.8도였는데요.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았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높아서 서울과 강릉,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부산과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아직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있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곳이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 먼지 농도도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오전 8시 기준 0.99%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44만 749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34%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0.93%, 인천 0.84%, 경기 0.81%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나흘째인 오늘 철거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코레일은 오늘 열차 운행률이 73%라고 밝혔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는 383회에서 270회로 113회 운행이 중지돼 운행률은 70.5% 정도입니다. 행신역과 서울역, 서울역과 청량역 구간은 운행이 여전히 중지돼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재개된 철거 공사가 예정대로 내일 새벽 마무리될 경우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위한 안전점검이 마무리돼 지하철 2호선 전 구간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5시 51분부터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소문 고가 철거와 관련 해당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 서행 운전과 정밀 점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 2명과 협상 중재에 참여한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요구사항이 다뤄져야 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여전히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협상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다만 미국 협상 대표단으로부터 최종 협상안의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집주인인 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섰고 중국인 소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8,231호로 1년 전보다 8,015호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55% 수준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소유